0: 내가 아니라 저 녀석 아닌가?
1: 메가 엠블럼 괜찮아?
2: 너도 봤지? 그 눈, 웨폰 카드들.
1: 설마 그 녀석들?
3: 엠블라, 펜이가 괜찮아?
4: 리얼리 메탈 카드봇이 동쪽으로 도주 중. 11선 도로를 공세로 청한다.

0: 꼼짝 마!
1: 이상 메탈 카드복과 인간의 평화를 해친다면 널 체포하겠다.
0: 시끄러! 일어나 먹고 떨어져! 블루컷!
1: 스타라이징 샷!

0: 왜 그래, 블루파?
1: 모르겠어. 뜨거워.

0: 블루카! 너 그 팔은 대체! 시끄러운 녀석들이 또 왔네!
1: 거기서! 괜찮아, 블루카? 어? 블루카!
2: 너 그건 설마!
3: 다들 나한테서 떨어져!
0: 그 블루카! 테이크백!
1: 블루카! 우리 못 알아보겠어?
3: 알아! 알고 있지만!
0: 그 헬기 녀석한테 공격당하더니 사태가 이탈이었어!
2: 이건 비스트 바이러스다.
0: 비스트 바이러스?
2: 감염되면 메탈 카드 못을 흉폭한 짐승처럼 만드는 무서운 병이야. 이대로 두면 블루카비 위험해.
0: 어?
1: 정신 차려 블루카.
0: 피닉스 파이어 메가 앰블러. 이제 그만 멈춰 블루카. 우린 친구잖아.
3: 시끄러워. 내가 친구 따위.
0: 블루카. 넌
4: 이제 됐어. 진정해. 걱정 마. 아무도 널 상처 입히지 않을 테니까.

0: 봉인 완료.
1: 잠깐! 그건 내 소중한...
0: 소중한 친구지?
2: 꼬마, 정신 차려!
3: 솔레이의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다.
1: 솔레이유?
2: 그게 이 꼬마의 이름인가?
4: 넌 대체 누구야?
3: 난 솔레이유.

0: 죄송해요. 카센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1: 뭐야, 기억 안 나?
2: 어젯밤 일은 새까맣게 잊은 것 같군.
3: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긴 하지.
1: 너 책 살 돈이 없다길래 내가 빌려준 건 기억하고 있지?
0: 정말? 얼마였지?
1: 뻥이야.
0: 뭐?
2: 뻔한 수에 속더니 여전히 모르고.
4: 한가하게 웃고 있을 땐가.
5: 시장님!
4: 난 인간과 메탈 카드봇이 공존할 수 있으리라 믿고 자네들을 받아들였네. 어제처럼 거리에서 난동을 피우면 내 입장이 어떻겠나?
1: 죄송합니다.
3: 술 안에 피웠던 녀석들은 둘 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2: 아마 주가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 이곳의 규칙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걸지도 모르지.
4: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 내년에 시장 선거가 있어. 이 이상 자네들로 인해 지지율이 떨어지면 매우 곤란해.
6: 아빠.
4: 미안하구나. 하여튼 한시라도 빨리 그 헬기와 소방차를 찾아내주게.
6: 미안해, 우리 아빠가.
0: 신경 쓰지 마, 안나.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우리의 역할이자 목표니까.
2: 그래서 말인데 어젯밤 일로 얘기해두고 싶은 게 있어.
1: 이건 외품카드?
2: 맞아, 블루카의 외품카드야. 모습이 바뀐 건 블루카뿐만 아니었지. 분석해보니 녀석을 조먹었던 비스트 바이러스는 이 안에 봉인되었어.
6: 저기 비스트 바이러스가 뭐야?
3: 와일드카드봇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병원체를 말해.
1: 와일드카드봇?
7: 그것도 처음 듣는데.
0: 고대로부터 우리들의 고향 마키나 행성엔 메탈 카드봇과 적대하는 세력이 있었어. 그들이 바로 야생의 힘을 지닌 와일드카드봇이야. 녀석들은 우리 도시를 습격해 온갖 파괴를 일삼는 무서운 종족이었어. 밀고 들어오는 와일드카드봇들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헤우스 마키나는 메탈 카드봇의 정예 부대를 결성했어.
8: 설마 그게?
0: 응, 그게 바로 스타 가디언이야. 마키나 행성의 멸망으로 싸움은 무의미했지만 말이야. 역시 와일드 카드봇들도 어떻게든 살아남아 이 지구에 와 있었군.
3: 그게 그 헬리콥터와 블레이온이란 녀석들이란 말이지?
2: 웨폰 카드의 소환 방식, 그 눈, 확실히 녀석들이다. 비스트 바이러스는 메탈 카드봇의 전자 두뇌를 잠식하는 병원체야. 감염을 막으려면 한시라도 빨리 와일드 카드봇들을 제거해야 돼.
1: 제거? 봉인이 아니고?
7: 야야야, 이야기가 꽤나 살벌하게 흘러가잖아.
2: 난 진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건 의사로서의 경고다.
9: 무면하지만
2: 녀석들은 위험한 존재라고.
1: 정말 그럴까?
0: 무슨 생각해?
1: 어제 너의 폭주를 막아준 솔레이유라는 여자애가 있었거든. 그 애 메탈 브레스를 갖고 있었어.
0: 뭐? 그럴 리가. 정말이야, 준?
1: 응, 내 거랑도 페루르 거랑도 다르게 생긴 거.
10: 메탈 브레스는 선택받은 자만 지닐 수 있는 거 맞지?
0: 그렇게 차례차례 쉽게 나타나선 안 되는 데우스 마키나의 보물이야. 마음이 복잡하구나.
1: 그러니까 더더욱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아?
10: 그렇긴 한데 그 아이를 어떻게 찾지?
7: 모타운의 인구는 700만 명쯤 된다고 사막에서 바늘 찾긴데.
6: 잠깐 잠깐,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그 헬리콥터는 어쩔 건데?
1: 그건 걱정 마, 안나. 나한테는 다 작전이 있다고. 잠시 시장님께 전화 좀.
11: 이제 일어났군, 솔레이오. 나 참, 어째서 그런 무모한 짓을 한 거야?
12: 넌 강한 아이니까 공경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라고 어머니께서 그러셨거든.
11: 그래도 그렇지, 스스로 위험에 빠질 필요는 없었어.
12: 사고방식의 차이지.
1: 어? 지금 이거 나가는 거예요? 네네. 호출을 요청합니다. 블레이온과 함께 계신 솔레이오 씨, 전할 물건이 있사오니 즉시 모타운항 003 창고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11: 뭐야, 어떤 녀석이 우릴?
12: 아마 준 아닐까?
11: 바보 아니야? 이건 모타운 전역에 알리는 방제무선인데.
12: 바보는 너지. 그 애들 앞에서 내 이름을 불렀잖아. 기왕 이렇게 호출해주는데 한번 가보자.
11: 진심이야?
12: 아니면 또 나 혼자 가는 편이 좋으려나?
11: 알았다, 알았어.
10: 저는 대충 알겠는데 무작정 불러낸다고 이런 곳까지 올까?
1: 분명 올 거야. 얘들아, 블레이온이 나타나면 계획대로 부탁해.
0: 알겠어?
2: 맡겨만둬.
6: 준의 막무가내 작전을 매번 지켜보는 나도 참.
10: 진짜로 왔어?
0: 네가 블레이온?
1: 잘 왔어. 난 너희가 올 거라고 믿고 있었다고.
12: 물건을 전달하는 자리치곤 관객이 많네. 진짜 용건이 뭐야?
1: 곧 알게 될 거야. 지금이야?
11: 백두문에?
1: 빙고!
13: 이제 좀 보금자리를 찾았나 했더니.
3: 미안하지만 우리와 함께 가져야겠어.
2: 지독한 성질머리는 내가 고쳐주지.
11: 저 녀석이 어째서 여기에?
1: 궁금하지?

0: 모호타운 도로엔 교통량 조사용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대략적인 추적은 가능했거든.
1: 그걸 눈치채고 저하이는 도로를 피해 수로 위를 날았겠지만
2: 아쉽게도 목격자가 있었지.
3: 움직이 것들!
4: 이번엔 만족친다! 어딜 가시나? 진찰은 시작도 안 했어! 우리가 그렇게 무섭나?
1: 우린 왜 부른 거지?
2: 외계인!
4: 너희를 믿고 있기 때문이야.
5: 믿는다고?
4: 그래. 서로 모르는 사이더라도 위기의 순간에 도움을 줬다면 너희는 우리의 적이 아닐 테니까.
3: 양손이 있을 줄 했더니!
4: 조심해! 우리 말이 맞지?
6: 어서 저 녀석을 잡기나 해.
3: 날 쫓아온 걸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2: 우리도 가자.
4: 메타이프레스가.
1: 걱정 마. 야생의 힘을 가지게 된 네 친구한테 맞는 형태가 된 것뿐이니까.
2: 알았어. 블루캅 준비됐지?
4: 물론이지.
2: 블루캅 와일드 대동!

0: 침을 맞았을 텐데.
1: 비스트 바이러스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쉬운 상대가 아니란 걸 보여주지.
0: 얌전히 변화를 받았으면 될 것을. 엔터니즈
2: 고도의 홀로그램 귀신들이.
1: 문제 없어. 블루캅 버스트 전. 옆에 조심해! 알파볼트 캐논!
0: 캐논의 스팅거!
2: 알파볼트 캐논!
1: 지금이야! 썬더 하우인 스매시!
2: 썬더 하우인 스매시!
1: 와일드 카지본 제일
3: 비켜봐. 팬텀 호넷 봉인.
1: 놀래요.
3: 이 아이 내가 데려가도록 할게.

0: 양양시티 외곽에서 레시피 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이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 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1: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타 미라클 루나 냠냠시티의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2: 이제 레시피 스톤만 있으면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1: 안돼!
2: 뚱뚱치킨 슈퍼젯을 잡아!

0: 빨리 레시피스톤 내놔!
1: 백합탄 탄! 레시피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히어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네,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4: 안녕하세요.
3: 처음 배우는 AI의 허성모입니다. 저는 어릴 때 과학을 엄청 좋아하긴 했어요. 근데 이 과학이라는 게 호호 부호가 꽤 갈리는 과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쉽고 재밌게 과학을 한번 같이 공부하는 방법을 배워볼 겁니다. 그 방법 알려주실 원승현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원승현입니다.
3: 맞습니다. 우리 과학 학생들이 왜 그렇게 좀 어려워하는 걸까요?
4: 과학이란 게 눈에 안 보이는 걸 배우는 학문이라서 그래요.
3: 아오.
4: 공기, 뭐 태양계, 화석.
3: 네.
4: 그런 안 보이는 거를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배워야 되는 학문이라서 되게 어렵습니다.
3: 아,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아요.
4: 두 번째로는 네. 사실 과학을 우리가 공부할 때 정답을 맞추는 과목으로 공부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과학이란 게 정답에서 시작하는 과목이 아니라 질문에서 시작하는 과목이거든요.
3: 네.
4: 뉴턴이 사과나무 밑에서 있다가 쉬고 있다가 네, 사과가 떨어지는 걸 봤어요. 떨어지는 걸 보고서 중력이구나 라는 걸 이제 처음으로 생각을 하게 됐죠.
3: 네.
4: 그런데 이제 만약에 뉴턴이 중력이란 걸 평소에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3: 그럼 이제 그냥 사과 맞고 아야! 아 이거 사과잼이나 해먹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4: 그쵸. 네. 아프죠. 네, 네 아프네 하면서 끝났을 거예요.
3: 맞아요.
4: 그런데 여러분 이러면 중력이 없어요.
3: 세상에 중력이 없었을 수도 있겠다.
4: 네. 그러네요. 과학의 발전은 이렇게 질문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3: 와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으로 과학의 첫 발걸음을 내딛어 볼 수 있다는 거죠.
4: 그러면 저희가 네. 이제 질문해봐 이렇게 네. 하면 질문하기 좀 어렵잖아요.
3: 아, 그러면 너무 막막하죠.
4: 에. 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뭘 배웠는지 그걸 이제 간단하게 써보게 되면 네. 그러면 이제 AI가 질문을 만들어주는 걸 우리가 해볼 거예요.
3: 오, 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AI한테 좀 만들어달라고 하는 거군요.
4: 네. 아. 이게 누구인지 지칭부터 먼저 해줘야 돼요.
3: 네.
4: 왜냐하면 우리의 수준에 맞게 네, 질문을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나 초등학생인데 오늘 학교에서 지층과 화석을 배웠어. 그런데 솔직히 뭐가 궁금한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내가 더 궁금해질 수 있게 만약에라고 시작하는 질문을 3개 정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3: 아, 만약에로 시작하는 질문 3개?
4: 네.
3: 근데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4: 네,
3: 그게
4: 그렇죠.
3: 중요한 거죠.
4: 여기에다가 조금 더 지침을 추가할 거예요.
3: 네.
4: 인터넷에 검색하면 답이 바로 나오는 질문은 빼죠.
3: 네.
4: 내가 직접 상상해서 생각해봐야 하는 질문이 좋아. 두 번째로는 질문마다 내가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질문을 하나씩 더 붙여줘.
3: 아, 또 이렇게 꼬리 질문을 네. 달라고 하는 거군요.
4: 그렇죠. 자, 이렇게 만들었을 때
3: 네.
4: 짜잔.
3: 오! 오, 이렇게 네. 딱 카드로 만들어주는구나.
4: 네, 좋습니다. 이렇게 카드가 됐죠.
3: 네.
4: 네. 성국 씨가 뭐, 여기서 궁금한 거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3: 만약 내 방이 오늘부터 지층처럼 차곡차곡 쌓인다면, 100년 뒤에 파보는 사람은 무엇을 가장 먼저 꺼내게 될까? 그러면은, 시간 지나도 땅 속에 남아있을 수 있는 게 뭘까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4: 그쵸. 그래서 여기 그 다음 질문에 내방 물건 중에서 100년 뒤까지 남아있을 건 뭐고
3: 오.
4: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건 뭘까.
3: 우와.
4: 네, 이렇게 이제 질문을 또 해주게 됐죠.
3: 아우 그러네요. 와,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생각의 길을 잡아주네요.
4: 네, 맞습니다.
3: 근데 그냥 얼핏 생각해봤을 때는 좀 자연에서 유래된 것들은 다 자연으로 돌아갈 것 같고 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옷 막 나일론 섬유,
4: 네.
3: 막 플라스틱, 인공 합성물들이 훨씬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네요. 만약에 돌들이 권투 대회를 한다면 누가 우승할까?
4: 네, 사실 여러분들이 집에 갈 때나 네. 돌들 되게 많이 보잖아요.
3: 그렇죠.
4: 사실 돌들이 서로 다른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3: 네,
4: 그런 돌들이 부딪혔을 때 누가 이길까? 누가 더 강한가? 이런 질문을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3: 근데 이런 돌들이 또 서로 권투 대회를 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
2: 그쵸.
3: 누가 가장 셀까 솔직히 궁금하긴 하거든요.
4: 자, 그래서 제가 네. 돌을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3: 아하, 아 진짜 네. 돌을 갖고 오셨군요.
4: 네. 이렇게 다른 돌을 가져와 봤어요. 네. 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네. 네, 그런 이제 돌들로 가져와 봤는데요. 이건 이암.
3: 이암.
4: 네, 진흙으로 만들어지는 돌입니다.
3: 약간 부드러운 돌이죠.
4: 네, 그래서 만져보시면 이렇게 조금 표면이 매끈매끈하죠.
2: 어, 그리고 이렇게 뭐가 묻어나네요.
4: 어, 네.
2: 클레이처럼. 네, 좋습니다.
4: 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건 현무암이에요.
3: 이거 여러분들 제주도 가서 많이 보셨죠? 돌 하르방 만들어지는 그 돌입니다.
4: 네. 그래서 얘네 둘이 만약에 싸우게 된다면 네.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3: 아, 이거 둘 다 약해 보여요, 솔직히 말해. 구멍이 송송 나 있고, 네. 만지기만 해도 이렇게 뭐가 묻어 나오니까 약해 보이는데, 그래도 저는 돌하르방 네. 돌을 믿겠습니다.
4: 여기 힌트 보시면 네. 두 돌을 부딪혀 봤을 때 자국이 남는 쪽이 더 약한 돌이래.
3: 아, 힌트가 또 있구나.
4: 네. 네.
3: 와, 다르네.
4: 뭐가 계속 떨어져 나오죠.
3: 네. 네. 한 친구가 계속 이 부스러기를 흘립니다. 빵 조가리처럼. 이암이 상처가 열심히 나고 있어요, 지금.
4: 그럼 둘이 권투 대회를 한다면
3: 네.
4: 네.
3: 현무암이 이겼다.
4: 했다. 이렇게 실험을 하면 바로 알 수 있는데 네. 사실 이거 어디서 구하죠?
3: 제주도 가야죠.
4: 아, 제주도 가셔서
3: 진흙 뻘밭에 가서 캐야죠. 이암 캐야죠.
4: 그런데 우리가 이걸 여기저기 가서 가져와야 되는데 네. 우리가 AI를 활용하게 되면 얘네들을 쉽게 네. 네, 집안에서 실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3: 어떻게?
4: 시작은 나 초등학생인데로 시작을 합니다. 돌에 대한 게임을 하나 만들어줘. 우리는 두 단계로 만들 겁니다.
3: 네,
4: 그래서 단계. 두 단계로 만들고 싶어. 1단계는 돌이 부딪혀서 누가 더 단단한지. 네, 2단계는 우리나라 지도에서 나오는 거니까 어디에서 나오는지 네, 이런 걸 이제 써주게 됩니다.
3: 아, 그래서 돌들끼리 권투대회 열어서 1등도 매겨보고 순위도 좀 매겨보는 게 1단계고
4: 네.
3: 2단계는 우리가 그 대결시킨 돌들이 좀 우리나라 어디에 있는지를 좀 지역과 연결을 시켜보는 게 2단계라는 거군요.
4: 네, 그렇게 하면 또 학습적으로 게임을 할 수 있죠. 과학 게임. 자, 여기 나오는 돌들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걸로 해줘.
3: 네.
4: 돌마다 특징이 딱 보이는 그림도 그려줘. 이거를 이제 조금 더 게임을 잘 만들려면 뒤에 이제 적어줘야 돼요. 먼저 할 일 목록을 만들고 시작해줘. 다 만든 다음에 과학적으로 틀린 게 있는지 너가 스스로 확인해서 나한테 알려줘.
3: 아오.
4: 자, 그러면 쭈루룩 만들고 있죠. 이렇게 네. 이제 할 일 목록도 얘가 만들었습니다. 자, 결과물이 나오게 됐습니다.
3: 네. 아, 잠깐만. 돌돌 배틀 탐험대. 이렇게 이제 이름까지 귀엽게.
4: 자, 그러면, 자, 여기 부제가 있죠. 누가 제일 단단할까? 부딪혀보면 알 수 있어. 네. 아까 카드하고 비슷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게임을 시작을 하게 되면, 네. 소리도 나와요.
3: 우와.
4: 그쵸?
3: 귀여워.
4: 네.
3: 이암이 있고, 석회암이 있고, 한번, 꽝 부딪히기. 이암, 쪼개짐.
4: 네.
3: 석회암, 사암. 석회암, 쪼개짐.
4: 네.
3: 아, 사암, 쪼개짐.
4: 그럼 아까 해보셨던 것도 해보셔야죠.
3: 네.
4: 아까 이암하고,
3: 현무암.
4: 현무암이 이겼네요.
3: 그럼 여감 현무암은 어떻게 했나? 현무암 생각보다 센데요?
4: 네, 되게 세죠.
3: 구멍이 뚫려 있어서 무시했더니 현무암 화강암.
4: 또 여기에서는 화강암이 이겼습니다.
3: 이기고
4: 네.
3: 석영이 이렇게 강했던가요?
4: 되게 강한데.

0: 이렇게 정보도 넣어줬어요. 자, 화강암.
1: 화성암. 화성암이 이제 그 어쨌든 화산에서 비롯된
0: 네
1: 돌이라는 거죠.
0: 그러면 여기 이제 정보가 쭉 나오고 어디에 많을까?
1: 이렇게. 서울에 있는 하얀 바위 봉우리로 유명한 산은 어디일까? 서울에 있는 서울산이 하나밖에 없네. 북한산. 아.
0: 와우.
1: 이렇게 정답을 바로 알려주는구나.
0: 네.
1: 그리고 현무암은? 맞네요. 네. 와, 신기해, 신기해. 너무 재밌어요.
0: 아, 그렇죠. 너무 재밌어요.
1: 모든 과학 퀴즈를 이렇게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0: 게임처럼.
1: 네.
0: 그렇죠.
1: 야, 이렇게 한번 우리가 AI를 통해서 과학 지식을 한번 직접 실험까지 만들고 게임으로도 만들어 봤는데요. 배우다 보면 특별히 이해 안 가고 특별히 재미없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그렇죠. 그냥 느끼기에.
0: 네.
1: 그런 것들에 한해서 이렇게 AI로 게임을 만들어 보는 건 너무너무 추천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여러분들이 꼭 잘 배우셔가지고 이렇게 과학에 재밌는 세계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든 공부는요, 모든 열정은 호기심과 질문에서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이어서 AI 드라마 부활 수업이 방송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4: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5: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이어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가 방송됩니다.
1: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2: 여기다 꽃 설명해봐. 꽃? 야. 무슨 꽃이야 이게? 상어 숲의 향기를 피부에 들어오면 피부가 진짜 좋아져. 으이씨야. 으이. 미드령도 하나. 우와.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아,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한테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지금부터 집중!
4: 주로 포메라니안이라든지 말티즈 이런 아이들이 유전적으로 슬개골탈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관절 정형 수술들은 수술비가 저렴하진 않습니다.
3: 반려동물 키우다 보면 병원비 걱정이 제일 크죠. 카카오페이 손해보험 펫보험은 연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청구가 가능하고 여기에 당일 수술비가 업계 최대입니다. 카카오톡에서 강영욱 펫보험을 검색해보세요.
5: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6: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7: 순둥순둥한 리트리버 노우리의 기막힌 일상.
8: 이게 돼지다, 이거. 뭐야, 이거. 꼬리. 이게 뭐야, 이거. 완전 돼지네, 돼지 됐네, 니가.
7: 그런데 이 평화로운 집에 천방지축 사고 뭉치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9: 와,
10: 내 뒷발도?
9: 네, 처음이다 이거. 아, 진짜요?
7: 극과 극 매력의 두 반려견을 함께 만나볼까요? 고즈넉한 합천의 산골 마을. 가야산 자락의 자리에 더없이 아름다운 곳인데요.
9: 가자, 우리 가자. 천천히 가, 노라. 천천히 가자.
7: 이 푸른 자연을 매일 마음껏 누리고 있다는 할아버지와 반려견 노을이. 우거진 산길을 걷다 보면 곳곳에서 자연이 건네는 특별한

0: 선물을 만날 수 있는데요.
1: 여기 보면은 여기 있지. 여기 얼음나무인데 바나나하고도 비슷하지, 그죠? 생긴 게. 가을 되면 이게 톡 펴져가지고 딱 이 벌어지면은 이것도 엄청 맛있어요. 우리 어릴 때는 진짜 이거 고급 간식이었는데.
0: 싱그러운 산 열매를 맛보는 즐거움이 쏠쏠하답니다.
2: 아버님 간식이네요.
1: 예, 제 간식이죠. 우리 노을이도 먹고. 우리 노을이가 여기 산에 간식거리가 많아요. 봄에 5월달쯤 되면 딸기가 많이 나거든요. 얘는 막 산책하면서 딸기 따먹어요. 산딸기.
0: 자연 속에서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사는 노을이. 그야말로 산골 생활을 제대로 즐기고 있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웃음이 끊이질 않는다고요. 멋진 자연 속에서 사랑스러운 반려견 노을이와 함께하는 일상. 할아버진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1: 쉬고 있어.
0: 그런데 집으로 들어가자 할아버지를 반기는 또 다른 강아지.
1: 터치지 마. 오라. 소리야.
2: 안에 개가 한 마리가 더 있네요.
1: 네. 우리 소리. 굉장히 좀 활동이 쾌활해요. 뛰는 거 보면은 큰 냉견 때마다 더 빨라요. 동작이 얼마나 빠른지.
2: 순해 보이는데요?
1: 아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0: 어찌나 우두방정인지 할아버지는 녀석에게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데요.
1: 야, 거기서.
0: 다 큰 녀석이지만 어릴 때처럼 천방지축이라는 소리.
1: 소리 나왔어. 우와, 이거 우리 집 소롱입니다. 소롱아, 인사. 안녕.
2: 와, 이제 예쁘게 생겼다.
1: 안녕, 해봐. 간식 줄까, 소롱이.
0: 앵무새 초롱이도 한 식구. 할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답니다.
2: 예. 소리하고는 친해요?
1: 소리는 소리가 지금 아직까지 겁을 내요. 얘는 겁이 없어요. 초롱이는. 물러가.
0: 서로 살갑게 지내진 않지만 모두 소중한 가족. 할아버지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다고요.
1: 집사람이 이제 우연한 뭐 사고사로 먼저 보내고 나서 혼자 너무 막 또 외롭기도 하고 또 쓸쓸하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우리 딸이 이제 울산에서 푸들을 지내면서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아빠 좀 덜 외롭게 한다고 이제 그래서 사줘서 이제 푸들은 그렇게 이제 입양을 하게 됐고.
0: 대형견을 키우고 싶었던 찰나 눈에 띈 리트리버 한 마리. 그렇게 소리에 이어 노을이를 식구로 맞이했고
1: 초롱! 초롱 일로 와!
0: 친구가 선물한 앵무새 초롱이까지 하나 둘 가족이 된 동물들은 아내의 빈자리를 채우며 할아버지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1: 초롱 일로 와!
0: 까꿍! 어라? 노을아, 네가 왜 거기서 나오니?
2: 왜 그렇게 저기 만든 거예요?
1: 이제 같이 이제 노을이도 보면 나도 보고 쟤도 보고 그리고 얼굴이라도 보고 이러면 뭐 쟤도 항상 이제 여기 있으면 안정이 되겠죠, 그죠? 내가 여기서 뭐 내 침대에서 누워 있고 이러면은 여기 딱 쳐다보고 여기서 자고 지금 보세요.
0: 집 안보다 넓은 마당과 숲을 좋아하는 노을이. 행여 추위나 더위에 힘들까 싶어 할아버지는 노을이 전용 실내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반려동물을 향한 애정이 남다른 할아버지.
1: 동물이 잘 있나.
0: 얼마 전 조금 특별한 가족도 맞이했는데요. 이번에는 무려 반려벌.
1: 식구가 우리 노을이하고 소리하고.

0: 동물 가족들이 많다 아닙니까? 여러분도 이제 내 뭐 가족이라 생각을 하고 잘 돌봤어. 물도 좀 따먹고 해야겠다. 야, 이놈들이 보자. 계란 몇 개 남았나 볼까? 이거 가지고 문을 안 달아가지고 이거. 이게 대문입니다, 대문.
1: 아이고, 닭도 키우고 계셨군요. 동물 농장이 따로 없네요.
2: 오, 계란 나눴네. 어? 아이고야.
1: 동물마다 색다른 매력이 철철. 이러니 할아버지의 동물 사랑이 남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때! 아이고, 아이, 닭 도망가요!
2: 어, 한 마리 안 보인다, 이거. 일로, 일로. 어, 닭 잡아, 닭 잡아. 이런. 닭 잡아, 잡아.
1: 닭 탈출 소식에 긴급 투입된 놀이.
3: 닭을 찾을 수 있어요?
2: 이제 찾을 거예요. 잘 찾거든요. 지금 저를 다니는데. 멀리는 안 가지 싶은데.
1: 사실 놀이는 닭 잡는 데는 도사라는데요.
2: 여기 있는가 봐요. 찾았어.
1: 닭을 발견하자마자 맹추격하기 시작하는데. 너 조망할 때 거기 서라.
4: 자, 너 같으면 서겠냐.
1: 닭공무니를 바짝 쫓아가는 놀이. 잡힐 듯 말 듯 아슬아슬한 추격전이 계속되고. 끈질긴 추격 끝에 마침내 닭을 잡는 데 성공했는데요. 야, 노라, 너 진짜 닭 잡기 선수구나. 어라? 오, 그런데 닭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방심한 틈에 잽싸게 도망쳐버린 닭. 아유, 이거 진짜 완전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상황 아닌가요? 아우, 다 잡은 고기를 놓쳐버렸네. 아우, 속 쓰려. 그런데 잠시 후 마당에 모습을 드러낸 녀석.
2: 야, 일로 와.
1: 탈출 솜씨가 보통이 아닌 만큼 할아버지가 잡기엔 역부족인데요.
2: 노을이 데리고 와야 되지. 이놈 자식이요.
1: 이번에도 닭을 보자마자 쏜살같이 돌진하는 노을이. 이번엔 꼭 잡고 말 테야. 과연 노을이는 좀 전에 실패를 만회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추격전의 결과는? 와, 드디어 잡았네요. 닭이 또 도망칠까봐 단단히 물고 오는 노을이. 탈출의 귀재 닭도 이번만큼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이는데요. 아, 그런데 미동도 하지 않는 닭.
5: 지금 닭 움직이지 않는데 죽은 거 아니에요?
2: 죽진 않았어요. 지금 살아있는데.
1: 와, 뭐야? 근데 너 죽은 척 연기한 거야? 오, 연기력 좀 보게. 하마터면 다시 놓칠 뻔한 닭을 용케 붙잡은 노을이.
2: 우리가 집 나간 닭 잡아왔어. 어? 오이 되게 낫다. 어?
1: 혹시 사냥 본능을 타고난 게 아닐까요?
0: 한 세 번 정도 탈출한 닭을 이제 또 잡아왔고, 노르새끼 또 이제 잡아오고, 뭐 두더지는 섭이 잡아요. 그래 딱 잡아가지고 집에 들고 오고 하거든요.
1: 최근에는 숲에 버려진 노루새끼를 물고 오기도 했는데요. 사냥이 목적이었다면 새에게 물어버려서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었을 텐데, 놀랍게도 노을이는 정반대로 행동했다고요. 잡은 동물들을 조심스럽게 핥아주고 챙겨줬다는 녀석. 아니, 야, 너 물고 올 땐 언제고 왜 이렇게 다정한 거니? 자기보다 덩치가 작은 동물은 종을 가리지 않고 집에 데려와 정성껏 보듬어준다는 미스터리한 노을이의 행동.
0: 내가 보는 시각적으로 봐서는 지 새끼처럼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막 쳐다보고 하는 걸 보면. 그렇게 안 하고는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죠? 이 원래 동물들 습성이 있으면 막 공격하고 대부분 막 먹고 이러는데 전혀 뭐 그런 게 없어요. 그게 너무 획득합니다. 집에 들어다 주자, 안전하게.
5: 저 앞에 뭐 상처나고 이런 거 아니죠?
0: 예, 상처. 보세요. 상처 하나 있는 거, 상처 없잖아요. 이거 안전하게 친구처럼 같이 놀려고.

0: 막 얘는 그런 것 같아요. 안 돼. 그래서.
1: 형, 내가 너 돌봐주고 싶은데 안 되나?
0: 딱 집에 보내자. 근데 못 나게. 그래, 또 다음에도 잘 네가 감시 잘해.
2: 노우리의 행동은 여전히 알쏭달쏭하지만 어쨌든 녀석의 활약 덕분에 무사히 마무리된 닭 채출 사건. 한바탕 소동을 뒤로하고 할아버지가 외출에 나섰는데요.
0: 안녕하십니까.
3: 여기 지금 뭐하러 오신 거예요?
0: 여기 공지로 왔거든요.
2: 할아버지는 취미로 파크 골프를 즐기고 계시는데
0: 날씨도 굿샷.
2: 함께 공을 치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노우리의 특별하고 남다른 행동은 당연 화제라고요.
4: 동물을 잡아와고 쥐가 보호하는 걸 그 모습을 내가 사진으로 한 봤는데 그 사진 보고 내가 참 노우리의 그 동물이 저런 동물이 있겠나. 그런데 죽이지도 않고 상당히 보호하려고 하는 그 모습. 와, 그건 사람도 따라 사람과 똑같다. 배워야 될 사항이다. 그리고
2: 노우리 칭찬에 뿌듯해진 할아버지.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골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0: 아이, 큰일 났다, 이거. 보호임 잡아야 되는데. 저 잘 안 오거든요. 소리야! 손! 손!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아, 이놈 자식이고. 소리야! 일로 와! 일로 와! 이놈 자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일로 와! 소리야! 소리야! 일로 와!
5: 노우!
0: 노우라, 소리 좀 잡았나? 이놈, 소리 좀, 일로 와! 소리야! 이놈의 자식, 이거, 나가면 집에 안 들어올라 해서 참, 안 나가겠네, 이거. 일로 와! 솔! 솔, 일로 와! 간식 먹자! 일로 와! 간식 먹자, 일로 와! 야, 이거 도망가네, 이거. 일로 와! 간식 먹자, 일로 와! 일로 왔나? 알아? 아, 괜찮다. 제 차를 끌고 가서는 이놈을 데리고 와야 되겠네. 아, 이놈 자식.
2: 아니, 수리는 안 잡고 차 타고 어디 가시게요? 이때 불이 나게 뛰어오는 녀석. 다짜고짜 할아버지 차를 따라 나서는데요.
0: 차를 보면 뭐 어디까지 봐. 내가 나가면은 어디든 뭐 못 따라와요.
6: 나도 어디 가요? 나도 따라가.
2: 소리 녀석, 할아버지가 그렇게 부릴 땐 안 오더니 할아버지 차는 무섭게 쫓아오는데요. 아유, 아유, 저러다 다칠라.
0: 자, 소리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소리야. 야, 일로 와, 일로 와. 어, 저 씨. 오, 어디 있었어? 힘들었지? 왜 안 올라 그래? 응? 왜 안 올라 그랬어?
3: 여기서는 그냥 순서하게 잡히네요.
0: 예, 지금 이제. 힘이 이제 빠지니까 이때는 좀 이제 말을 좀 들어요. 아이고, 음정이. 아, 자, 가자, 집에. 아, 왜 말도 안 되는 거 몰라.
2: 아니, 이게 무슨 사소 고생이니?
0: 그 집안에서는 애한테 애기도 피우고 막 끌어안기고 애기처럼 그렇게 행동하면서 그러면 이제 마당에만 나오네. 그만. 집에를 잘 안 들어올래. 그런 좀, 이제, 그런 버릇이 있어가지고, 조금, 이걸 어떻게 고쳤으마 하는 그런 생각이 좀 간절합니다.
2: 결국 소리는 목줄 없인 야외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0: 저는 뭐, 좀, 마당에 나오면 내 말 좀 듣고 가면, 이거, 노을이처럼 같이 좀 산책도 하고, 이래 다니면 좋을 건데, 저는 뭐, 밖에 나오면 내한테 안 올라서 좀 속상합니다, 참아로. 속상해.
6: 아우, 치사하다, 치사해.
0: 일로 와봐, 노우라, 어이 좀 닦아.
2: 반면 할아버지 말 잘 듣는 노우리는 자유를 만끽하는 중. 이마저 산골에서 사는 거죠. 소라, 그러게 할아버지가 부릴 때 오지 그랬어. 어우, 맛있어. 그날 오후 산골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노우리가 저렇게 반기는 걸 보니 할아버지와 보통 사이가 아닌 모양인데요.
0: 우딸하고 아들하고 우리 성냐고 왔어요.

0: 웬일로 얌전히 앉아서 개인기를 선보이는 소리.
1: 아파요.
2: 나 울렀거든.
0: 하지만 금세 천방지축 본능 발동.
3: 소리는 따님이 소개해줬다면서요, 아버님한테.
2: 아, 예요. 네. 소리, 아빠 혼자 계셔가지고 좀 외로워할까봐 제가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설치는 게 있는지 몰랐지.
4: 우리야, 어디 안 되는데.
0: 자식들이 있는 도시를 떠나 산골에서의 삶을 선택한 할아버지. 나 홀로 산골 생활이 외롭진 않을까. 자식들은 아버지 걱정이 많았다는데요. 하지만 노을이와 소리가 한 식구가 된 뒤로는 한결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됐답니다.
5: 아이고, 그렇지. 소리는 조금 컴다운했으면 좋겠고 같이 그냥 풀어놓고 저는 생활 너무 좋잖아요. 근데 못 풀어놔. 그게 너무 안타깝고. 노을이는 그냥 뭐 바랄 게 없어요. 얘는 너무 오래오래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6: 지금처럼 이렇게 자연과 어울려서 스트레스도 안 받고 항상 정직하게 이렇게 위로 서로 위로 사오면서 친구처럼 가족처럼 이렇게 잘 계속 영원히 행복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0: 다음 날 오늘도 숲속 산책에 나선 할아버지와 노을이.
7: 은어무는 배나무인데 원래 몇 개 달렸지. 작년에도 달렸는데.
8: 이야, 이 뭐야 이거. 이야, 신박도. 이야, 3m 3. 와, 이 4구짜리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네.
0: 몇 년 전 할아버지가 산에 뿌려놓았다는 삼시약. 한동안 잊고 지내다가 우연히 발견됐는데요.
8: 한번 캐보겠습니다.
0: 뜻밖의 발견한 보물. 과연 얼마나 잘 컸을지 두근두근 기대를 품고 캐보는데요.
8: 와, 지금 큽니다.
0: 삼키느라 한참 정신이 팔린 사이
8: 노을아.
0: 곁에 있던 노을이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8: 노을아, 너 어디가 있었어? 이야, 이따 또 이거 뭐든 모르겠네. 일로 와, 노을아, 일로 와봐. 야,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대형이다. 이게 뭐냐 이거, 꼬리. 아, 이게 뭐야 이거? 이거 돼지네, 돼지 됐네, 네가. 이게 얼마나, 이게 뭐든 뭐 얼마나 좋아하는지. 예, 여기가 그 멧돼지 목욕탕이거든요. 여기 1년 365일 막, 이게 항상 이 막 진흙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산책 가다 내려오면은 여기 들러가 막 이 뭐든 목욕을 해요, 지가.
0: 노을이의 취미는 진흙 목욕. 도시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호사를 노을이는 새끼 때부터 줄곧 누려왔는데요. 온몸이 진흙 범벅이 될 때까지 놀고 또 놀고. 진흙탕은 노을이의 최애 놀이터랍니다.
9: 아우, 실컷 잘 놀았다.
8: 뭐야 이거, 니가 완전 돼지야, 돼지 임마. 시큼해가지고 가자, 지금 내려가자.
0: 그나저나 한덩치 하는 노을이. 목욕 한번 시키려면 보통 일이 아닐 텐데요.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물속에 풍덩. 시킨 적도 없는데 알아서 셀프 목욕하는 기특한 녀석. 이야, 이 정도면 목욕 걱정은 안 해도 되겠는데요.
10: 바로 풍덩 들어가네요.
8: 예. 얘는 저 산책을 하거나 뭐 그 뭐 불 속에 이런 데 들어가고 운동 좀 하고 나면은 수시로 여기 막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마당에 여기 있다가 다시 비도 오면은 지 혼자 또 들어가서 풍덩 또 샤워하고 또 그렇게 나오고 아주 굉장히 너무 좋아해요.
11: 사이즈가 딱 우리 사이즈네요.
8: 그렇지. 완전 맞춰요, 맞춰. 얘가 일접수 개봉품이야. 일접 개봉품이야.
0: 스스로 씻고 스스로 마무리까지.

0: 할아버지까지 이렇게 야무질 수가 있나요? 할아버지 일 덜어주는 효자견이 따로 없네요. 여유롭게 산책을 마치고 집에 들어온 할아버지. 갑자기 분주해 보이시는데요.
1: 이거 뭐예요?
2: 이거 우리 소리 미용하는 기계입니다.
1: 아, 그 샵에 있는 거랑 똑같네요.
2: 네, 제가 인터넷으로 이거 구매했어요.
0: 와, 장비 좀 보세요. 미용실 하나 차리셔도 되겠어요.
2: 자, 소리야. 미용하자. 야, 예쁘게 한번 해보자. 자, 오늘도 알았어. 자, 솔리로.
0: 벌써 6년째 소리의 전속 미용사라는 할아버지. 경력이 오래된 만큼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장비만 잘 갖춰놓은 줄 알았는데 실력도 수준급. 평소에 까불거리던 소리도 할아버지의 손길을 얌전히 받아주는데요.
2: 아, 얘가 그 미용실에 가는 어릴 적에 엄청 싫어했어요. 너무 솔직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시작해주게 됐는 게 얘 데리고 와서부터 지금 벌써 이제 6년째네요, 6년째. 6년째 매달 일하면서 일을 갖고 있습니다.
0: 그런데 6년 경력의 할아버지도 도저히 쉽지 않은 게 있답니다.
2: 뒤에도 엉덩이. 자, 소리야. 엉덩이 분에 하마자. 오, 가만히 있어. 소리야. 아, 엉덩이 분에. 이거 안 내줄래?
3: 안 돼, 안 돼. 엉덩이는 싫다니까요. 아이고, 진짜.
2: 똥꼬똥에 볼을 깎아줘야 되는데. 그걸 뭐, 꼬리 내가 막아버립니다. 잘 안 돼, 그게. 자.
0: 계속해서 엉덩이 미용을 거부하는 녀석. 이럴 때면 혹시 물지는 않을까 겁이 나기도 하는데요. 결국 입마개까지 하고 미용에 나섰지만 엉덩이에 이어 발바닥까지 하필 꼭 미용이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까다롭게 군답니다.
2: 수고했어. 맛있게 간식 먹어. 자, 먹어.
0: 그래서 미용을 할 때면 할아버지도 소리도 진이 쏙 빠진다고요.
2: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깎아주고 있습니다. 또 뭐, 별 뭐 모양은 안 나지만 그래도 내가 또 하니까 또 야는 또 몸을 맡기긴 맡기는데 그래도 좀 발바닥 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좀 해줄 수 해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내가 마음대로 안 돼서 그게 좀 고민입니다.
0: 할아버지의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할 구원투수 설쌤이 출동했습니다.
4: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4: 안녕하세요. 안녕. 왜 이렇게 귀엽니? 너무 차분하게 딱 같이 와서 또 계속 만져달라고 하네. 손님들 엄청 좋아요. 네, 사람 엄청 좋아하나 봐요.
2: 혼자 봤어요. 이런 좋은 뭐 공기도 마시고.
4: 네, 펜스도 다 쳐놓으셔서 여기 이제 노을이 뛰어노는 곳.
2: 저 뒤쪽에만 이렇게 해놨다가
4: 네.
2: 또 어디 나가면 또 저에 뒤에 갇혀있는 게 또 너무 또 안쓰러워가지고 그래 또 다시 또 바깥으로 이렇게 또 펜스를 이렇게 해놔놓고 그 여름에는 또 그 뒤쪽에 그늘이 있어서
4: 네.
2: 또 얘들이 또 쉬기도 좋아요.
4: 노라 가자.
2: 노라 일로 와.
4: 에이, 좋아.
2: 일로 와.
4: 여기 오니까 엄청 시원하네.
2: 예, 바람이.
4: 예.
2: 산바람이 쭉, 휘, 가면서 이렇게 오네. 여기 엄청 시원해요. 예. 저, 노을이 집입니다.
4: 아, 이렇게 해놓으셨구나.
2: 예.
0: 할아버지는 노을이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실내 공간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2: 겨울에는 이제.
4: 온돌돼 있고.
2: 예, 밑에 보일러 선을 깔아놔가지고 온돌, 온돌대가 있습니다. 겨울이 따뜻하죠.
4: 우리 가자. 잘 해놓으셨네.
5: 너무 기분이 좋아.
4: 이 친구가 소리죠?
2: 네.
4: 아, 또 놀이랑 다른 느낌이 확 듭니다. 그게 활발하고

0: 아, 근데 여기 앵무새도 있네.
1: 예. 아. 여기 앵무새.
2: 이리 와볼래?
1: 서롱.
2: 날라와볼래?
1: 서롱아. 올라옵니다. 아, 됐어.
3: 하나같이 매력 만점인 할아버지의 동물 가족들.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하루하루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특히 노을이는 누구보다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었죠.
4: 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완전 돼지네, 돼지 됐네, 네가.
0: 와, 야, 진짜 행복하겠다. 너 진짜 미쳤다, 미쳤어.
1: 돼지 먹을 거 아니야.
0: 얘는 너무 재밌겠지. 그리고 이제 새로운 냄새가 나면 애들이 그 냄새를 내 몸에 묻히려고 아니면 내 냄새를 거기에 묻히려고 뒹굴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1: 예, 그렇게 해요. 네. 산에 가면 산 짐승들 뭐
0: 똥 같은 거에도 막 비비죠.
1: 그 막 몸을 비비죠.
0: 네, 맞아요.
3: 네.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돼도 할아버지는 노을이 목욕 걱정이 없었는데요. 알아서 물에 풍덩 셀프 목욕을 척척했기 때문.
0: 와, 와. 이거 만들어주신 거예요?
1: 예.
0: 야, 진짜 너는 미쳤다, 노을아.
3: 물 좋아하는 녀석이 언제든 목욕을 할 수 있게 할아버지가 친구와 머리를 맞대고 만들었다는 노을이 목욕탕. 노을이는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산골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0: 제가 이런 친구들을 강아지계의 금수저. 네, 노을이는 완전 강아지계의 금수저죠. 이게 뭐 사람처럼 강남에 살고 비싼 집에 살고 비싼 차를 끌고 이런 게 얘네한테 금수저가 아니라 이렇게 놀 수 있는 애들이 금수저죠.
3: 매일 숲길을 누비며 즐거움을 만끽하는 노을이. 하지만 자연을 가까이 할수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도 있습니다.
0: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살인 진드기.
1: 아, 예,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0: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이라는 것을 일으키는 살인 진드기가 있어요.
3: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살인 진드기. 살인 진드기는 감염병을 옮겨서 사람과 동물의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데요.
0: 근데 얘가 걸려서 사람한테 옮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드기로만 매게 되는 게 아니라 강아지가 이 살인 진드기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타액이나 이런 걸로 보호자도 걸릴 수 있어요. 내가 너무 아프고 진짜 이거 죽을 가능성도 되게 높아요. 그래서 특히 산에서 이렇게 산책하고 할 때는 이거 잘 뿌려줘야 돼요.
3: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
0: 어, 네. 여기 보시면 IR-35535 이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증명돼 있고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이 부작용이 없는 그런 성분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어디가 중요하냐면 이 가장 많이 붙는 데가 털이 별로 없는 부분이에요. 털이 없는 부분들이 많이 걸리니까 특히 배.
1: 아, 배.
0: 네, 배 쪽에 잘 뿌려줘야 돼요. 너무 막 다 막 젖을 정도로 할 필요 없고 이게 결국에 진드기들이 이 냄새의 깊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막 많이 뿌릴 생각은 안 해도 됩니다. 이 정도만 하면 이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한 4시간 정도는
1: 아, 올라가네.
0: 네.
3: 이젠 마음 놓고 산길을 다닐 수 있겠네요.
5: 설쌤 고맙습니다.
1: 늘 이제 올 때는 많이 걱정을 했는데 좀 마음이 든든합니다.
3: 한편 닭이 탈출할 때면 어김없이 노을이가 출동했는데요.
0: 오, 이거 날라다녀.
3: 잽싸게 도망치는 닭을 끈질기게 쫓아간 끝에
0: 오, 잡는다.
3: 결국 붙잡는 데 성공한 노을이.
0: 이 행동 언제부터 있어요?
1: 올 봄에. 봄에 그 친구 집에 닭을 우리 박어골프에 우리 회원들끼리 그래, 이제 뭐 닭백숙 한번 내가 먹자 이러니까 친구 집에 달고 몇 마리 이제 가지고 성포해가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잡아가지고 가려고. 그래가 어째 꺼집어내다가 놓쳐버렸어요.
0: 네.
3: 닭을 놓친 다음 날 노우리와 산에 오른 할아버지. 그런데 갑자기 사라진 노우리가 잠시 후 닭을 물고 나타났답니다. 닭을 잘 잡아오는 것도 놀라운데 진짜 신기한 건 따로 있었죠. 닭을 잡은 뒤 특별한 행동을 했던 노을이.
0: 저 닭을 내 사냥감으로 알고 공격하는 애들은 절대로 저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냥 바로 물어버리죠.
1: 그렇죠.
0: 네.
1: 그리고 안 물어요.
0: 네. 물고 흔들어 버려요. 근데 지금 봤을 때 살짝 계속 이렇게 마치 딱 어떨 때 저런 강도로 무냐면 새끼 났을 때.
1: 아, 새끼 났을 때.
0: 새끼 낳고 새끼 옮기잖아요. 그럴 때 저런 강도로 물어요. 제가 보이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그 리트리버 선조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많이 받았어요. 리트리버가 회수하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리트리버의 기원은 사냥꾼들이 기러기나 새들을 딱 쏘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그 호수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리트리버가 수영을 해서 가서 물고 자기 혼자 노는 게 아니라 이걸 가져오는 애들이에요. 닭도 새죠. 네, 닭도 새고. 그게 계속 가져오는 본능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저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제가 아까 오자마자 좀 이렇게 눕혀서 봤잖아요. 발정기가 지나가면 개들은 다 들어가요.
2: 근데 여기 지금 빨갛고 많이 핥은 자국이 있거든요. 지금은 내려간 것 같은데 최근에 발정을 했을 것 같은데 생리를?
1: 네, 한 몇 개월 전에 한 번.
2: 그쵸? 네.
0: 발정기가 들어왔다가 임신이 안 된다고 호르몬적으로 다시 임신 준비를 하는 그 끝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마치 몸 안에서는 임신한 것처럼 변해요. 상상임신기에 들어가서 조금 더 저 이렇게 와서 뭔가 이렇게 품고 내 새끼처럼 가지고 있고 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3: 아, 상상임신이었더니 이제야 풀린 미스터리한 행동의 비밀.
0: 어, 노루도 데리고 왔어. 봐봐. 이게 자기 새끼라고 생각해. 봐봐. 이거는 지키고 지금 품는 거야, 지금.
1: 저놈을 산에 가서 저 물고 왔어요. 물고 왔는데. 여기 또 집 앞에 물고 와가지고 또 막 핥아주고 좀 저래 있더라고. 하도 내 신기했어.
0: 딱 상상임신이 제일 심할 때 했을 것 같아.
1: 저걸 그래 사람처럼 상처는 안 내고 뭔가 지 새끼처럼.
0: 새끼 물듯이 우는 거예요. 딱 그 강도가 자기 새끼 물 때의 그 강도예요.
1: 예. 그래도 물고 왔더라고요.
0: 딱 힘이 없고 아파 보이네요, 얘가.
3: 그런가 하면 밖에만 나오면 잡히지 않는 소리 때문에 할아버지는 늘 애를 태웠는데요.
0: 노을이랑 좀 다르죠? 노을이랑 소리가 다른 이유는 내 맘대로 놀아본 애와 뭔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고 사는 아이의 차이예요. 내 맘대로 노는 애들은 이거 어차피 또 내일도 할 수 있고 좀 이따도 할 수 있고 굳이 지금 내가 미친 듯이 안 놀아도 돼요. 그래서 말 잘 들어요. 근데 내 맘대로 못 놀아본 애들은 이거 언제 나올지 모르고. 그리고 또 하나, 이거 몇 번 잡혀봤을 거예요. 잡히면 뭘 하냐? 다시 들어와요.
1: 그렇죠.
0: 얘는 똑똑하잖아요. 그러면 안 잡히려고 해요.
3: 녀석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차를 따라오는 버릇을 이용해 유인하는 것뿐. 소리는 달리는 차를 겁도 없이 빠르게 쫓아갔는데요.
1: 끝까지 쫓아.
0: 네, 이건 위험해 보인다.

0: 이거.
1: 예.
2: 오, 그럼 이건가, 이건가?
0: 네, 드디어. 서울, 일로 와. 일로 와.
2: 아, 이거.
0: 이런 형태.
2: 아, 네네네. 네. 지금 이렇게 가면은 잡으려고 하면 안 잡히죠?
0: 예, 네, 도망 막 가는 거예요.
2: 이야, 또 이러니까 근육이 그냥, 어?
0: 서울, 일로 와. 소리야, 서울. 서울, 소리야, 일로 와.
2: 네. 어, 이럴 때 쫓으려고 하면 무조건 뜁니다. 소리로.
0: 힘들어.
2: 얘 잡힐 것 같아서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험이 있어야 되냐면 잡혔다가 다시 노는 경험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벌써 기억이 잡히면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있어서 자. 그쵸? 먹고 바로 도망가려고 해요. 그래서 신뢰감을 쌓아야 돼. 안 잡는 신뢰감. 기다려. 손. 옳지. 한대쪽 써. 옳지. 엎드려. 옳지. 옳지. 옳지. 네. 그러니까 차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쫓아가는 순간 더 도망가요.
0: 앉아. 앉아.
2: 엎드려.
0: 어? 엎드려. 엎드려.
2: 네. 옳지 칭찬.
0: 옳지.
2: 네. 네. 같이 가라주고 머리 한번 쓰다듬고 주고.
0: 너무 잘했어.
2: 그리고 머리 쓰다듬 한번 주세요. 같이 하나 주고. 네. 머리 쓰다듬으면서 잡으세요.
0: 우리야.
2: 아, 이번에는 눈치챘어. 얘가 멀리 가면서.
0: 일로 와. 앉아. 앉아, 앉아. 일로 와.
2: 여기서 포인트. 우리가 애걸복걸하는 척 하면 안 된다. 너가 안 하면 네 손해야.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간식으로 앉아 엎드려 한번 시켜보세요.
0: 자,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엎드려.
2: 그러면 우리가 더 천천히 가면 돼요. 더 천천히.
0: 손. 손.
2: 옳지.
0: 옳지.
2: 머리 쓰다듬고 옳지.
0: 너무 잘했어.
2: 그리고 한번 옳지. 네, 간식 하나 주세요.
0: 너무 잘했어.
2: 발 움직이지 말고 잡으세요. 네. 지금 가슴 쪽 잡아도 되겠다. 옳지. 네.
0: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2: 네, 칭찬. 옳지.
0: 옳지. 너무 잘했어.
2: 이제 한에서 잡아서 한번 안아보세요.
0: 응? 일로 와.
2: 네. 네. 이런 식의 연습을 네. 꾸준히 하시면 지금보다 더 마음 놓을 거예요. 네.
3: 소리에겐 문제가 하나 더 있었죠.
2: 다 가져오셔도 됩니다. 전문적인 도구가 다 있어요. 얘 싫어, 이거. 싫어.
3: 엉덩이와 발바닥 미용에 대한 강한 거부감으로 털을 손질할 때마다 한바탕 실랑이를 벌여야 했는데요.
0: 오, 가만히 있어. 소리야.
2: 소리 일로. 기다려. 손. 옳지. 지금 클리퍼 시는 거예요. 결국에 포인트는 이 클리퍼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봐봐. 옳지. 손. 옳지. 손. 옳지. 손. 용기 한번 내봐. 손. 진동이 진짜 싫어하는 소리로. 손. 옳지. 손. 고개 딴 데 돌려버려. 아직 용기가 안 나, 그지? 손. 옳지. 손. 이거 완전 거부감이에요. 거부감의 표현이거든요. 옳지. 진동이 그렇게 싫었어. 3. 옳지. 옳지.
0: 너무 좋았다.
2: 하나 더 먹어, 이번 거 잘했으니까. 선. 옳지.
0: 오, 잘한다.
2: 이렇게 돼요, 애들도 다 똑같이. 선. 옳지. 아, 너무 잘해. 너무 마음에 들어, 지금. 놀이처럼 그냥 평소 때 심심할 때마다 지금 별로 안 싫어하잖아요. 네. 이런 게임처럼, 놀이처럼 해주시면 점점 익숙해집니다. 네.
0: 소리, 손, 손, 일로. 손, 손. 잘했어?
2: 네.
0: 오, 잘했어.
2: 이제 켜볼까요?
0: 손.
2: 앉아서 켜고 해볼게요. 차분하게.
0: 네. 앉아. 손. 손.
2: 옳지.
0: 오, 앉아. 손.
2: 옳지. 아, 이제 거부감이 없어. 해보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네. 지금. 네.
0: 손. 어, 잘했어. 손. 손. 손.
2: 옳지. 맞아요. 그거예요. 제가 워낙에 이렇게 좀 올리고 있는 거예요. 네.
0: 힘들게 안 될 것 같으면 되네요. 신기합니다, 정말로. 네.
2: 아직 네. 아까 했던 교육이 완벽하게 되지 않고 그건 이제 꾸준히 해야 되고요. 네. 지금 좀 교육이 다 되기 전에 미용 자체, 내가 싫어하는 부위의 미용 자체를 네.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네. 꿀팁 같은 걸 한번 네. 해볼 거예요. 뿌려서 바로 다 못 먹고 좀 먹는데 시간이 걸려요. 냉동실에 하면 훨씬 오래 먹어요. 그러니까 미용을 하는 동안 얘 하기 싫은 거잖아요. 왜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걸 좀 참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먹을 때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0: 오, 그거 있네. 야, 이런 게 있었나.
2: 발도? 네. 제가 지금 해보는 거죠? 네.
0: 이야.
2: 엉덩이도? 살짝씩?
0: 우와.
2: 내 뒷발도?
0: 네. 이야. 어.
2: 네.
0: 처음이네요. 네. 아, 진짜요?
2: 네.
0: 아, 나 엄청 힘들거든요.
2: 이러면 얘도 이제 나쁜 생각 가질 필요 없고.
0: 네.
2: 오히려 이거 할 때만 주실 거예요, 저거는.
0: 아, 이거 뭐, 정말 얘 손도 못 해. 나는 손도 못 해. 아니, 나는 내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네. 이거 진짜 탄성이 별로 나. 정말이다. 어, 정말이에요.
2: 한번 해보시겠어요?
0: 아, 이러니까 이거 뭐.
2: 살짝 덜 예민한 부분은 더.
0: 이거 제일 힘들었거든요. 이런다는 게. 절대 이거 뭐, 얘 마음. 네.
2: 소리도 너무 귀엽고.
0: 이야.
2: 그렇죠. 네. 그리고 얘가 딱 싫다고 하면 네. 거기서 조금 멈춰주시고 억지로 하기보다는 아니면 간식을 더 준다거나.
0: 이렇게 사서 내가 이야 이마 이거.
2: 어, 네. 옳지. 자 이러면 야. 살짝 멈춰주는 거예요. 네. 야. 네 잘했다.
0: 어, 잘했어. 어, 잘했어. 이게 대성공이.
2: 네.
0: 대박이다. 아,
2: 그래 잘하셨어.
0: 와 진짜 대박이다.
3: 소리도 할아버지도 대만족한 설쌤의 솔루션. 그날 이후 한결 수월해진 소리의 미용.
0: 어, 일로 와.
3: 이젠 밖에서도 제법 말을 잘 듣는다고요. 할아버지와 동물가족, 지금처럼 행복하게 지내길 새나개가 응원합니다.

0: 일단 싸우면은 군대까지 안 가요.
1: 어이, 가! 나와! 야, 시켜! 아이! 야, 야, 야, 야, 나오세요.
0: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 한 마리 한 마리를 아주 순하고 잘하는데, 구원할 수 없다는 거야. 그게 큰 힘이야.
2: 배치모아에서 냄새 잡는 요술 배변 패드를. 땡스 소셜클럽에서 지렁이 땡.

0: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2: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3: 진단비도요?
0: 되고요.
4: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4: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5: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6: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3: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8: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5: 이게 왜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9: 상담 완료 시 5분 전자레인지 사용으로 편리한 실리콘 냄비 3종 세트 모두 증정.
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0: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0: DB라면 됩니다.
11: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12: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7: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3: 지병이 있어도?
0: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2: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3: 진단비도요?
0: 되고요.
4: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4: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5: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6: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3: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8: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5: 이게 왜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9: 상담 완료 시 5분 전자레인지 사용으로 편리한 실리콘 냄비 3종 세트 모두 증정.
13: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14: 조감독, 조감독,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분. 안심이 안 되는데?
15: 감독님, 뭐가 문제예요?
14: 위생과 청결이 빠졌잖아.
16: 식품 안심 없어.
14: 몰라?
16: 개인 위생부터 업장의 청결, 꼼꼼한 식재료 관리까지 까다롭게 감독하는 안심의 기준. 안전한 외식은 식품 안심 없어로 감독.
17: 액션!
16: 다섯 개의 별과 빛나는 위생으로 식품 안심 없어. 오케이.
15: 감독님, 이제 응. 그 다음이.
16: 다음은 5천만의 안심으로. 안심의 기준 식품 안심 없어.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무슨 연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0: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1: 오빠는 징계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0: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산에서 나는 소고기 고사리로 만드는 한명숙의 맛보장 한 끼 레시피. 나물로만 볶아먹던 고사리를 칼칼한 생선찌개에 넣었다. 고사리와 생선의 조합은 생소하지만 감칠맛 가득한 고사리 조기찌개부터 들깨를 듬뿍 넣은 고사리 요리로 겨울철 면역력을 쭉쭉 높이자. 고사리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고소한 고사리 들깨찜까지. 요리가 쉬워지는 한명숙 요리연구가의 손이 가는 집밥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3: 안녕하세요. 채우비 기현둥이 광이고요.
4: 안녕하세요. 한명숙입니다.
3: 선생님. 이 코끝 찡하도록 추운 날 바삭하게 끓인 얼큰한 조기찌개야말로 겨울철 밥도둑인데요. 고사리가 들어가 맛을 높여주는 이 고사리 조기찌개 재료를 한번 볼까요?
4: 네, 그래서 이제 생선찌개 할 때 네. 이제 조기, 예, 그리고 이제 무, 양파, 네. 홍고추, 그리고 칼칼하게 청양고추, 그리고 이제 대파 네.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멸치 국물, 네. 예, 밑국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양념으로는 이제 조기 이제 비려지지 않도록 네. 이제 고춧가루, 그리고 이제 된장, 네. 고추장, 국간장, 마늘, 설탕, 맛술, 생강 네.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3: 얼큰한 조기찌개 한 냄비로 식탁이 훈훈해지겠는데요. 비리지 않고 칼칼한 고사리 조기찌개 바로 시작해볼까요?
4: 네.
3: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고사리 조기찌개 만들어볼 텐데요. 자, 먼저 이 조기가 굉장히 눈에 들어와요. 네. 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생선이에요.
4: 네, 그래서 이제 요즘 명절 다가오지니까 아마 집에 이제 조기나 뭐 굴비나 이런 재료들 이제 있으실 것 같아서 네. 이제 조기 손질 해볼 텐데요.
3: 네.
4: 순서는 제일 처음에 비늘을 먼저 이제 칼로 긁는 거예요.
3: 그래서 비늘이요?
4: 네, 비늘이 생각보다 작아도 많아요. 근데 비늘을 이렇게 긁으면 비늘이 안 떨어져요.
3: 예.
4: 그래서 꼬리에서 머리 방향으로 이렇게 긁으면 비늘이 이렇게
3: 역방향으로
4: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비늘을 긁어주시는 거죠.
3: 네. 비닐이 생각보다 많네요.
4: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 이제 보여드리려고 여기에서 하는 거고.
5: 원래 이제 이렇게 개수대에서.
4: 네. 네.
5: 개수대에서도 하시고.
4: 네, 개수대에서도 하시고, 비닐에서 이렇게 하셔도 네.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쭉 이제 정리를. 비닐을.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느러미 근처에 많아요.
3: 네. 그래서 짜글짜글하게.
4: 네. 그리고 요게 말라있으면 비닐이 더 튀니까 물에 한번 헹궈서 하시면.
3: 네.
4: 비늘이 덜 튀고 흐르는 물을 약하게 틀어놓고 하셔도 돼요. 그래서 앞뒤로 이제 이렇게 비늘을 다 정리를 하시고
3: 네.
4: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등 말고 배 네. 부분이 이렇게 보이도록 놓으신 상태에서
3: 네.
4: 여기 아가미를 왼쪽 오른쪽 벌려서 네. 아가미를 제거하면서 내장 제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딱 누른 상태에서 턱을 여기 딱 누른 상태에서
3: 네.
4: 아가미를 가위나 손으로 이렇게
3: 네.
4: 잡아 당기면 여기 내장이 이렇게 같이
3: 나오네요.
4: 네, 따라 나와. 이때 신선할수록 내장이 이렇게 잘 따라 나와요. 이렇게 쭉 따라 나오죠.
3: 예.
4: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마저 꺼내시는데 이때 내장 안 나온다고 계속 쑤시시면
3: 예.
4: 이게 다 터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배 부분에 내장 제거가 되면
3: 예.
4: 이걸 흐르는 물에 한번
3: 네. 자, 배를 가리지 않고
4: 네,
3: 그래서, 내장을 빼는 방법.
4: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비늘이랑 이렇게 해서 이제 다
3: 네.
4: 씻어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어요.
3: 손질을 네, 한
4: 네.
3: 거죠.
4: 네, 그래서 이렇게 손질을 해서 이제
3: 저희가 미리,
4: 미리 준비를 다 이제 했습니다.
3: 네. 자, 배를 가리지 않고 내장 빼는 방법까지
4: 네.
3: 비닐 벗기는 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4: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해보시고
3: 네.
4: 그다음에
3: 네.
4: 이제 부재료
3: 네. 오늘 또 한눈에 보이는 네. 게 또 고사리죠.
4: 네. 그래서 이제 고사리는 네. 요거는 이제 마른 거 이렇게 요즘 이렇게 불려서 손질해 놓은 거 파니까 네. 그거 이제 헹궈서 준비해 주시는데 만약에 말린 거를 손질해서 쓸 거다. 그럼 말린 고사리 삶으실 때 설탕을 조금 넣어서 삶으시면 네. 약간 떫은 맛도 좀 제거가 되고 좀 더 부드럽게 있고 네. 이렇게 식감도 훨씬 더 좋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고사리 준비된 거를 좀 먹기 좋게 좀 네. 썰어주세요.
3: 저도 예전에는 고사리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고사리 먹으면 먹을수록 이 그 뒷맛이 좀 네. 매력적인 것 같아요.
4: 맞아요.
3: 맛이.
4: 그리고 이제 고사리가 예. 오늘 이렇게 들어가면 쫄깃쫄깃하면서 예. 굉장히 부드러운 게 식감이 좋거든요. 근데 예. 고사리 대신에 뭐 시래기 예?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3: 이제 설탕을 넣으면 네. 조금 더 네. 부드럽게
4: 네. 부드럽게 삶아주실 수 있어요.
3: 네. 자, 이렇게까지 네. 고사리 손질해봤고요.
4: 이제 무. 네. 이제 무도 네. 오늘 이제 너무 이렇게 두껍게 썰면 익히는 시간 길어지니까 0.5cm 정도.
3: 정말 겨울 무는 네. 빠지지 않는 것
4: 맞아요.
3: 같아요.
4: 맞아요. 겨울에 무 하나 사놓고 냉장고에 있으면 네. 정말 뭐 여기저기 요리 다 쓰시니까 너무 든든한 식재료죠.
3: 철일 때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4: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도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네. 양파. 네. 양파도 이제 좀 채를 써시고 네.
3: 아무래도 생선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양파 그리고 고추, 대파 네. 이런 채소들도 중요할 것 같아요.
4: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양파 넣고 네. 뭐 홍고추는 없으시면 생략하셔도 되세요. 저는 이제 오늘 홍고추 있어서 또 어슷하게.
3: 네, 오늘 이제 선생님과 요리한 지 4일째인데요. 네. 대체적으로 메인 재료 외에는 네. 들어가는 재료들이 거의
4: 네,
3: 비슷했어요.
4: 맞아요. 그래서 고추도 한 봉 쓰면은 뭐 요리에 많이 넣어야 한두 개니까 네. 요리 몇 가지 하실 수 있으시고.
3: 네. 자, 이렇게 고추까지 손질해 봤고요. 네. 이건 청양고추.
4: 네, 청양고추.
3: 칼칼하게.
4: 또 칼칼하게. 네. 또 어슷하게.
3: 오늘 씨까지.
4: 네, 씨까지. 씨 일부러 막 털어내지 마시고, 홍고추는 근데 이제 씨가 좀 커서 네. 제가 이제 털어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파.
3: 대파. 좋습니다. 네.
4: 대파 대신에 뭐 쪽파 있다면 쪽파 넣으셔도 되고, 네. 또 어슷하게.
3: 오늘 요리가 또 기대가 되는 게, 네. 저는 이제 생선을 네. 이용해서 네. 찌개를 만들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4: 아, 그러시구나.
3: 예. 어떻게 맛을 내야 하는지 네. 잘 몰라서. 네, 네. 근데 오늘 체육회를 보면서 네. 맛있게 만들어 보려고요.
4: 맞아요. 생선 요리 사실 엄두가 안 난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 오늘 제가 또 황금 비율 양념도 알려드리니까 예? 보시고 한번 꼭 따라해 보세요.
3: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네, 네. 바로 한번 양념 만들어 볼까요?
4: 네, 양념 만들게요.
3: 네. 황금 비율 양념. 네. 자,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4: 그래서 일단 칼칼한 거 원하시는데 고추장 들어가면 약간 좀 텁텁하다 그랬죠? 그래서 네. 고춧가루. 고춧가루를 좀 이제 넉넉하게 네. 이렇게 이제 넣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된장.
3: 오, 된장이 들어가네요. 네.
4: 된장 또 많이 넣으면 예. 또 약간 텁텁하면서 구수한 느낌이지 칼칼한 느낌을 덜 살아. 그래서 조금 넣으시고
3: 이 비율이 중요한
4: 네.
3: 것 같아요.
4: 네. 그래서 고춧가루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오늘 이제 제가 고추장을 약간만 섞을 거예요. 네. 고춧가루 양에 비하면 고추장 양은 별 차이 아니 많이 차이 나죠. 그래서 네. 좀 차이 있게 해서 이렇게 이제 좀 넣어 주시고 그리고 이걸 만약에 고춧가루를 빼겠다 그러면은 고추장을 빼겠다 그러시면 고춧가루와 네. 간장의 양을 늘리시면 돼요. 네. 조금 넣었어요. 그리고 설탕.
3: 설탕 좀 들어가고요. 네.
4: 그리고 간장. 네. 간장 많이 넣으시면 붉은 너무 어두워졌지만 약간은 붉은색을 살려 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3: 마늘 들어가죠.
4: 생강.
3: 예. 네. 아무래도 생선 요리가
4: 그렇죠.
3: 생선이
4: 그래서
3: 있기
4: 생강을
3: 때문에.
4: 예, 꼭 넣으세요. 그리고 여기다 술을 맛술이나 청주 아무거나 사실은 이제 괜찮습니다. 그래서 네. 골고루 잘 섞어 주시는 거예요.
3: 또 이 양념장이 중요한데 된장도 들어가고 고추장, 고춧가루 그다음에 다진 마늘, 생강까지 네. 들어가서 비린내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을
4: 네,
3: 것 같아요.
4: 네, 맞아요. 그래서 메인 제일 많이 들어가는 메인 재료의 양은 네. 고춧가루지만 네. 그래도 된장도 고추장도 조금씩은 넣으시면 좀 더 이렇게 맛톤을 네. 살리실 수 있어요.
3: 깊은 맛이 내줄
4: 그렇죠.
3: 것 같은데요.
4: 그리고 뭐 참기름, 워낙 조기는 담백한 생선이라 제가 참기름 뺐지만 네. 참기름도 약간은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3: 기호에 따라 가감하시고요. 네. 자, 이렇게 맛있는 양념장까지 이제 네. 준비가 됐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고사리 네. 조개찌개를 한번 네. 만들어 볼까요?
4: 네, 그럼 저기서 볼 하나만 주시면.
3: 어, 그럼 가기 네. 전에 또 무슨 과정이 필요한가요?
4: 네, 고사리를 좀 무칠 거예요.
3: 아, 미리요?
4: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이제 고사리를 넣고. 네. 그 다음에 양념을 절반 정도.
3: 절반만. 네. 아, 바로 고사리 네. 조기찌개 끓이러 갈 줄 네. 알았는데 이 고사리 양념을 좀 묻혀주시네요.
4: 네, 그렇죠. 우리 보통 고사리 나물 할 때도 네. 좀 이렇게 좀 묻혀놨다가 볶기도 하고 묻혀놨다 끓이기도 하시거든요.
3: 그쵸.
4: 그래서 양념이 골고루 잘 배이고 이제 섞일 수 있도록 네. 자 이렇게.
3: 사실 고사리에 간이 잘 안 배이면은 좀 싱겁게 먹을 수도 있거든요.
4: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네. 한 절반 정도.

0: 네. 이렇게 이제 덜어서 이제 묻혔어요. 네. 그러면 이제 한번 앉히러 가볼게요.
1: 될까요? 네. 자, 이제 네. 본격적으로 네. 앉혀볼 텐데요. 네. 이 앉히는 순서도 정말 중요할 네.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뚜껑 여시고 네. 제일 처음에 이제 물을 바닥에 까세요. 그래야 네. 좀 이렇게 타거나 눌거나 달라붙거나 이런 거 이제 방지해 줄 수 있으니까
1: 물을요.
0: 네, 물을 이제 까시고 무 까셔도 되고 뭐 감자 까르셔도 괜찮습니다.
1: 아, 본인 좋아하는 네, 것들을.
0: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다가 네. 우리 양념에 놓은 고사리.
1: 아, 고사리 위에 올리네요.
0: 네, 고사리.
1: 네. 고사리 넣고요. 네. 어, 푸짐하네요.
0: 네, 그래서 이제 고사리 이렇게 이제 깔아주시고.
1: 네.
0: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기.
1: 조기 넣고요. 네. 조기를 그 위에.
0: 네.
1: 아, 이렇게 올리기만 해도 벌써 네. 분위기가 있네요, 선생님.
0: 그쵸. 이렇게 해서 이제 올리시고.
1: 네.
0: 그 다음에 이제 양념을 좀 바르세요. 그래야지 간도 아, 예, 잘 배이고.
1: 네. 네. 먹음직스럽게 맞아요. 이렇게 발라보겠습니다. 이따가 요리를 마치고 난 후에는 네. 먹을 거리가 너무 풍성할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네. 양념을 쪽쪽쪽쪽 이렇게 이제 바르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에
1: 네.
0: 재료 이렇게 양파
1: 네.
0: 양파 좀 이렇게 올려주시면 양파 이제 풍미가 비릿한 향들을 조금 잡아주거든요.
1: 그렇죠.
0: 그리고 이제 홍고추도 좀 이렇게 네. 올려주시고. 그리고 청양고추.
1: 청양고추도 넣고요.
0: 이렇게 하시고 네. 이제 대파만 좀 남겨 놓으시는 거예요.
1: 네, 마지막에.
0: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멸치국물 내지 뭐 다시마국물, 황태국물 부으시는데
1: 네.
0: 여기 이제 그릇에 양념 좀 남아 있으니까 이렇게 잘.
1: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근데 어디다 붓느냐?
1: 네.
0: 가장자리.
1: 어, 특별히 가장자리.
0: 네, 가운데다 부시면 또 그 조개 양념 올린 게 다 씻겨 나가잖아요.
1: 헤쳐지니까.
0: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양념을 그냥 잠길 정도 높이 될 만큼.
1: 예. 오늘 멸치 육수 쓰셨죠?
0: 네, 오늘 저는 멸치 육수. 근데 집에 갖고 계시는 국물 아무거나
1: 네.
0: 이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넣고
1: 네.
0: 이제 끓이시면 이제 되시는 거예요.
1: 뚜껑을 덮고 오늘은 뚝배기 하고 있는데
0: 맞아요.
1: 얼마 정도 끓여내면 될까요?
0: 그 밑에 이제 무도 익어야 되고
1: 네.
0: 끓이면서 이제 지금 이렇게 조기
1: 네.
0: 이게 이제 간도 배워야 되니까 대략 이제 한 20분 정도.
1: 20분 정도.
0: 네네.
1: 불세기는요?
0: 불세기는 처음에 끓을 때까지만 강한 불. 끓고
1: 네.
0: 나면 중불 정도 줄여서 20분 있다 이렇게 뚜껑 열어보면 지금 조기 눈이 까맣잖아요. 눈동자가
1: 네.
0: 하얗게 있고
1: 네.
0: 양파도 투명하게 익어져 있을 거예요.
1: 자.
0: 네. 그래서 이제 끓여보겠습니다.
1: 맛있게 끓여내보겠습니다. 야, 선생님, 20분 정도 흘렀는데요.
0: 네,
1: 지금
0: 네.
1: 아주 보글보글
0: 네.
1: 시계가 끓고 있어요.
0: 네, 네.
1: 그리고 굉장히 또 감칠맛 나고 그다음에
0: 네.
1: 얼큰한 향이 올라오고
0: 그쵸.
1: 있는데 한번 뚜껑 열어봐도 될까요?
0: 네, 그래서 이제 한번 뚜껑을
1: 네.
0: 저렇게 열어보면
1: 이야.
0: 네, 이렇게 이제 그대로 식탁에
1: 네.
0: 이제 올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이제 양념 이렇게 이제 골고루 펴 바르시는데 이때
1: 네.
0: 여기에다 이제 대파를 조금 올려서 이제 풍미를 살려주시고.
1: 선생님, 근데 이 고사리 조기찌개
0: 네.
1: 이 향이 어떤 향이냐면
0: 네.
1: 뭔가 진해요.
0: 맞아요.
1: 예. 거기에 굉장히 또 살이 부드럽고 담백한
0: 맞아요.
1: 조기까지 있어서
0: 네.
1: 정말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실
0: 맞아요.
1: 것 같아요.
0: 그래서 요건 보시고 국물 양은 좀 이거 짜지 않거든요.
1: 네.
0: 그래서 좀 더 졸여서 국물이 없게 하셔도 되고
1: 네.
0: 기호에 따라서 약간 나는 이건 조림처럼 먹겠다, 정말 찌개처럼 먹겠다는 국물 양으로 끓이시면서 이제 조절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1: 네.
0: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옆으로 고사리가 이제 이렇게
1: 예.
0: 네, 보여지죠.
1: 저희가 밑에 깔아놨는데
0: 네.
1: 조기를 먹는 맛도 있겠고
0: 네.
1: 또
0: 고사리랑
1: 마시는, 예,
0: 네.
1: 고사리도
0: 어우러지는 이런 느낌 맛들이 있어서
1: 무도 있죠.
0: 예, 맞아요. 그래서 밑에 이제 무도 건지시고
1: 예.
0: 이렇게 끓여서 이제 마무리하시면 식탁에 약간 자글자글 끓이면서 드셔도 되고
1: 예.
0: 이거 이제 약간 뭐 조금 드시고 식어서 남았다 그렇더라도 또 조림 같은 느낌으로 드실 수
1: 맞아요,
0: 있어서
1: 맞아요.
0: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해 보시면 요즘 계절에 딱 좋은
1: 예.
0: 예, 조기찌개 이제 완성이 됩니다.
1: 아, 정말 향도 진하고 너무나 먹음직스러운데요. 자,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은 고사리 조기찌개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고사리 조기찌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조기에 비늘을 긁어내고 아가미와 내장을 제거한 뒤 찬물에 헹궈내주세요. 불린 고사리는 한입 크기로 썰고 무는 나박 썰어줍니다. 양파는 채 썰고 홍고추, 청양고추, 대파는 어슬 썰어주세요.

0: 고춧가루, 된장, 고추장, 설탕, 국간장, 다진 마늘, 다진 생강, 맛술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 고사리에 양념 절반을 넣어 버무려주세요. 냄비에 무, 양념한 고사리, 조기를 순서대로 넣은 뒤 남은 양념을 바르고 양파, 홍고추, 청양고추를 넣어줍니다. 냄비 가장자리에 멸치 육수를 붓고 뚜껑을 덮어 20분 정도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대파를 올리고 국물을 끼얹어가며 끓이면 고사리 조기찌개가 완성됩니다.
1: 몸에 좋은 들깨가루가 듬뿍 들어가 더 고소하고 담백한 이 고사리 들깨찜 재료 한번 볼까요?
2: 네, 그래서 이제 삶은 고사리 준비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양파, 당근, 대파. 네. 그리고 이제 요거 끓일 멸치 육수 이제 필요하고요. 이제 양념은 이제 고사리 들깨찜이니까 들깨가루.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간장, 그리고 멸치 액젓, 마늘, 깨소금 이렇게 네. 필요합니다.
1: 자, 매일 고사리 나물만 먹다가 이 찜으로 하는 경우는 드문데요. 좀 더 특별한 맛을 내는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자, 앞전에 이어 이 고사리를 이용해서 네. 또 요리를 만들어볼 텐데요. 정말 이 고사리 뭐 우리가 뭐 굉장히 자주 네. 먹진 않지만 네. 그냥 국민 반찬이에요.
2: 네,
1: 그렇죠?
2: 맞아요.
1: 국민 식재료고.
2: 그렇죠. 그래서 고사리 이제 굉장히 여린 이렇게 고사리가 준비가 됐는데 네. 이제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네. 잘라준다는 느낌으로
1: 선생님, 이 고사리의 네. 매력은 네. 뭔가 다른 나물과는 다르게 조금 네. 더 좀 진한 향을 내는 것 같아요.
2: 그쵸.
1: 향이 진하진 않지만 맞아. 뭔가 특유의 고사리만의 그 네. 매력이 있어요.
2: 맞아요. 고사리만의 씹는 식감이랑 네. 고사리만의 약간 풍미가 있죠.
1: 풍미, 맞아요.
2: 예,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네. 이제 부재료는 고사리가 약간 좀 쌉싸름한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채소 넣으실 때는 양파 좀 섞으니까 네. 좋더라고요. 그래서 양파 이렇게 가늘게 채를 좀 썰어서.
1: 네. 고사리는 늘 우리가 나물로만 먹었지 네. 정말 찜으로 먹은 거는 뭐 맞아요. 드셔본 분들이 있겠지만 네. 있으시겠지만 저는 없었거든요.
2: 네. 이렇게 하시면 정말 부들부들하고 맛있거든요.
1: 아, 부들부들한 식감으로.
2: 네. 그리고 간도 볶았을 때보다 훨씬 더 깊게 배어서 좋더라고요.
1: 네네.
2: 그리고 이제 당근을 조금 넣을 거예요. 네. 이제 고사리가 약간 색깔이 어둡잖아요. 그래서 네. 익고 나면 색깔이 조금 그래서 여기다 당근 조금 넣으시면 색이 훨씬 더 보기에 삼타게. 좋더라고요. 그 대신 많은 양 넣으시면 안 되고 네. 굵게 썰어서 넣으시면 안 되고 이렇게 가늘게 썰어서 좀
1: 얇게 썰어주네요.
2: 네, 얇게 썰었어요.
1: 아무래도 단단하다 보니까요.
2: 얘가 이제 뿌리 채소라 네. 너무 크고 억세게 말고 좀 잔잔하게 이렇게.
1: 자, 당근까지 손질해봤고요. 네,
2: 당근 해주시고
1: 네. 이 다음은 뭘 하면 될까요?
2: 이제 양념을 한번 이제 양념장 만들어볼게요.
1: 양념장을 만들어볼게요.
2: 네, 그래서 우리 조금 큰 볼 쓸까요?
1: 네. 네. 자, 큰 볼, 큰 볼 쓸까요?
2: 네, 네,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네. 이제 양념을 하시는데 네. 뭐 이렇게 양념을 미리 만들어서 섞으셔도 되고 뭐 네. 고사리에 바로 묻혀서 넣으셔도 되세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다가 바로 넣어가면서 해볼게요.
1: 아, 고사리 바로 묻혀서.
2: 네, 고사리 이렇게 썰은 거를 이렇게 이제 넣고 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순서가 중요해요. 네. 양 마늘 넣고 네. 그 다음에 간장.
1: 간장 넣고요.
2: 네, 그리고 감칠맛으로 멸치 액젓을 조금 넣는데 이거는 네. 까나리 액젓? 근데 이제 요즘 많이 드신 참치 액젓도 괜찮습니다.
1: 네.
2: 그리고 이제 깨소금을 넣고 요거는 한번 비닐을 끼고 제가 주물러서
1: 해볼까요?
2: 네.
1: 근데 여기 들어간 액젓이 네. 또 맛을 또 깊게 만드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그 멸치 액젓이 예. 그 이제 한국 요리 하실 때 조미료 안 쓰실 때 네. 액젓 조금씩이 정말 감초 역할을 해요. 감칠맛을 끌어올려주는.
1: 예.
2: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꼭꼭꼭꼭 이렇게 이제 주물르신 다음에
1: 하여튼 이렇게 하면 나물 반찬으로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네. 들깨가루.
1: 예?
2: 들깨가루를 여기다 같이 넣고
1: 들깨가루를요?
2: 네, 이렇게 이제 묻히세요.
1: 네, 선생님 들깨가루도 너무 네. 고소한 걸 좋아한다고 해서 너무 많이 넣게 내도
2: 그렇죠. 너무 많이 넣게 되면 기름지고요. 네. 이거 오래 끓이잖아요.
1: 네. 네.
2: 그리고 이제 또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오히려 고소한 맛보다는 약간 느끼한가?
1: 느끼하면 네. 약간 텁텁한
2: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 이제 양파는 한번 넣고
1: 그럴까요? 네. 바깥에 넣은데
2: 다 섞어서
1: 네. 네.
2: 당근도
1: 넣을까요?
2: 살살 넣고 대파만 빼고
1: 네.
2: 그래서 이제 고사리에 가

0: 간을 충분히 주무르신 다음에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섞어서 이제 냄비에다 앉혀 주시면 돼요.
1: 요 새로 육수랑 함께.
0: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한번
1: 이동해 볼까요?
0: 네, 한번 이제 이동해 볼게요.
1: 자. 이동해서 네.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이렇게 해서 이제
1: 사실은 이 찜이라는 거를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생선이라든가 고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메인으로 들어가고 네. 근데 채소는 부수적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생각했는데 네. 이게 네. 아닌 것 같아요.
0: 맞아요. 이렇게 해서 네. 요거 밥에다 척척 얹어서 비벼 드셔도 되고 네.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차갑게 드셔도 맛있거든요.
1: 네.
0: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저 한번 헹굴까요?
1: 아, 그럴까요?
0: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한번 헹구셔서
1: 헹군 후에
0: 네. 뚜껑을 덮어서 들깨찜. 보통 이제 저희 볶아서 드시는데 이제 이렇게 찌시면 돼요.
1: 네.
0: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찌시는데 요거 이제 처음에 센 불에서 끓이시다가 100도씨 888 끓어오르면은 네. 그때 불을 중불에서 약불 정도 약하게 이제 줄이신 상태에서 15분.
1: 15분이요?
0: 네. 그러면 이제 얘가 간이 폭 배이면서 고사리도 양파도 부드럽게 있거든요.
1: 자, 맛있게 고사리 들깨찜 한번 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15분 정도 네. 제가 맛있게 아주 보글보글 네. 고사리 들깨찜을 네. 찌고 있었는데요. 네. 한번 열어볼까요?
0: 네, 이제 이렇게 해서 봤더니 이제 국물이 와. 이제 이렇게 좀 뽀얗게.
1: 이제 이게 정말 고소한 향이 네. 대단하네요, 선생님.
0: 그렇죠. 들깨가 어우러지면서 네. 이렇게 고소한 이제 맛이 있고 또 양파가 들어가서 네. 고사리 좀 약간 쌉싸름한 맛 이제 줄여주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젓가락이나 수저로 이렇게 흔들어 보시면 양념이 이렇게 차글차글 하면서 재료가 착착 엉겨요. 예. 그럼 다 된 건데 이제 다 됐으면 마지막에 네. 이제 대파.
1: 대파 넣고요.
0: 네, 이렇게 넣고 대파는 그냥 대파의 파란 색깔과 풍미를 살리는 거라 네. 지금부터는 너무 오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 돼서 저는 네. 이제 마지막에 들기름 넣고 이제 불을 끄겠습니다.
1: 어, 근데요, 선생님 향이 네. 이 고사리 특유의 그 향과 네. 들깨가루의 고소함이
0: 예. 거기다 이제 또 이렇게 들기름 들어가면 정말 구수하면서
1: 예.
0: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그냥 밥 넣고 네. 밥 비벼 먹거든요. 예. 김치 한 가지면 너무 든든하더라고요. 자, 해서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1: 자, 이동해서 한번 네. 담아볼까요?
0: 네.
1: 늘 먹던 고사리의 네. 스타일이 아니라 네. 뭔가 새롭게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네. 고소하게 이렇게 쪄서 네. 찜으로 만들어서 먹어보게 되면 굉장히 색다를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들깨가루는 양념을 하면서 넣었고요.
1: 예.
0: 들기름은 꼭 마지막에 넣으세요. 들기름 처음부터 다 넣고 하면 오히려 고소한 맛은 덜 나고 약간 기름이랑 불연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들깨가루는 양념할 때 그리고 이렇게 들기름은 마지막에 해서 해주시면 고소하고 진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1: 예. 많은 분들이 또 이 고사리 씹는 식감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 네. 많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 고사리가 굉장히 부드럽게.
0: 맞아요.
1: 네. 담백하게.
0: 그쵸.
1: 고소하게 변신한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국물 촉촉하게 마무리 해보시면 네.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고소한 맛이 좋은 고사리 들깨찜이 완성됐습니다.
2: 고사리 들깨찜을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삶은 고사리를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양파와 당근은 채 썰고 대파는 엿을 썰어줍니다. 고사리에 다진 마늘, 국간장, 멸치 액젓, 깨소금을 넣어 버무리다가 들깨가루, 양파, 당근을 넣어 버무려주세요. 냄비에 양념한 채소와 멸치 육수를 넣고 끓어오르면 약불에 15분 정도 끓여줍니다. 그런 다음 대파와 들기름을 넣어 섞어주세요. 이렇게 들기름은 마지막에 넣어줘야 더 고소하고 재료와 잘 어우러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고사리 들깨찜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부드러운 감자죽에 매생이를 넣어 색다른 매력이 있는 매생이 감자죽부터 겨울 밥상에 딱 어울리는 쫄깃쫄깃 매생이 버섯전까지 요리가 쉬워지는 한명숙 요리연구가의 손이 가는 집밥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 생활연구소 크린랩에서 세탁, 생활위생용품 세트를 드립니다. 이어서 세계 테마 비행이 방송됩니다.

0: 여기가 국보에 한 400년 됐어요.
1: 즐겁잖아요. 이야기도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2: 여기 영차!
3: 여기 영차!
4: 낙동강 천삼행기가 전체가 다 오르고.
5: 나가 이 말이야.
6: 빨리빨리 움직여. 이래가 이거 작업 못해.
7: 다시 요 낙동강에 모여서 지금처럼 이렇게 함께한 우정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서.
8: 도지 우리 집인데.
9: 그때가 그립네.
0: 그립지.
8: 낙동강에 이제 동무들하고 맨날 빨가 벗고 수영하고

0: 전기톱이 있어. 그거 가서 사다 하라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예. 정말 톱이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무서운 것도 모르고요. 나는 갖고 와서 그렇게 하니까 이게 씽씽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1: 당연하죠.
0: 네. 40년을 하고 보니까 그 톱은 내 몸하고 똑같아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0: 호랑이가 들어오시는 것 같은 기운을.
1: 뭐 천재 소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리고 제시하지도 못한
2: 그네 한 수.
3: 정말 말도 안 되게 강하고 빨리 들면서도 정확하고 또래들이 다 목표로 하는.
4: 이세돌 구단 대 알파고의 대결 일곱 펼쳐지고 있습니다.
3: 인공지능에게 인간이 지는 순간 충격에 휩싸여졌죠. 하지만 신에게 균열을 일으켰죠.
5: 인간 대표 이세돌의 첫승.
6: 인류사적으로 큰일을 하지 않았나.
7: AI라는 걸 너무 지금 사실 좀 두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중에서 제가 가장 즐거운 순간이 한참 또 내다본 상황입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탁 변하면서 우리가 같이 찾아가는 재미. 너무 좋지 않아요?
8: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뜨거운 연기로 호흡기에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건물 아래층으로 대피하기 어렵다면 옥상으로 대피의 구조를 요청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0: 떠고 즐기고.
1: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가탄 튼튼한 잇몸.
2: 먹는 즐거움.
1: 잇몸 튼튼 이가탄.
3: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0: 아,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뭐야 이거 보세요.
1: 여행자들의 로망. 이탈리아의 오래된 도시들엔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시 전체가 예술 작품인 베네치아. 로미오와 줄리엣의 배경이 된 사랑의 도시 베로나와 1유로의 집을 파는 섬 속의 작은 도시까지.
0: 하신 줄 오면은 이 집을 다 가지실 수 있어요.
1: 흥미로운 이야기를 따라 도시를 여행합니다. 13세기 탐험가 마르코폴로가 태어나 자라며 세계 일주의 꿈을 키운 아름다운 도시 북부 베네토주의 주도 베네치아로 갑니다. 아드리아의 가장 위쪽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큰 수상도시인 베네치아는 여행자들에게 꿈과 같은 곳이죠. 베네치아는 118개의 섬과 그를 연결하는 400개 이상의 다리, 그리고 200개가 넘는 운하로 이루어진 곳인데요. 우아한 베네치아 고딕 양식의 건물들 사이로 잔잔하게 물빛이 흐르고 또 수많은 이야기가 흐르는 낭만의 도시입니다. 옛날엔 평범한 어촌이었던 베네치아. 수상도시가 세워지기 시작한 건 서기 5세기경으로 추정됩니다.
0: 제가 이탈리아 미술계행을 계획할 때 빼놓지 않고 방문하는 도시가 바로 베네치아입니다. 베네치아는 도시 자체가 예술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서로마가 멸망하고 북쪽에 살던 외적들이 계속 침입해오면서 육지에 있던 사람들이 이 베네치아 습지대 위에 말뚝을 박고 꽁꽁 묶어서 새롭게 도시를 만들어낸 곳이 베네치아입니다.
1: 생존을 위해 지은 마을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상도시라 불리게 되다니 정말 재밌지 않나요? 세계적인 작가와 음악가들도 반한 도시. 현재는 하루 관광객만 최대 11만 명에 달합니다.
0: 뭐야? 또 왔다. 역시 베네치아 오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곳이라서 여행자들이 다들 지금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요.
2: Where I come from? Germany. Germany. Is the first time to visit here?
3: No.
2: No? Why do you come here again?
3: We have a seminar.
2: Yeah?
3: From Demerai. That's a
2: hairstylist
3: in Venice.
2: Yeah, do you like Venice?
3: Yes.
2: Yeah.
1: 한번 왔다 가면 꼭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마성의 도시. 본격적으로 베네치아를 여행해볼까요? 좁은 수로 골목을 구석구석 둘러보기에

0: 가장 좋은 교통수단은 바로 곤돌라인데요. 자동차가 들어올 수 없는 수상도시 베네치아에서 가장 오래된 이동수단으로 시민들과 관광객에 발휘되어 줍니다. 안녕.
1: 차오. 헬로. 차오 차오. 귀여워.
2: 이게 곤돌라를 그냥 이 배 자체를 타는 것도 좋지만 사람들이 서로 모르는데도 막 이렇게 손을 흔들어줘요. 이게 또 곤돌라 타는 재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벽에 부딪히지 않고 이 곤돌라를 운전하시는 아저씨의 기교를 보는 게 또 기가 막혀요.
0: 주변의 지형 지물을 활용해 무심한 듯 배를 모는 곤돌리의 분을 보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입니다.
2: 와! 브라보!
1: Do you live in Venezia?
3: I was born here.
1: Ah, really?
3: You have to be a Venetian for do this job.
1: Ah, okay.
3: Mostly we are by generation, no? Father, grandfather, uncle.
1: Really? How about your son?
3: My son is still to do this.
1: Oh, wow. Wow,
2: 멋있다.
0: 대를 이어 무려 33년째 곤돌리에로 활동하고 있다는 루치아노 씨. 곤돌리에는 베네치아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직업 중 하나로 베네치아 출신이어야 하며 영어, 역사, 문화, 체력 등 다방면의 자격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행자들로 북적이는 광장과 메인 운하를 벗어나 한적하게 즐길 수 있는 곤돌라 투어.
2: 아, 좋다.
0: 낡은 집들도 이곳에선 하나의 작품이 됩니다.
4: It's pretty quiet.
1: Yes, yes, right. So, what is the most beautiful thing in Venice, Jack?
3: Most beautiful. All the city. Tutta la città.
1: Tutta la città.
0: 뱃사람들의 건강과 구원을 기원한다는 뜻을 담은 살루떼라는 이름의 성당. 화려한 르네상스 양식의 리알토 다리를 지나 베네치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손꼽히는 두칼레 궁전을 둘러보러 왔습니다. 베네치아의 정치와 행정을 관장했던 곳이죠.
2: 이 두칼레 궁전에서 가장 중요한 방입니다.
0: 약 1,000명이 들어올 수 있는 대회의실엔 베네치아의 주요 역사를 그린 그림과 원수 76인의 초상화 등이 그려져 있는데요. 예술 도시의 면모를 잘 보여줍니다.
2: 사실 지금도 그림을 그리기 위한 재료들이 많이 비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뭐 400년 전, 500년 전에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네, 이 베네치아는 해상무역을 장악하면서 교역을 했었던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림에 필요한 알료나 재료들을 좀 더 싸게 이제 수입을 해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0: 독창적인 구성과 극단적 명암대조로 유명한 16세기 화가 틴토레토의 대표작 천국.
2: 그럼 잘 보시면 천국, 천국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좀 정신이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틴토레토라고 하는 화가가 생각했었던 천국은요, 황금이 있고 보석이 흘러넘치고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 순교자들이 모여있는 곳, 그곳을 천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0: 등장인물만 700여 명에 달하는 커다란 벽화. 이 작품은 훗날 가장 현실적인 천국 묘사라 평가받게 됩니다. 모든 방들이 예술작품으로 가득 차있는 궁전 안 회의실들을 지나 도착한 곳.
2: 네, 이 통로를 지나면 탄식의 다리가 나옵니다. 탄식하면서 지나가야 돼요.
0: 두칼레 궁전의 법정과 운하 건너편의 감옥을 잇는 다리인데요.
2: 두칼레 궁전에서 법의 판결을 받은 죄수들은요, 저 다리를 건너서 오른쪽에 있는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저 다리를 통과하면서 저기 창살에 있는 틈을 통해 바깥에 있는 이 베네치아의 찬란한 풍경을 보면서 하고 탄식하면서 지나갔대요. 이제 다시는 이런 아름다운 베네치아의 모습을 볼 수 없었겠구나 하면서 회한이 가득 찼었겠죠.
0: 바람둥이의 대명사 카사노바가 이곳에서 탈출했다는 일화도 있죠.

0: 사람 많다.
1: 베네치아에 오면 꼭 가봐야 할 곳이 또 있습니다. 커피를 사랑하는 이탈리아에서도 가장 오래된 카페 중 하나인 이곳. 메뉴의 이름들이 좀 독특한데요.
0: 에, prendo cioccolata Casanova. Grazie.
2: Grazie.
0: 이 카페는 1720년쯤에 세워진 카페예요. 그래서 벌써 역사가 300년이나 된 카페입니다. 그래서 이곳 카페는요, 처음에 이 비엔날레 기획할 회의를 처음 했던 곳이기도 하고 최초의 신문 발간 회의를 하기도 했었던 곳이고요.
1: 15세기 지중해 무역을 독점하며 전성기를 맞은 베네치아 공화국은 르네상스 시대에 많은 예술가들이 활동을 펼친 곳인데요. 훗날 괴테, 바그너와 같은 예술가들도 베네치아에 머물며 매일 이 카페를 찾았다고 하네요. 여기서 빠질 수 없는 또 한 명, 바로 카사노바입니다.
0: 어, 민트! 민초야, 민초. 맛있다! 이 민트크림의 달달함과 이 초콜릿의 깊은 맛이 같이 어우러져서 너무 맛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카사노바가 여자들 유혹할 때 혹시 이거를 한 잔씩 사주면서
2: Non perché quando nasce nel Settecento il caffè Florian Casanova era di casa. Casanova è un personaggio come Hemingway, Proust, Rousseau, Goethe e Wagner che alloggiavano qui al pomeriggio, alla mattina e bevevano, sorseggiavano un caffè. Quindi 300 anni di storia ed è questo, diciamo, l'essenza per il motivo che noi abbiamo anche dedicato una bevanda che è cioccolata e crema di menta
0: sì?
2: a nome del caffè Casanova.
0: Ah, bella storia, grazie.
1: 이곳 베네치아는 세계적인 음악가 비발디의 고향이기도 한데요. 카페에서는 전속 악사들의 클래식 연주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웬 행운인가요? 도시에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고
0: 어? 뭐야?
1: 모두가 행복한 이때
0: 사랑이네
1: 많이 들어본 듯 익숙한 이 멜로디는
0: 먼 곳에서는 바람만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와 어떡해 웬일이야
1: 왠지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0: 브라보! 와 감사합니다. 그렇지 밀레. 네 이렇게 호강을 누렸습니다. 아 너무 감사하네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베네치아 오시면은 커피 한 잔도 드시고 이 산마르코 광장에서 마치 그 예전에 유명한 명사들처럼 음악도 들으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저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도 마구 행복해지는 곳이 있죠. 저에겐 베네치아가 그렇습니다. 또 한 번 그 매력에 푹 빠지고 갑니다. 물의 도시 베네치아를 떠나 이번엔 내륙으로 갑니다. 많은 여행자에게 로망이라 손꼽히는 베네토주의 또 다른 도시 베로나입니다. 예로부터 북부 교통의 요지이자 상업의 중심지였던 소도시로 작지만 많은 이야기를 품은 곳이죠. 아디제강 유역에 위치해 예로부터 참 살기 좋은 도시였던 베로나는 16세기 세계적인 극작가 셰익스피어의 희곡 로미오와 줄리엣의 배경지로 그려지며 사랑의 도시라 불리게 됐는데요. 그래서 특히 연인들이 많이 찾는 여행지입니다.

0: 아기자기한 마을의 모습과는 상반되게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랑 이야기의 배경지가 된 사연은 무엇일까요?
1: 네, 이 불화광장으로 향하는 문 뒤에는 이렇게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흉상이 있는데요.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극을 써서 전 세계인들에게 베로나를 알린 사람입니다.
0: 뿐만 아니라 셰익스피어는 오셀로, 베니스의 상인 등 총 13편의 작품을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집필했는데요.
1: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셰익스피어가 한 번도 이탈리아에 와본 적이 없대요. 근데 이 상상력만 가지고 이런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썼다?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0: 낯선 이국 땅 베로나를 로미오와 줄리엣의 배경지로 택한 이유. 상업이 발달했던 베로나는 예로부터 귀족 가문끼리의 싸움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는데요. 권세가 있는 두 앙숙 집안의 자녀들이 사랑에 빠지며 일어나는 비극. 로미오와 줄리엣은 과거 이탈리아에서 치열했던 황제파와 교황파 사이의 투쟁을 모티브로 했다고 합니다.
1: 에르베는 약초, 허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약초 시장이 있었던 데서 유래해서 지금도 뭐 아기자기한 기념품과 간식을 파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시장이 되었습니다.
0: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도시인 만큼 보는 재미가 쏠쏠한 기념품 시장도 있는데요. 연인들의 도시 베로나의 감성을 알록달록하게 담아낸 기념품들. 여행자들의 밝은 웃음 덕에 도시 곳곳엔 행복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그중 아기자기한 컵이 눈에 띄는데요.
1: 귀엽죠? 로미오와 줄리엣. 여기 이제 중간중간에 이 로미오와 줄리엣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서 이게 찾아보는 재미가 있어요. 커플들이 오시면은 하나씩 사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0: 도시의 예술가들이 직접 만들어 독특한 매력이 돋보입니다.
1: 나 where I come from?
2: Germany.
1: Germany. Are you traveling here?
2: Yes.
1: Yes. Why do you come to Verona?
2: Love.
1: Love. Yeah. Yeah, this is a love. Like this.
2: Yes.
1: You call you? Yeah.
2: 5 years a couple. It's the third time. The first one next year, Schluss. And then the second time.
1: Yes. All right.
2: The third time. Now we are married.
1: Wow, finally.
2: Yes.
1: Yeah. Okay. It's a Korean way to make a heart. Like this, yeah. Yeah, it's right. It's right. No, it's too dangerous. Okay, thank you so much. Bye bye.
0: 베로나를 둘러보다 보니 하나둘 빗방울이 떨어지는데요. 내리는 비마저도 낭만적인 사랑의 도시. 꼭 가봐야 할 명소 중에 명소가 있습니다.
1: 사람 왜 이렇게 많아? 비가 오는데도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서 있네요.
0: 오래된 집을 개조해 희곡 속 줄리엣의 집을 그대로 재현한 곳입니다.
3: 베로나 è molto famosa per questa casa. È una delle attrazioni che trovi sempre quando c'è qualcosa a vedere a Verona. Ciao.
0: 희곡 속 사랑의 장면들을 상상하게 되는 곳. 이곳 줄리엣의 집은 베로나 여행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오래 기다려 대문을 통과는 했는데 중정에도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바로 이 줄리엣 동상과 함께 사진을 찍기 위한 줄이었는데요. 독특한 게 모두들 동상의 가슴을 만지면서 사진을 찍습니다.
1: Perché hai fatto così con Giulietta?
4: Porta fortuna.
5: Porta fortuna. Toccare.
1: Hai letto Romeo e Giulietta?
5: Ah, la storia di Romeo e Giulietta, sì.
1: Sì.
4: Una storia triste, drammatica.
0: Tidio anuro, 입장을 차례.
6: Prego.
0: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야기를 동경해 도시를 찾는 사람들을 위해 베로나에서 꾸민 저택.
1: 저의 로미오를 한번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0: 그중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은 늦은 밤 담장을 넘어 저택에 숨어 들어온 로미오가 줄리엣과 미래를 나눴다던 발코니입니다.
1: 제 롬이 없는 것 같은데요?
0: 로미오와 줄리엣의 영향인지 연인과 함께 찾으면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곳. 언제나 사랑으로 가득한 도시, 베로나의 도심을 둘러보고 이번엔 또 다른 명물을 만나러 갑니다. 베로나 근교 발폴리첼라 지역, 일명 로미오와 줄리엣의 와인이라 불리는 특별한 와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참 달고도 쌉싸름한 그것, 사랑의 향을 가득 담은 와인이랍니다.
1: 이 지역에서는 원래 잘 익은 포도를 따다가 와인을 만들 때 단맛을 남기기 위해서 발효를 중간에 중단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양조업자가 와인을 만들다가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당분이 모두 에탄올로 전환이 되면서 강하고 쓴맛이 남긴 와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그 맛이 훨씬 더 맛있어서 최고급 명품 와인이 되었습니다. 실수가 만들어낸 와인, 사랑의 쓴맛을 담아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와인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0: 19세기에 지어진 오래된 포도원을 찾았는데요.
1: 본자로나 vorrei vedere il amarone. Ok. Posso?
7: Fantastico. Benvenuto. Allora, questo è il nostro amarone.
1: Sì.
7: È un vino molto antico, ha un'origine addirittura come metodo di produzione che risale all'epoca romana. Ok. Ed è uno forse dei tre vini più importanti d'Italia oggi.
0: 이곳 발폴리첼라는 이탈리아 내에서도 고급 와인 산지로 통하는데요. 특히 당분이 거의 없이 드라이한 게 특징인 아마로네 와인은 와인 애호가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1: Perché si chiama Amarone?
7: Amarone era un nome che è stato probabilmente creato tra gli anni 20 e gli anni 30 proprio qua nella zona. Per definire un vino più amaro, ok, del Recioto, che era l'altro vino che si produceva prima, e One, perché è un vino molto importante, per cui un vino amaro ma molto importante.
1: Posso vedere?
7: Assolutamente, andiamo.
1: Grazie.
0: 무려 200년이 넘게 대를 이어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는 와인 양조장에 포도밭을 구경하러 가볼까요?
1: 너무 예뻐. 비닐에 정원으로. 웬일이야. 너무 예뻐.
0: 영화 속에서 본 듯 동화 같은 포도밭이 넓게 펼쳐진 곳. 5km로 쭉 이어진 성벽이 야생동물로부터 포도밭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1: 여기 있는 포도들도 먹는 물이래요. 이 로마 시대 때부터 만들어진 그 수로로 흘러져 오는 물이라 가지고 뭔가 산에 전기가 들어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0: 이 지역은 일교차가 크고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풍부해서 와인용 포도가 자라기에 최적이라고 합니다.

0: ospitare queste tavole di bambù e legno.
1: Amarone 와인을 만들기 위해선 포도를 수확한 후 햇볕을 피해 실내에서 5개월 동안 건조해야 하는데요. 이때 포도는 수분을 조금씩 잃어가며 단맛과 향을 응축시킵니다. 자연 건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2014년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와인을 한 병도 못 만들었다고 하네요. 자연과 사람의 향기로운 합작품. 드디어 아마로네 와인을 맛볼 시간입니다. 와. 쌉싸한 원조 아마로네부터 여기에 조금의 당분을 더한 디저트용 와인도 있는데요. 설레는 표정을 감출 수가 없더라고요.
2: 뭐 사장님 특별하게 따실 줄 알았더니 똑같이 따시네요.
3: Allora, questa è un'annata 2016, una delle migliori annate forse degli ultimi anni, ok? È un amarone riserva, per cui la massima classificazione dell'amarone. Solo il 3% di tutto l'amarone è riserva.
2: Ah, ok.
3: Solo il 3%.
4: Questo è l'amarone 2016 riserva. Fantastica annata.
2: 이게 전체 아마로네 중에 단 3%만이 이 리제르바 와인이 되는데 그 귀한 거를 맛보여 주신대요. 어, 냄새.
1: 4년 이상 숙성한 귀한 와인. 빛깔부터 아주 곱습니다.
5: Cheers.
2: Cheers, 건배.
5: 건배.
1: 입안 가득 퍼지는 아마로네 와인 특유의 쌉싸름함.
2: 와, 코로 내뿜는 향까지 맛있어요. 이게 16도라서 도수가 꽤 높거든요. 근데 이제 이 와인이 막 드라이하다고는 하지만 막 되게 막 뻑뻑하거나 이런 막 굳은 맛이 아니라 되게 부드럽고 약간 아유 맛있습니다. 아 이거 이렇게?
4: 나 볼 것도.
2: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이게 와인이 진짜 무서운 게 맛을 알면 아 이게 참 지갑이 슬퍼져가지고.
1: 제가 한국에서 준비해온 선물.
2: Ecco, per vino.
4: Ok, per vino.
2: Per vino, bottiglia di vino. Così.
4: Fantastico.
2: 그렇죠, 미안해.
4: 그렇죠, 그렇죠. È il vestito tradizionale coreano.
2: 한복.
1: 마음에 들어하셔서 참 다행입니다. 사랑의 도시 베로나의 지역 와인 아마로네. 달콤 쌉싸름한 이 시간, 이 맛이 아주 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북부의 대표적인 관광도시 베네치아와 베로나를 둘러보고 오랜 역사만큼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이탈리아의 최남단 섬 시칠리아로 갑니다. 지중해에서 가장 큰 섬으로 무려 인구 500만 명이 거주하는 시칠리아는 곳곳에 매력적인 소도시가 많이 숨겨져 있는데요. 해안을 벗어나 산악지대로 가는 길, 도로를 달리다 보면 시칠리아의 또 다른 매력을 만날 수 있죠. 순수한 사람들과 동물들이 어울려 사는 행복한 소도시. 시칠리아의 배꼽이라 불리는 무소멜리는 최근 특별한 사연으로 화제가 된 곳입니다.
2: 꼬리 흔들어. 양이 꼬리가 이렇게 긴지 몰랐네요. 원래 이렇게 긴가? 귀여워.
1: 시내 한가운데 양들이 있는 신기한 동네 풍경. 마침 오늘은 무소멜리에서 가장 큰 동네 행사 리코타 축제가 열리는 날인데요. 오늘 무소멜리에 오길 참 잘했습니다. 모두들 손에 한 컵씩 치즈를 들고 계신데요.
2: 먼저 아르나. 먼저 아르나.

0: 만지?
1: 두마.
0: 두마? Cosa è Duma?
1: È cheese.
0: Cheese? Buono? È buono?
1: Buono, buono. Molto buono.
0: E come gusti?
1: È dolce.
0: Dolce.
2: Ma io posso fare foto con voi?
3: 주민들 대부분이 낙농업에 종사하는 무쏘멜리. 오늘은 누구에게나 즉석에서 만든 리코타와 투마치즈를 저렴한 가격에 내어줍니다.
0: 네, buongiorno. Allora, una ricotta per favore. 이 신선한 리코타가 단돈 1유로입니다. 1유로.
3: 이런 게 바로 1유로의 행복. 즐거운 만남은 덤입니다.
4: Siamo in Cina, in Giappone.
0: Corea.
4: Corea, bella, salutare.
0: Ciao,
4: salutare. Ciao.
0: Sud, sud.
4: Sicilia, Sicilia, Vivona. Vivona. Vivona.
0: Foto. Foto. Foto.
4: Aspetta, come ci metto? Ma se gliela mandare a mia figlia, chi c'entrate va? Dai, dai, dai. La tuppano, signorina. Lei
0: va a Foto. Vieni, vieni.
4: Grazie.
0: 여러분, 무쏘렐리에 오시면 스타가 될 수 있어요. 네, 여기 다 거의 동네 분들만 계셔가지고 외지인을 보면은 다 너무 신기해 하시면서 사진 100번 찍을 수 있습니다.
3: 사진도 좋지만 치즈를 맛봐야겠죠? 시칠리아의 전통 치즈 투마는 염장과 숙성 없이 생으로 먹기 때문에 담백한 맛이 일품이고요. 우리에게도 익숙한 리코타는 시칠리아 요리의 핵심 재료 중 하나로 그냥 먹어도 참 맛있답니다. 어르신들이 많은 이 동네에선 농담 삼아 좋은 치즈가 장수의 비결이라고 한답니다.
5: 와.
0: 와. Perché tanto?
6: No, ma non è poca, solo
0: poco?
6: Con direttore.
7: 5 biglietti.
6: Con direttore.
7: Tutto questo.
8: Si mette un pane, un pane.
0: Ah, un pane?
8: Un pane duro, no, morbido, un pane duro.
6: Fare un po' duro.
8: E va bene.
0: Grazie. Ciao, ciao.
6: Arrivederci.
0: Arrivederci. Ciao, ciao, grazie.
3: 저도 이제 치즈 맛을 좀 봐야겠습니다. 먼저 시칠리아가 아니면 맛보기 힘든 투마치즈부터 먹어보는데요.
0: 정말 그야말로 양젖을 굳힌 맛입니다. 뭔가 짜거나 달거나 하지 않고 정말 우유를 딱딱하게 굳힌 그 식감이 두부보다 딱 단단해요. 양 한 마리가 뛰노는 느낌. 이건 지금 뜨끈뜨끈해요. 이 투마가 두부같이 생겼다면 이 친구는 딱 순두부, 초당 순두부 느낌입니다. 왜 투마 축제가 아니고 리코타 축제인지 알겠어요. 훨씬 맛있네요. 아까 이거를 빵에 발라서 드신다고 한 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빵에 발라서 먹어도 되고 그냥 이걸 정말 단독으로 먹어도 되고 어디든지 다 어울릴 것 같아요. 진짜 맛있는데?
3: 매년 5월이면 이 맛을 보러 시칠리아 전역에서 사람들이 찾아온다는데요. 이 마을이 유명해진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0: Buongiorno. Buongiorno, piacere. Sono da Gio. Piacere. E cosa ci presenti oggi?
9: E allora io vi vorrei farvi vedere qualcosa di un euro.
0: Un euro?
9: Un euro, sì.
0: Oh, ok. Posso?
9: Ok.
0: Sì, andiamo.
3: 1유로로 치즈는 물론 집까지 살 수 있다는 신기한 동네. 빈집을 채우고 도시를 되살리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10: 어제 in questa via già abbiamo venduto 4-5 case a stranieri.
0: E ci sono coreani?
10: Fino ad ora forse una.
0: Però? Uno?
10: Sì.
0: Un mio intanto?
10: Non ho ancora il coraggio di affrontare questo progetto, non so.
0: Wow. 어떻게 알고 오셨을까, 한국분은?
3: 그럼 1유로짜리 집을 한번 구경해볼까요?

0: euro. Questo?
1: 어.
0: 네. Una casa d'un euro.
1: 여기가 1유로 집입니다.
0: Questa casa.
2: 조금은 낡았지만 크고 튼튼해 보이는 돌집. 이런 집이 커피 한 잔보다 저렴한 가격이라니 믿어지지 않는데요.
1: 또 1 euro.
0: Sì. Tutta questa casa è ad 1 euro.
3: Questa non già.
0: 리베라 베스트라.
1: 열쇠 없고 그냥 이거 철사하고 열어가지고 가면 돼요. 어, 완전히 다 수리가 필요하네. 어머 깜짝. 아, 살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2: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며 극심한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시칠리아. 1유로 주택 프로젝트는 지역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정부의 아이디어였습니다.
1: 다 quando vuoto?
0: Quasi più di 20 anni.
1: 20 anni.
0: Sì, sì, sì.
1: 한 20년 정도 빈 집이래요.
2: 판매하는 모든 주택은 주인에게 버려진 빈 집인데요.
0: 아.
1: 와. 야, 뷰가 좋네.
2: 동네가 한눈에 들어오는 탁 트인 풍경.
1: 뭐 물론 수리는 조금 해야겠지만 단돈 1유로에 이 뷰를 가진 큰 집을 통째로 살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2: 특별했던 집 구경을 마치고
1: 와, 이거 진짜 옛날 집들 열쇠인가 봐요. 아, 기분 좋다. 여러분 40유로면은 이 집을 다 가지실 수 있어요.
2: 하지만 충동 구매는 안 되겠죠?
1: 아, 또 버리토르노 콤프로 아레 우는 카스.
0: Per me sarà un piacere assistere.
1: Grazie mille.
0: Grazie a voi.
1: Ciao
0: ciao. Ci vediamo.
2: 오래된 집인 만큼 리모델링은 필요하지만 현재 이곳으로 이사 온 입주민들은 대부분 생활에 만족하고 있답니다. 낡은 도시를 그냥 버려두지 않고 계속해서 가꿔나가려 노력하는 이탈리아 사람들. 오래된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삶의 모습에서 많은 것을 배운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시칠리아에 왔으니 저의 오랜 로망을 실현하러 갑니다. 이번 이탈리아 여행의 마지막 여정지, 에트나 화산입니다.
1: 이탈리아를 많이 여행해본 제가 아직까지도 가보지 못한 버킷리스트가 바로 여기 시칠리아에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높은 활화산인 에트나 화산 트레킹인데요. 에트나 화산은 아펜니노 산맥과 알프스 산맥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곳으로 약 50만 년 전 아프리카판과 유라시아판의 충돌로 인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에트나 화산 트레킹 지금 한번 도전해봅니다.
2: 두 개의 판이 충돌하며 생겨났다. 해저에서 발생한 폭발로 인해 형성됐다 등 아직까지도 생성 이유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 에트나 화산. 지구과학과 생태학의 천연 실험실이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현재도 크고 작은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화라산. 저는 오늘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까지 올라가 보려 합니다.
1: Buongiorno. Un biglietto per autobus e funivia. Quanto costa questo?
4: 78 euro.
1: Ok. Sì, grazie mille. Oh, 멋있다.
2: 티켓마저 멋있는 에트나 화산.
1: 이 케이블카를 타고 2500m 중턱까지 올라간 다음에 거기서 버스를 타고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2: 화라산이긴 하지만 주변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오늘날에는 관광지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1: 이 케이블카가 출발하는 고도가 1900m라서 한라산 꼭대기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한라산 꼭대기에서 더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기도 멍멍한 것 같고 심장도 조금 빨리 뛰고 높이 오긴 온 것 같아요.
2: 약 1900m 지점에서 2500m까지 케이블카를 타고 이동하는데요. 빠르게 정상까지 오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체력이 좋다면 이렇게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트레킹 코스도 있습니다.
1: 우와, 엄청 올라왔어.
2: 금세 해발 2500m까지 올라왔는데요.
1: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2: 아쉽게도 이날 날씨가 좋지 않았어요.
1: 구름이.
2: 구름이 잔뜩 껴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상황. 과연 분화구를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버스를 타고 올라갑니다.
1: 지금 높이 올라와 있어서 그런지 주변이 다 구름으로 가득합니다. 네, 이게 좀 거쳤으면 좋겠는데. 산할아버지, 구름 모자를 벗어주세요.
3: 아, 지금 여 외국어가... 아, 네.
1: Where I come from?
4: Paris.
1: Paris. Paris. Oh, 프랑스 사람이라고 안 하고 파리 사람이라고 하고. Why did you choose this place?
4: Because when you discover Sicilia, Etna is one of the major places in Sicilia, and it's one of the main volcano.
1: Ah, right.
2: 높이 올라갈수록 앞이 점점 더 흐려지는데요.
1: 와,
2: 그래도 정말 멋집니다.
1: 이렇게 시커먼 산 위에 하얀 눈이 덮어져 있어서 뭔가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에요.
2: 안개 속을 달려 분화구 조망 지점에 도착을 했는데요.
1: 우와, 이상해.
2: 아,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1: 와, 여러분, 놀랍도록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5: What there is? Do you see just a fog?
1: 망망이야.
5: Down there. When it's clear, yeah, you can see the valley. The name is Valle del Bove. It's a very big depression. It's 5 kilometers large, 8 long, and 1,000 meters.
2: 분화구를 눈앞에 두고도 볼 수가 없는 이 상황. 다들 아쉬워하시더라고요.
1: Hey. What is his name? Her or Greta?
6: You can write that this is a typical animal on Etna.
1: Yeah, so how they feel? Very nice.
7: My second time to Etna visit.
1: Ah, really? Did you see the valley before?
7: No, we visiting another time.
1: Ah, okay. That's too bad. The weather.
2: 이런 게 또 여행의 묘미이기도 하죠. 인간의 뜻대로는 되지 않는 게 바로 자연의 힘이라는 걸 깨닫는 시간. 분화구는 보지 못했지만 새까만 화산, 그 위를 덮은 하얀 눈들이 만들어낸 절경에 어느덧 아쉬움은 사라지고 이것만으로 참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지구가 아닌 듯한 풍경. 천국이 있다면 바로 이런 모습일까요? 모든 날, 모든 순간이 놀랍도록 아름다운 이곳은 이탈리아입니다.
8: 사방이 코카소스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마치 영화 속에 요정이 나올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
9: 사랑해요.
8: 정말 이런 게 호강이 아닌가 싶네요.
10: 산더발류 씨 진공 밀폐와 압력으로 더 맛있게 원터치 오픈으로 간편하게 저압 압력 소태 전골 냄비까지 저압 압력소 3종 세트를 모두 무료로 드립니다.
1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1: 딥이라면 됩니다.
1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1: 됩니다.
1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1: 됩니다.
1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1: 되고요.
16: 지병이 있어도?
11: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6: 수술비도 된다고요?
11: 됩니다.
17: 암 치료비도?
11: 됩니다.
16: 진단비도요?
11: 되고요.
16: 병원 통원비도?
11: 네, 됩니다.
1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 상해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6: 입원 첫날부터?
11: 됩니다.
18: 1인실에 입원해도?
11: 됩니다.
19: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1: 되고 말고요.
16: 감기로 입원해도요?
11: 돼요.
20: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1: 되죠.
14: 디스크로 수술해도?
11: 물론 됩니다.
18: 이게 왜 된다고요?
11: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0: 산더발류 씨 저압 압력 소태 전골 냄비까지 저압 압력솥 3종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1: 딥이라면 됩니다.
1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1: 됩니다.
1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1: 됩니다.
1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1: 되고요.
16: 지병이 있어도?
11: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6: 수술비도 된다고요?
11: 됩니다.
17: 암 치료비도?
11: 됩니다.
16: 진단비도요?
11: 되고요.
16: 병원 통원비도?
11: 네, 됩니다.
1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 상해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6: 입원 첫날부터?
11: 됩니다.
18: 1인실에 입원해도?
11: 됩니다.
19: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1: 되고 말고요.
16: 감기로 입원해도요?
11: 돼요.
20: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1: 되죠.
14: 디스크로 수술해도?
11: 물론 됩니다.
18: 이게 왜 된다고요?
11: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0: 산더발류 씨 저압 압력 소태 전골 냄비까지 저압 압력 솥 3종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21: 방문 상담할도 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22: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3: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24: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23: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0: 네.
23: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0: 와.
23: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끼게 생긴 거죠.
0: 어떻게?
23: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22: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0: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3: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0: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4: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5: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9: 이어서 EBS 뉴스 시비가 방송됩니다.
25: 간에서 담즙이 만들어지면 담낭에 모였다가 담도를 통해서 내려서 소화를 돕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주 큰 담석이 담즙이 내려오는 길을 막았습니다.
26: 죽었으니까 앞에가 한번
27: 저등이 치고 막 숟가락으로 이렇게 벅벅 긁는 듯한 통증이
28: 딱 보더니 왜 이렇게 노란내는 거야?
25: 담석은 이게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담석은 담즙을 막는 게 문제예요.

0: 어린이 친구들한테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
1: 햇님 그릴 때 노란색으로 그려야 됩니까? 아니면 빨간색으로 그려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2: 그래서 오늘 이제 빛이 뭔지를 한번 제대로 알아보자 싶어서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빛광자인가요?
2: 네.
0: 빛의 권력자, 이름 따라간다. 분광이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2: 사과가 빨갛잖아요? 빛이 그 사과가 빨갛다는 걸 보여주게 하는 수단인 거예요. 빛만 잘 분석하면 거의 모든 정보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LED라든지,
0: LED, 예, 예.
2: 그다음에 태양전지 예.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초고속 분광이 필요합니다. 건방진 말 수도 있는데 양자역학은 이제 분광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나온 학문이다.
0: 오늘 교수님한테도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햇빛은 예. 무슨 색이다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3: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4: 이 분위기?
5: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4: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2분 위기.
6: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뉴스 12를 시작합니다. 202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난도와 출제 경향을 가늠할 수 있는 9월 모의평가가 어제 치러졌죠. 자, 국어와 수학은 지난 6월 모의평가보다는 어려웠지만 지난해 수능보다는 평이하게 출제됐다는 분석이고요. 영어는 상대적으로는 쉬웠지만 실제 응시자 10명 중에 8명은 이번 시험이 어려웠다고 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점수 자체에 일희일비하기보단 이번 시험에서 확인된 약점을 중심으로 남은 기간 학습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0: 2027학년도 수능을 두 달여 앞두고 9월 모의평가가 전국 학교와 학원에서 치러졌습니다. 전체 지원자는 약 50만 명. 이 가운데 졸업생을 비롯한 이른바 N수생 지원자는 11만 명을 넘겨 규모와 비율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시험의 영역별 난이도를 살펴보면 국어와 수학은 6월 모의평가보다 변별력을 높인 가운데 까다로웠던 지난해 수능보다는 평이했다는 평가입니다.
1: 수능 출제 경향성은 유지하여 수험생들이 지금까지의 학습 방향을 크게 바꾸지 않고 혼란 없이 수능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했으며
0: 반면 영어는 고난도였던 지난해 수능과 지난 6월 모의평가보다 눈에 띄게 쉽게 출제됐다는 분석입니다.
2: 작년 수능 및 올해 6월 모의평가보다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다양한 난이도의 지문을 배치하여 변별력을 확보하면서도 적정 난이도로 출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0: 하지만 수험생들이 느낀 난도는 낮지 않았습니다. EBSI 조사에서 매우 어려웠다는 응답은 32.9%, 약간 어려웠다는 응답은 46.8%로 응답자 10명 중 8명가량이 시험이 어려웠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모의평가 성적을 토대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가능성을 점검하고 취약한 과목과 유형을 중심으로 남은 기간 학습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3: 모의고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남은 기간 기출문제 분석과 실전 모의고사 풀기에 좀 집중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0: 9월 모의평가에서 나타난 출제 기조가 실제 수능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새로운 학습법을 찾기보다는 틀린 문제와 취향 유형을 점검하며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4: 화려한 무대와 깊이 있는 이야기로 무장한 대작 뮤지컬들이 잇따라 관객을 만나고 있습니다. 400년을 이어온 사랑부터 외로운 청춘에게 건네는 위로까지 올 가을 공연계를 달굴 작품들을 서진석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5: 400년이 넘도록 한 여인만을 사랑해온 드라큘라. 미나 역시 드라큘라의 거부할 수 없는 마력에 이끌리며 시대를 초월한 사랑이 펼쳐집니다. 뮤지컬 드라큘라는 국내 최초로 도입한 4중 회전 무대와 20개의 기둥이 교차하는 입체적인 연출로 강렬한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6: 이게 뮤지컬이기에 가능한 압도적인 무대 장치들로 이루어진 퍼포먼스, 인간보다도 더 인간적인 모습, 두려워하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알던 압도적인 힘으로 이루어진 존재, 약간의 위트.
5: 영화로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은 겨울왕국도 브로드웨이 뮤지컬로 한국 무대에 처음 올랐습니다. 엘사 역에는 정선아와 정유지, 민경아 배우가, 안나 역에는 박진주와 홍금비, 최지혜 배우가 나섭니다. 브로드웨이에서 화제를 모은 화려한 의상과 대형 무대 효과를 그대로 구현해 애니메이션 속 마법의 세계를 무대 위로 옮겼습니다.

0: 이번엔 화려한 무대보다 한 청춘의 외로운 내면을 들여다보는 작품입니다. 불안장애가 있는 고등학생 에반 헨슨. 동급생의 죽음을 계기로 시작한 거짓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깊은 혼란에 빠지지만 결국 세상 밖으로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텅 빈 숲속에서 혼자 남게 된다면 나는 누굴 찾을까? 또 누가 와줄까? 홀로 남겨졌다고 느끼는 이 시대의 청춘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를 건넵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
1: 인공지능이 책을 읽어주는 시대 속에서 성우 58명이 참여한 대형 오디오북이 출시 사흘 만에 1,000세트가 팔리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자, 여기에는 어린 시절부터 이영도 작가의 소설을 읽어온 한 성우의 오랜 꿈도 담겼는데요. 팬에서 자신이 사랑한 작품의 목소리가 된 석승훈 성우를 황대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2: 꿈의 적서가 남김없이 규정된 시대에 한 남자가 호반에 서 있었다.
3: 이영도 작가가 창조한 판타지 세계가 성우들의 목소리로 되살아났습니다. 전체 재생시간 143시간에 이르는 피를 마시는 새 드라마형 오디오북입니다. 이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한 성우 석승훈 씨. 초등학생 때 소설 드래곤 라자를 처음 접한 뒤 창원에서 서울까지 팬 모임에 참여할 정도로 이영도 작가의 작품에 빠져들었습니다. 성우가 된 뒤 작품이 오디오북으로 제작된다는 소식을 듣자 제작진에게 직접 참여 의사를 전했습니다.
4: 와, 이건 정말 너무 꼭 들어가고 싶다 해서 어필을 좀 많이 했죠. 이제 제작진분들한테. 예. 캐릭터의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제 꿈만 같았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3: 이번 작품엔 신인부터 원로까지 성우 58명이 참여했습니다. 배역마다 서로 다른 목소리를 배치하고 음악과 효과음을 더해 2년에 걸쳐 듣는 드라마를 완성했습니다.
5: 세상아! 드라마! 드라마가! 이야기 있었다!
3: 공개 모집을 통해 모인 독자 10여 명도 전쟁터의 함성과 도시의 군중 소리를 녹음했고 석 씨가 이들의 연기를 안내했습니다.
4: 아마추어시잖아요. 근데 열과 성을 다해서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어떤 의미에서는 성우들이 연기할 때보다 더 굉장히 불타오르는 분위기였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3: 일반 종이책보다 100배가량 많은 제작비가 들고 세트 가격도 20만 원에 이르지만 출시 사흘 만에 1,000세트가 팔렸습니다. 값싼 AI 음성으로도 책을 읽어주는 시대지만 제작진은 성우의 연기는 단순한 낭독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6: AI가 되게 무난한 건 잘 만들어줘요. 그런데 그 디테일함 같은 거, 그러니까 새로운 해석 이런 게 전혀 안 돼요. 이 성우분들이 연기력이나 자기가 해석한 감정 같은 걸 전달, 이렇게 연기하면서 전달하면서 설득을 시켜요, 독자들을. 근데 거기서 오는 감동이 상당히 좋거든요.
3: 한때 작품을 읽던 소년이 자신이 사랑한 인물의 목소리가 되고 독자들까지 제작에 참여한 오디오북. AI가 생성하지 못하는 진짜 팬심이 새로운 독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4: 저희 성우들도 열심히 했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팬분들도 함께 참여를 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들어갔거든요.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힘이 모여서 생기는 그 열정이라든가 그 결과물은 또 다른 부분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3: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
1: 네, 이상으로 9월 3일 EBS 뉴스 12일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어서 건축탐구 집이 방송됩니다.
1: 화면을 소리로 그려줄 수 있을까? 우리는 움직임 하나, 소리에 예민한, 장면 사이사이의 감정까지도 언어로 옮기려고 합니다.
2: 집으로 돌아온 아내의
1: 누군가에겐 중요한, 누군가에겐 유용한 시청관리. 우리는 장면 하나하나에 진심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픕니다.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한테 챙겨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뼈를 갈아 넣었죠. 제 뼈는 이 집과 같이 있습니다.
4: 앞만 보고 달려온 30년 세월의 총화라죠, 예진.
5: 어마어마한 재력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재벌이세요?
3: 반도체 회사에 그 주식이 있었거든요. 팔아서 벽돌 사고.
4: 겉만 봐서는 다 들어간 건축주의 마음을 알 리가 있나.
6: 옛날부터 하고 있었던 액세서리부터 할머니가 주신 것도 있었고.
3: 군목이 운동하는 것처럼.
4: 마음 졸였던 시간들도 이제는 아름다운 추억.
6: 지금 이렇게 누리는 시간이 더 행복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7: 차를 먼저 팔고. 결혼 반지도
8: 마지막에 소장님 돈도 빌리고
4: 살짝 손보면 될줄 알았던 집이 부부를 시험에 들게 할 줄이야.
9: 대수선은 신축보다 신축 힘들어요.
7: 저희가 이 집을 부시지 않고 살렸다. 아직 빚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4: 모아놓은 금반지마저 없었다면은 오늘의 이 집은 없었다는 건축주들의 절절한 사연 좀 들어보실래요? 오늘의 첫 번째 집을 찾아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로 갑니다. 설마 이분이 소장님?
9: 진짜 덥다. 집이 저 냉방이 잘 돼야 될 텐데. 아, 덥다.
4: 아유, 하필 가장 더운 날 촬영이라니.
9: 오늘은 광주 광역시에 도심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주택단지에 왔는데, 이 34도, 5도 되는 날씨에 또 촬영을 해야 되니까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집을 보여주시려고. 오늘은 또 어떤 집이에요?
10: 오늘은 유럽 감성을 고스란히 담은 집입니다.
9: 유럽 감성요? 그러면 인천공항에서 만나자고 했어야지, 이 더운 날.
4: 비행기 타고 가봤자 똑같아요. 뉴스에서 뭐 들으셨나? 유럽도 폭염이라는 거.
9: 아, 이거 딱 봐도 이 집이네. 딱 봐도 유럽풍 느낌이 그대로 나네. 와, 근데 규모가 진짜 너무 크네.
4: 어머니나, 아, 이건 뭐 대거 저기서 하는 집인가?
9: 와, 오늘 퇴근할 수 있으려나? 아니, 흡사 이 유럽에 있는 정원 같은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아치 회랑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만들었고, 정원 같은 것도 굉장히 정성스럽게 가꿨네.
4: 더위 걱정에 퇴근 걱정까지. 그래도 볼건 봐야죠. 도심 외곽에 대형 카페인 듯 개방 정원에 웅장한 외관까지. 어우, 이런 멋진 집에는 어떤 분들이 사시려나?
9: 계십니까? 아이고,
3: 아이고,
9: 안녕하세요.
3: 선생님.
9: 아이고,
3: 반갑습니다.
9: 제 예상이 맞았네요. 공주님하고 왕자님이 딱 나오네.
4: 공주님과 왕자님보다는 공주를 호위하는 기사? 그 느낌이 맞는 것 같은데?
9: 아이고, 반갑습니다.
3: 아, 반갑습니다.
9: 반갑습니다.
6: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9: 아니, 유럽을 자동차 타고 왔어요.
4: 아이고, 소장님. 처음 만난 건축주들 앞에서 농담도 잘하셔.
9: 집이 너무 규모가 있고 사실은 이런 주택단지에서 보기 힘든 진짜 성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네. 전체 연면적이
11: 연면적이 99.6평입니다.
9: 와, 이 정도 집을 지으려면 어마어마한 재력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재벌이세요?
11: 그렇게 보이시죠?
12: 사업을 하시거나 기업을 운영하시거나 그러시는 분들인가요?
11: 둘 다 급여 소득자입니다. 뭐 특별한 거 없고 남들처럼 평범한 뭐 월급 날 기다려주고
6: 전세 사이다가 자가가 됐고 자가인데 융자가 많이 있다가 그 융자를 갚으시는 기회가 생겼고
11: 바람쥐가 도토리 모으듯 저희도 모으고 모으고 해서
4: 도대체 도토리를 모아봤자 얼마나 모았겠냐고요? 자, 놀라지 마세요.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온통 그림 같은 집.
9: 진짜 유럽 성에 온 것 같아요. 진짜 컨셉이 명확합니다.
11: 네, 명확합니다.
9: 컨셉이 명확합니다.
4: 아청 현관을 들어서면 강렬한 외관과 180도 다른 색의 거실이 펼쳐집니다. 천장의 상들레부터 아기자기 소품까지 눈 닿는 곳마다 유럽 감성이 물씬 나는데요.
12: 어떤 분의 취향인지 알 것 같지만 어떤 분의 취향인가요?
11: 당연히 이분 취향이시죠?
6: 공간에 예쁘게 꾸며놓고 그걸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좀 흐뭇하더라고요. 그런 공간을 꾸미고 정리 정돈 하고 하는 거는 그만큼의 수고도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수고로움이 아깝지 않을 만큼 그런 것들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9: 아니 이 소품들 하나하나가 너무 이 다 하나하나가 또 다 귀하고 놀라운데 일관적으로 이게 다 통일되니까 너무 이뻐요.
6: 감사합니다. 네,
9: 왜냐하면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공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11: 네네. 네.
9: 이런 거울 같은 것도 그러면 색을 새로 맞추신 거예요?
6: 기존에 그래. 쓰던 것도 있고 네. 새로 구매해서 네. 프레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색을 칠한 경우도 있고요. 네. 프랑스 쪽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인테리어에 액자를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이걸 모아놓고 한번 둘이서 엄청난 고민을 했어요. 바닥에다가 사이즈별로 그 종이 테이핑 해가지고 놓아보고 구성해보고 여기에 이거 붙이게요. 저기에 저기 저거 붙이게요 하면서 그러면서 둘이서 붙인 것 같아요. 한 3일씩 작업한 것도 있어요. 그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가든 코디네이터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것들이 이쁘면 저도 그걸 적용해서 한번 좀 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고
11: 저도 이제 건축 쪽에 종사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노하우들이 30년 동안 근무하면서 쌓였던 것들을 이번 집 지을 때 최대한 풀어봤던 것 같아요.
9: 아, 거울을 이쪽에 집중 배치한 이유가 저 바깥에 있는 조경을 그대로 이렇게 연장해서 공간 확장시키려고
6: 네.
9: 그러셨네요.
6: 맞습니다.
9: 네, 맞습니다.
6: 거실 디자인하면서 창 위치 생각하고 예. 구매해뒀다가 이제 남편한테 이사하면서 붙여달라고 요청한 거죠.
9: 집 공사하기도 전에 네. 구매해서 다 만들어 놓으시고 네. 얼마나 재밌었을까 또. 네, 맞죠.
6: 보너스 받는 거는 거의 인테리어 제품이나 전등을 사는 데 쓴 것 같아요.
4: 꿈에 그리던 집을 짓기 위해 오랜 시간 사모았다는 소품들. 유럽풍 가구들은 전부터 쓰던 거라고 하니 아내 건축주 취향 한번 확실하죠?
6: 아기자기한 거 많이 좋아해요. 그냥 가끔 여행 가서 예쁜 소품 보면 이거 하나만 사줘요 이러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그냥 추억하고 같이 하나씩 소품들을 모았던 것 같아요.
11: 보통 남자들이 보면 가전 같은 것 새로운 게 나오면 나 이거 사고 싶은데 하고 뭐 용돈 모아서 사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지금도 이거 이쁜데 하고 이 사람 좋아할 것 같은데 이렇게 사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취향도 이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지 않나.
6: 가스라이팅 됐습니다.
4: 그렇다면은 주방에는 또 어떤 고집이 숨어 있을런지.
9: 주방하고 응접실도 진짜 개방적이에요.
13: 네네.
9: 예. 진짜 이 창 너머의 이 정원까지 네. 정말 의도한 대로 진짜 개방적으로 느껴져요.
13: 네네.
9: 딱 진짜 여기 딱 서 있으면 진짜 요 뷰, 저 뷰, 요 뷰 이 세 가지 창으로 이 네. 뷰가 다 느껴지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13: 그러니까 식사할 때마다 예. 숲이 보이고 이걸 원했던 것 같습니다. 와이프도 도심 속에서 숲을 네. 볼 수 있는.
9: 이런 조명 위치나 이런 것도 다 의도해서 하신 거죠?
6: 네. 이제 동선에서 네. 맞는 위치를 좀 찾으려고 미리 고민을 해두었던 것도 있고요.
4: 조명 위치가 정말 제각각이네요.
6: 여기 이렇게 매입등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일랜드 위에서 조리하거나 세팅할 때 좀 환한 빛이 있어야 돼서 네. 주로 이제 그 위치에 매입등들을 넣어가지고 부수적으로 조명을 확보했어요.
4: 요리하는 사람의 동선에 철저하게 맞춘 조명. 우물 천장에 샹들리에

0: 좀 보세요. 얼핏 보면은 잘못한 것 같지만 식탁 위치에 맞춘 거래요.
1: 보통 우물천장 해놓으면 중앙 부분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가장자리에 배치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작업하시는 분들도 왜 여기다가 전기를 넣을 거냐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2: 실제 시공을 했을 때는 하나하나가 와이프의 머리에 있기 때문에 종이의 도면을 보지 않아도 뭐 목수님한테 가서 이거 아닌데요. 치셔서 다시 확인해 보세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했을 때 정말 이 사람이 했던 말들이 다 맞았을 때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걸 다 머릿속에 외우고 있을까. 이 설계 도면을 다 외웠던 것 같아요.
0: 집안 아내의 유럽풍 취향은 인테리어에서 끝나는 게 아니랍니다.
3: 와, 이게 주택의 정원 같은 느낌이 안 들고
4: 네.
3: 어떤 공공시설의 저 정원 같은 느낌이 듭니다.
1: 바탕으로 깔려서 심어진 식재된 아이들은 자작나무하고 블루 아이스고요. 그리고 해가 드는 쪽으로는 꽃이 좀 보이는 거고. 해가 좀 적은 쪽으로는 그라스 종류하고.
0: 이 집의 정원은 모두 네 종류. 꽃이 피는 정원, 차를 마시는 정원, 음지식물 정원, 그리고 오솔길 정원도 있네요. 가든 코디네이터로 일하는 아내는 언제나 남을 위한 정원만 꾸며주다 이번에야말로 가족을 위한 정원을 제대로 꾸몄답니다.
1: 또 식물을 무조건 다 사다 심을 수가 없잖아요. 나눔을 받는다든지 또 집을 짓는다고 하니까 제공해 주시는 것도 있고 그런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식물들 좀 저렴하게 구입해 오는 경우도 있고 지주목은 남편이 다 세워줬고 그 나머지 구성하는 식물들은 제가 틈틈이 심어야 했어요.
3: 사실 저도 맨 처음에 이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이 골조 프레임을 어떤 의도로 이게 진짜 도전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1: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는데요.
3: 예.
1: 우선은 건물이 좀 높게 올라가는데 거기를 지탱해주는 좀 버팀목 같은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요.
3: 계단 같은 이미지를 좀 만들고 싶고.
1: 그리고 이 자작나무 같은 경우는 천근성 식물이에요.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않는 식물이기 때문에 또 반면에 키가 커서 바람이나 태풍에 약할 수는 있거든요. 바람막이 역할도 해주고 또 거기에 아치 모양이나 사각형의 모양을 넣어서 단조롭지 않게 하면서 바람길을 좀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3: 근데 이한 5m 높이의 이 프레임이 가만히 보니까 돈이 엄청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게 건물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1: 연결됐습니다.
3: 이게 건물 구조로 풀어야 돼서
1: 네.
3: 약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1: 그렇죠.
3: 아마 엄청나게 철근도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2: 기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철근이나 레밍콘이나 물량을 많이 투입했습니다.
1: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원룸 한 채를 넣었다고 말씀하셨어요.
3: 그러니까.
0: 덕분에 어떤 집에도 없는 특별한 담을 얻었지만 문제는 시공비. 이건 모르긴 몰라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5: 최초 계획된 공사비에서 얼마나 오른 거예요?
2: 두 배? 제가 가지고 있던 자금도 소진이 되고 군무기 운동하는 것처럼 모아서 군무반 가서 이거 얼마예요? 금같이 금색이 뛰는 것들은 다 들고 왔거든요. 금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우리는 모르니까 금색이 뛰는 걸다 가지고
1: 하도 오래돼서 액세서리도 이게 18K인지 14K인지 이런 것도 모르니까. 아무튼 지금은 이걸 팔 때야.
2: 애들을 위해서 조금 넣어놓은 반도체 회사의 그 주식이 있었거든요. 내려가서 올라가지도 않는 그런 단계였었는데 그걸 제가 팔았거든요. 이렇게 해서 팔아서 벽돌 사고 그 팔았던 반도체 회사 주식이 엄청 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이게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0: 오를까 내릴까 마음 졸이면서 하느니 집에 대한 투자가 속편할지도 몰라요.
2: 처음에는 그래서 설계할 단계에서 높이를 한 2m, 3m 정도만 올릴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아치가 너무 작고 안 이쁘게 나와서
3: 맞아요. 네. 제가 요 보면서 뭐가

0: 제일 이쁘다고 생각했냐면 네. 이 아치의 비례감이 네네. 너무 이쁜 거예요. 네네. 이게 아치가 사실은 아치는 조금 길어야 돼 높아야 네네. 되거든요. 근데 너무 이쁜 거예요.
1: 비례에 대한 고민 많이 했습니다.
0: 아 역시 전문가시라 내용이 다르시네요. 네.
1: 사실 둘 다 직장생활 하니까 이렇게 휴가라고 생각하고 둘이서 여행을 갔을 때 그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진짜 아니 유럽 가면 그런 아치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걸 봤을 때 그 감성이 좋았던 것 같아요.
2: 유럽풍 집을 완성하는 데 있어 정원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아치. 제작진이 작정하고 몇 개인가 세어봤는데 무려 51개.
3: 라운드가 들어가는 순간 돈이잖아요.
4: 그렇죠. 저녁에 퇴근하고 딱 집에 오면 여기도 라운드였어? 이런 식으로 제가 놀란 경우가 많거든요.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마다 제 머릿속은 복잡해지고 아, 또 돈이 들어가는구나.
2: 들리시나요? 건축비 수직 상승하는 소리?
1: 둘이서 인건비 줄일 수 있는 부분, 어떤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 그래도 꼭 해야 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저도 하나의 잡부였던 거죠.
2: 결국 두 사람의 인건비라도 아껴보겠다며 직접 현장에 뛰어든 부부. 그런데 참 신기하죠.
4: 이 사람이 고소공포증 심하거든요. 놀이공원을 10년을 그렇게 데리고 갔어도 탈 수 있는 건 회전목마 하나였어요. 근데 이 집을 지으면서 이 아시바를 계단이 아닌 맨손으로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걸 나중에 봤거든요. 근데 대단하다겠어요.
3: 상상이 안 되는데요. 어제랑 오늘이랑 입으신 옷이랑 이런 거 보면은
1: 이걸 완성하는 데 있어서 남편한테만 의지할 수는 없었거든요. 저도 제 몫은 해놓고 싶었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저한테 그만큼 만족스러운 집을 해주겠다고 말을 했지만 우리가 사는 집이잖아요.
2: 세상에 어쩜 그 작은 체구에서 그리 강단이 나오시오 그래. 그런데 정작 이 부부의 집 짓기가 아름다운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답니다. 우리 박 소장님이 내 눈으로 그걸 발견했죠.
0: 야, 이게 보통 자기 집 땅을 이만큼 내놓고 이게 벽을 뒤에 세우진 않거든요.
5: 네네.
0: 예, 근데 이게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을 사람들하고 다 같이 느끼고 싶은 거죠. 이게.
5: 맞습니다.
0: 예.
5: 내 집 마당에 있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0: 멀리서 걸어올 때부터 기분이 좋을까?
5: 아, 그럼요.
0: 보통 우리가 택지지구나 이렇게 조성된 단지에서 자기만의 하늘, 자기만의 정원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렇게 열린 정원을 꾸민 건 저도 많이 놀랐어요. 정말 이 조경은 정말 탁월한 것 같아요.
1: 가을에 오시면 더 예쁠 거예요.
0: 가을에요?
1: 네.
0: 또 올까요?
1: 보세요.
2: 잠깐, 그러고 보니 우리 아직 2, 3층도 안 봤잖아요.
5: 2층에는 안방과 큰딸 아이 방이 있고

0: 이제야말로 이 집의 진짜 정수를 보여주신답니다.
1: 와, 진짜 여기 아치가 다 모여있네요. 네. 아치가 다 모여있네요.
0: 개방형 정원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지하 공간.
1: 딱 그 유럽의 소도시의 어떤 상가 건물 같은 느낌 그대로 납니다.
2: 네네. 어디 유럽 가면 골목에서나 볼 듯한.
1: 그러니까요.
2: 그런 느낌에 주기 위해서 참 공들였던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0: 마치 동굴 속 어딘가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넓지.

0: 접근성이 되는 거고 여러 가지 편안함도 편리함도 주는 거니까.
1: 그렇죠. 찾아온 사람이 편하니까.
0: 네. 또 화장실은 기본적으로 필요하겠다 싶어서 애초에 계획은 해놨었어요.
1: 이게 주택에 딸려 있지만 근생 공간 같은 느낌이 들게 찾아온 사람이 편하게.
2: 그렇죠.
1: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저렴한이 아니고 합리적인, 아니, 합리적인이 아니고 굉장히 싼 재료만으로 이렇게 일관되게 좋은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건 진짜 사모님의 탁월한 능력인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과찬이신데 너무 기분 좋은 칭찬을 주시네요.
1: 왜냐하면 그냥 콘크리트 노출된 거에 합판, 5mm 합판 돼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근데 정말 저렴한 그 재료로 했고, 흡사, 아직 공사 중인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요 조명하고, 이 샹들리에하고, 이게 펜던트하고 딱 어울리니까, 와, 너무 고급스러워.
0: 네, 조명하고 이런 펜던트 조명에다가 좀 많이 힘을 줬죠. 다른 거보다.
1: 요금은 안 받죠.
0: 아직까지는요.
2: 언제든지 오십시오.
1: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집을 지으면 나중에 내가 늙어서 이게 황금성이 되냐 마냐 이런 고민들로 주저주저주저하고 진행을 못해요. 근데 이분들은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욕망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만든 거라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실제로 그 1층에서 봤던 마루라든지 이런 재료들은 저렴한 합리적인 재료예요. 비싼 재료 전혀였거든요. 그런데 아치 내가 원하는 컨셉을 구현하겠다는 그 노력에는 아끼지 않고서 돈을 쓴 거예요. 다 계획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이 섰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갈수 있거든요. 이분들은 여기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데 포커스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걸 만들어내야 되겠다는데 포커스가 있고, 실제로 만들어냈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행복한 표정은 어마어마하죠. 네. 최고의 도파민이죠.
2: 처음 시작은 이 사람의 꿈을 과연 내가 실현시켜 줄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도 좀 걱정도 됐고, 또 한참 설계 단계 때는 이 사람이 또 즐거워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이렇게 구현될 수 있을까라는 또 우려심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해보고 싶어 하는 것들, 뭐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을 이뤘을 때그 행복함이 얼마나 클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남의 집이 아닌 내 집이기 때문에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저는 했던 것 같아요.
0: 입주하고 이 사람하고 여유 있는 식사를 하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었어요. 고생했던 것도 생각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던 것 같아요. 해낼 수 없는 일을 해낸 희열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이런 삶을 추구해 왔었고요. 그리고 이런 여유를 찾아가려고 참 많은 노력을 한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서 지금 이렇게 누리는 시간이 더 행복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3: 금반지까지 팔아가며 고집 끝에 완성한 가족의 보금자리. 이곳에 살아면 팍팍한 삶도 365일 즐거운 여행이 될것 같네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동네, 서울 삼청동. 도로를 중심으로 예쁜 상점들이 즐비한데요. 골목으로 살짝 들어서기만 하면은 오래된 빌라와 작은 주택들이 옹기종기. 그런데 이 골목에 이상한 집이 있다지 뭐예요? 이 집에 누가 살길래 이렇게 많이 투들이 많아?
1: 오늘 삼청동에 왔는데요.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낭만의 거리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여기서 젊었을 때 데이트 많이 했죠. 예. 오늘 찾아가는 집 힌트 하나 줄수 있나요?
4: 오늘 힌트는
1: 예.
4: 아보카도입니다.
1: 아보카도 과일요? 색깔인가, 색깔? 이제는 과일까지 탐구해야 되나요?
3: 색깔이 비슷해서 그러는 건지, 건강이 좋아서 그러는 건지, 아무튼 가보자고요.
1: 아보카도가 어디 있지?

0: 아, 이게 아보카도인가? 까만색하고 연두색하고. 아보카도가 까만색인가?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이게 아보카도 같기도 하고, 여기 아보카도 익으면 까만색 된 거하고 연두색 된 거하고. 근데 굉장히 모던하게 디자인되어 있고, 이게 산화철판 같은 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료를 써서 젊은 부부가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이 가로변에 큰 창을 낸거 보면 어르신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좀알 수가 없네. 궁금하네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 이름도 모양도 특별한 아보카도 집? 과연 어떤 분이 나오시려나? 아유, 명 짧은 사람은 숨 넘어가겠네. 안 나오셔?
0: 아이고,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아이고, 젊은 부부가 나오셨네. 아이고.
2: 젊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3: 네.
2: 더운데 고생하셨습니다.
0: 아, 근데 오늘은 시원한 날씨입니다. 이 정도면.
1: 하기는 40도 폭염 광주 촬영에 비하면 뭐.
3: 손 잡을까? 뭐, 좀 긴장되는데?
1: 아이고, 긴장 안 하셔도 돼. 우리 박수선님 얼마나 푸근한 분인데요.
0: 아니, 저는 삼청동이어서 동네도 오래돼 있고 이게 어르신분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 비용도 엄청 많이 들었을 텐데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제가 많이 놀랬습니다.
2: 네, 맞습니다. 비용 많이 들긴 했고요. 저희도 영혼까지 다 팔았는데. 저희도 여기 이사 온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0: 아, 얼마 안 됐어요?
2: 주택을 구입하면서 고치고 들어온 거라서 저희도 삼청동에 산 지는 이제 한 6개월 정도? 아, 8개월 정도. 네.
1: 만나자마자 영혼까지 팔다니? 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2: 안녕하세요. 청와대 뒷산이 보이는 옥상뷰에 반해 50년 된 구옥을 대수선하게 된 남편 정병의입니다.
3: 추진력 좋은 남편 덕분에 고속노화와 꿈의 집을 동시에 갖게 된 아내 이지원입니다.
2: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이사를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는데, 어머님이 혼자 일을 하시면서 저희를 다른 사람 손에 키우다 보니까 그분들의 거처에 좀 맞춰서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또한번 같은 동네에서 이사를 한 적이 있는데 담임 선생님이셨던 분의 집에 반지하에 들어간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좀 힘들어하셨어요. 너는 집을 꼭 가져야 된다.
3: 저도 사실 유년 시절에 힘들게 컸어서 집이란 곳이 투자라기보다는 좀 마음의 안식이 되게 많이 됐으면 좋겠다.
0: 이 아보카도가 저는 이거 연두색하고 이게 뭐집 이름이 아보카도라고 하더라고요.
2: 이 삼청동의 그런 전통과 아보카도를 합쳐서 아복화도라고 이름을 짓게 됐어요.
0: 아복화도. 화도.
2: 네, 나의 복복. 네, 화목할 화.
0: 아.
2: 그림 도자를 써서 복되고 화목한 그림을 그려나가는 집이다. 실제로 봐주신 것도 맞아요. 이런 지금 외장 루버에 있는 검은색이 이제 아보카도의 껍질을 의미하고 있고, 스타코 부분이 아보카도의 이제 과육 부분. 그리고 내부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씨를 의미하는 부분도 있어요.
0: 오, 기대되는데요.
1: 이름도 범상치 않은 아보카도집? 그 안에 씨를 상징하는 공간도 있다고 하니, 진짜 궁금하다. 그죠?
0: 오, 집이 엄청 컬러풀합니다.
1: 1층의 크기는 50제곱미터도 안 된다고 하는데, 좁은 공간 치고는 답답해 보이지는 않죠?
0: 와, 야, 색깔이 너무 강하다.
2: 색이 많죠.
0: 예, 전체적으로 이뭐 지중해풍 같기도 하고 유럽풍 같기도 하고 이 강렬한 색상들.

0: 의도가 좀 궁금해요.
1: 혹시 뭔가
0: 저
1: 씨앗처럼 느껴지는 게 있으실까요?
0: 씨앗. 아, 요거 바란 거 요거.
1: 이게 바로.
0: 아보카도인 줄은 몰랐어요. 색깔이 아보카도 씨앗이 발랐나?
2: 풍수지리 같은 거를 찾아봤더니 이 삼청동이 불의 기운이 많은 동네니 물의 기운을 눌러주자. 약간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파란색도 오케이. 약간 그렇게 해서 넓은 면적을 파란색으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1: 저는 공대 출신의 개발자고요. 일단 미대 출신의 디자이너거든요. 온전히 맡기게 됐어요. 굳이 제가 의견을 내서 좋을 게 없다고 생각을 했고, 대신
2: 너무
1: 저는
2: 혼란스러웠잖아.
1: 대신 반대로 저는 동선이나 이런 배치 이런 거는 제가 마음대로 할수 있게 많이 해줬어요. 이게 씨앗이 의미도 갖고 있으면서 저희가 1층 공간을 좀 멋지게 관리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생활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이 안에 다 숨겼습니다.
0: 이 집을 유지하는 유틸리티 시설들이 요 박스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3: 눈에 거슬리는 거는 죄다저 안에 숨겨놨다고요?
1: 여기 보이는 냉장고가 하나 있고요. 여기 공조시설들도 입구에 보였던 신발장. 그리고 조그만 화장실도 하나 숨겨놨어요.
3: 이런 아이디어는 참 좋네요. 좁은 면적의 공간을 나누다 보면은 자칫 답답해지기 쉽거든요.
2: 이 파란 벽 너머로는 뭐 회의가 있거나 할때 일을 할수 있는 조그만 포커시룸 겸 팬트리룸이 있고, 복도를 좀 다른 집보다 길게 뺐어요. 저희가 아이들이랑 같이 나가거나 이렇게 우르르 나갈 때가 많아서 마주보고 앉아서 신발을 신는다거나 이렇게 강아지 끈을 매일 곳이 필요한다거나 한게 많아서 좀집 사이즈 규모에 비해서 복도를 좀 길게 빼서 구성을 하게 된것 같아요. 큰 길에 나가면 막 번화가처럼 사람도 많고 뭐 볼거리도 많고, 근데 그게 아니라 뒷골목으로 가면 되게 조용하고 시골길 같고.
1: 약간 부동산의 언변에 제가 휘둘리긴 했는데.
2: 지금 막 저희 뒤에 막 줄이 서 있대요. 사람들 보러 오는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막 몸으로 이렇게 문을 막고 있다고. 그
1: 네, 부동산에서
2: 부동산에서
1: 전화가 오는데,
2: 전화가 오는데 저희는
1: 지금 계약해야 된다. 내가 지금 문못 들어오게 막고 있다. 그 이후로 이제 많은 문제들이 생겼죠.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 이 집의 문서를 보더니 집에 좀 문제가 있다. 대출을 못 해주겠다. 이 집이 저희 땅만 깔고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넘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돌도 안된 아이를 매일 차에 태우고 매일 이 삼청동에 왔어요. 와서 이 동네 은행을 돌기 시작했어요. 약간 애기도 보여드리고. 저 이렇게 어린 아이를 키우는데 지금 이런 일이 맞닥뜨렸다. 혹시 대출이 안 될까요? 다른 사람 토지에 넘어가 있는 집이기 때문에 그 부분, 넘어간 부분을 철거해야지만 허가해주겠다. 건물 자르고, 보강하고.
4: 건물을 잘랐어요?
1: 네, 잘랐습니다. 그럼 배수선이 돼야 되고.
3: 건물의 주요 구조까지 손보는 대수선. 자칫하면 신축보다 비용이 더 드는데요.
1: 이 건물을 그냥 자르면 안 되니까 이 지금 보이시는 하얀색 H빔들을 이렇게 쏙 인형 뽑기 하듯이 넣어줘요. 그럼 그걸 안에서 사람이 받아서 제자리에 가서 이제 조립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보강을 하고, 이제 보강된 부분을 철거하고, 또 보강하고, 보강된 부분 철거하고, 이런 식으로 건물을 잘라냈어요.
3: 그때만 해도 이런 풍경이 언제 가능하나 했었다는데.
5: 이거 먹을 거야.
2: 먹을 거야? 남편이 그 설계해 주시는 건축가 분한테 우리 집에 제일 좋은 공간은 아내한테 주고 싶다.

0: 지금 이런 그림까지는 진짜 생각을 못했는데 애기가 이 위에서 막 볼거리도 있고 먹을 것도 많이 있다 보니까 너무 잘 있어줘서 같이 식사 준비를 하고 이런 시간을 되게 즐겁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1: 고진감래라고 인생이라는 게 쓴맛을 봐야 단맛을 아는 법이니까.
2: 원래 공사비가 예산 공사비가 100이었으면 한 150 정도는 쓴 것 같아요. 그냥 집을 샅샅이 뒤졌어요. 뭐 돈 될 만한 거 없나. 차를 먼저 팔았던 것 같아요.
0: 맞아, 차를 먼저 팔았어. 네. 응.
2: 차는 저희가 사치품이라고 생각해서. 그 결혼 반지도 그냥 순금, 장식 없는 순금 링을 맞췄어요. 그 반지도 같이 팔고. 다행히 저희가 그때 아이가 둘이 있었고 돌밭이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3: 나중에 아이가 찾으면 어떻게 해야 돼? 돌반지 어딨냐고.
0: 여기 있다고. 여기 안에 흐르고 있다고.
2: 햇살론이나 뭐 그런 이름 예쁜 다양한 대출들을 알아보고.
0: 언니가 또 돈을 빌려줘가지고 그러고도 부족해서 이제 소장님께서
2: 제가 그때 조공으로 들어가고 소장님이 기공이 되셔서 용접하시고
1: 할 수 있는 건 웬만큼 다 팔았더니 이제 남은 건 몸뚱이 하나더랍니다.
2: 둘이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어바웃 타임이라는 영화예요. 그 남자 주인공은 또 고향집에 가면서 굉장히 큰 위안을 얻어요. 그 점이 그 영화에서 너무 부러웠어요, 그 남자 주인공.
0: 저도 이제 집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너무 고향집 같은 개념도 없고, 그래서 아, 우리는 가지지 못했지만 우리 아이들 아 힘들다 하면 그냥 집에 가서 엄마 밥 먹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집이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4: 그리고 들어와서 봐서 깜짝 제일 놀라운 게 이게 분명히 대수선을 했다고 했는데 철골하고 벽을 일부 헐고 다시 했을 거라고요?
2: 네, 맞습니다.
4: 그런데 단차가 있어요. 네. 이게 가장 물어보고 싶은 건데 그럼 기존의 건물도 이렇게 단차가 있었나요?
2: 네, 이게 1970년에 처음 준공된 집인데요. 네. 저희가 철거할 때 처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철거하기 전에는 기존에 수리해온 분들이 이 단차를 다 죽인 채로 두꺼운 슬라브를 만들어서 지내고 계셨거든요.
4: 뜯어보니까 네. 높은 게 나왔네요. 옛날에는 이 단차가 이렇게 있었는데 다 막아서 쓰고 있던 거를 이렇게 개방해서 천장이 꺾여 있으니까 위에도 너무 궁금해요.
2: 맞습니다.
4: 방하고 거실하고 이런 것도 어떻게 풀었는지 네. 좀 구경해도 될까요?
2: 그쵸.
4: 네. 한번 가보시죠.
5: 네.
4: 안내해 주세요. 네.
1: 계단 끝에 도착하면 길이 세 갈래로 나뉘는데요. 왼쪽으로 가면 화장실과 욕실. 가운데는 드레스룸과 세탁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네 식구가 함께 쓰는 가족방이 있습니다.
4: 아, 아까 여기가 그 저 천장 단차가 있던데 내려왔던데 올라왔던데네요.
1: 네. 단차를 그대로 살린 이유는 2층 천고가 낮아지기 때문.
4: 예, 네, 이걸 어떻게 쓰고 계시는 건가요?
2: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4: 예, 예.
2: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게 좀 걱정이 돼서
4: 예, 예.
2: 이제 아이들이 노는 공간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리고 반대쪽에도 아이들이 자는 곳이 이렇게 안에 룸푹 파여 있어서 둥지처럼 아이들이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1: 그런데 아이들이 좀 크고 나면은 방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0: 벽을 할지 말지 엄청 네. 고민을 많이 해서 이것들 이렇게 나중에 네. 벽을 세우고 싶으면 네. 세워라 하고 네. 이렇게 넣어주셨고 네.
4: 그러면 지금은 이거 가족들 다 같이 쓰는 침실 겸 놀이실 겸 뭐 이렇게 가족실 겸 이렇게 쓰고 계시는 거네요.
0: 처음에 여기가 아기 키우는 집이 없어서 엄청 걱정했어요. 마트도 없고 병원도 없고.
2: 저희끼리 장난으로 저희 트루먼쇼 지금 당하고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동네 분들이 정말 많이 챙겨주세요. 아이들이랑 이 앞에 있으면 장 보고 가시다가도 아이스크림 하나, 바나나 하나, 빵 하나 이렇게 꺼내주시고요. 많이 또 어르신들이 계신데 말없이 뭔가 두고 가세요. 애들 장난감을 이렇게 두고 가시는데 누가 두고 간지 몰라서 나중에 수소문하면 아 우리 손주가 쓰다가 이제 안 쓰는 건데 그냥 혹시 몰라서 두고 갔어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1: 세상에 서울 한복판에 아직도 이런 풍경이 있네요.
5: 거의 몇 개 없고.
0: 앞집 옆집에서 되게 도움 주시고 또 반찬 맨날 해다주는 동네 언니도 있고.
1: 2층 역시 생활 공간이 하나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 엄마 아빠도 편하지만 특히 어린 두 딸이 이 구조를 좋아하는데요. 뱅글뱅글 돌기 좋고 아무 곳이나 숨기 좋아서래요.
4: 와, 이쪽 공간 정말 알차게 재밌게 잘 꾸며진 것 같아요.
2: 감사합니다.
4: 예, 좌우로 돌아가게 돼 있고 가운데까지 열려 있으니까.
2: 보여드리고 싶은 공간이 계단실에 숨어 있어요.
4: 계단실에도요?
2: 네, 한번 보러 가시죠.
4: 여기에요?
2: 네.
4: 아, 한번 가볼까요? 아, 이 과거의 흔적을 살리셨네요.
2: 네, 바로 여기입니다.
4: 예.
2: 저희가 이 집을 철거할 때 상량문이 나오기를 좀 기대를 했었어요. 저희는 그게 없어서 좀 아쉬웠어요. 이제 이런 부분이 상량문 대신 그 역할을 대신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네. 저희가 이 집을 부시지 않고 살렸다. 네, 그거를 더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노출을 하게 됐어요.
4: 오늘 너무 멋있는 건물과 건축주를 만나서 너무 뿌듯합니다. 금반지, 애들 돌반지, 결혼반지까지 다 팔아서 완성해낸 집이기 때문에 너무 대견하고요. 그러면서 또 아내분이 하는 이야기가 아이 둘을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도와준대요.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사람 사는 사회에서는 맞는 이야기거든요. 서로서로 담쌓고 지내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게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분들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잊혀져 가던 우리의 원래 문화를 몸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자극을 받을 수 있다고 봐요.
0: 남편이 자전거를 좀 종로는 차가 막히니까 자전거를 타고 많이 다녔는데 아기랑 남편을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요리하면서 창밖에 저 골목길 끝에서부터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자전거 타고 오는 게 이렇게 보여요. 근데 막 아이들이 커서 어딘가 외출했을 때도 저 창문에서 계속 이렇게 기다릴 것 같은 제 모습이 상상이 되더라고요. 약간 요리해놓고 언제 오나 언제 오나 막 하면서.
2: 이 화단을 이제 외부에 오픈하고 공간을 모두가 즐길 수 있게 해뒀는데 어르신들이 지나가면서 보시고 아, 이 집이 애를 키우는구나 이걸 알게 되시고 그러다 다음에 지나갈 때는 뭐 바나나를 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집을 완전히 경계를 다 기존처럼 쓰고 이 내부에서만 생활을 했으면 이 애 키우는 집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서 이런 건축적인 시도가 이게 진짜 사람의 삶을 변하게 하더라고요.
1: 이 동화의 끝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보카도네 식구는 한 집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6: 집을 사고 나서 확인했더니 이 집이 1905년도에 지어진 집이었고
7: 특이하다. 얘 내가 키운 딸이 맞나?
8: 7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인데 지금은 너무 당연한 것처럼.

0: 꽃도 모르겠지?
1: 이거 자, 꽃 설명해봐. 꽃, 예. 무슨 꽃이야, 이게? 꽃! 향어 숙의 향기를 피부에 들어가면 피부가 진짜 좋아져. 으이씨야. 으이. 아, 이 노래도 하나. 우와.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무슨 연모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는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그림 같은 집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말이죠.
4: 아내를 위해서 제가 직접 지었습니다. 네,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 사람이. 아,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제는 나는 좀 인생을 좀 살아줘야 되겠다. 아, 이 사람 원하는 대로 좀 해줘야 되겠다. 와, 감자 닦아왔어요. 받아주세요.
5: 아이고, 많이 닦았네. 이제 만날 감자 많이 까와요.
3: 인생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답니다. 남편 덕에 내가 잘하는 일을 원 없이 할 수 있는 날 말이죠.
5: 나의 어떤 자존감, 맛있다 맛있다 해서 그 소리에 유혹이 돼가지고 이렇게 점점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4: 아이고 좋다, 시원한 게 아주.
3: 넘치게 알아주는 내 편이 있어 더없이 충만한 황혼입니다. 강원도 횡성의 한 시골 마을. 산자락

0: 아래 부부의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1: 메리골드를 올해 많이 심어야 되는데 너무 조금 심어가지고 꽃이 그냥 귀하네 귀해. 요거 딸 거예요. 요거 요거 주황색 꽃.
0: 꽃차를 만드는 아내 혜경 씨를 위해 남편 대종 씨가 정성껏 키운 꽃밭입니다.
2: 꽃 떨어지는 소리가 나요? 이렇게 이렇게 꺾게 되면 똑똑 떨어져요.
1: 재밌어요?
2: 네. 뭐 심는 것부터 봄에 심기 시작해서 가을에 할 때까지 뭐 매년 꽃은 곧 따는 것은 제가 책임을 졌어요.
0: 올해로 벌써 15년째.
1: 이거 향 좀 맡아봐요.
2: 아, 향이 무척 진해요.
1: 이런 꽃이 오늘 아침에 핀 꽃이에요. 이런 꽃이. 이런 꽃이 가장 맛있어요.
3: 어떻게 알아요?
1: 요거는 벌나비가 안 왔다 갔어요. 그래서 요런 이제 수술이 얘는 말짱해요. 꽃을 차로 만들 때는 요렇게 벌나비가 안 왔다 간 꽃이 되게 맛있어요.
0: 곤충이 다녀가면 꽃은 떫은 맛과 잔미가 생길 수 있다네요.
1: 네, 그거 땁시다.
2: 네.
0: 영양소가 풍부한 아마란스도 꽃차로 만드는데요.
2: 이거 잘 폈지요?
1: 어우, 이거 색깔 이쁘네. 네.
0: 차를 즐겨오던 혜경 씨는 횡성에 온 후 추위에 약한 차나무 대신 꽃차에 관심을 두게 됐답니다.
2: 두분 여기 산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1: 한 20년 됐어요.
2: 객진아가 살았는데 항상 고향이 그리웠어요. 그래, 언젠가는 강원도 가서 살아야 된다. 그만 먹고 한 20년 전에 귀농하게 됐죠.
0: 산 아래 햇볕 잘 드는 곳에 터를 잡고 살림집은 양옥으로 차방은 한옥으로 지었는데요. 모두 남편 대종 씨가 직접 지은 집이랍니다.
1: 예, 여기가 이제 저의 차방입니다.
0: 선반 하나까지 나무를 4년간 직접 말리고 깎아 오롯이 혜경 씨만을 위한 공간을 지었다는데요.
1: 제가 이제 차를 좋아하고 차 생활을 하니까 노년에 이제 제 놀이터 삼아 놀으라고 이제 제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0: 남편 대종 씨가 건축업을 오래 해왔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집 보수만큼은 남의 손 빌리는 법이 없죠.
2: 한옥집은 비가 새게 되면은 나무가 금방 썩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조금 보일 때 그때그때 손을 봐줘야 돼요. 예, 그래야 계속 한 300년 유지가 돼요.
0: 아내를 위해 차방을 만든 이유가 있답니다.
2: 이 사람이 뭐 날 만나가지고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부모님 소대변 받아낼 때는 어떤 때는 그저 눈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고마웠어요. 자기 친자식들도 못하는데 며느리가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남이잖아요, 며느리는. 예, 그래서 아,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제는 나는 좀 인생을 좀 살아줘야 되겠다. 아, 이 사람 원하는 대로 좀 해줘야 되겠다.
0: 아내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한 첫 선물이 차방이었죠.
1: 진짜 자기가 보기에 이제 좀 힘들었다 생각했나 봐요. 그때는 이제 기저귀 같은 거를 이렇게 해도 지금처럼 성능이 좋지 않아서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그 이불이 다 젖는 거야. 그러면은 가마솥을 걸어놓고 불을 떼서 그래가지고 이제 다라에다 물을 박아넣어가지고 이제 밟아가면서 이제 이불을 빨아널고.
0: 셋째 며느리로 17년간 시부모님을 보살펴드렸던 혜경 씨는 뒤늦게 차 공부를 시작했답니다.
1: 이게 하나하나 다 잘라줘서 이게 쉬운 작업은 아닌데 그래도 이 차가 맛있어서 이렇게 다 잘라줍니다. 정말 맛있고 얘가 우리 입맛에 맞아. 얘가 구수한 숭늉물 같아요.
0: 원 없이 좋아하는 차를 만들며 나를 찾는 시간이었죠.

0: 눈물 나도록 좋았었어요. 그 공간이. 나만의 공간. 그래서 이제 막 지인들을 불러드렸어요. 차밭도 불러드리고. 그때만 해도 자기 가정집이지 그런 따로 차방이 있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1: 여보, 다 했어요?
2: 어, 다 했어.
1: 여기 시원한 거 한잔 하세요.
2: 알았어. 내려갈게.
1: 조심해서 내려와요.
3: 다 내려올 때까지 눈을 떼지 못합니다.
0: 뭐 이제는 나이가 먹어가지고 위험하지. 뭐 저런데 올라가면 걱정되고.
2: 아이고 덥다. 아이고 덥다. 저 용마루에 지금 떼우고 내려왔어. 뭐 애정이 깃든 집이잖아요. 집사람이 원해서 조준 집이고, 그러니까 끝까지 내 손으로 지키고 싶은 마음도 있고.
3: 본체 양옥집 설계는 혜경 씨가 했다죠. 아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씩 현실로 만들며 귀농 생활을 해온 지 20년.
2: 네, 올해 고추가 엄청 잘 됐어요. 아주 뭐 오이만큼 길고 엄청 실해요. 뭐 밭일은 주로 제가 다 하는 것 편이고, 예, 집사람은 아내 일이 너무 바쁘니까, 예, 밭간일은 제가 담당하기로 했어요.
3: 휘경 씨는 남편이 농사지은 농작물로 몇 년 전부터 민박 겸 농가 체험을 시작했답니다.
0: 방울토마토도 있고 청양고추도 있고 뭐 집에서 먹을 만한 것들은 꽤 있어요. 그래도 다 자급자족을 거의 하는 상태이니까.
3: 하루에 한두 팀만 예약을 받아 자연 밥상을 내어주고 있죠.
0: 차벗들이 와서 때 되면 밥 먹어야 되잖아요.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음식이 맛있다고.
3: 그 말에 자존감도 높아지더랍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한번 해보자 싶었다죠.
0: 꽃잎을 봄에는 나물로 먹고요. 지금 7, 8월에는 조금 뻣뻣한데 약성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꽃잎을 꽃잎으로 묵을 써요.
3: 꽃잎으로 묵을 쓴다니 쉽게 상상이 안 되지만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답니다. 들쳐서 곱게 간 뽕잎에 한천을 넣고 한 소끔 끓여낸 후 하루 정도 굳히면 뽕잎 묵이 되는데요.
0: 이제 차를 만들다 보니까 차를 만드는 그런 재료로다가 음식도 해보자.
3: 한천과 뽕잎의 농도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그녀만의 비밀 레시피. 흔한 재료들로 색다른 요리를 만들어낸답니다.
0: 가지 피자예요. 가지. 가지도 우리 몸에 좋다니까 많이 먹기 위해서.
3: 자신의 아이디어를 더해 음식을 만들어내는 재미에 푹 빠져 힘든 줄 모르고 밥상을 차려냈다네요.
0: 우와, 맛있게 됐겠다. 맛있게 됐다.
3: 주방 일에서도 남편은 한몫한답니다. 재료 손질은 알아서 척척.
2: 혼자서 힘들으니까, 네, 뭐 같이 하면 좀 낫잖아요. 와, 감자 닦아왔어요. 받아주세요.
0: 아이고, 많이 깠네. 근데 맨날 감자 많이 까와요. 아까운데 좀 아껴야 되는데.
3: 강원도 하면 감자 요리를 빼놓을 수 없죠.
0: 힘들어요, 이건. 팔목에 힘도 있어야 되고. 옛날에는 부엌에도 안 들어왔는데.
2: 아니, 우리 나이에 옛날엔 다 그랬죠. 이제 세월이 그러다 보니까 뭐 몇 년 전부터는 뭐 도와주고 싶고 또 자연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이가 먹으니까.

0: 있습니까?
1: 곱게 썬 감자채 밀가루 살짝 넣고 소금 간만 해서 전을 부칩니다. 두툼하게 튀겨내듯 부쳐주면 겉은 바삭, 속은 촉촉, 겉바속촉 감자전 되시겠습니다.
0: 요거 제 감당이에요.
1: 서빙은 물론
0: 이쁘잖아요.
1: 아낌없는 칭찬까지 애정 한 스푼 곁들인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때마침 약속한 손님들이 오셨네요.
2: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3: 네,
2: 오시는 거 애쓰셨어요.
3: 오, 이건 찍어야 돼.
2: 이거 다 키운 거죠? 네.
4: 여기 자주 오셨어요?
2: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오는 것 같아요. 좀 평화롭고 내가 뭘 안 해도 되니까 좀 휴식할 수 있는 장소? 네, 그리고 또 편하게 해주시고 그냥.
1: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남이 해주는 음식이라고 하죠.
2: 피자부터 맛있는데요?
1: 오롯이 자신들만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밥상.
2: 근데 이게 어떻게 무기 돼? 응? 뽕잎이 어떻게 무기 돼?
1: 건강한 음식을 음미하며 여유를 누려봅니다.
2: 여기는 참 맛있게 하고 품위 있게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먹을 때 진짜 대접받는 느낌이 들어요.
1: 혜경 씨는 특히 5, 60대 여성들이 편히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싶었다는데요.
3: 가슴까지 살짝 올리고 올려서 코로 한번 숨어 크게 한번 하시겠습니다. 고개 숙이지 않고 이제 우리는 결혼했으니까 사대부 집안이 안방마님이야. 안방마님이 이러고 마시면 안 되잖아. 그래서 차를 마실 때 이제 안방마님은 찻잔입으로 갑니다.
1: 차 2절을 익히며 차분히 마음을 내려놓고 나에게 집중합니다.
3: 네, 뭔가 좀 귀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신분이 확 올라간 것 같은 느낌.
1: 나를 소중히 챙기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법이죠.

0: 해가 다 호수에 내려앉았네.
1: 그러네. 이제 조금 더 있으면 걸치겠네 완전히. 눈이 부시다.
0: 좋다. 경치가
1: 좋네.
2: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해온 세월이 40년.
0: 잠깐 쉬었다 갑시다.
1: 네. 아, 이런 시간에 와서 호수 보니까 또 다른 때 보는 거하고는 또 다르네.
2: 인생의 이른 봄에 만나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어느덧 황혼의 계절에 접어들었습니다.
1: 같은 길을 걸어왔잖아요. 이제 표현력이 부족해서 뭐 사랑한다 뭐 이런 것은 못해도 뭐 중심은 서로 다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믿고 의지하면서 늙음하게 뭐 이쁘게 늙는다고 할까요? 그것이 최고 좋지요. 행복이고.
2: 이토록 눈부시게 아름다운 건 그 여정 속에 깊이 담긴 사랑 덕분이겠죠.
3: 그냥 모든 게 다 좋아요. 공기 좋고 그냥 마음 편안해요. 딸기가.
4: 예, 이 소양강 자연산장. 자연이 주는 대로 삶을 살아야죠.
3: 진짜 잘 됐다.

0: 원료 시 진공 밀폐와 압력으로 더욱 맛있게 원터치 오픈으로 간편하게 저압 압력 소태 전골 냄비까지 저압 압력소 3종 세트를 모두 무료로 드립니다.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내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전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11: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3: 이어서 지식채널 2가 방송됩니다.

0: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이어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방송됩니다.
1: 무슨 말인지 하나도
2: 모르겠지? 저거다 꽃 설명해봐. 꽃? 야. 무슨 꽃이야 이게?
1: 응? 응?
2: 응? 숙이 향기를 피부에 들어오면 피부가 진짜 좋아져. 으이씨야. 으이. 이 도령도 하나.
1: 우와.

0: 도대체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마음을 과학으로 들여다본 사람이 있습니다. 안토니오 다마지오. 그는 신경생물학적으로 마음을 포착한 세계적인 신경과학자입니다. 마음의 비밀을 과학의 언어로 풀어낸 거죠. 특히 그가 주목한 건 느낌입니다.
1: So is there a reason why we have feelings in our nature? Without feelings, we would be dead.
0: 느낌이 마음을 만들어 온 긴 여정을 함께 하시겠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수행평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눈의 저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0: go!
1: go! 무엇이 궁금한가요?
2: 서울에 있는 4년제 국립종합대학교 몇 개야?
1: 정답은 단 하나! 알려줄게요.
3: 106년의 역사도, 치열한 오늘도, 깊어지는 지성도, 앞서가는 기술도, 빛나는 내일도.
4: 당신의 정답, 서울과학기술대학교.
5: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우 장은숙입니다. 여러분은 이미지를 바꾸고 싶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헤어스타일을 바꾸기도 하고 또 옷 입는 스타일을 바꾸기도 하고 요즘은 나에게 맞는 퍼스널 컬러를 찾아서 메이크업이나 머리색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스타일은 쉽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요, 멋진 외모에 반했다가 입을 여는 순간 하신 적 있으세요? 그렇습니다. 이 말은요, 쉽게 바꿀 수가 없어요. 누군가에게 호감을 갖게 되는 거는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외모일 수 있지만요, 결국에는 그 사람의 내면에 반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본인의 말 스타일 마음에 드세요? 입을 열었더니 하는 상대가 나일 수도 있어요. 그래요. 거의 대부분이 본인의 말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실 것 같아요. 오늘은 헤어스타일도 옷 입는 스타일도 아닌 말하는 스타일을 확 바꿔드리겠습니다. 종종 저에게 사투리를 교정해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투리 정말 좋아하거든요. 구수하고 인간적이고 편안하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사투리 교정을 해드리지 않고요. 발성 교정을 해드립니다. 이 발성만 바꿔도요. 복식 발성으로 바꾸면 사투리가 시끄러운 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지고 깊어지고 그래서 더 구수해지고 더 편안해지고 더 인간적으로 느껴지고 그렇게 바뀌어요. 사투리는 왜 세련돼 보이지 않을까요? 바로 강한 억양과 독특한 말투 때문이에요. 세련되게 말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세요. 말에 힘이 있지만 어때요? 부드럽고 편안하죠? 이 세련된 말하기는요, 억양이 심하지 않고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는 말투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투리가 있거나 또는 뭐뭐하고 뭐뭐해서처럼 조사에 강세를 주어 말하는 아이 말투를 쓰는 경우에는요, 세련되지도 않고 신뢰도 가지 않습니다. 또한 너무 느리거나 빠르거나 톤이 높거나 낮거나 이렇게 밸런스가 무너진 말들은 듣기에 편하지 않아요. 물론 전달력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세련된 말하기를 배우려면요. 평소에 갖고 있던 이 밸런스가 무너진 말투를 없애는 거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자, 오늘 배울 세련되게 말하는 방법은요. 평음 훈련과 강조 훈련을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우선 이 세련된 말하기를 하고 싶다고 찾아오시면요. 마이너스 치료라는 걸 해요. 마이너스 치료, 0점 맞추기라고 이름 지어서 부르는 건데요. 개개인이 갖고 있던 어떤 강한 억양들을 다 빼내는 작업을 먼저 합니다. 이렇게 억양을 정리하고 나서 평탄해진 억양에 새로이 강조 훈련으로 생명을 입히는 작업을 해요. 이 생명을 입히는 작업은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맞게 중요한 단어를 강조하고 또 감정에 맞는 호흡, 예를 들어서 따뜻하게, 친절하게, 강경하게, 심각하게 이런 감정들을 입혀서 자연스러운 말하기를 만드는 거예요. 자, 우선 평음 훈련을 통해서 갖고 있던 좋지 않은 억양을 정리해 볼까요? 좀 지루한 말하기인데요. 밑그림을 같은 톤으로 칠한다 생각하고 하면 좋아요. 네. 앞서 배운 옆방의 엄마께 책 읽어드리듯 소리를 밀면서 같은 음으로 하면 되는데요. 3m까지 굳이 안 보내도 되고요. 1m 정도까지 소리를 보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m라도 보내면 복압이 만들어져요. 한번 해볼까요? 평음 훈련과 강조 훈련 으로 세련 되게 말하기. 아우, 지겹죠? 뭐 어디 하나 강조하고 싶죠? 평음 훈련과 강조 훈련으로 세련되게 뭐 이렇게 뭐 넣고 싶죠? 꼭 참으셔야 됩니다. 평음 훈련과 이렇게 아랫배에 힘을 딱 주고 꾹 눌러서 같은 음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평음 훈련과 강조 훈련으로 세련되게 말하기. 이렇게 평음 훈련으로 발성이 안정되고 힘이 생겼다면요. 다음은 강조 훈련입니다. 말을 강조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말하기, 톤을 높여서 말하기. 톤을 낮춰서 말하기, 천천히 말하기, 잠시 멈췄다가 말하기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평음 훈련과 강조 훈련으로 세련되게 말하기에서 강조할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그쵸? 평음, 강조, 세련 정도겠죠? 이 단어들을요, 크게 톤을 높여, 톤을 낮춰서 천천히

천천히 잠시 멈췄다가 한번 말해보세요. 자, 크게 말하거나 톤을 높여서 말하면 신나고 활기찬 분위기가 돼요. 평음 훈련과 강조 훈련으로 세련되게 말하기. 어때요? 신나고 활기차졌나요? 이번에는 톤을 낮추거나 천천히 말하면은요, 분위기 있는 말하기가 됩니다. 평음 훈련과 강조 훈련으로 세련되게 말하기. 분위기가 있나요? 네. 그리고 마지막은요, 잠시 멈췄다가 말하는 건데요. 이러면 듣는 사람들이 집중하게 돼서 강력한 강조가 됩니다. 평음 훈련과 강조 훈련으로 세련되게 말하기. 이렇게요. 네, 어떠세요? 이 강조 훈련을 하기 전에 아까 알려드린 평음 훈련을 우선 꾸준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각자가 갖고 있던 안 좋은 억양을 그대로 둔 채, 뭐 예를 들어서 습관적으로 올리는 조사를 내리게 한다든지, 뭐 우유가 맛있어 이러는데 갑자기 조사 내리세요. 우유가 맛있어. 이상하죠? 또 강조할 단어는 올리세요 하면 우유가 맛있어. 이상하죠? 점점 더 이상한 억양이 되곤 해요. 이 그림을 부분 부분 수정하다 보면 좀 더 이상해지죠? 네, 새로 그리는 게 나아요. 네. 그러나 이렇게 처음부터 모든 억양을 없애서 필요 없는 강조를 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의 흐름과 내용 전달에 적합한 단어들만 강조를 하면요, 자연스럽게 세련된 말하기가 됩니다. 또 여기에 호흡으로 적절한 감정까지 입히면 목소리로 그림을 그리듯이 입체감 있는 화술이 돼요. 예를 들어 우유가 맛있어인데 여기에 정말 맛있는 감정을 넣는 거죠. 우유가 맛있어. 이렇게요. 자, 오늘은 특별 부록으로 사투리 고치는 방법 알려드린다고 했죠. 사투리를 꼭 고치셔야 하는 분들은 이 팁들을 활용해서 한번 고쳐보세요. 첫 번째는 이응 소리의 힘을 빼서 낮추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이응이 있는 글자들이 뭐가 있죠? 네, 이력서, 인덕원, 이의 이승, 이방인, 이해력,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네. 근데 사투리 있으신 분들 어떻게 하죠? 네. 이력서, 인덕원, 이의 이승, 이방인, 이해력. 이렇게 이를 강조해요. 제가 사투리를 잘 못합니다. 네. 그럴 때 이 이자를 입술의 긴장을 풀고 음을 낮춰서 밑에서 올라오는 담담하고 짧은 이응 소리를 내보세요. 이력서 아니고 이력서, 인덕원 아니고 인덕원, 이의 이승 아니고 이의 이승, 이방인 아니고 이방인, 이해력이 없어 안 하시고 이해력 이렇게 합니다. 아, 처음 이걸 해보시면 뭐 말을 안 한 것 같아요. 좀 답답해요. 저는 이의 이승 이게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하시는데요. 아유, 좀 담담하게 하셔야 돼요. 좀 심심하고 맛없게 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은 연음을 하는 거예요. 사투리 쓰시는 분들이 종종 연음을 안 하세요. 왠지 거센 소리를 하기가 싫으신가 봐요. 그래서 도착해서 해서 캐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도착해서, 또는 약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가다. 네, 급하게 가야 돼. 이럴 때 급하게. 그렇죠? 졸업하고 뭐 해라 할 때 졸업하고 해야 되는데 졸업하고. 네. 아우, 약해 빠졌다 해야 되는데 약에 빠졌다 이렇게 말해요. 또 충당을 못해라고 태를 해야 되는데 충당을 못해라고 하시죠. 또는 노력했어요 해야 되는데 노력했어요. 또는 국하고 밥하고 이렇게 해요. 국하고 밥하고 이렇게 발음해야 되죠. 근데 국하고 밥하고 이렇게 하십니다. 또 갑갑하다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아유 갑갑하다 갑갑하다 이렇게 발음하세요. 이런 것들을 좀 피하시면 좋고요. 연음을 해서 갑갑하다 이렇게 발음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은요, 음운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경영인데 경영 이렇게 발음하거나 안양인데 안양, 또는 영양사, 촬영, 농약, 일요일. 이거 일요일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안양, 영양사,

촬영, 농약, 일요일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뒤에까지 강세를 주시면 안 되고 앞에 첫 음절에만 강세를 주면 돼요. 자, 다음으로는요. 어와 의의 명확한 구분을 해야 합니다. 제가 어떤 개그 프로를 봤는데요. 마음만은 특별시다 이러시더라고요. 네. 마음만은 특별시다이죠. 네. 특별시의 의 발음을 어로 하는 사투리예요. 그래서 마음만은 특별시다 아니고요. 마음만은 특별시다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겉모습을 금모습, 걱정을 극정, 정부를 증부, 저기를 쯔기 이렇게 하시죠. 네, 의 아니고요. 겉모습, 걱정, 정부, 저기 이렇게 어로 발음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지나친 된소리를 삼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오빠인데 누구야? 작은 오빠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작은 오빠야 라고 하거나 뭐 먹을 거야? 나 볶음밥 먹을 거야 이래야 되는데 나 볶음밥 이라고 하거나 말도 안 돼 라는 말을 할 때 말도 안 돼 이렇게 세게 된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걸 좀 삼가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광고 같은 데서 난 네가 싫어 하는데 상대가 막 달려와서 확 앉는 장면 본 적 있으세요? 그래요. 아니, 나는 네가 싫다는데 왜 와서 확 앉는 거죠? 맞습니다. 말의 내용보다 강력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말의 온도, 말의 정서, 어감으로 부드럽게 말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을 알게 되면요. 상대의 마음을 확 사로잡을 수가 있어요. 너무 강력한 필살기라 신중히 사용하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효과가 너무 치명적이거든요. 기대되시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콘드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드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 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드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테니스 강사 하이라입니다. 지난 상방에서 포핸드를 배워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백핸드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테니스에서는 꼭 배워야 되는 기술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에 이야기 드렸었죠? 바로 포핸드, 백핸드, 그리고 발리, 서브, 스매시. 이 다섯 가지는 꼭 배우시고 가시는 게 좋으신데요. 자, 특히 백핸드, 포핸드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으시면 기본 플레이 자체가 많이 어려우세요. 아예 랠리 시도를 못 하실 정도로 중요한 게 바로 포핸드, 백핸드인데요. 자, 백핸드는 두 손으로 치는 기술과 한 손으로 치는 원핸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세요. 자, 오늘은 처음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투핸드, 백핸드를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보편적으로 원핸드보다는 요즘에는 투핸드를 많이 배우시고 계세요. 아무래도 원핸드 자체는 오른손에 힘이 많이 있어야 될 뿐더러 컨트롤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자, 투핸드는 초보자분들도 쉽게 접하시고 컨트롤이 조금 쉽다는 점이 장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투핸드로 하는 백핸드를 한번 배워보시겠습니다. 백핸드를 배우기에 앞서 백핸드 그립을 다시 한번 알려드릴 텐데요. 우리 포핸드 처음에 배우셨을 때 자, 가운데 기준 오른쪽 한 칸을 배우셨죠. 저는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가운데 기준 왼쪽 한 칸으로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자, 오른쪽 한 칸으로 손에 V자가 오게 잡으신 뒤 바로 왼손도 똑같이 같은 줄에 손을 끼워주시면 되세요. 엄청 쉽죠?

이때 주의하실 점은 오른손 검지가 많이 높이 올라오지 않는 것인데요. 자, 백핸드는 두 손으로 치시는 것만큼 자, 그립에 잡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하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손가락이 올라간다면 손과 사이가 떨어지기 때문에 힘의 방향이 위쪽과 아래쪽으로 나뉘실 수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 손가락이 올라가지 않도록 자, 일자로 맞춰주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왼손 같이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때 손과 손 사이에 거리가 없이 꽉 붙여주시면 되십니다.

어떠세요? 트렌드로도 정말 멋있는 백핸드를 칠 수가 있죠. 원핸드를 치시는 분들 대부분이 멋짐에 따라서 원핸드를 많이 하시려고 하시는데요. 트렌드도 충분히 멋있기 때문에 트렌드를 배우시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포핸드에서 스택과 자세를 정확히 배우셨다면 백핸드는 더 쉽게 배우실 수 있는데요. 자, 가장 중요한 건 포핸드 때는 검지가 올라와야지 칠 수 있었죠. 하지만 백핸드 때는 검지가 올라오지 않고 내린 상태에서 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백핸드는 면적이 좁아야지 두 손을 같이 잡을 수 있고 왼손으로 포핸드를 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오른손에 비중은 크게 차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백핸드 자세를 한번 배워볼 텐데요. 자, 우리 포핸드 때 배웠던 것처럼 똑같이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려주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주먹은 똑같이 배꼽 사이, 이때 팔꿈치가 겨드랑이에 딱 붙지 않게 어느 정도 거리를 주신 다음, 자, 준비. 우리 포핸드를 배울 때는 어떻게 됐죠? 자, 오른쪽으로 한번 돌아갔죠, 몸이. 백핸드는 왼쪽으로 몸을 돌릴 거예요. 자, 준비. 하나 하면 몸을 옆으로 돌려줍니다. 자, 이때 둘 하면 오른발이 왼발보다 살짝 크로스오버 스텝으로 나오게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셋 하면 헤드 살짝 내렸다가 바로 올라오면서 정면. 자, 여기까지가 바로 백핸드 스윙인데요. 다시 한번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준비하시면 천천히. 하나. 이때 라켓을 빼실 때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왼쪽 팔꿈치를 살짝 뒤로 당긴다 생각하시고 빼시면 되시는데요. 당기시

칠때 주먹이 배에 닿지 않게 살짝 떨어진 상태에서 준비. 하나, 잡아주시고, 둘 하면 오른발이 똑같이 앞으로. 어깨 넓이보다 항상 넓게 벌려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무릎 앉으셨다가, 셋 하면서 왼손 포핸드, 스윙. 정면을 바라봐 주시는 게꼭 중요하세요. 자, 백핸드는 포핸드보다 조금 더 간략해 보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오른손에 힘을 주는 게 아닌 왼손으로 포핸드를 친다 생각하시고 스윙을 멀리 던져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포핸드는 한 손으로 치기 때문에 오른손에 힘을 주지만 백핸드는 두 손으로 치고 오른손에 힘이 더 많은데도 왜 왼손으로 힘을 주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우리 포핸드 배우실 때도 스윙이 멀리 날아가면 좋다고 이야기 드렸죠? 백핸드도 똑같습니다. 스윙이 멀리 날아가야 되는데, 두 손을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에 힘을 주면 스윙이 당겨지겠죠? 그럼 그만큼 구사할 수 있는 스윙 궤도가 좁아지기 때문에 항상 왼손에 힘을 주고 오른손은 그냥 보조라고 생각하시고 멀리 던져주시면 백핸드 스윙을 좀더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테니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백핸드 쪽으로 오면 공을 못 받아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겁을 먹는 경우가 정말 많으신데 초보자분들이 백핸드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오른손에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힘을 못 빼서인 이유가 정말 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겁먹지 마시고 왼손에 포핸드를 친다고 생각하시고 똑같이 우리 포핸드 배웠던 걸 기억하면서 준비. 하나 하면 뒤로 팔꿈치를 살짝 당겨주시고 둘 하면 오른발 앞으로 무릎 앉고 셋 하면서 스윙 던지고 정면. 이때도 골반이 정면을 보는 게 중요하시고요, 여러분. 체중이동 이야기를 제가 한번 빼놓지 않고 드리고 싶은데요. 체중이동은 우리 팔에 힘이 없는 여성분이나 청소년, 그리고 시니어분들도 다 치실 수 있는 방법인데, 자, 무릎과 사이가 넓어야 된다고 이야기 드렸죠. 어깨 넓이. 이때 앉았다가 오른쪽 발로 뒷발이 살짝 따라온다고 생각해 주셔야지 체중이동이 되세요. 초보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로 이때 왼쪽에 다리에 힘을 많이 주고 스윙을 뻣뻣하게 서서 치는 건데요. 같은 자세여도 앉았다 일어나서 오른발로 발을 끌고 오느냐, 뒷발에 발을 차느냐, 이 방법에 따라서 공에 들어가는 힘의 크기가 정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오른쪽 발에 힘이 많이 들어가시는지 확인해 주시고 뒷발은 그냥 따라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잘못된 자세를 많이 구사하시는 분들에게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백핸드는 스윙이 작아야지 공을 잘 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몇몇 있으세요. 정말 안 좋은 생각이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모든 스윙은 스윙이 작았을 때보다 크게 하여서 내가 틀린 점을 정확히 짚고 그 다음에 고치는 게 정말 중요하세요. 우리 시험 문제 풀 때도 틀린 문제를 정확히 알고 틀린 답을 알고 있다면 바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것만큼 테니스도 같은 공식으로 대입하고 싶은데요. 내가 틀린 점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정확한 스윙을 빨리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이 백핸드를 배우실 때도 포핸드를 배우실 때도 스윙을 소심하게 작게 하지 마시고 크게 크게 하여 내가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잘못된 자세를 하나 더 알려드릴 텐데요. 초보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로, 자, 우리 준비 하나까지 라켓을 뺐죠? 이때 주먹을 배에 붙여서 하시는 스윙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렇게 되면 포핸드랑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스윙이 또 작게 나오세요. 스윙이 작게 나온다면 내가 공을 칠수 있는 면적이 좁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힘이 많이 안 들어가겠죠? 그렇다면 네트에 걸려서 포인트를 득점하실 수 없게 되세요. 잘못된 자세에서 대부분 백핸드를 하실 때 라켓을 머리 위로 또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공을 치는 게 아니라 못 써는 것처럼 라켓이 아래로 내려와 버리겠죠. 낮은 공을 칠 때는 라켓은 항상 어깨와 허리 기준으로 잡으시고 살짝 빼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둘 자세가 됐을 때 왼손을 뻗지 않고 오른손을 당겨서 스윙하시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스윙의 궤도가 몸 안쪽으로 당겨지기 때문에 라켓을 멀리 보내는 게 어려워지세요. 내 공이 자꾸 네트에 많이 걸리고 넘기기가 어렵다면 내가 힘을 오른손에 주고 있는지 왼손에 주고 있는지 한 번씩 확인해 주시는 게 정말 좋겠습니다. 포핸드는 왼손이 있기 때문에 손을

피시고 왼손과 거리를 재서 공을 치실 수 있는데요. 백핸드는 아무래도 두 손으로 치다 보니 공하고 내 몸의 거리를 잡는 게 조금 어려우시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 자, 둘 자세에서 얘도 똑같이 그냥 공하고 몸의 거리를 살짝 멀리 높여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공하고 몸의 거리가 가깝게 된다면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스윙 궤도가 넓지 않고 좁게 당겨오기 때문에 공을 치기에 어려움이 조금 클수 있습니다.

0: 이번 강의까지 백핸드를 한번 진행해 보았는데요. 저번 강의부터 오늘 강의까지 이 두 가지 영상을 집중해서 보신다면 포핸드와 백핸드를 많이 잘 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다음 시간인 5강에서는 스텝과 그립을 바꾸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 텐데요. 자, 백핸드와 포핸드 그립을 바꾸는 연결 동작도 한번 배워보시고 저와 함께 스텝을 이용하여 공을 치는 방법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평생학기 시청자 여러분, 서양화가 최보윤입니다. 그림이란 내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을 더 아름답게 종이에 그려서 기억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아름다운 꽃을 보면 사진으로 찍어 복원하는 것도 좋지만 그림으로 그려서 나만의 은은한 색상과 분위기로 간직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수국 그리는 법을 배우고 이 방법으로 더 많은 여러분만의 분위기 있는 꽃을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이 작은 꽃송이 하나하나가 세밀하게 표현된 것 같지만 되게 간단한 방법으로 그려진 거거든요. 이 세밀한 표현이 합쳐져서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지게 보이고 있어요. 이제 수국 그림을 그려볼 건데 필요한 색은 울트라마린, 그리고 보라색, 흰색, 그리고 초록색, 저번에 말씀드린 샙 그린색입니다. 이렇게 그려볼 거고요. 해바라기 그림 그릴 때 했던 두 가지 색을 붓 하나에 묻혀서 그리는 거, 그 방법을 그대로 사용해서 그릴 거예요. 내가 만드는 색을 여러 가지 섞을 때는 잘 구분이 안 갈 수 있으니까 먼저 두 가지 색을 먼저 섞은 다음에 흰색으로 조절해서 색을 볼게요. 이 정도 색이면 충분한 것 같아서 그려보겠습니다. 늘 말씀드렸다시피 물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마시고 적당히 붓이 탱탱할 정도의 느낌만 붙여주세요. 저희가 오늘은 수국을 한 송이만 그릴 거라서 가운데다가 위치해서 그릴게요. 가운데에 그리고자 하는 위치에 동그라미 꽉 채워서 그려줄게요. 저는 한 이 정도 크기로 그릴 거라서 원을 동그랗게 그려줬어요. 이렇게 하시고 다 말려야 하거든요. 붓을 한번, 물감 그린 거를 한번 말려볼게요. 이렇게 동그라미가 완전히 말랐으면, 저번에는 노란색에다가 황토색을 묻혔다면 이번엔 이 보랏빛에다가 끝에 흰색을 살짝 묻혀줄게요. 흰색 살짝 묻혔고요. 가운데부터 편하게 종이 돌리셔서 꽃 모양 네이크로버 형태로 그려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전체를 채워주실 건데요. 꼼꼼히 다 채워야 합니다. 빈틈 안 보이게.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렇게 45도 각도로 붓을 뉘셔서 두 가지 색이 다 발라질 수 있게 하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대로 이번 그림에서도 응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중간이 채워졌으면 끝에 쪽은 꽃이 조그매져야 되거든요. 꽃을 조그맣게 그리는 이유는 여기 잠깐 제가 간단히 이걸 준비해 왔어요. 요거 보시면 요게 꽃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똑같은 크기로 그리면 평면적으로 보이지만 여기 이렇게 보시면 끝에 쪽으로 갈수록 작고 이렇게 타오는 형태를 띠면 이렇게 돌아가게 보이죠. 원 형태로. 이렇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꽃도 끝으로 갈수록은 작고 타원형 형태를 띠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어느 정도 채우셨으면 가장자리 부분은 꽃잎만 보이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꽃 형태에 아까 말씀드린 그 크로바 형태처럼 그리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바깥으로 살짝 삐져나온 느낌으로 그리시면 돼요. 빈 곳이 있다면 다 채워주세요. 어느 정도 다 그리셨으면 물기를 완전히 제거를 하신 후에 보라색 혹은 울트라마린색 붓끝에 살짝 묻혀주고 꽃잎의 가운데 꽃술 있죠? 그 부분 살짝 한 번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멀리서 보면 어떤 꽃이 어떤 꽃인지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살짝 삐뚤어 찍는다고 해도 괜찮아요. 편하게 내가 가운데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찍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완성이 됐어요. 저희 필요한 건 이제 줄기죠. 줄기 색깔을 그릴 건데 제가 살짝 잠깐 색상 표를 보여드릴 거예요. 저희 보통 알고 있는 빨주노초 파보랑 색깔입니다. 그 중에서 요 그림이 푸른 계열이니까 푸른색 쪽에 가까웠던 파랑색 좀더 다른 색깔들을 제가 좀 가져왔어요. 저희가 초록색 잎을 그릴 건데 나의 주제가 파랑색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초록색도 파랑색 느낌이 나는 초록색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요 초록색과 하늘색을 섞은 색이 요 색이에요. 초록색과 이 조금 진한 하늘색을 섞으면 요 색깔이 나와요. 요런 식으로 느낌이 약간 청록색 느낌이 나거든요. 여기 좀 가려볼게요. 그래서 저희 이런 청록빛 나는 색깔의 초록색을 푸른빛이 나는 주제의 그림이라면 요 청록빛 나는 색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만약에 노란색 계열의 꽃을 사용한다면 노란색 밝은 베이지색이랑 섞으면 요런 밝은 연두색이 나오고, 레몬색과 섞으면 연두색.

약간 청록빛 느낌이 나거든요. 묻혀준 뒤에 라인을 위에부터 할까요? 하단에 중앙에 오게 그려주고 해바라기 그리기 할때 이파리 그리는 거 보셨죠? 중심 축에서 45도 각도에 입에 축을 그려주고

저번에는 해바라기를 좀 끝에가 오돌토돌한 느낌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유선형의 이파리로 그려볼게요. 눌렀다가 떼시고.

내려주시면 다리가 조금 빈약한 것 같아서 더 칠해줄게요. 저희 수국 그림 이렇게 완성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크릴 물감을 수채화처럼 사용해서 꽃다발을 그릴 겁니다. 여기 안쪽이 수채화 번지기 기법을 사용해서 그린 거거든요. 두 가지 기법, 수채화 기법, 유화 기법을 다 사용해 보는 거죠. 다발로 꽃이 있으니까 훨씬 풍성해 보이고 좋은 것 같아요. 벌써 강의의 반이 지났어요. 남은 네 번의 강의 동안 더 많은 팁과 기법을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역학자 강기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거를 바꿔야 팔자가 바뀐다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역학자라고 하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팔자를 바꿀 수는 없나요? 라는 것입니다. 그 팔자 바꿀 수 있습니다. 팔자를 바꿀 수 있다. 어떻게 바꾸는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전에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게, 우리가 팔자가 꼬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말에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에는 인류가 그동안 축적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말 안에 답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팔자가 꼬였다라고 말할 때 팔자가 꼬인 것이 문제이지 팔자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팔자에는 죄가 없는 것인데 팔자를 탓하면 안 되겠지요. 사람은 자신의 팔자를 그대로 실현할 때 가장 뿌듯한 충일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팔자가 참 편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별로 없으세요. 그럼 왜 그럴까? 그것은 팔자가 십자가 아니고 팔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쓰는 그 팔자를 한자로 쓰면 팔자입니다. 여덟 팔의 글자자, 여덟 글자라는 얘기죠. 팔자는 십자가 되지 못합니다. 열 글자라야 되는데 여덟 글자인 것이 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음양오행이라는 말을 쓰죠. 오행이 있고 오행에 음양이 있기 때문에 음양오행이 가득 차려면 오이는 십, 열 글자라야 됩니다. 우리가 열 글자를 타고나야 음양오행을 만족시킬 수 있는데 여덟 글자밖에 타고나지 못했기 때문에 모두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20%가 부족하죠? 20%. 80대 20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세상 만물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20%의 결핍이 있다. 지난 시간에 이 그림 그려드렸는데요. 사람에게 주어진 원의 크기, 잠재력의 크기는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 도드라진 장점,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이 장점이 있기 위해서 반대쪽으로 움푹 들어간 단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단점이 있다. 결핍이 있다. 자기는 알아요. 나한테 결핍이 있다는 것을. 그런데 문제는 이 사실을 너무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근데 자기한테는 이 못난 부분, 결핍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 스스로 부끄럽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감수성이 예민한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단점이 있고 결핍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방송 카메라 앞에 섰기 때문에 열심히 기운을 내서 얘기하지만 평상시에는 사실 말이 없는 편입니다. 그리고 좀 침울한 편이고. 그렇지만 이렇게 방송 카메라 앞에 섰기 때문에 열심히 기운을 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새 그 텐션을 업시킨다는 말이 유행인데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텐션을 업시켜서 끌어모아서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요.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 보여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그 사람도 결핍을 느끼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움푹 들어간 부분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그렇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운이 좋아지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건 뭐냐 하면 지팔자 지가 꼰다는 말이 있죠. 스스로 팔자를 꼬게 됩니다. 그래서 팔자가 꼬이는 거지요. 팔자가 꼬이는 것이 문제지, 그 팔자에는 죄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 우리 팔자에는 누구에게나 장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장점의 방향으로 나아가면 운이 좋아진다고 말씀드렸죠. 이 자기 팔자에 주어진 장점의 방향으로 나아가면 운이 좋아지고 가장 뿌듯한 충일감을 느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방향대로 아주 그냥 원만하게 나가는 사람이 또 별로 없습니다. 상당수의 경우 팔자가 꼬이게 됩니다. 그러면 팔자가 꼬이는 거가 문제기만 한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갔다고 한번 칩시다. 외국으로 여행을 갔다. 여행과 관련된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행지에 가서 길을 잃었을 때 진짜 여행이 시작된다. 그렇죠? 여행 가보신 분들,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동의하시지요? 사람의 인생도 여행입니다. 우리는 인생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 여행에서 길을 잘못 접어들었을 때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진짜 멋진 파노라마 같은 모험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자가 꼬였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 우선 드려야 되겠고요. 그리고 사람의 인생은 전반생과 후반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50까지가 전반생이고 50 이후가 후반생입니다. 그 전반생 동안은 팔자대로 사는 것이 목표입니다. 뭐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결의 방향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팔자가 꼬였을 때 그걸 풀고 그 결의 방향대로 잘 나아가는 것이 전반생의 목표입니다. 후반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팔자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자기한테 일종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이지요. 후반생이 되면 이 불균형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생의 그 시간이 나에게 축적이 됐지요. 경험이 쌓였지요. 전반생 때 우리는 자꾸 팔자에 치이고 운에 치입니다. 흉운에 치이고 흉운에 따귀를 얻어맞고 얼떨떨하지.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당황하기도 하고. 전반생은 사실 질풍노도의 시기죠. 나에게 밀어닥치는 이 세파에 맞서서 이 세상에서 나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노력하는 시기가 전반생입니다. 그렇지만 후반생이 되면, 50 이후가 되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지요. 그리고 나에게는 그 소중한 전반생의 경험이 쌓였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팔자를 넘어서는 것이 50대 이후의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그런데 50대 이후의 분들에게 그 팔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시큰둥하세요. 왜 그런가? 아이 뭐이 나이에 뭘 바꾸나? 젊었을 때뭐 팔자를 바꾸고 뭐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뭐 노력하는 거지. 내가 50 됐는데 이 나이에 뭘 바꾸나? 뭐 살던 대로 그냥 대충 살아야지 뭐. 이런 태도를 취하시는데 아셔야 할게

우리 삶이라는 건 만만하지 않죠? 살던 대로 뭐 그냥 살아야지 뭐라고 생각하시면 살던 대로 그냥도 살수 없습니다. 더 가라앉게 되는 것이지요. 열심히 노력해야 살던 대로 또는 그 이상으로 살수 있는 거죠. 50대 이후의 분들이 왜, 아이, 뭐, 이 나이에 뭘 바꾸나라고 생각하시는 건 바꿔야 될게 미래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정작 바꿔야 될 것은 내 팔자에서, 내 인생에서 바꿔야 될 것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과거를 어떻게 바꾸냐, 이렇게 반문을 많이 하시는데 과거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거는 유동적입니다. 여기 자막에 유동 나가는데 유동, 흐를 유, 움직일 동입니다. 나의 과거라는 것은 끝없이 흐르고 있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의 과거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 과거는 고정되어 있다. 내 과거는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차분하게 가만히 나의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나의 과거가 정말 어떤 모습일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의외로, 아, 내가 나의 과거가 어떤 모습인지 잘 모르겠다. 이 사실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과거는 흐릿한 안개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는 다각도의 것입니다. 이쪽 방향에서 보느냐, 이쪽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 과거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긋지긋한 과거였는가? 나를 단련시키는 의미 있는 과정이었는가? 이것은 종이 한장 차이입니다. 누구나 한스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누구나 이 결핍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한스러운 과거, 원망스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한스럽기만 했나요? 원망스럽기만 한가요? 그 안에 아름다운 부분은 없었는가? 가만히 보시면 있었다는 것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미 없는 과거란 없습니다. 한스러운 과거, 원망스럽기만 한 과거가 아니고 그 안에는 아름다운, 나의 과거도 아름다웠다라는 부분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긋지긋한 과거를 의미 있는 과거, 의미 있는 과정, 나를 단련시키는 과정으로 바꾸어내는 것이 과거를 바꾸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사람은 팔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를 바꾸어내지 못하고 현재를 바꿀 수 없고 미래를 바꿀 수 없습니다. 과거가 정말 어떤 모습이었는가 결정하는 것은 지금 현재 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결국은 마음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으로 귀결되지요.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한스러운 과거가 있으신 분은 그 나의 마음과 태도를 바꿔서 과거를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의 내가 바뀌고 미래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50대의 과제라고 말씀드리는가? 왜 50이 중요한가? 50이 후반생이 시작이죠? 왜 후반생이 시작인가? 달리 그게 아니라 50이 되면 죽음이 눈에 들어옵니다. 나의 죽음이 눈에 들어옵니다.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지요? 몸도 여기저기 아프고 죽음이 나의 시야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삶과 죽음은 대대입니다. 대대라는 것은 서로 두 가지를 견주어 봤을 때그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 대대인데 죽음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삶과 죽음을 견주어 볼수 있게 되고 삶이란 무엇인지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반생 때 아직 안 보이는 게 전반생에는 나의 죽음이 눈에 안 들어와요. 치열하게 살기 바쁘기 때문에. 비로소 나의 죽음이 눈에 들어올 때 나의 삶이 무엇인지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나의 삶이 무엇인지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할 때 나의 과거를 돌아보면 과거가 달리 보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과거를 바꾸어 냈을 때 나의 팔자를 바꿀 수 있다. 그것이 50대의 중요한 그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반대로 나의 죽음을 느끼게 되고 나의 체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좌절감에 사로잡히시기 쉬운데 그게 아니다. 잘못 보시는 거다. 그것은 긍정적인 것이고 나의 삶을 이제 제대로 볼수 있게 된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나의 과거를 바꿈으로써 나의 팔자를 넘어서게 된다. 이렇게 나의 과거를 바꿔서 나의 팔자를 넘어섰을 때 나의 인생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인생을 완성해야 하는 시기가 50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과거를 바꿔야 팔자가 바뀐다.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운명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의 운명이 무엇인가? 운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이어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가 방송됩니다.
1: 여기가 거의 한 400년 됐어요.
2: 징집잖아요. 이야기도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3: 여기 영차!
4: 여기 영차!
5: 낙동강 천삼백리가 전체가 다 오르고
6: 나랑 이 말이야.
7: 알고요.
8: 빨리 움직여. 이래가지고 작업 못해.
9: 다시 요 낙동강에 모여서 지금처럼 이렇게 함께한 우정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서.
10: 요즘 우리 집인데.
11: 그때가 그립네.
10: 그립지. 낙동강에 이제 동무들하고 맨날 빨가벗고 수영하고

0: 전기톱이 있어. 그거 가서 사다 하라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예. 정말 톱이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무서운 것도 모르고요. 나는 갖고 와서 그렇게 하니까 이게 씩씩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1: 당연하죠.
0: 네. 40년을 하고 보니까 그 톱은 내 몸하고 똑같아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0: 간에서 담즙이 만들어지면 담낭에 모였다가 담도를 통해서 내려서 소화를 돕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주 큰 담석이 담즙이 내려오는 길을 박았습니다.
1: 죽겠으니까 앞에가 보면
2: 저등이 치고 막 숟가락으로 이렇게 벅벅 긁는 듯한 통증이
3: 딱 보더니 왜 이렇게 노랗냐는 거야.
0: 담석은 이게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담석은 담즙을 막는 게 문제예요.

일단 싸우면 두세까지 안 나요. 어이, 야, 나와! 야, 시키야! 아이, 야, 야, 야, 야, 나오기세요.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 한 마리 한 마리는 아주 순하고 잘하는데, 구워놓을 수 없다는 거야. 그게 큰 힘이죠.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0: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1: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1: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일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를 개선하는 심리학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습관, 그리고 그 습관들 중에 나쁜 습관에 고착된 확장판과 같은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이렇게 심각한 중독들이 있고요. 또 그거보다 더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이른바 스마트폰 중독, 그리고 뭐 폭식증, 이런 일상 속의 중독들,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원인, 그리고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또 그 반대편에 있는 좋은 습관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지, 이런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무언가에 중독됐다라고 하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할까요?

물론 중독에 관련된 학문적이고 의학적인 정의와 기준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분명 중독은요, 그게 없을 때 무언가 부작용적인 혹은 부적응적인 측면이 나온다는 겁니다. 즉, 그걸 내가 하지 못하면 혹은 그걸 접촉하지 못하면 일상생활의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중독이고요. 그리고, 아니, 왜꼭 그런 걸로 해야 돼? 다른 좋은 것도 있잖아. 이렇게 대체되는 것이 불가능할 때. 크게 보면 이두 가지 측면이 존재할 때 우리는 중독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독에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뭐, 알코올, 도박, 마약. 심지어는 거짓말이나 사이비 종교에 이르기까지. 또 최근에 오면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에 관련된 것들. 사실 스마트폰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로만 놓고 보면 중립적이거나 심지어 우리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혹은 없으면 안 되는 것들에 중독이란 말이 붙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뭔가에 잘 중독되는 사람들이 따로 있냐는 거예요. 자, 이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중독이 잘 되는 사람, 무언가에 잘 중독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것으로 도피하거나 무언가로부터 도피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은 분명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일상생활이 너무 지루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흥미로운 것으로 도피하죠. 그렇게 중독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요. 또 일상생활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상이 무엇이든 그 고통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그 대상으로 가게 되죠. 즉, 어딘가로 향하는 혹은 어딘가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이두 가지 목적이 바로 중독의 중요한 원인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중독이 잘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도 자연스럽게 풀리겠죠. 바로 일상생활에 큰 고통이나 어려움이 있거나 혹은 그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의 단조로움이나 지루함으로 인해 도피할 곳이 필요한 사람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요, 다양한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의 활동이 있다라는 건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 결국은 대안이 없는 경우에 중독이 오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었던 가정주부가, 혹은 회사를 잘 운영하고 있었던 중소기업 대표가, 이두 사람은 특징으로 보자면 전혀 다른 그룹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두 사람 모두 도박 중독이라고 하는 심각한 상태에 들어갔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다른 것 같은 이두 사람의 삶에서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단조롭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동물과 왜 다를까요? 바로 단조로운 삶을 추구하지 않고 안정적인 삶이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같은 패턴만 반복되면 무언가 일탈하거나 아니면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 인간에게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똑같은 것을 경험하는 삶, 그것이 좋든 나쁘든,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무언가에 탐닉적으로 대안 없이 빠지는 중독적인 현상들을 늘 위험에 빠져 있고 위험을 곁에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중독의 고리를 끊으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가? 저의 대답은 상당 부분 예스에 가깝습니다. 왜일까요? 전문가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전문가의 반대말은 지인일 수도 있고요. 가족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인과 가족은 변화 없이 단조롭고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 당사자의 삶의 일부죠. 그러니까 그 일부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리를 끊는다, 변화를 만들어낸다, 혹은 새로운 관점을 넣어준다.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불가능한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인과 가족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의무나 아니면 당연한 당위적 행동에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같이 받아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중독적인 현상을 보면 가족 관계에서의 불화,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 받지 못한 신뢰, 아니면 주위의 다른 많은 분들의 무관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가까운 사람이 무언가에 중독됐다라고 하면 내가 죄책감을 가지기보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를 같이 풀어보자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가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책임과 고통을 나눠 가지자라고 하는 자세가 그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할 수도 없는 상황이 있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일단 거리를 두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사람들은 의외로 물리적 상황과 거리에 의외로 강하게 영향을 받는 존재이거든요. 심리학자들이 참 공감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로부터 멀어지려면 실제로 거리를 멀게 해야 됩니다. 이건 유일한 해결책도 아니고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해결책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만약에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계속해서 동네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는 과정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이른바 알코올 중독에 들어가는 그런 곤란한 일에 빠졌어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물론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건 또 다른 스트레스를 유발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변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서울의 아파트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지리산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건 제가 스트레스 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나의 통제성을 완전히 상실하는 상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 큰 스트레스로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많이 나오는 게 어떤 일인지 아세요? 기존의 나쁜 습관을 쉽게 꺼낸다는 거예요. 온갖 가지 방법을 생각해서 내가 중독됐던 것들을 다시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거리면 거리, 주거 형태면 주거 형태, 혹은 그 외에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서 한 가지 정도만 확실하게 거리를 벌리고 나머지 것들은 그대로 유지를 해서 뇌로 하여금 아주 심각한 상황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는 경험하지 않게 하고 몸이 멀어지는 그런 수준의 생각들을 그리고 고민들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이제는 다양한 온라인상에서의 정보를 공유해 주시는 그런 페이지들이나 사이트들이 있죠. 거기서 그분들의 경험담을 보시면서 용기를 얻으시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찾아보시면 뇌는 변화를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유유상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 같은 상황에서 계속 머무는 사람들을 드문드문 만나면서 그래, 그냥 이렇게 살자라고 하는 자포자기의 길을 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런 중독적 이슈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독은 나쁜 습관이 고착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나쁜 습관은 뭘까요? 아니, 습관이란 뭘까요? 일단 습관은 심리학에서 더 이상 인지적인 모니터링이나 관심이나 자원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의 일련들을 의미합니다. 마치 우리가 총에 방아쇠를 당기면 총알이 나가는 것까지는 자동적으로 일어나죠. 내가 총에 방아쇠를 당했는데 공이가 작동하는 것, 그 다음에 총알이 발사되는 것, 총알이 총구를 통해 나가는 것, 이런 단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내가 한 번 방아쇠를 당기면 그 모든 이후의 과정들은 내가 통제할 수 없죠. 한 번에 연쇄적으로 화바바바박 하고 나가버립니다. 습관이란 게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자동화되어 있다. 어떤 트리거가 딱 생기면, 즉 촉발 요인이 생기면 그 이후에 네 가지, 다섯 가지의 스텝이 한꺼번에 연쇄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서 통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가끔 드라마나 아니면 다큐멘터리, OTT로 되어 있는 시리즈를 볼 때 이른바 노래방 세우기라는 걸 옆에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죠. 드라마 1회를 딱 켜놓고 손을 집어넣기만 하면 시리즈와 노래방 세우기 전체 봉지가 다 끝나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양쪽 다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습관은 이렇게 서로 MOU를 맺어서 한쪽이 자동화되면 나머지 하나도 자동화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저는 그런데 갑자기 그걸 언제 느끼는지 아십니까? 다 먹고 난 다음에 짠 걸 그렇게 너무 많이 먹어서 갈증이 엄청나게 강하게 느껴질 때, 그제서야 저는 다 먹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런데 어쩌죠? 문제는 이미 습관이 되어버렸네요. 습관은 심리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없애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나쁜 습관은 없앨 수 없을까요? 일단 나쁜 습관이든 좋은 습관이든 습관은요, 언제 가장 강하게 고개를 들고 자동적으로 일련의 과정에서 나의 의식이 없어도 얼마든지 튀어나오는가, 그게 바로 지쳐있을 때와 스트레스 받을 때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스트레스 당연히 몇 번 이상 받으셨겠죠. 우리 뇌는요, 재밌게도 지쳐있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선 제일 먼저 끄는 회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습관 컨트롤러를 끈다는 거예요. 습관이 바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쳐있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한 두세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상황,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자기 습관을 그대로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기업과 학교에서 지원한 사람들을 평가하는 면접관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면접을 지원을 일찍 해서 오전에 보라고 알려드리는 경우도 있죠. 왜 그럴까요? 오전보다 오후가 아무래도 좀 더 지쳐 있겠죠. 그래서 오후는 지원자들이 정말 갖가지 자기 습관을 면접관인 저에게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특히 오래 기다려서 많이 불안하고 초조한 상태, 오후 3시가 넘어서 육체적으로 뒤지쳐 있는 상태라면 더 할 나위가 없겠죠. 오후 3시 이후에 들어온 지원자들은요, 제 경험으로 보면 10명 중에 3명이 들어오자마자 다리를 꼽니다. 10명 중에 2명은 들어오자마자 턱을 괴고 자기가 면접을 진행합니다. 제일 재밌는 건 10명 중에 1명은 나가면서 불을 끄고 나갑니다. 왜일까요? 이게 이분의 평상시 습관이에요. 물론 지쳐있지 않다면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는 습관이죠.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 실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 심리학자들의 대답은 늘 한결같죠. 중요하지 않은 순간에 똑바로 사세요. 제가 황당하게도 중요한 자리에서 비속어를 혹은 심지어 욕설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걸 자제력을 기를 수 있을까요? 평상시에 좋은 말을 쓰세요. 이거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인생에 참으로 가슴 아픈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습관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야 그것이 해롭다는 것을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야 깨달을 수 있는데, 이미 만들어진 습관은 이제 없앨 수 없으니 말이죠. 야, 이거 큰일 났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쁜 습관도 좋은 습관도 없앨 수 없으니 포기하고 살까요? 그러기엔 너무 또 억울하죠.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0: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죠. 나쁜 습관을 없앨 순 없지만 바로 그 나쁜 습관이 있는 위치 위에 좋은 습관으로 덮어 씌울 순 있다.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방금 전에 OTT 드라마를 보면서 커다란 봉지의 과자를 다 먹는 그런 엄청난 나트륨을 섭취하는 나쁜 습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과자 봉지에 손을 넣을 때마다 제 가족이 손을 딱 때리면서 먹지 마! 저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잘해야 30분 버틸 수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5분 버텨본 적도 없습니다. 왜? 습관이 나올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중요한 상황에 들어갔거든요. 바로 무언가에 심취해 있거든요. 무언가에 빠져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금 나의 습관은 고개를 쳐들죠. 저는 이 나쁜 습관을 없앨 수 없으니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저는 무엇으로 과자를 집죠? 손이죠. 그러니 손으로 무언가 다른 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했죠. 첫째, 뜨개질을 합니다. 둘째, 에어캡슐이라고 하나요? 더 좋은 용어가 있죠. 뽁뽁이를 터뜨립니다. 오태들이 보면서 뽁뽁뽁뽁뽁뽁뽁 하면서 보기 시작하죠. 결국은 핵심은 이겁니다. 그 나쁜 습관의 자리에 그 습관을 실행하는 무엇인가 나의 신체 기관으로 혹은 도구로 다른 습관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나쁜 습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쁜 습관에 대한 나의 기억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걔네는 마치 어렸을 때 분명히 알고 있었던 친구의 이름이지만 기억나지 않고 우리 기억 내부의 공간을 헤매는 단서나 실마리를 잃은 파편처럼 결국은 우리의 두뇌 속에서 그런 실마리 잃은 기억으로 돌아다니게 된다는 거죠. 일상적 나쁜 습관들은 결국 이렇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는 특히 나쁜 습관의 범주에 새롭게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죠. 바로 스마트폰들입니다. 디지털 기기들이죠.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금단 증상을 겪는 경우들을 허다하게 보게 됩니다. 스마트폰은 이제 나의 신체 장기의 일부예요. 이게 없더니 마치 내 몸에 어딘가가 빠져나간 것 같은 고통을 직접 느낍니다. 일전에 어떤 회사의 대표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웃지 못할 데이터를 보여주시더군요. 그 회사는 부상의 정도가 꽤 심각할 수 있는 수준까지의 해당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이 돼서 굉장히 고민을 하던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안전수칙을 아무리 잘 지키라고 감시하고 교육하고 감독해도 그 사고의 비율은 어느 정도 수준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스마트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업의 대표님이 자, 사람들로 하여금 작업할 때 스마트폰 안 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한테 질문하셨을 때 저의 대답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작업장에 스마트폰을 안 가지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작업을 하는 그 옆에 난간을 걸어가는 그 시간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거나 옆에 두고 있다면 트리거에 의해서 안 볼 재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스마트폰 때문에 상담을 받는 사람들의 수준 보통 어느 정도인가 짐작이 가시겠죠. 약물이나 그 외에 약물에 준하는 다른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약물은요, 점점 더 비슷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강하고 자극적인 양과 정도를 요구하죠. 그게 바로 스마트폰은 릴스나 쇼츠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45분 혹은 1시간 15분을 집중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혹은 영화관에서도 2시간 동안 영화를 보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분들이 얼마든지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릴스나 쇼츠에 빠진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짧은 것과 자극적인 것을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다면 이제 길고 싱거운 것들을 경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요즘 마라톤과 같은 길게 뛰는 달리기에 열중하고 계시죠. 이상하게 그렇게 뛰고 나면 굉장히 내가 새롭게 마음을 다잡을 수 있고 일상생활에 큰 활력소가 되고 신선함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되죠. 즉, 강제적으로 하지만 기분 나쁘지 않게 그 스마트폰 없이 싱겁게 길게 하는 행동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가족들과 스마트폰을 차에 놔두고 산책을 갑니다. 처음엔 정말 세상의 모든 소식들이 나에게 올 것만 같은 그런 생각들이 오고요. 마치 그 산책을 하는 30분 동안 나에게 절체절명의 중요한 엄청난 전화가 한 100개쯤 올 것 같은 생각으로 힘들어했죠. 하지만 그런 일 안 일어난다는 거 잘 아시죠? 명상도 마찬가지 효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명상을 하니 릴스나 쇼츠를 보기는 보더라도 예전처럼 중독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명상이 릴스나 쇼츠를 막는 효과가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싱겁지만 긴 행동을 하면서 우리의 뇌가 어느 한쪽이든 탐닉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무언가 싱거운 것을 길게 하는 것 못지않게 괜찮은 방법이죠. 그게 바로 느려지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속도를 줄이게 만들어줄까요? 보는 것보단 쓰는 게 더 느려집니다. 같이 쓴다 하더라도 키보드로 타이핑하는 것보단 볼펜으로 글을 쓰는 게 더 느려지죠. 릴스나 쇼츠에 굉장히 중독적인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걸 덜 보게 만드는 접근은 대부분 효과가 없죠. 그런데 재밌게도 펜으로 일기를 써보게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면 상당한 진정 효과가 생깁니다. 왜냐?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해서 표현하는 방식 중에 가장 느린 것이 손으로 펜을 잡고 쓰는 거거든요. 분당 150타 이상을 치는 저도 이메일 한 장을 치면 한 페이지를 치면은 몇 분이면 칩니다. 하지만 펜을 잡고 그걸 편지로 쓰면 한 3배에서 4배의 시간이 더 필요하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메일에서는 많이 하는 실수나 자극적인 언어 혹은 조금 표현상 부적절한 것들을 편지로 쓰면 대부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느려지고 있기 때문에 저를 좀 더 잘 들여다볼 수 있고 저의 언어와 생각을 더 제대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죠. 느려지는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명상, 주목, 그 다음에 손으로 글쓰기. 결국 우리는 내 주위에 있는 환경 속에서 혹은 여건 속에서 그런 것들 중에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해보시는 것. 우리 뇌에게는 훨씬 더 친절하면서도 자연스러운 개선 방법을 깨닫게 하는 그런 좋은 경로가 될 겁니다. 재밌는 건 나쁜 습관이든 좋은 습관이든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다가 어느 날 우연히 고착돼서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신 어떤 습관이든 그 습관이 언제, 어떻게, 어디서, 왜 형성됐나요? 라고 제가 질문을 해도 어떤 분도 대답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습관에는 형성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이지 참으로 습관적으로 연구해온 집단입니다. 습관은 어떤 순간에 만들어지고 어떤 조건이 있어야 만들어지는 걸까? 일단 첫 번째, 습관이 만들어지는 그 결정적 구성요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연구자가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설득의 심리학의 저자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로버트 치알디니 교수입니다. 로버트 치알디니 교수와 거의 같은 종류의 습관을 저도 가지고 있죠. 저는 참으로 재밌게도 논문은 집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칼럼은 연구실에서 아무리 쓰려고 해도 써지지 않죠. 일반 대중들을 독자로 한 언론사 칼럼은요, 정말 연구실에서 죽어도 써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언젠가부터 원고의 데드라인을 그렇게 두려워하진 않습니다. 왜? 키보드에 손만 얹어놓으면 칼럼이 써지는 순간과 환경을 발견했거든요. 그게 바로 일요일 저녁에 가족들과 저녁을 먹고 난 뒤 집에 있는 제 책상에 컴퓨터의 키보드입니다. 아무리 일주일 동안 연구실에서 써보려고 해도 뇌가 바보가 됐던 제 칼럼의 내용은 거기서 술술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언론사 칼럼을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연재하는데 14년째 연재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소재가 떨어질 만도 안 돼 라고 하면 저는 농담 반, 하지만 진담도 약간 섞어서 2년치 칼럼 제목이 다 나왔어 라고 너스레를 떨죠. 로버트 치알디니가 바로 주목한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로버트 치알디니는 습관이 되려면 if, then, when이 다 있어야 된다. if는 만약, then은 뭐뭐 하고 난 다음에, when, 언제. 무슨 얘기일까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걸 한다. 그 앞에 전조 조건이 있어야만 뇌는 패턴으로 기억하고 습관으로 형성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이 약은 꼭 복용하셔야 됩니다. 이런 의사의 처방전이 두려우시죠? 왜? 이미 우리는 그걸 못 지키는 경우를 너무 많이 경험했으니까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에 그렇게 하루에 한 번씩 복용해야 되는 약을 if then when을 적용시켜 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하고 화장실 다녀온 뒤에 물 한 컵 마시면 이 약을 복용한다. if then when이 다 들어가 있죠. 언제 무엇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걸 한다. 일주일만 해보면 일주일 후부터는 물컵에 이미 약이 들려져 있습니다. 저는 일요일이 되면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수다를 떠는 과정에 제가 일주일 동안 경험했던 회의했던 사람, 자문했던 기업, 가르쳐봤던 주제, 만났던 학생, 그 중에 칼럼 제목을 떠올리는 if then when의 습관이 형성돼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제 지도교수이자 유명한 인지심리학자 아트마크먼 교수는 하나의 첨언을 하죠. 그 if then when을 실행하는 날이 우울하거나 침울하거나 무언가 기분이 좀 처지는 날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왜일까요? 그날이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은 가장 뇌가 욕심부리는 날이거든요. 날씨가 좋으면 혹은 너무 행복하면 우리는 뭐라고 하죠? 더할 나위 없다. 오늘만 같아라. 이 얘기는 뭐예요? 새로운 습관을 만들 준비를 뇌가 안 한다는 겁니다. 약간 침울한 날, 약간 우울한 날, 너무 슬프거나 괴로운 날은 아니고요. 약간 우울한 날, 침울한 날, 울적한 날에 우리 뇌는 변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게 되죠. 그런 날이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평상시보다 좀 울적하세요. 좀 외롭고 쓸쓸하세요. 그날 if then when으로 한번 실행해 보십시오. 그리고 딱 5일만 더 하시면 이제 습관은 장착될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려보겠습니다. 습관이 누적돼 업적을 만든다는 거 잘 아시죠? 위대한 업적이나 성취도 다 결국은 이렇게 한 장 한 장 쌓여진 습관의 결과물이라는 거 너무 잘 아시죠? 오늘 이 순간에 만드시는 좋은 습관 하나는 내 인생을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아마 우리 인간이라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호감 가는 사람, 매력 있는 사람의 심리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1: 이어서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가 방송됩니다.
2: 짜잔! 특별한 정 통통 치즈 카드를 두 장이나!
3: 어? 냠냠시티 외곽에서 레시피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이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2: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타! 미라클 루나! 냠냠시티의 위기가 오면 영이 나타난다!
4: 이제 레시피스톤만 있으면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2: 안 돼!
4: 뚱뚱치킨 슈퍼젯을 잡아! 빨리 레시피스톤 내놔!
2: 메카탄타! 레시피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히어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0: 멋진 소방구조 대원이 됐어. 든든한 새 친구 트윗과 함께 말이지.
1: 반가워. 난 트윗이야. 어떤 사건도 맡겨만 줘.
2: 다요, 트윗, 사건이야. 어서 출동해야 해.
0: 알았어요. 소방구조대 출동.
3: 자동차 구조대도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자동차 구조대 출동.
2: 도시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사건들과 거짓으로부터
3: 시민들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내라.
4: 공수와 함께하는 재난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록 험지 지진 탐정바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후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 홍지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변신 경찰차 출동! 주차 블록 변신 경찰차! 경찰 본부로 변신! 월드컵 출동하라! 범인 검거 완료! 월드컵 주차 블록 변신 경찰차!
1: 산호초 마을과 모사사우루스!
2: 얘들아! 이게 무슨 소리야?
1: 소행성과 충돌한 유성이 지구로 떨어지고 있어.
2: 뭐?
3: 큰일이야. 추락 예상 지점이 산호초 마을이야.
1: 마을에 떨어질 수 있으니까 주민들을 대피시켜야겠어. 출동하자!
2: 어? 어? 안녕, 넌 누구야? 나는 모사사우루스야.
4: 나는 고고 가디언. 나도 모사사우루스야.
2: 우와, 정말 반가워.
1: 모사야, 안녕. 우린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야.
2: 아, 너희가 고고다이노구나.
3: 모사야, 혹시 근처에 살아?
2: 응, 난 산호초 마을에 살아.
1: 잘됐다. 그럼 우릴 마을 촌장님께 데려다 줄래? 급한 일이 있거든.
2: 알았어, 날 따라와. 이쪽으로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지. 왜 이러지?
5: 기둥 사이에 끼었는데?
2: 그럴 리가 없어.
1: 모사야, 위험해.
3: 기둥이 부러지겠어.
2: 아니야, 어릴 때부터 여길 잘 다녔다고. 봤지? 나올 수 있잖아. 어?
6: 모사, 너!
2: 블루탱 할아버지. 우리 마을 촌장님이셔.
1: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예요. 저희가 여기에 온
6: 해양구조대라고요? 잘 됐군. 쟤를 좀 데려가 주시구려.
2: 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요, 할아버지?
6: 모사는 너무 커요.
7: 너무 커, 너무 커.
6: 움직일 때마다 산호를 부수지. 마을을 다 부수기 전에 데려가 줘요.
7: 데려가, 데려가.
2: 전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다고요. 안 가요.
6: 가라고.
2: 싫어요.
8: 어쩌면 좋지?
5: 서로 조심하면 될 텐데. 모사가 불쌍해.
3: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2: 맞아, 주민들을 대피시켜야지.
1: 응, 촌장님. 지금 유성이
9: 궤도를 벗어난 유성이 30초 후 산호초 마을로 떨어진다. 마을 주민들을 빨리 대피시키도록 해라.
1: 지금 마을로 떨어진다고?
3: 여러분 걱정 마세요.
1: 유성은 저희가 막을게요.
5: 엄청 크고 떨어지는 속도도 빠른데.
1: 응, 고고 가디언이 큰 유성을 부수면 우리가 파편을 막아내자.
7: 알았어.
1: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 출동! 렉스, 레드파워 변신!
3: 디키, 핑크파워 변신!
2: 도모, 블루파워 변신!
5: 핑, 그린파워 변신!
9: 고고가디언, 오션파워 변신!

0: 우리 차례야. 렉스 슈퍼 갈고리 발사.
1: 비키 물대포 발사. 오모 파워 불도저.
0: 핑 그물 발사. 핑.
2: 다 막은 건가?
3: 또 한 조각이 나왔어.
4: 조심해요. 다들 괜찮아?
5: 와, 모사 대단해.
6: 모사야 정말 고맙구나.
5: 고마워 고마워.
4: 아이 뭘,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3: 내가 치료해줄게. 다 됐다. 그렇지만 완전히 나을 때까지 조심해야 해.
6: 걱정 마시구려. 우리 마을 지킴이를 우리가 잘 보살펴 줄 테니까.
5: 맞아 맞아.
4: 여러분,
7: 그럼 이제 화해하시는 거죠?
6: 그럼 당연하지.
2: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다듬어 줄게.
4: 정말?
2: 응.
4: 고마워.
5: 고마워 고마워.
3: 돌목상어가 무서워.
7: 비키, 토모,
8: 렉스,
7: 바다 체험 학습 잘 부탁해.
2: 응, 아이들도 무척 기대하고 있어.
3: 잘 갔다 올게.
9: 오늘은 물고기들을 가까이 볼 수 있겠지?
2: 그럼, 이것 봐. 내가 돋보기도 가지고 왔어.
9: 우와, 나도 한번 볼래.
2: 아, 쟤는 돌목상어야.
9: 돌목상어?
3: 돌목상어는 온순하거든.
9: 그럼 안 위험해?
3: 응, 괜찮아.
9: 상어인데 이빨이 하나도 없어.
2: 그건 작아서 잘 안 보이거든.
9: 이빨이 작으면 밥 먹을 때 불편하지 않을까?
3: 이빨이 작아도 괜찮아. 돌목상어는 바닷물에 있는 플랑크톤을 아가미로 걸러내서 먹거든.
2: 우와, 정말 신기하다. 우리 좀 더 가까이서 보면 안 돼?
9: 우와, 우와, 나도 가까이서 보고 싶어. 나도, 나도.
3: 뭐? 어떡하지?
2: 뭐, 우리가 잘 챙기면 괜찮지 않을까?
5: 제발, 비키!
3: 그래, 가까이 가보자.
2: 와, 정말?
3: 대신 우리의 지시를 잘 따르고 다녀야 해.
5: 와, 신난다!
3: 고고다이너 해양구조대 출동! 비키, 핑크카와 변신!

0: 부부가 밥 먹고 있으니까 방해되지 않게 조심하자.
1: 우와! 돌목상어야, 안녕.
2: 아, 안녕.
1: 어?
0: 어? 이빨이 없는데?
1: 너무 작아서 안 보이나 봐.
3: 그래? 그럼 이 돋보기로 찾으면 되지. 볼까? 우와, 정말이네.

0: 여기 목에 가시가 박혀 있어.
1: 뭐라고? 정말이네.
2: 어? 그래서 아팠구나.
3: 나는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 비키야. 내가 치료해줄게. 됐다.
0: 그럼 가시가 잘 빠졌나? 내가 봐줄게.
1: 돋보기가 상어목에 걸렸어. 어떡하지? 비바부, 일단 애들을 데리고 멀리 피해줘. 용목상어야, 도와줄게. 상어야, 진정해. 너 도와주라는 거야. 상어야, 움직이면 안 돼. 클레오, 도와줘. 상어가 많이 아픈가 봐. 괜찮아, 우리가 낫게 해줄게. 입을 크게 벌려볼래? 토모, 입을 갑자기 닫지 못하게 고정시켜줘.
0: 응?
1: 자,
0: 됐다.
1: 찾았다.
3: 비키, 갈고리 발사.
0: 저기 돌목상어야, 아프게 해서 미안해.
2: 이제 괜찮아.
3: 자, 앤디, 항상 조심해야 해. 우리한텐 편리한 물건이 바다 생물들에겐 위험할 수 있으니까.
0: 응, 이제는 꼭 조심할 거야.
1: 야, 아깐 정말 놀랐어. 그래도 돌목상어가 괜찮아져서 다행이야.
3: 그럼 체험학습을 마저 해볼까?
4: 와, 좋아!

0: 이어서 마샤와 곰이 방송됩니다.
1: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2: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3: 어? 여긴 어디지?
1: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2: 다녀오겠습니다.
3: 어? 토끼다.
2: 길을 잃었어.
3: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1: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4: 집에 데려다 줄게.
5: 누구세요?
1: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3: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1: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2: 아,

따라다니네. 김치 하우스 밥 먹자. 잘 불러?

너무 이상하고 끔찍해. 이런 걸 누가 먹어 마셔. 흠, 그건 두고 보면 알겠지. 자, 모두 와서 드세요. 거봐, 내 말이 맞잖아. 아무도 안 먹는다고. 흠, 먹고 싶어할 친구가 있지. 돈 말이야. 돈도 안 먹을까? 아주 먹는다니까. 안 먹을까? 고마워, 먹을 테니까.

0: 엄마, 내가 뭘 가져왔는지 좀 봐. 계세요? 파스타 대장이라고요. 엄마?
1: 마샤, 여기 좀 봐. 지도야. 물고기 그림이 있는데?
0: 저긴 낚시하는 곳인데. 또 낚시하러 간 게 분명해. 찾으러 가보자.

0: 뜻목이야. 무리를 다닐 때 타고 다니는 거래. 그럼 이걸 타고 떠나보자, 지금 당장.
1: 아이, 그건 위험해.
0: 그치만 재밌을 거야.
1: 아무튼 안 돼. 애들끼리만 배를 타면 안 돼.

0: 정말 정말 멋져.
1: 멋지긴 뭐가 멋져.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0: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지.
1: 정말? 어딘데?
0: 우리가 가는 곳은 앞이야.
1: 다시 돌아가야 해.

이제 곧 다샤가 도착할 거야. 다샤는 내가 웅덩이 뛰기를 하는 동안에도 날 지켜줄 거라고.

0: 하지만 난 놀러온 게 아니야. 철새가 이동하는 걸 보러 왔거든. 이렇게 책에도 나와 있지.
1: 그래, 가자. 내가 너한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철새를 보여줄게. 아마 엄청 놀랄걸.
2: 빠빠.

0: 만나서 반가워. 여긴 저런 새가 없는데 정말 철새가 맞는 거야?
1: 그럼 완전 진짜지.
0: 어 글쎄 좀 더 자세히 봐야겠어.
1: 아주 좋아. 그럼 이제 웅덩이 뛰기 할 수

0: 이걸로 뭘 하게?
1: 절새들은 벌레를 잡아먹는다고 돼 있어.
0: 이건 말도 안 돼. 왜? 자.
1: 하지만 철새는 사탕과 과자를 먹지 않는다고.
0: 이 친구는 달라. 사탕도 먹는 걸?
1: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인데. 둥지를 짓는 걸 보고 싶은데 여기가 좋겠다. 시작해줄래?
0: 둘이 지금 뭐하고 있어? 아! 둥지를 짓고 있구나. 나도 도와줄게. 좋았어.
1: 어, 글쎄. 이건 곧 부서질 것 같은데.
0: 무슨 말도 안 돼. 자, 어때?
1: 절세는 절대로 이런 둥지에선 살지 않는다고.
0: 이 친구는 둥지에 살지 않아.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고. 빠빠 빠빠 빠빠.
1: 이 책에서 철새들은 냉장고에 살지 않는다고 돼 있다고.
0: 하지만 이 친구 살거든.
1: 그게 사실이에요? 이건 말도 안 돼. 이번에는 네가 하늘을 나는 걸 좀 보고 싶은데. 여기로 날아온 거야?
0: 그건 아주 간단하지.

아직 안 끝났어. 깃털 다듬기랑 생체양법은 다샤.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어? 아침 노래는 이제 이 친구 그만 놔줘.

0: 그렇게 잘 그리는 거지? 마샤, 이 친구는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철새가 분명해, 그렇지?
1: 그래, 네 말이 맞아. 작고 귀여운 철새지.
0: 이 모든 걸 학교 친구들한테 말한대도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1: 모두 믿을걸?
0: 어?

있습니다. 그들은 과자를 먹고 차를 마시고 냉장고에 살죠. 또 비행기를 타고 우리를 찾아오고 심지어 그림도 그릴 수 있답니다.

0: 이어서 블록스가 방송됩니다.
1: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3: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 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1: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얜 집 없어? 뚝딱뚝딱 아기 탐키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저희 네 숫자를 맞춰봐. 쇼에서는 숫자를 세지 않고 대신
1: 양을 가늠해요.
0: 저희 팀엔 누가 있을까요? 바로 확인해보죠.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1: 1 2 3 예!
0: 1라운드부터 참 기대되는데요. 똑똑
1: 누구세요?
2: 정답! 왜요?
0: 정답인지 확인해볼게요. 맞아요. 전 5예요. 별 2개를 획득했네요. 우승하려면 10개가 필요합니다. 버전들을 준비하시고요. 다음 게임 시작합니다.
1: 누구세요?
3: 5와 1. 알겠다. 6이요.
0: 속임수를 썼는데 속지 않았네요. 나와주세요.
1: 누구세요?
3: 누구지 알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0: 세지 말고
1: 양을 가늠해요.
3: 도와주세요. 모르겠어요.
0: 다른 방법이 있어요. 비어있는 정사각형이 몇 개죠?
3: 한 개요. 이제 알겠어요. 10보다 1만큼 작으니까 9예요.
0: 1라운드가 끝났어요. 점수 확인해볼까요? 총 6개별을 획득했네요. 이제 2라운드 시작합니다. 수상한 방문. 화면 속에 집이 있는데요. 과연 누구의 집일까요?

0: 이어서 딩동댕 딩동댕이 방송됩니다.
1: 시티우의 곽에서 레시피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이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2: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타 미라클 루나 냠냠시티의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3: 이제 레시피스톤만 있으면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뚱뚱 치킨 슈퍼젯을 잡아!
2: 와!
3: 빨리 레시피스톤 내놔!
2: 메카탄탄! 레시피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요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0: 옛날부터 요정과 악당은 서로 대결해왔지.
1: 악당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2: 몰라, 할 수가 없어. 나 하나 놀자.
1: 어린이들을 괴롭히고 있지만 요정들 또한 그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내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딩동댕 삼총사 덕분에 나쁜 습관을 고치게 된 어린이들을 이곳에 또 한 번 초대했지. 이름하여
3: 딩동댕 삼총사 덕분에
4: 와우 우리 아이들이
5: 달라졌어요. 빠밤.
1: 자, 그럼 첫 번째 친구부터 만나볼까?
3: 네, 이화숙 어린이 나와주세요.
6: 이름 이화숙, 공포의 앵그리 괴물 편 출연.
3: 우와, 화숙아, 오랜만이야.
1: 화숙아, 그동안 잘 지냈어? 화숙이 전에 화나면 막 으아 하고 머리에 뿔 나면서 괴물로 변했잖아. 내가 그 얘기 참 재미나게 봤는데. 우와.
7: 박사님.
8: 그러다 화숙이 또 화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1: 미안.
9: 아이, 괜찮아요. 저 이제 이런 일로 화 안 내요.
5: 우와, 화숙이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9: 아이, 그럼. 그때 그런 무시무시한 일을 겪었는데. 아이, 그럼 변해야지.
3: 그렇다면 화숙이가 어떤 일을 겪었던 건지 영상으로 함께
10: 화이팅!
11: 지금의 삼총사!
6: 지금으로부터 몇 달 전.
9: 어? 왕지렁이 어디 갔지?
12: 몰라? 내가 먹었나?
9: 뭐?
6: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괴물처럼 화를 내던 이화숙 어린이. 그런 화숙이를 보고 악당 크크가 나타나는데.
13: 자, 이건 마법의 목걸이란다. 이 목걸이를 하면 넌 아주 강력한 존재가 되는 거야. 그럼 아무도 널 화나게 하는 사람이 없겠지.
6: 수상한 목걸이를 받은 화숙이는
9: 엄마!
6: 엄마에게 목걸이를 자랑합니다.
9: 이것 좀 봐요. 나 선물 받았어요.
12: 화숙아,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거 함부로 받으면 안 돼. 그 목걸이 빼서 줘봐.
9: 이 목걸이 내 건데 왜 엄마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내 거야, 내 거, 내 거라고.
12: 화숙아, 너 머리에?
9: 목걸이 내 거라고요.
12: 예, 이화수!
6: 머리에 뿔이 난 채 친구를 만나는 화숙.
9: 어? 근데 너 머리에 그거 뭐야?
12: 이게 뭐지?
9: 야, 너 그 뿔 달린 괴물 같다. 괴물이란 말 취소해! 취소해! 취소해!

0: 그게 다 크크가 준 목걸이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죠.
1: 더 화를 내라고!
0: 하지만 이를 그냥 두고 볼 딩동댕 삼총사가 아니었으니.
2: 악당 크크! 너 이 녀석 어린이를 괴물로 만들어!

0: 와!
1: 누구나 화가 날 수 있어. 화가 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니까.
2: 맞습니다. 하지만 화가 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막 괴롭히면 안 되겠죠?
3: 화수가, 우리 친구들 중에도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거든? 그 친구들한테 한마디 해줄래?
4: 알았어. 친구들아, 화가 날 땐 이렇게 해봐. 첫째, 마음속으로 멈춰! 라고 외쳐.
5: 멈춰!
4: 둘째, 숨을 크게 세 번.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보는 거지. 할 수 있지?
5: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6: 앵그리 괴물, 이젠 안녕!
1: 딩동댕 삼총사 덕분에 나쁜 습관을 고친 두 번째 친구!
3: 홍! 나! 은 어린이 나와주세요.
6: 홍나은 엄마의 땡큐봇 출연. 김서희 나은이 엄마.
7: 엄마의 땡큐봇 이야기. 그때 참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해 주셨는데요. 나은 어머니, 그 후에 우리 나은이 정말 바뀌었나요?
8: 네, 정말 달라졌어요. 땡큐봇이 다시 올까 봐 그러는지 엄마한테 고맙다는 표현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9: 땡큐봇 다시 올까 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진짜 엄마한테 고마워서 그러는 건데.
8: 아유, 우리 딸.
1: 그렇다면 나은이에게는 어떤

0: 있었던 건지 다 같이 영상으로
1: 화이팅!
2: 생일 축하합니다.
3: 그 일은 축하합니다. 엄마의 생일날 벌어졌죠.
2: 사랑하는 엄마의 생일 축하합니다. 우와! 엄마, 촛불 불기 전에 소원 빌어요.
4: 소원? 나은아, 티셔츠 마음에 들어?
2: 색깔이 좀... 됐어요.
4: 내 소원은 우리 나은이가 엄마한테 고마운 마음을 가져주는 거야.
3: 바로 그때 도착한 수상한 선물.
5: 배달 왔습니다. 들어갈게요. 설거지도 로봇이 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3: 상자 속에서 나온 건 바로 땡큐봇이었죠.
5: 요즘은 효도도 로봇이 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쥐에 파워 버튼.
2: 엄마, 엄마, 항상 감사해요. 땡큐봇이 엄마한테 효도할게요. 땡큐. 땡큐. 땡큐.
4: 이 로봇 왜 이래?
3: 그때부터 엄마의 귀염둥이가 된 땡큐봇.
2: 땡큐, 땡큐.
4: 아유, 엄마 해주니 내가 고맙지. 오, 오, 오. 엄마가 한글 공부 책 사왔어.
2: 아, 나 한글 공부하기 싫은데.
6: 나 한글 좋아하는데. 엄마,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2: 아, 내놔, 이거 내 거야.
4: 땡큐봇, 다음에 엄마가 네 것도 사줄게.
6: 엄마 최고. 땡큐, 땡큐.
4: 땡큐, 땡큐.
2: 엄마, 사과 왜 쟤만 줘? 나는!
4: 아니, 나은이 넌 과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2: 나 더는 못 참아!
4: 어? 아니, 나은아! 왜 전원을 꺼버리고 그래?
2: 엄마, 나 이 로봇 싫어! 엄마 딸은 난데! 얘가 엄마 자식처럼 하는 거 싫다고요!
4: 아니, 이게 왜 안 켜지지? 이상하다!
2: 엄마, 나보다 이 땡큐봇이 더 좋아? 아니지? 어!
4: 아니, 가만히 좀 있어봐!
6: 전원을 켜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땡큐.
4: 아유!
2: 안 돼! 엄마!
3: 그걸 보며 좋아하던 크크에게 딩동댕 삼총사가 나타납니다.
7: 이젠 로봇까지 동원해 어린이를 괴롭히는 거냐?
3: 요정들이 크크를 물리치자 땡큐봇도 사라져버렸죠.
4: 땡큐봇!
2: 엄마, 이제 땡큐봇 잊어요. 앞으로 엄마 섭섭하지 않게 내가 고마운 마음 더 많이 표현할게요.
4: 우리 딸, 아유.
8: 어머니, 지금도 혹시 땡큐봇 보고 싶으세요?
4: 잘 지내나 궁금하긴 해요. 하지만 이제 땡큐봇보다 엄마를 더 많이 사랑해주는 나은이가 있는걸요.
2: 엄마, 사랑해요.
4: 엄마도 나은이 사랑해요.

0: 쿵쿵 뛰어다니고 있었죠.
1: 그러면 이번엔
0: 바로
1: 내가
0: 그때.
2: 어? 뭐야?
0: 그리하여 시은시우는 위층에 올라가 보게 되는데
3: 우리는 쿵쿵 밴드다.
4: 여기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쿵쿵거리자.
0: 바로 그때 나타난 딩동댕 삼총사.
5: 크크!
6: 크크! 너야말로 또!

0: 정신 차려, 동동!
1: 저 녀석은 악당 크크의 동생이야! 쿵쿵 밴드 공격!
0: 얘들아, 정신 차리고 반격해! 딩동댕!
2: 왕자는 머리카락이 생명이야.
3: 미루야, 너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0: 지금이야. 딩딩 동동
1: 딩딩
0: 딩동.
4: 그렇게 크크와 민우 왕자를 물리친 딩동댕 삼총사.
5: 누나, 우리
4: 그날 이후.
6: 그래? 우리 밖에 나가서 하자.
4: 시은시우는 절대 엄마, 집에서 쿵쿵 뛰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7: 딩동댕 삼총사! 와!
8: 그때 민우 왕자한테 반해서 하마터면 우주 평화를 지키지 못할 뻔했어. 나 앞으론 그런 일 없을 거야. 약속해.
1: 어, 민우 왕자다.
8: 아!

0: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나쁜 습관을 고치는 그날까지!
1: 요정들의 활약은 계속됩니다!
2: 우리가 누구?
3: 김동현 사촌사!

0: 스위스 유기농 스킨케어 브랜드 벨레다에서 어린이 치약 세트와 샴푸 앤 바디워시를 드립니다.
1: 이어서 최고다 호기심 딱지가 방송됩니다.

0: 새로 리뉴얼된 크리스탈 레진 아트. 투명 레진을 넣은 다음에 이 스티커만 넣기만 해도 뚝딱 만들어지는 거지. 강화시켜주겠습니다. 와, 캔디 귀엽다. 디저트 액세서리를 만들 수 있어.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3: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4: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맛있는 맛있게 치킨. 크크크.

0: 고약한 방귀 냄새의 정체.
1: 고기 좋아. 매일매일 고기 먹을 거야.
2: 아, 배불러. 배부르니까 행복해. 근데 왜 갑자기 배가 아픈 거지? 갑자기 배가.
0: 고약하지? 대체 뭘 먹었길래 이렇게 고약한 방귀를 끼는 거야?
2: 나 맛있는 고기밖에 안 먹었는데 왜 방귀 냄새가 고약한 거지? 나 맛있는 고기밖에 안 먹었는데 왜 방귀 냄새가 고약한 거냐고? 왜?
0: 아이고, 그게 그러니까 그...
2: 응? 누나도 모르지?
0: 어? 모르긴 뭘 몰라. 잠깐만 기다려봐.

0: 문화 호기심 짝지 엄청 많다.
1: 이 정도쯤이야. 지금 딱 필요한 딱지가 어디더라? 아, 여기 있다. 방귀 딱지. 호떡아, 내가 가서 이 방귀 냄새가 왜 고약한지 알아보고 올게.
0: 응, 누나.
1: 자, 이야! 어? 여기가 어디지? 아우, 연기가 자욱해서 하나도 안 보여. 이 냄새, 호떡이 방귀 냄새처럼 고약해.
2: 쉬이, 나은이, 이러다 들키겠어요. 얼른 숨어요.
1: 숨어요? 왜요? 여긴 어디? 댁은 누구? 나는 누구?
2: 아, 나은이, 아, 정말 왜 이러십니까? 저 방자예요, 방자. 나은이는 뇌님의 특별한 명을 받고 여기 대장마을에 잠입한 암행어사가 아니십니까?
0: 내가 백성들을 괴롭히는 탐관오리를 잡아 벌을 주는 그 암행어사! 암행어사 출두요! 하면 짠! 나타나는 암행어사라고?
2: 설마 뇌님의 명까지 잊으신 건 아니죠?
0: 어? 뇌님이 무슨 명을 내리셨는데?
3: 이런 고약한 직업! 대장마을에 고약한 냄새를 풍기며 대장세포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있다 하니 암행어사는 지금 당장 대장마을로 가서 그들이 누군지 알아내고
4: 알아내랍시다.
3: 당장 추포해 대장마을에 평화를 되찾도록 하라.
4: 평화를 되찾으랍시다.
5: 네, 누님 명 받잡겠습니다.
1: 그러니까 대장마을의 고약한 냄새를 풍기며 대장세포를 괴롭히는 자를 찾기 위해
2: 이렇게 고기로 변장까지 하신 거 아닙니까?
6: 범인을 잡기 위해서.
1: 난 또 산적 같아 보여서 내가 범인인 줄.
0: 아씨, 아, 근데 그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자가 누구예요?
5: 누구냐?
2: 저야 모르죠. 이제부터 찾아봐야죠.
1: 그 이게 호떡이 방귀 냄새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직접 가서 알아보고 싶은데 안개가 너무 자욱해서 갈 수가 없네.
7: 이건 안개가 아니라 가스야, 가스.
1: 대장마을에 가스라면.
2: 방자!
1: 뭐?
2: 는 나고? 응. 그, 아, 아니, 방귀 아닙니까?
7: 맞아, 방귀야.
0: 누구십니까?
7: 나는 이 대장마을에서 똥을 만들고 있는 대장세포요. 내가 똥을 만들면서 이 고약한 방귀가 생기는 걸 직접 보았어.
2: 오, 목격자, 목격자.
1: 목격자? 아, 그럼 뇌님이 말씀하신 고약한 냄새의 정체는 바로 방귀였네. 이 냄새, 호떡이 방귀 냄새가 맞았어.
8: 당장 고약한 방귀를 추포하라!
1: 뭐해?
2: 라고 명령 안 하십니까?
1: 근데 방귀가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건 맞는데 대장마을 세포들을 괴롭혔다는 증거가 없지 않느냐?
7: 증거가 필요하다면 저기

0: 왜못 열어? 왜 못 열어?
1: 아니, 열어, 열어!
2: 당장 열어!
3: 이러지도 마시오!
4: 포약한 방귀들이 활약금 문지기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1: 나도 저들한테 괴롭힘을 당해 똥도 못 만들고 이리 숨어 있었어.
5: 대장 세포님도요?
4: 나으리, 어? 저 고약한 방귀들이 대장마을 세포들을 괴롭힌 범인이 확실합니다. 당장 방귀들을 추포하여 주세요.
5: 내가? 무서운데?
4: 예?
2: 나를 화나게 하지 말라!
6: 그대가 항문을 열지 않아서 우리 방귀 대장님이 화가 무척났어!
1: 우리 방귀 대장님이 화가 나서 폭발하면 어떻게 되는지 정녕 모르시오!
2: 어? 사방사방 화가 난다! 방귀 대장 나가신다! 아무도 날 막을 수 없다! 으아! 다 비켜!
7: 안 돼!
3: 이 고약한 방귀 대장이 화가 나면 무섭다는 걸 내가 왜 모르겠어! 하지만 뇌님의 명령 없이는 항문을 열어줄 순 없어!
2: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방귀들아, 지금부터 대장마을을 숙대밭으로 만들어라! 방방 뛰어라!
8: 네! 방귀 대장님!
1: 방귀들이 날뛰기 시작했어!
3: 제발 멈추시오!
9: 아이고 배야!
1: 그럼 배가 빵빵해지면서 아플 것이요.
4: 어떻게 좀 해보세요.
5: 내가? 나 무서운데?
4: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이 방법을 쓰는 수밖에. 이리 오세요.
5: 뭐 하는데?
3: 아메고사 출두요!
9: 갑자기 외치면 어떡해!
10: 아메고사?
1: 갑자기?
2: 어디 어디?
3: 아메고사 나으리가 이 방귀들로부터 나를 구해주러 오셨구나!
9: 봐봐봐봐! 방귀들은! 들어라! 뇌님의 명을 받아 너희들을 초포한다!
4: 초포하라!
9: 초포하라!
2: 에고 잡혔다!
9: 방귀들! 왜 이렇게 고약한 것이냐?
2: 이야, 너 연기 잘한다!

0: 암행어 산 줄 알았습니다.
1: 어, 자, 암행어사 맞는데 같이 봤잖아.
2: 암행어사.
3: 너 고기잖아. 우리를 고약한 방귀로 만든 게 바로 너. 고기잖아.
4: 고기잖아.
1: 어? 고기가 방귀를 고약하게 만든 거라고? 뭐 어떻게 된 거지?
2: 아, 맞다. 나으리, 지금 고기로 변장하셨잖아요. 아, 그래서 못 알아보는 것 같은데요?
1: 아, 맞네. 아, 근데 나는 고기가 아니라
4: 아맹어사인데.
5: 고기, 장난은 그만 치시오.
6: 맞소, 고기. 그대 때문에 나는 똥을 만들지도 못하고 이 대장 마을은 고약한 방귀로 가득 찬 거 아니오?
1: 네?
7: 야호!
8: 야호!
7: 위님 소화시켜주세요!
3: 어? 아유, 온통 고기들 뿐이잖아. 고기.

0: 아니 위산을 퍼부어도 소화가 안 되잖아. 아유, 나는 더는 소화 못 시켜. 다들 소장으로 가거라.
1: 네, 부인님!
2: 어서 자자. 아이고. 조심조심.
3: 어서 배우시죠.

0: 아이, 고기들이 소화가 덜 된 채로 들어왔잖아. 아, 이 상태로는 영양분을 다 흡수할 수도 없고 대장마을로 보내야 할 것 같은데. 아이고, 가.
1: 대장 선생님, 똥으로 만들어주세요.

0: 고기들 뿐이라서 똥이 뭉쳐지지가 않아. 똥을 비줄 수가 없어. 혹시 섬유질은 안 들어온 거야?
1: 고기들 뿐인데요?
2: 대장세포님, 똥 배출 시간입니다.
0: 아이, 고기들 뿐이라서 똥을 빚을 수가 없어서 똥을 배출할 수가 없어요.
2: 그럼 항문 닫겠습니다.
0: 아이, 그러면 또 수분을 떼내야 되는데 계속 수분을 떼내면 고기가 딱딱해질 텐데 이를 어쩌나.
3: 걱정 마셔. 내가 먹어줄게.
0: 유해균이.

0: 배부르다. 배부르니까 이제 밤.
1: 그렇게 고기들이 소화가 덜 된 채로 때로 들어오자 유해균이 고기를 먹고
2: 나를
3: 우리를 뿜뿜 만드셨지.
1: 유해균이 고기를 먹고 낀 방귀 냄새는
4: 고약해도 너무 고약하오.
0: 그럼 고약한 방귀 냄새의 진짜 범인은 유해균?
2: 아니지. 유해균님이 좋아하는 고기만 먹은 호떡이지.
3: 맞지 맞지.
0: 헛, 호떡이한테 가서 당장 알려줘야겠어. 고기만 계속 먹으면 고약한 방귀를 평생 삐게 될 거라고. 어? 방귀 제거 탓이다.
5: 고기가
6: 사라졌다. 나으리, 이 방자만 두고 어디 가셨습니까?

0: 이어서 최고다 호기심 딱지가 방송됩니다.
1: 그래비트렉스 거침없는 액션스톤에 질주! 멋진 확장을 이용해서 최고의 트랙에 도전해봐! 높이 올려준 다음 마무리로 멋지게 착지! 그래비트렉스 코어 스타터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0: 말 거야.
1: 형들, 떡볶이 먹자.
2: 떡볶이에 고기가 들어가 있네.
3: 진짜 맛있겠지?
4: 와, 진짜 맛있다.
5: 쫄깃해.
6: 쫄깃한 닭다리 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7: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8: 말랑무침팩 네이버. 말랑자를 넣고 쉐이커로 쉐이킹. 몰드에 붓고 꺼낸 뒤 콕. 무침팩이 와글와글. 말랑말랑. 쫀득쫀득. 무침팩 하우스에 쏙. 말랑무침팩 네이버.
9: 교감 장군과
10: 부교감 장군.
9: 뚝뚝 호떡아, 나 들어가도 돼?
10: 어, 누나 들어와.
9: 목욕을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니야? 너 목욕 오래 하면
10: 아, 손가락이 쪼글쪼글해진다고? 또 쪼글쪼글해.
9: 어? 교감 장군님이 또 손가락 핏줄을 좁히라고 했나봐.
10: 응, 핏줄이 좁아지면서 피부를 잡아당겨 쪼글쪼글해진 거지.
9: 헛다리 잘 기억하고 있었네.
10: 에이 뭘. 근데 누나, 목욕을 오래 하면 왜 손가락만 쪼글쪼글해지는 거야? 왜 손가락만 쪼글쪼글해지는 거냐고. 왜.
9: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11: 교감신경.
9: 어? 교감신경 딱지가 깜빡인다. 교감신경이라 이름이 비슷한데. 교감 장군님이 교감 신경인가?
10: 우리 교감 장군님께 가서 물어보자.
9: 좋아. 목욕을 오래 하면 왜 손가락만 쪼글쪼글해?

0: 여기가 어디지?
1: 어, 항상 성인가봐.
0: 응? 교감 장군님을 만나러 왔는데 왜 항상 성으로 오게 된 거야? 교감 장군님을 만나러 왔는데 왜 항상 성으로 오게 된 거냐고. 왜?
2: 항상성이 흔들리는 걸 보니 아주 위험한 스트레스가 들어왔구나. 스트레스 싸우자. 아니면 도망친다.
1: 교감 장군님이시다.
2: 스트레스 가 아니라
1: 호빵인데요.
0: 호떡인데요.
2: 호빵이 호떡이가 여긴 웬일이야?
0: 교감 장군님을 만나러 왔죠.
1: 교감 장군님이 교감 신경이신가요?
2: 딩동댕. 내가 바로 교감 장군이자 교감 신경이다.
0: 맞네, 맞아.
3: 나마스테.
1: 응? 그런데 저분은 누구세요?
2: 아, 이분은
3: 부교감 장군입니다. 나마스테.
0: 교감 장군님이랑은 다르게 엄청 차분하시다.
1: 그러게. 근데 교감 장군님은 왜 항상성에 계시는 거예요?
2: 왜긴 항상성을 지키는 게 내 일이니까.
3: 내 일이기도 하지.

0: 어떻게? 이렇게!
1: 1등은 나야, 나!
2: 나라지!
1: 나라고!
3: 난 1등은 못해. 옳지 않으면 어떡하지? 넘어지면 어떡해? 나 너무 떨려.
4: 비사! 비사! 위험 상황 발생!
5: 아오! 달리기 할 때 질까봐 생긴 떨려. 스트레스다!
0: 떨려. 스트레스!
5: 어떡한다.
0: 싸울까 도망칠까? 둘 중 하나 골라.

0: 좋아요. 산소와 영양분을 가져다 드리라고 하죠. 팬님, 스트레스 때문에 산소가 많이 필요합니다. 숨을 빨리 쉬어주세요.
1: 네, 교감장군님. 후하, 후하, 후하, 후하.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숨이 가빠지는 거야. 후하.
2: 이상이요!
0: 아, 유비님, 스트레스 때문에 소화에 힘쓸 시간도 에너지도 없어요. 스트레스가 사라질 때까지 소화는 쉽니다.
2: 에? 아유, 그럼 여기 위산탱이 있는 음식들은 어떻게 해요? 소화를 쉬면 배 아플 텐데.
0: 아니, 소화 분량은 감소해야죠.
2: 아니, 그럼 영양분은?
0: 소장에서 가져올게요.
2: 에? 아유,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배 아픈 거야.
3: 쿵쾅, 쿵쾅.
0: 아, 청장님, 스트레스.
3: 교감장군님, 스트레스가 들어왔나요?
0: 네, 그래서 말인데.
3: 빨리 뛰어야겠네요. 쿵쾅, 쿵쾅, 쿵쾅.
4: 청장님, 교감장군님.
0: 피사청사,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게 온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분을 배달해주게 탁해. 다리 근육맨들에게는 더 빨리 가도록.
2: 네. 심장님이 빨리 뛰어주시니 빨리 나갈 수 있을 거예요.
4: 에이, 근데 영양분이 너무 무거워서 저희가 어떻게...
0: 더 빨리 가도록 핏줄을 줄여주지. 핏줄은 좁혀져라.
3: 자자자 쿵쾅.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이 쿵쾅쿵쾅 빨리 뛰는 거야. 쿵쾅쿵쾅
0: 빨려 빨려.
5: 핏줄이 소문이 엄청 빨리 오네.
4: 다리 근육맨, 영양분 왔어요.
2: 산소도 왔어요.
3: 고마워요. 교감장군님, 준비됐습니다. 나 긴장했냐?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긴장이 되는 거야.
0: 아, 스트레스. 나는 준비됐다. 준비됐나?
6: 준비됐어.
0: 좋아!
3: 나마스테. 이렇게 교감 장군이 스트레스 때문에 계속 흥분을 하면 어떻게 될까?
7: 어? 어떻게 되면 돼요? 우와! 항상성이 배달이다!
0: 내가 너무 흥분해서 균형이 깨진 건가?
1: 교감장군님이 시키는 대로 빨리 숨을 쉬느라 힘들어.
3: 쿵쾅 쿵쾅. 교감신경이 시키는 대로 빨리 뛰느라 너무 힘들어.
5: 비사총사도 힘들어요.
3: 자자자 쿵.

0: 시키는 대로 긴장하고 있었더니 너무 힘들어.
1: 아휴, 교감 장군님이 쉬라고 해서 쉬었는데 이 음식들은 어떡한다. 아휴, 소화시키고 싶어.
2: 교감 장군이 계속 흥분을 하면 폐님도 심장님도 피사총사도 근육맨들도 힘들어져 피곤한 거야. 바로 그때 다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내가 나서지. 폐님, 천천히 숨 쉬세요.
3: 네, 도도동 장군님!

0: 궁합.
1: 아, 힘들어. 힘들어.
0: 심장님, 이제 천천히 뛰세요. 피사총사도 천천히 다녀.
2: 네? 네, 네. 궁합 장군님.
0: 자, 자.
1: 천천히 가자.
0: 핏줄도 다시 넓혀주시고요. 근육맨들도 긴장 풀어요.
3: 네! 부경 장군님!
4: 살았다.
5: 네! 부교감 장군님! 다시 소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상이요! 위상이요!
0: 이렇게 교감 장군이 스트레스 때문에 흥분해서 우리 몸이 피곤해지면 내가 쉬게 해주고
5: 또 부교감 장군이 너무 쉬게 해주면 다시 내가 나서서 균형을 맞추며
2: 항상성을 지키지.
6: 아하, 그렇구나. 근데 교감 장군님, 목욕을 오래 하면 왜 손가락만 쪼글쪼글하게 만드는 거예요?
5: 오! 손가락만? 아니, 발가락도 쪼글쪼글하게 만들지. 만약 물에 들어갔는데 손가락, 발가락이 쪼글쪼글해지지 않았으면
0: 굶어 죽었을지도 몰라. 오, 나마스테.
7: 물고기다! 잡아라! 우가! 우가! 우가! 잡았다! 미끄러졌다! 우가! 우가!
5: 손가락에 주름이 없으면 물에선 미끄러워서 물건을 놓치기도 쉽고.
7: 잡았다! 우가! 우가! 우가! 미끄러졌다! 놓쳤다!
5: 발가락에 주름이 없으면 잘 미끄러졌을 거요.
7: 배고프다! 배고프다! 우가! 우가!
5: 그럼 사냥도 못하고 쫄쫄 굶었겠지? 하지만!
2: 오! 쪼글쪼글!
5: 손가락, 발가락에 쪼글쪼글 주름이 있으면
7: 잡았다! 우가! 우가! 잡았다! 우가! 우가! 안 미끄러진다!
5: 물에서도 잘 미끄러지지 않고 물건을 잘 잡을 수 있어서 사냥도 잘 할 수 있지! 교감감감! 아,
2: 배부르다! 우가! 우가!
6: 그래서 물에 오래 있으면 손가락, 발가락을 쪼글쪼글하게 만든 거예요?
5: 그렇다!
6: 교감 장군님, 정말 대단해요!
0: 아, 그 쪼글쪼글한 손가락은 다시 원래대로
2: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한!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한!
0: 손가락으로 돌아올 거야. 내가 핏줄을 넓히라고 했거든. 그럼 뭐든 만지고 느끼는 섬세한 손이 될 거야?
6: 오! 교감 신경 최고 딱지!
8: 부교감 신경 최고!

0: 호감신경 최고 최고!
1: 나마스테.
0: 뮴에서 키즈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성장기 유산균 케어세트를 드립니다.
2: 꼭 갖고 말 거야.
3: 이어서 페퍼피그가 방송됩니다.
4: 전 페퍼예요. 이엔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페퍼피그.
5: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6: TV에서만 보던 똘똘이를 이제 우리 집에서 만나요. 터치하면 똘똘이가 한글도 척척, 영어도 쏙쏙, 피아노 연주와 칠판 놀이까지. 100명의 똑똑맘이 선택한 우리 아이 첫 올인원 학습 놀이 책상. 똘똘이 똑똑 책상.
7: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0: 팔팔은 지금 친구 수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1: 안녕, 수지.
2: 네.
1: 안녕, 페파.
0: 수지가 팔팔에 놀러 왔어요.
1: 네.
0: 팔팔은 수지를 좋아하고 수지도 팔팔을 좋아하죠. 둘은 제일 친한 친구예요.
3: 팔파, 수지랑 같이 방에 가서 놀렴.
1: 네, 엄마.
0: 조지도 같이 놀고 싶었어요. 돌은 팔파 방에서 노는 걸 좋아하죠. 조지도 그렇고요.
1: 조지, 안 돼. 이 놀이는 누나들만 하는 거야. 넌 네 장난감 갖고 놀아.
0: 팔팔은 수지랑 둘이서만 놀고 싶은가 봐요.
1: 난 귀여운 요정 공주야. 내가 이 마법의 지팡이를 흔들면 넌 개구리로 변하게 될 거야.
0: 조지는 혼자 노는 게 싫었어요. 조지도 같이 놀고 싶었죠.
1: 조지, 안 돼. 난 수지하고만 놀 거야. 넌 딴 데 가서 놀란 말이야.
0: 조지는 외톨이가 된 기분이 들었어요.
3: 조지, 엄마가 맛있는 쿠키를 만들려고 하는데 좀 도와줄래? 이 그릇 안에 있는 것 좀 먹어줄래?
0: 조지는 엄마를 도와드리는 게 좋았어요. 하지만 누나랑 노는 게 더 좋았죠.
1: 난 간호사야. 그럼 난 의사 할 거야.
2: 그럼 아픈 환자는 누가 하지?
1: 조지!
0: 팔팔한 수지는 병원 놀이를 좋아합니다.
1: 네.
0: 조지도 좋아하죠. 팔팔한 조지를 진찰했어요.
1: 조지 어린이, 숨을 크게 쉬고 기침을 해봐요. 심장 뛰는 소리가 좀 이상하군요. 반창고를 붙여줄게요.
2: 네. 입을 크게

0: 걸려보세요.
1: 소지가 체온을 잽니다.
0: 아우, 큰일 났네. 열이 아주아주 많아요. 3일 동안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어야겠어요.
1: 아빠가 조지를 찾으러 오셨어요.
2: 아유, 이런. 우리 조지 어디 아프니?
0: 아니에요. 병원 놀이 하는 거예요. 조지가 환자거든요.
2: 아, 그렇구나. 그럼 아빠가 병문안을 해야겠네.
0: 올해는 안 돼요. 환자가 힘들어하거든요.
3: 환자야!
4: 이 과자는 조지 약이야. 이 약을 먹으면 금방 나을 거야.
2: 저기요, 의사 선생님. 배가 아픈데 저도 진찰 좀 해주세요. 간지러워요.
0: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요. 배고프셔서 그런 것 같아요.
2: 그럼 나도 과자를 먹어야 배 아픈 게 낫겠군.
4: 나도.

0: 할파 가족이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왔습니다.
1: 할머니! 할아버지!
2: 할머니! 아버지!
3: 우리 손자 손녀 왔구나. 어서 들어오렴. 깜짝 놀랄 게 있단다.
2: 뭔데요?
3: 새로운 애완동물이 있어. 뭔지 알아맞혀 볼래?
2: 공룡?
4: 아니란다. 공룡은 아니란다, 조지. 들어와서 보렴.
0: 할머니, 할아버지의 애완동물은 앵무새입니다.
3: 해파? 조지? 이건 앵무새라는 새야. 이름은 폴리란다. 우리 예쁜 폴리.
1: 우리 예쁜 폴리.
5: 우와.
3: 난 영리한 새예요.
1: 난 영리한 새예요.
2: 엄마, 폴리는 왜 할머니 말을 그대로 따라해요?
6: 앵무새는 원래 그런 거야. 자, 보렴. 안녕, 폴리.
1: 안녕, 폴리.
6: 정말 예쁜 앵무새구나.
1: 정말 예쁜 앵무새구나.
3: 주방으로 들어오너라. 차 마시자. 페파, 조지, 어서 오렴. 초콜릿 케이크 먹자.
2: 가요, 할머니.
0: 파파랑 조지는 초콜릿 케이크를 좋아하죠. 오늘은 앵무새랑 놀려고 서둘러서 먹고 있네요.
1: 다 먹었어요.
3: 아니, 세상에, 이게 무슨 소릴까?
2: 할머니, 이제 다 먹었으니까 가서 앵무새랑 놀아도 돼요?
3: 초콜릿 케이크를 남김없이 다 먹은 거니? 이제 나가버렴.
2: 조지, 폴리한테 말 좀 해봐.
0: 조지는 수줍은가 봅니다.
2: 안녕.
1: 안녕.

0: 즐겁습니다.
1: 난 페파야. 난 페파야. 조지, 너도 말 좀 해봐.
0: 페파와 조지가 앵무새 흉내를 냅니다.
1: 난 앵무새 폴리.
0: 페파는 또 어떤 말을 할까요?

0: 않을까 생각하고 있죠.
1: 난 시끄러운 앵무새야. 난 시끄러운 앵무새야.
2: 펄파, 조지, 앵무새랑 노는 게 재밌니?
1: 네, 할머니.
2: 폴리는 정말 귀여운 앵무새지?
1: 네, 할머니.
2: 난 영리한 앵무새예요.
1: 난 시끄러운 앵무새야. 난 시끄러운 앵무새야.
2: 세상에, 맙소사.

0: 옥스포드 타운 스와트 성공이다.
1: 사건 발생.
0: 도망쳐. 나 잡아봐라. 보드로 확인. 스와트 출동. 기동전 투차 진입. 야후. 꼼짝마. 사건 종료. 스와트 옥스포드.
1: 빠르게 달리는 킥보드.
2: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빠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빠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빠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3: 형들, 떡볶이 먹자.
4: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5: 이거 대박이네.
4: 진짜 맛있겠지?
5: 대박. 너무 맛있는데?
6: 쫄깃쫄깃하네.
5: 너무 좋아.
7: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0: 도토리 문화센터. 이용회원 평균 연령 70세. 월요일은 묵향으로 가득 차고 토요일엔 펑키타운이 울려 퍼지는 평화로운 곳. 그리고 곧 내 손에 사라지게 될 곳.
1: 이런 곳을 파괴하러 온 거군요.
2: 슬프다.
0: 취미는 인간을 아둔하게 만듭니다. 자, 보세요. 이 한심한 시간 낭비의 현장을.
3: 문이 열린다.
4: 시작이다.
3: 빨리 가야 해. 금방 마감된다고.
5: 부장님, 드디어 접수 시작입니다.
3: 서둘러. 이번 달 꼭 성공해야 해.
0: 이 정도 불리한 조건에 이미 익숙해. 예상한 대로다. 순탄하면 이 고두리 인생이 아니잖아. 힘들다고 포기할 여유는 없어.

0: 사장님, 캔들 만드는 거 쉽다니까. 스트레스도 풀리고. 다들 마음껏 가져가. 또 선물할게.
1: 감사합니다.
2: 예의상 고부장님한테도 하나 줘야 하나?
3: 부장님한테요? 에이, 양초 만들기 따위가 업무 스트레스를 줄여준다고요? 이거 만들고 나면 일이 혼자서 짠 하고 해결되어 있나요? 일이 주는 스트레스는 그 일을 끝내야 사라지는 겁니다.
0: 부장님이랑 진짜 똑같다, 김대리.
4: 부장은 진짜 무슨 재미로 살까? 맨날 회사 집, 회사 집. 식사도 컴퓨터 앞에서 싸구려 김밥 한 줄로 때우잖아. 같이 일하는 나까지 숨 막힌다니까.
5: 아, 저도요.
6: 고두리 부장님. 사장실에서 급히 호출하셨습니다.
0: 아, 사장실에서?
7: 아이러니해, 정말. 이 문화센터 말이야. 시에서 제일 비싼 땅 위에 모여서 제일 돈 안 되는 걸 만들어내고 있잖아. 물론 이 땅의 가치는 럭셔리한 배경의 선관이 남다른 유리만 정도는 돼야 알 수 있겠지만.
8: 3년 안으로 고속철도 착공 예정, 강남까지 10분 내로 진입 가능한 터널 공사 협의 중, 국내 최고의 땅 기운 전문가에게까지 검증받은 중수지리의 명당. 굴러다니다 버려질 양초 만드는 데 쓰기엔 정말 아까운 땅이죠. 이 땅은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에 쓰여야 합니다. 우리 유니버스 그룹의 야심작 신개념 멀티 쇼핑 센터 더 유레카 같은.
7: 역시 마음에 쏙 든다니까. 소나?
6: 네, 이들은 토지 소유권 양도에 동의하지 않은 최종 4명. 소유주 넘버원, 이름 정중순, 나이 68세, 사군자 교실 고인물. 다음은 소유주 넘버2 지옥길, 76세, 수혜 교실 강사 겸 실버 태권도 교실 수강생 겸 시스기 교실 수강생 겸 은빛 디지털 배움터 수강생 겸 포크댄스 교실 수강생. 마지막으로 현 도토리 문화센터 자치회 회장입니다. 소유주 넘버3 모미란, 50세, 갱년기 극복 교실 수강생. 마지막으로 소유주 넘버4 송수지, 59세, 시스기 교실 수강생이지만 현재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수업에도 불참한 지 1년. 보시다시피 모두 도토리문화센터의 회원들입니다. 이 중 연락 가능한 3명의 소유주 전원이 다른 계약권의 2배를 제시해도 꿈쩍하지 않고 있습니다.
9: 안 판다고 했다!
10: 안타깝지만 매도 계획은 없습니다.
5: 관심 없다니까 왜 이러세요?
7: 소니, 너는 왜 저러는 것 같아?
6: 제가 지켜본 바로는 센터 만족도가 매우 높아 보였습니다.
11: 장수! 장수! 장수!
12: 야, 역시 에이스세요.
7: 그래서 말인데, 부부장이 직접 가보는 거 어떨까?
0: 제가 직접 말인가요?
7: 그래, 직접. 가서 양초를 만들건 준발을 땡기건 그 똥꼬집 할매들이 원하는 걸 알았네. 책 잡히거나 숨기는 건 없는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입맛부터 취향까지 낱낱이 알아낸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협상 테이블에 앉자. 그렇게만 된다면 차기 본부장 자리는 자네 걸세.
0: 사군자, 수예, 포크댄스, 갱년기 극복, 실수기 모두 가장 빠른 날로.
13: 여긴 사군자 교실 줄이고요. 다른 수업 등록은 그 수업 줄에 다시 서셔야 해요. 아,
0: 줄을 또요?
13: 네, 사군자 교실 등록하시겠어요?
0: 저, 영수 좀 처리됩니까?
14: 부장님, 몇 개 성공하셨어요?
0: 사군자 하나.
15: 저도요.
14: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부장님.
0: 지미 같은 거 다 없어져버려! 그 화선지 같은 거 있습니까?
16: 유니버스 그룹 계열 유통사 유마트가 출시한 신형 생활가전이
8: 유니버스 그룹. 한때는 1등이었지만 이제는 뭘 해도 욕만 먹는 유통업계의 열등생. 그리고 내가 살아남아야 할 곳.
1: VVIP 프로젝트는 무슨... 유레카랑 엮인 이분들 다 짐 싸서

0: 집에 간 거 몰라?
1: 고들이 어쩌냐? 꽃마차 탄 줄 알았더니 똥수레를 탔네?
2: 내가 올라탄 것이 꽃마차건 똥수레건 상관없다. 무조건 굴러가게 만들 거니까.
3: 잘 나왔나?
0: 부장님!
2: 오솜 씨, 3개월 동안 여기서 우린 평범한 수강생인 겁니다. 눈에 띄는 행동은 삼가세요.
4: 내가 스파이가 된 것 같더라.
2: 이 쓸모없는 취미 전용 건물 따위 파괴 해주마. 그럼 2시간을 봅시다. 규칙 1. 눈에 띄지 않는다. 먼저 눈에 띄지 않게 목표물을 찾아내야 해. 젊어서 실패.
5: 새로운 회원인가 보네.
6: 양복을 입었구먼. 젊은 양반은 처음인 것 같은데.
2: 이래서야 목표물을 찾을 수가. 정중순, 정중순. 대체 어디에? 어, 찾았다. 좋았어. 저 자리만 비어있는 걸 보니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게 사실이었군.
7: 나이 68세, 독신, 정직한 이비인후과 원장입니다. 사군자 교실에서는 로라라는 가명을 쓰고 있다고 하네요. 그 이유는?
8: 신입 회원이시죠? 그쵸?
2: 네.
8: 나는 남생이라고 해요. 내 옆에 빈자리에요. 앉아요.
2: 네? 저는 그게...
8: 아니 왜? 찾는 사람 있어요? 친구랑 같이 등록했나?
2: 아닙니다.
8: 자, 이건 여기 넣고 따라와요. 수업 전에 준비할 것들이 있거든요. 나도 처음에는 엄청 헤맸다.
2: 아니, 잠시만.
8: 어머, 저기. 에이, 딱따구리가 있었는데 빨리 봤어야지. 오색 딱따구리는 도심에서 보기 힘들거든요. 제가 중학교 생물교사였어요. 올해 퇴직하긴 했지. 아이고, 내가 아직도 교사가 아니라는 게 실감이 잘 안 나. 두근두근 설레하며 첫 출근하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2: 남삼이 회원님, 수업 5분 전입니다. 물 받는 곳은 아직인가요?
8: 아, 차차차차차. 시간도 참 빠르지. 에구, 지나칠 뻔했네. 여기에요, 여자 화장실. 수업 중에 심하려 오면 부끄러워 말고 언제든 일어서서 가면 돼요. 중학생인데도 그걸 못해서 교실 바닥에 지리는 녀석들이 해마다 있다니까.
2: 40살은 그런 거 안 부끄럽습니다.
8: 뭔가 재밌는 일이 생기면
2: 마이 페이스의 말만 너희 벌써 피곤하다. 그래도 고인물 같아 보이는데 정중순에 대한 정보를 좀 갖고 있으려나? 오래 다니셨으면 우리 교실에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어요. 보니까 우리 뒷자리 분도 꽤 오래되신 것 같던데.
8: 나요? 나 지난주에 처음 왔는데. 어? 우리 뒷자리 그게 누구더라? 그분 이름이
2: 에이, 시간 낭비만 했잖아. 나도 이름 정도 안다고.
8: 어머, 마침 오시네. 로라님. 여기 와서 인사 좀 해요. 새로 오신 회원님이 로라님을 아주 궁금해하네요. 친해지고 싶은가 봐.
2: 그만 둬.
9: 궁금하다고요? 왜요?
2: 그게 붓을 쥔 자세가 다른 분들하고 달라 보였달까요? 딱 봐도 실력자라는 게 느껴지더군요. 그 정도 실력이 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9: 거짓말.
2: 거짓말이라고요?
9: 지금 거짓말하고 있잖아.
2: 네, 제가요?
9: 날 속일 생각은 않는 게 좋아요. 나 당신 누군지 알아.
2: 저를요?
9: 그림은 핑계고 다른 목적이 있는 거잖아.
2: 설마 들킨 건가?
9: 나 당신 누군지 알아.
2: 저를요?
9: 그림은 핑계고 다른 목적이 있는 거잖아.
2: 설마 들킨 건가?
10: 결국 고두리도 잘렸대?
11: 내가 그랬잖아. 더 유레카가 아니라 더 유배지라고.
9: 당신 효도관광 사기꾼이지? 여기 노인들한테 접근해서 친분 쌓고 관광시켜준다고 속이고 가짜 녹용 팔고.
8: 어머나 진짜예요?
2: 그럴 리가요. 전 그냥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9: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믿지요? 증명할 수 있나요? 설비회사

0: 자리를 제한 거야, 그 망할 놈이.
1: 아저씨, 야, 거기서.
0: 완전 당했어. 언니, 나 분해 미치겠어.
2: 또 올게 같은 게 감히 우리 막내의 애시리를 흘리핀 너 내 치기뿐다.
3: 내 이름은 오소운, 유니버스 그룹 사장 직속 비서 2년차. 이번 달부터는 새 상사와 일하게 되었습니다.
4: 내가 진짜 쟤는 아무한테나 안 넘기는데 고부장이 더 유용하게 쓸 것 같으니까 믿고 보내는 거야.
2: 무슨 중고거래하러 나왔냐고.
4: 테라치 소우나?
3: 네, 변덕스러운 사장님을 모시며 이런 일에는 익숙해졌답니다.
2: 아니 실은
5: 황당할 정도로 개꿀이지.
6: 내가 언니 분위기가 좋은데 그려.
3: 소문과는 달리 고드리 부장님도 꽤 나이스하신 것 같아요.
7: 소은 씨는 20대라 연세 있는 분들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스몰통용으로 쓸만한 것 좀 정리해봤습니다.
3: 우와, 감사합니다 부장님.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관광지는 나이아가라.
2: 조금 독특하시긴 하지만
3: 세대차를 걱정하는 건 날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죠. 난 어른들의 마음을 여는 가장 간단한 마법을 알고 있거든요. 그건 바로 활짝 웃는 얼굴과 안녕하세요 인사.
8: 글쎄, 난 오해일 줄 알았다니까요.
9: 나 참, 붓을 준 자세가 남달랐다느니 하도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니까. 배운 지 이달로 고작 2년일걸요.
7: 이번 달로 2년이라면 지분 매입과 동시에 사군자 교실에 등록했다는 건데 도토리 센터 땅을 쥐고 있는 이유가 뭐지?
10: 사군자 교실에 아주 잘 오셨습니다.
7: 아, 네, 선생님.
10: 사군자는 처음 배워보시나요?
7: 학생 때 미술 시간에만 접해봤습니다. 메랑국적 정도만 아는 수준이라서.
10: 우리 교실에서는 제일 먼저 난초를 배웁니다. 그 다음 단계는 꽃, 국화와 매화. 아주 숙련되면 대나무를 그리지요. 난초를 그릴 때 쓰는 선 세 가지를 보여드릴 테니 잘 보세요. 하나는 잉어의 머리처럼, 하나는 사마귀의 배처럼, 또 하나는 쥐의 꼬리처럼. 이렇게 제각각인 선들이 어우러지면 난초가 완성되지요. 참 조화롭죠. 오늘은 붓과 친해지는 게 먼저예요.
11: 그짝이 오소운인교.
3: 네, 작은 소 구름분. 작은 구름이라는 뜻이에요.
12: 젊어 먹고 당황스럽네.
13: 남의 제리 셰비는 너무 뭔가 다르긴 다르네 언니야. 언니 카리스마에 보는 내가 다 쫄리는데.
3: 짠! 프랑스에서 직구한 대바늘이에요. 엄청 귀엽죠 선생님.
12: 귀엽죠.
13: 아기 도깨비네. 예, 깜찍하네.
3: 그쵸?
13: 뭐? 아기 토깽이에? 언니 미친나?
12: 젤마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그랬지. 무슨 아가 저래 살랑거리노?
13: 머리는 와 이래 넘기는데. 내 진짜 온 언니한테 실망할라 건다. 막내 애시리만 생각해라 언니야.
12: 기다리봐라. 내 젤마 쫓아낼 방법이 있다. 애시리, 애시리의 눈물을 기억해.
11: 우리 수혜 교실은 입학 레벨 테스트 있는 거 아시지?
12: 그런 게 있었나?
3: 입학 레벨 테스트라고요?
11: 그거를 막 통과해야 정식으로 입수할 수 있어, 얘. 이거 다들 통과한 기라, 얘. 아주 간단하니까 시범을 보면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2: 자!
11: 분노의 코만들기! 겉뜨기! 안뜨기! 꽈배기 뜨기! 찌르고 감고 돌리고 빼고! 대바늘 공차 돌리기! 뜨개질은 근력이다!
3: 뜨개질하면서 스쿼트? 여기 이상해.
13: 언니야, 코 다 빠진다. 신입이 실망한다.
3: 실수예요.
11: 정수다, 코바늘. 살릴 수 있다. 살린다. 내 살리고 만다. 살릴.
13: 였다. 26개 코.
11: 참 쉽지. 안 써봐 있어.

0: 감고 돌리고 빼고 뜨점 뜨점 뜨개질 점프 해바늘 회오리 감기 짠! 저 잘하죠?
1: 그렇게 잘하는데 뭐 알락구유까지 와서 배울락 하노?
2: 그야 당연히 뜨개질은 같이 하는 쪽이 훨씬 재밌으니까요.
3: 어디서 바람이
1: 우리가 완전 오해했었네.
0: 아, 저도 얼마나 당황했던지 차례가 됐는데 친구분은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시죠. 뒷사람들은 계속 눈치 주죠. 할 수 없이 저라도 접수를 하게 된 거예요.
1: 엄마 잘해봤다. 바쁜 사람들 계속 기다리게 할 순 없지.
0: 어? 그래도 저 때문에 친구분이 등록을 못하게 되셔서 마음이 안 좋아요. 지금이라도 취소를 할까요?
1: 그래, 시리는 요 아이라도 맨날 보는데 뭐 걔한테 이 빵 이름이 뭐라고?
0: 마들렌이요. 더 있으니까 마음껏 드세요.
1: 마릴린 이거 만나네.
3: 아니야, 마릴린은 뭘로고? 모델렌이다, 모델렌.
1: 아.
4: 어? 두리모노님, 전화.
5: 그냥 두는 게 낫지 않겠어요? 집중한 것 같은데.
6: 벌써 한 시간이 지났어? 취미는 역시 인간을 아둔하게 만든다. 앞으로도 절대 취미 같은 건 만들지 않겠어. 이건 엄마일 뿐이야.
7: 네, 소은 씨, 제가 전화를 못 받았네요. 아직 수업 중인데 무슨 일이죠? 일단 알았어요.
8: 부장님, 이쪽입니다.
7: 왜 만나자고 했죠? 연락은 문자로 하기로 했잖아요.
0: 그게... 취미가 있으신가요?
7: 취미요?
0: 네!
7: 아니요, 취미 같은 거 없습니다. 소은 씨 먼저 그러고 남는 수업은 제가 하죠.
0: 그래도 음악은 좋아하시죠?
7: 집중을 방해해서 안 됐습니다. 됐나요?
0: 그럼 영화는요?
7: 3시간 너무 길어.
0: 여행은?
7: 내 돈 쓰고 번 곳엔
0: 맛집은?
7: 식탐 없음.
0: 낚시는?
7: 생선 싫어.
0: 게임은?
7: 이쯤 되면 알 텐데.
0: 이번 기회에 마음에 맞는 취미를 찾으시면 좋겠네요.
7: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절대.
0: 부장님, 이게 대체...
7: 오소은 씨, 긴급 전달 사항이 뭐냐고 두 번째 묻고 있습니다.
0: 소유주 넘버 2 지옥길님이 문화센터 자치회 회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1: 한동안 잠잠하다 캤더니 부동산에서 또 땅 팔라고 전화가 삐렁삐렁 왔었는다. 썩을 것들.
3: 확 막 욕을 세리 해피지 언니야. 이러다 2년 전처럼 사달라는 거 아이가?
0: 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3: 일도 아주 큰일이 있었지. 이 자리에 놀이랜드 짓는다고 난리도 아니었다. 그때 우리 옷길 언니 아이디 아이였으모 도토리 문화센터 벌써 문 닫았다 아이가?
0: 무슨 아이디어요?
3: 센터 땅 한평 사기 캠페인. 한 사람당 센터 땅 한 평씩만 사서 안 팔모 도토리 문화센터를 살릴 수 있다. 이 진짜 천재적인 아이디 아이가? 뭐 아무도 안 샀지만서도
1: 그때는 참말로 위기였대. 말 좀 들어 처물어 이 영감제이야. 센터 문 닫기 전에 관장문 먼저 닫고 싶은겨.
3: 아이고 언니야, 성질 좀 죽이란 말아.
1: 개발 소문에 땅값은 폭등해가 사겠다는 사람은 없지. 고마 다 때려치우삐고 에어컨 바람이나 쐬러 갈삐까 싶었다.
5: 안녕하세요.
1: 어?
5: 땅을 좀 매입하고 싶은데요.
1: 그분이 나타났다. 로라님.
0: 로라님이라면 소유주 넘버원 정중순 씨?
3: 근데 그 양반은 그때 여 수강생도 아니었지 않나? 와갑자기 땅을 사시고.
1: 그거는 나도 모른다. 근데 참 이상한 거는 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묻고 덜컥 사겠다는 사람이 엉뚱한 것만 딱 하나 물어봤다 아이가.
5: 제가 이 땅을 매입하면 선생님은 문화센터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거지요. 아까 센터 앞에 서 계시던 분 말이에요. 호는 청아, 이름은 강주. 청아 이강주 선생님.

0: 이어서 처음 배우는 AI가 방송됩니다.
1: 꼬마버스 타요가 멋진 소방구조 대원이 됐어. 동등한 새 친구 트윗과 함께 말이지.
2: 반가워. 난 트윗이야. 어떤 사건도 맡겨만 줘.
3: 타요, 트윗, 사건이야. 어서 출동해야 해.
1: 알았어요. 소방구조대 출동!
4: 자동차 구조대도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자동차 구조대 출동!
3: 도시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사건들과 거짓으로부터
4: 시민들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내라.

0: 옥스포드 타운 스와트
1: 성공이다.
2: 착공발생.
1: 도망쳐. 나잡아봐라.
0: 보드로 확인. 스와트 출동. 기동전투차 진입. 야호. 꼼짝마. 사건 종료. 스와트 옥스포드.
3: 네,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4: 안녕하세요.
3: 처음 배우는 AI의 허성모입니다. 저는 어릴 때 과학을 엄청 좋아하긴 했어요. 근데 이 과학이라는 게 호불호가 꽤 갈리는 과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쉽고 재밌게 과학을 한번 같이 공부하는 방법을 배워볼 겁니다. 그 방법 알려주실 원승현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원승현입니다.
3: 맞습니다. 우리 과학 학생들이 왜 그렇게 좀 어려워하는 걸까요?
4: 과학이란 게 눈에 안 보이는 걸 배우는 학문이라서 그래요.
3: 아오.
4: 공기, 뭐 태양계, 화석.
3: 네.
4: 그런 안 보이는 거를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배워야 되는 학문이라서 되게 어렵습니다.
3: 아,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아요.
4: 두 번째로는 네. 사실 과학을 우리가 공부할 때 정답을 맞추는 과목으로 공부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과학이란 게 정답에서 시작하는 과목이 아니라 질문에서 시작하는 과목이거든요.
3: 네.
4: 뉴턴이 사과나무 밑에서 있다가 쉬고 있다가 네, 사과가 떨어지는 걸 봤어요. 떨어지는 걸 보고서 중력이구나 라는 걸 이제 처음으로 생각을 하게 됐죠.
3: 네.
4: 그런데 이제 만약에 뉴턴이 중력이란 걸 평소에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3: 그럼 이제 그냥 사과 맞고 아야! 아 이거 사과잼이나 해먹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4: 그쵸. 네. 아프죠. 네, 아프네 하면서 끝났을 거예요.
3: 맞아요.
4: 그런데 여러분 이러면 중력이 없어요.
3: 세상에 중력이 없었을 수도 있겠다.
4: 네. 그러네요. 과학의 발전은 이렇게 질문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3: 와,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으로 과학의 첫 발걸음을 내딛어 볼 수 있다는 거죠.
4: 그러면 저희가 네. 이제 질문해봐 이렇게 네. 하면 질문하기 좀 어렵잖아요.
3: 아, 그러면 너무 막막하죠.
4: 에. 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뭘 배웠는지 그걸 이제 간단하게 써보게 되면
3: 네.
4: 그러면 이제 AI가 질문을 만들어주는 걸 우리가 해볼 거예요.
3: 오, 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AI한테 좀 만들어달라고 하는 거군요.
4: 네. 아. 이게 누구인지 지칭부터 먼저 해줘야 돼요.
3: 네.
4: 왜냐하면 우리의 수준에 맞게 네, 질문을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나 초등학생인데 오늘 학교에서 지층과 화석을 배웠어. 그런데 솔직히 뭐가 궁금한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내가 더 궁금해질 수 있게 만약에라고 시작하는 질문을 3개 정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3: 아, 만약에로 시작하는 질문 3개.
4: 네.
3: 근데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4: 네, 그렇죠?
3: 그게 그렇죠. 중요한 거죠.
4: 여기에다가 조금 더 지침을 추가할 거예요.
3: 네.
4: 인터넷에 검색하면 답이 바로 나오는 질문은 빼죠.
3: 네.
4: 내가 직접 상상해서 생각해봐야 하는 질문이 좋아. 두 번째로는 질문마다 내가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질문을 하나씩 더 붙여줘.
3: 아, 또 이렇게 꼬리 질문을 네. 달라고 하는 거군요.
4: 그렇죠. 자, 이렇게 만들었을 때
3: 네.
4: 짜잔.
3: 오! 오, 이렇게 네. 딱 카드로 만들어주는구나.
4: 네, 좋습니다. 이렇게 카드가 됐죠.
3: 네.
4: 네. 성국 씨가 뭐, 여기서 궁금한 거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3: 만약 내 방이 오늘부터 지층처럼 차곡차곡 쌓인다면, 100년 뒤에 파보는 사람은 무엇을 가장 먼저 꺼내게 될까? 그러면은, 시간 지나도 땅 속에 남아있을 수 있는 게 뭘까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4: 그쵸. 그래서 여기 그 다음 질문에 내 방 물건 중에서 100년 뒤까지 남아있을 건 뭐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건 뭘까.
3: 우와.
4: 네, 이렇게 이제 질문을 또 해주게 됐죠.
3: 아우, 그러네요. 와,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생각의 길을 잡아주네요.
4: 네, 맞습니다.
3: 근데 그냥 얼핏 생각해봤을 때는 좀 자연에서 유래된 것들은 다 자연으로 돌아갈 것 같고 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옷 막 나일론 섬유,
4: 네.
3: 막 플라스틱, 인공 합성물들이 훨씬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네요. 만약에 돌들이 권투 대회를 한다면 누가 우승할까?
4: 네, 사실 여러분들이 집에 갈 때나 네. 돌들 되게 많이 보잖아요.
3: 그렇죠.
4: 사실 돌들이 서로 다른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3: 네,
4: 그런 돌들이 부딪혔을 때 누가 이길까? 누가 더 강한가? 이런 질문을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3: 근데 이런 돌들이 또 서로 권투대회를 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
4: 그쵸.
3: 누가 가장 셀까 솔직히 궁금하긴 하네요.
4: 자, 그래서 제가 네. 돌을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3: 아, 진짜 네. 돌을 갖고 오셨군요.
4: 네. 이렇게 다른 돌을 가져와 봤어요. 네. 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네. 네, 그런 이제 돌들로 가져와 봤는데요. 이건 이암.
3: 이암.
4: 네, 진흙으로 만들어지는 돌입니다.
3: 이암. 약간 부드러운 돌이죠.
4: 네, 그래서 만져보시면 이렇게 조금 표면이 매끈매끈하죠.
3: 어, 그리고 이렇게 뭐 묻어나네요.
4: 어, 네.
3: 클레이처럼. 네, 좋습니다.
4: 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건 현무암이에요.
3: 이거 여러분들 제주도 가서 많이 보셨죠? 돌 하르방 만들어지는 그 돌입니다.
4: 네. 그래서 얘네 둘이 만약에 싸우게 된다면 네.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3: 아, 이거 둘 다 약해 보여요, 솔직히 말해. 구멍이 송송 나 있고 네. 만지기만 해도 이렇게 뭐가 묻어 나오니까 약해 보이는데 그래도 저는 돌 하르방 네. 돌을 믿겠습니다.
4: 여기 힌트 보시면 네. 두 돌을 부딪혀 봤을 때 자국이 남는 쪽이 더 약한 돌이래요.
3: 아, 힌트가 또 있구나.
4: 네. 네. 딱.
3: 와. 다르네.
4: 뭐가 계속 떨어져 나오죠.
3: 네. 네. 한 친구가 계속 이 부스러기를 흘립니다. 빵 조가리처럼. 이암이 상처가 열심히 나고 있어요, 지금.
4: 그럼 둘이 권투 대회를 한다면
3: 네.
4: 네.
3: 현무암이 이겼다.
4: 했다. 이렇게 실험을 하면 바로 알 수 있는데
3: 네.
4: 사실 이거 어디서 구하죠?
3: 제주도 가야죠.
4: 아, 제주도 가셔서
3: 진흙 뻘밭에 가서 캐야죠. 이암 캐야죠.
4: 그런데 우리가 이걸 여기저기 가서 가져와야 되는데
3: 네.
4: 우리가 AI를 활용하게 되면 얘네들을 쉽게
3: 네.
4: 네, 집안에서 실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3: 어떻게?
4: 시작은 나 초등학생인데로 시작을 합니다. 돌에 대한 게임을 하나 만들어줘. 우리는 두 단계로 만들 겁니다.
3: 네,
4: 그래서 단계. 두 단계로 만들고 싶어. 1단계는 돌이 부딪혀서 누가 더 단단한지. 네, 2단계는 우리나라 지도에서 나오는 거니까 어디에서 나오는지 네, 이런 걸 이제 써주게 됩니다.
3: 아, 그래서 돌들끼리 권투대회 열어서 1등도 매겨보고 순위도 좀 매겨보는 게 1단계고
4: 네.
3: 2단계는 우리가 그 대결시킨 돌들이 좀 우리나라 어디에 있는지를 좀 지역과도 연결을 시켜보는 게 2단계라는 거군요.
4: 네, 그렇게 하면 또 학습적으로 게임을 할 수 있죠. 과학 게임. 자, 여기 나오는 돌들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걸로 해줘.
3: 네.
4: 돌마다 특징이 딱 보이는 그림도 그려줘. 이거를 이제 조금 더 게임을 잘 만들려면 뒤에 이제 적어줘야 돼요. 먼저 할 일 목록을 만들고 시작해줘. 다 만든 다음에 과학적으로 틀린 게 있는지 너가 스스로 확인해서 나한테 알려줘.
3: 아오.
4: 자, 그러면 쭈루룩 만들고 있죠. 이렇게 네. 이제 할 일 목록도 얘가 만들었습니다. 자, 결과물이 나오게 됐습니다.
3: 네. 아, 잠깐만. 돌돌 배틀 탐험대. 이렇게 이제 이름까지 귀엽게.
4: 자, 그러면, 자, 여기 부제가 있죠. 누가 제일 단단할까? 부딪혀보면 알 수 있어. 네. 아까 카드하고 비슷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게임을 시작을 하게 되면, 네. 소리도 나와요.
3: 우와.
4: 그쵸?
3: 귀여워.
4: 네.
3: 이암이 있고, 터키암이 있고, 한번, 꽝 부딪히기. 이암, 쪼개짐.
4: 네.
3: 석회암, 사암. 석회암, 쪼개짐.
4: 네.
3: 아, 사암, 쪼개짐.
4: 그럼 아까 해보셨던 것도 해보셔야죠.
3: 네.
4: 아까 이암하고,
3: 현무암.
4: 현무암이 이겼네요.
3: 그럼 여감 현무암은 어떻게 했나? 현무암 생각보다 센데요?
4: 네, 되게 세죠.
3: 뭐 구멍이 뚫려 있어서 무시했더니 현무암 화강암.
4: 또 여기에서는 화강암이 이겼습니다.
3: 이기고
4: 네.
3: 아, 석영이 이렇게 강했던가요?
4: 되게 강한데요. 네,
3: 그렇습니다. 두세혁이 한번 도전해보려고 하는데
4: 네.
3: 자, 이렇게 순서를 바꿀 수가 있네.
4: 그러게요.
3: 자, 석회암, 화강암, 현무암.
4: 그 다음에 현무암 좀 셌죠?
3: 네.
4: 그쵸.
3: 여감, 사암, 석회암, 이암. 요렇게 였던 것 같습니다.
4: 그러면 정답을 한번 맞춰볼까요?
3: 맞겠지?
4: 네.
3: 한 개만 제자리야. 남당들이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수정을 해서
4: 네.
3: 정답 선언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4: 자, 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두근.
3: 아, 이제는 이 돌들을 위치를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4: 네, 그렇죠.
3: 와, 쉽지 않다.
4: AI가 또 친절하게 이렇게 정보도 넣어줬어요. 자, 화강암.
3: 화성암. 화성암이 이제 그 어쨌든 화산에서 비롯된
4: 네.
3: 돌이라는 거죠.
4: 그러면 여기 이제 정보가 쭉 나오고 어디에 많을까?
3: 이렇게. 서울에 있는 하얀 바위 봉우리로 유명한 산은 어디일까? 서울에 있는 서울산이 하나밖에 없네. 북한산.
4: 와우.
3: 이렇게 정답을 바로 알려주는구나.
4: 네.
3: 그리고 현무암은? 맞네요. 네. 와, 신기해, 신기해. 너무 재밌어요.
4: 아, 그렇죠. 너무 재밌어요.
3: 모든 과학 지식을 이렇게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4: 게임처럼.
3: 네.
4: 그쵸.
3: 야, 이렇게 한번 우리가 AI를 통해서 과학 지식을 한번 직접 실험까지 만들고 게임으로도 만들어 봤는데요. 배우다 보면 특별히 네. 이해 안 가고 특별히 재미없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그렇죠. 느끼기에.
4: 네.
3: 그런 것들에 한해서 이렇게 AI로 게임을 만들어 보는 건 너무너무 추천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4: 네. 여러분들이 꼭 잘 배우셔가지고 이렇게 과하게 재밌는 세계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3: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든 공부는요, 모든 열정은 호기심과 질문에서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있지? 저거 자, 꽃 설명해봐. 꽃, 예. 무슨 꽃이야, 이게?
1: 꽃! 응? 응?
0: 응? 상어, 숙의 향기를 피부에 들어오면 피부가 진짜 좋아져. 으이씨야. 으이. 아, 이 도령도 하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EBS 뉴스입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은 오후 1시 전후면 정규 수업이 끝납니다. 유치원에 다닐 때보다 오히려 집에 오는 시간이 빨라지는 셈인데요. 최근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초등 저학년의 학교 교육 시간을 오후 3시까지 늘리는 방안이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돌봄 공백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와 학교와 아이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0: 네, 오늘 국회에서 초등 저학년 수업 시간을 두고 포럼이 열렸습니다. 좌장을 맡은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초등 저학년 수업 확대, 이 논의가 다시 시작된 가장 큰 배경은 무엇일까요?
1: 네, 역시 초등 돌봄 절벽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초등학교 입학 전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오후 한 5시까지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었는데, 초등학교 1, 2학년 정규 수업은 대체로 오후 1시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상당한 공백이 생기죠. 부모님이 이제 집에 돌아올 때까지. 이 시간을 어떤 가정은 조부모 돌봄이나 육아휴직으로 해결하고 또 어떤 가정은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고 결국 부모의 소득이나 노동 조건, 지역에 따라서 지역의 어떤 교육 돌봄이나 교육 돌봄의 자원에 따라서 아이들의 오후가 달라지는 양상들. 그래서 국가가 초등 저학년의 오후 시간을 어떻게 책임져야 할지 여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했고 오늘 그 논의를 한 것이다. 뭐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우리 초등 1, 2학년의 연간 수업 시간이 OECD 평균보다 234시간 적다는 분석이
1: 맞습니다.
0: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29% 정도 적은 건데,
1: 네.
0: 이걸 단순히 수업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1: 네. 우리나라 초등 1, 2학년의 연간 정규 수업 시간이 60분 기준으로 581시간인데, OECD 평균 815시간보다는 234시간이 적습니다.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논의해 봐야 될, 통계이긴 한데, 다만, OECD 평균이 곧 우리 아이들에게 적합한 어떤 그 수업 시간이다, 목표 시간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가마다 입학 연령, 학제, 수업 일수, 쉬는 시간, 뭐 점심 시간 포함 여부,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방식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또 우리나라 애들은 학교 수업이 끝난 후에도 학원도 가고 학습지도 하고 그래서 학교 안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하루 전체의 학습 시간과 생활 시간을 봐야 한다. 그래서 234시간이라는 수치가 적다고 그래서 그만큼 수업을 더 해야 한다. 이런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한국의 저학년 공교육 시간이 왜 이렇게 짧은지, 그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점검하는 어떤 출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교수님.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요, 일찍 끝난 학교 수업 이후의 시간을 우리 아이들의 상당 부분이 사교육으로 채우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요?
1: 네, 애들을 키워보면 저학년 사교육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국어나 수학을 배우는 것에 더해서 태권도, 피아노, 미술, 이런 예체능 학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돌봄 교실이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0: 네.
1: 교육기관이면서 동시에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아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에서 이런 보육 목적의 사교육 이용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죠. 문제는 이런 가정의 경제력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오후 시간의 경험, 양과 질이 상당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은 여러 프로그램을 구매할 수 있지만 저소득 가정은 아이를 학원에 보낼 수 없다든지. 그래서 공교육 시간이 짧다 보니까 오후 시간에 있어서 경험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수업 시간을 늘리면 사교육이 자동적으로 줄어들느냐? 이것도 단정하기 어려운 이야기죠. 또 사교육에는 돌봄뿐만 아니라 어떤 입시 경쟁과 같은 선행학습 수요도 작용하기 때문에 이 학교가 제공하는 시간이 충분히 질 높고 선택 가능해야 실제로 사교육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반면에 교원단체들은요, 이런 정책이 지금 돌봄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는 것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1: 네, 선생님들의 우려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죠. 첫째는 이제 돌봄의 책임을 학교와 교사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높은데 정규 수업이 늘어나면 수업 준비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생활지도, 뭐 학생지도, 뭐 안전사고, 학부모 민원, 행정업무 부담이 많아집니다. 별도 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지 않으면 그 책임이 특히 담임교사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성장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초등학교 1, 2학년은 유치원에서 막 학교로 온 아이들인데 놀이와 휴식이 필요한 아이들이 충분한 공간도 없는 교실에서 오래 머무는 것이 과연 교육적으로 타당하냐. 교원단체의 공통된 요구라고 볼수 있습니다.
0: 네. 그런데 이 논의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8년도에도요, 오후 3시까지 학교 생활을 이어가는 더 놀이 학교가 제안됐었는데 결국은 무산되긴 했습니다. 당시에는 왜 실패했고 또 지금은 어떤 조건이 달라진 걸까요?
1: 당시 상황을 제가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교사는 반대했고 부모는 실망했다. 아이들은 집에 더 일찍 가고 싶은 욕구를 기본적으로 갖는다. 2018년도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연구 프로젝트에서 제가 독일 전일제 학교 사례를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더 놀이 학교는 쉬는 시간과 놀이를 늘려서 오후 3시까지 학교 생활을 이어가자는 그런 제안이었는데요. 저는 그때에도 모든 아이들에게 의무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필요한 아이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당시 계획이 좌초된 가장 큰 이유도 이 돌봄과 노동의 문제를 학교 체류 시간 연장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교원단체의 반발이 있었고 또 사회적 합의의 부족에 있었습니다. 인력과 공간, 안전책임, 교사의 업무 부담에 대한 준비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늘봄학교 운영 경험이 쌓였고 학령 인구 감소로 교원과 학교 공간도 넉넉해졌고 그래서 이제 돌봄 공백과 또 교육 격차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의무화라든지 교원 부담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같습니다. 과거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시간 확대부터 우선 결정하지 말고 참여 방식이나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어떤 합의를 보아야 할 듯합니다.
0: 네, 독일 말씀해 주셨는데요. 독일은 초등학생의 전일제 교육 돌봄을 법적 권리로 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논의 과정에서도 좀 참고할 점이 있겠죠?
1: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독일의 핵심은 아이를 의무적으로 학교에 오래 머물게 한 것이 아니라 원하는 가정이 전일제 교육과 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대했다는 점입니다. 2003년부터 연방정부가 본격적으로 시설과 프로그램에 투자를 했고 학교, 그다음에 청소년 복지기관, 지역사회가 함께 다양한 전일제 모델을 발전시켰습니다. 독일은 2021년에 전일제 지원법을 제정했고 2026년 8월부터는 1학년을 시작으로 해서 하루 8시간, 주 5일 전일제 교육 돌봄을 이용할 권리를 단계적으로 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2029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1회에서 4학년까지 전체 초등학교로 이제 전일제 학교가 확대가 됩니다. 그런데 학교는 전일제로 변화시켜야 되는 의무가 생겼지만 학생들의 참여 의무는 없습니다.
0: 원하는 대로.
1: 네, 원하는 대로. 정규 수업 이후 시간은 사실 이제 학교뿐만 아니라 호르트라 같은 이제 학교 아동 청소년 복지기관도 있고 그래서 이 사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어떤 그 아동 보호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독일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분명합니다. 보편적으로 이용할 권리는 보장하되 참여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학교의 모든 책임을 지우지 않고 지방정부와 복지체계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결국은 몇 시까지 아이들을 학교에 머물게 할 것인가 보다는 이 늘어난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고 또 누가 책임질 건가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교수님 맞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두 달 전 1,560원 선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이 최근 1,35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반면 일본 엔화는 여전히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청소년 경제 체력 기르기 프로젝트, 오늘은 환율이 무엇이고 왜 움직이는지, 또 한국과 일본의 통화 가치가 왜 엇갈리고 있는지 차현진 호서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요즘 해외 직구 하시는 분들 사이

0: 사이에서요, 지금이 살 때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원 달러 환율이 두달 만에 200원이나 떨어졌습니다. 환율이라는 게 뭐고 어떤 것인지 우리 학생들에게 좀 쉽게 설명해 주시죠.
1: 예, 환율. 일반적으로 환율이라고 하면 교환 비율의 약자니까 어떤 것이든지 교환할 수가 있는데 특히 우리가 환율을 이야기할 때는 두 나라의 화폐의 교환 비율. 그래서 한국, 일본, 미국이 있으면 원 달러 환율도 있고 옌 달러 환율도 있고 또 원옌 환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지금 1350원 이렇게 1360원 얘기하는 거는 원 달러 환율. 1달러당 원화가 1360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글로벌 경제 위기에 영향을 받았던 2009년 이후에 처음으로 1560원대까지 고환율을 기록했어요. 근데 불과 두달 만에 200원이나 떨어졌잖아요. 최근 원화가 이렇게 강해진 데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1: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수출이 너무 잘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수출을 보면 1910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사상 최고치고요. 특히 마지막 두 달, 5월, 6월은 매번 신기록을 갱신을 했고 아마 7월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구성 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큰 효자 노릇을 했습니다. 반도체 수출만 1930억 원을 했으니까 상반기 흑자의 대부분을 설명한다고 하겠습니다.
0: 그러니까 결국 수출이 늘어서 달러를 많이 벌게 되면 원화값이 올라간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 원리를 우리 청소년들이 알수 있도록 한번 설명해 주세요.
1: 예, 우리가 수출을 미국에다가만 하는 것은 아니고 유럽과 동남아에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달러화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유럽과 동남아에 수출을 하더라도 항상 달러로, 대부분은 달러로 받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많이 한다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달러가 많아지는데 어떤 것이든지 다 그렇지만 물건이 흔해지면 값이 떨어집니다.
0: 그렇겠죠.
1: 예, 그래서 원화, 달러를 수출을 많이 해서 달러가 들어오는 만큼 달러의 가치는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는 높아지고 그래서 1560원까지 갔던 게 지금 1380원도 가고 이렇게 낮아진다고 하겠습니다.
0: 네. 그런데 일본은 또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엔화는 달러당 156엔 수준의 약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 환율로 보면은요, 지금 900원도 채안 됩니다. 100엔이. 같은 아시아 수출국인데 왜 원화와 엔화가 이렇게 엇갈리는 걸까요?
1: 예, 한국이나 일본이나 고부가가치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그걸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일본은 국가 채무 비율이 지금 250%라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런 상태인 국가인데 경제가 좀 나쁘다 보니까 정부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민들 세금을 더 깎아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가 부채는 더 늘어나게 됩니다. 재정 적자 때문에. 그래서 일본에 투자했던 사람들 그리고 일본 사람도 이거 일본의 재정 적자가 지속 가능할 것 같지 않다 해서 걱정스러워서 돈을 외국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이나 수출을 많이 하는 거는 똑같은데 두 나라의 재정 상황이 환율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0: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요, 일본은 엔저 덕분에 최근 관광객이 많이 몰리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났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통화 가치가 낮은 게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 않을까요?
1: 예, 일반적으로 환율, 통화 가치 하면 그게 이제 환율로 표시가 되는데 한 나라마다 그것도 산업마다 기업마다 사정은 좀 다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중에서 일본을 방문했던 사람들은 엔화가 약세가 되다 보니 모든 물건값이 싸네 해서 지출을 많이 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일본의 중소 도시는 좀 경기가 많이 좋다고 해요. 그래서 환율이 떨어진다 또는 올라간다 하면은 모든 국민이 다 똑같은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덕을 보는 산업과 지역과 기업도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습니다.
0: 네, 마찬가지로 우리 원화 가치가 오르는 것도 우리 모두에게 좋은 거는 또 아닐 것 같습니다. 환율이 내려가면 누가 이익을 보고 또 누가 불리해지는 걸까요?
1: 예, 엔화가 약세가 돼서 일본 지방 도시들이 덕을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또 환율이 강세가 되고 원화 가치가 높아지면 역시 또 섭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백화점 같은 데인데 백화점에

0: 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우리나라 물건값이 비싸다고 생각해서 지갑을 닫을 테니까요.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 환율이 떨어져서 원화가 강세가 되면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한 두 그룹 정도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남의 물건을 팔기 때문에 그 가격을 함부로 조절하지 못하는 백화점 같은 데가 전형적인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반도체도 비슷합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수년에 걸쳐서 일정한 물량을 고정된 가격으로 계속 납품하는 계약을 통해서 수출을 하게 되는데 같이 벌어들이는 달러 가치는 양은 똑같은데 그것을 원화로 바꿀 때 그 가격이 그 전체 금액이 줄어든다고 그러면 반도체를 수출하는 업체로서는 조금 그 손해가 되는 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가격 경쟁력 갖고 싸우는 분야입니다. 우리나라 상당수 수출품은 중국이나 베트남하고 가격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원화 가치가 높아지면 그것 때문에 덕보는 것보다는 수출 물량이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돌려져가지고 전체적으로 수출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그 효과가 큰 산업은 원화 강세가 좀 불리해진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 네, 환율은 국가 간의 어떤 거대한 경제 문제야 이렇게 보기도 쉽지만 사실 우리 청소년들 최근에요 해외 직구도 많이 하고 게임 결제도 많이 하고 네. 또 가족여행으로 해외를 많이 나가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은 이런 환율 뉴스를 어떤 시각에서 보는 게 좋을까요?
0: 예. 이제 글로벌 경제, 또 경제의 글로벌화 때문에 요즘에는 청소년들의 소비 생활, 또 경제 활동도 환율하고 많이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랄 때하고는 이제 상황이 많이 다른데 문제는 이제 환율이라는 게 물건의 수출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들 게임, 관광이나 건설과 같은 서비스 수주에도 영향을 받고 또 일본의 재정정책이 또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재정정책도 영향을 미치고 또 기업이나 가계의 그 해외 주식 투자, 채권 투자도 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물건의 수출, 서비스, 재정정책, 통화정책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겠고요. 그래서 환율을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되느냐? 또 입장이 다 달라요. 누구한테는 유리하고 누구한테는 불리하고 그래서 청소년들이 그 경제 뉴스를 접할 때 아, 저런 일이 생겨서 환율이 이렇게 움직이면 오르거나 떨어지면 어떤 산업이나 기업한테 도움이 되겠고 어떤 기업한테는 불리하겠구나 이런 것을 한번 추측하거나 생각해보는 습관을 갖도록 하고 또 아, 저 기사는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이거는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이겠구나 아, 이거는 소비자 입장이겠구나 이런 것들도 한번 추측하는 그런 사고하는 훈련을 하면 그 글로벌화된 이 지금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경제 지식을 늘리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 네, 환율을 그저 숫자 자체로만 보지 말고 우리의 네. 산업과 또 생활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생각해보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9월 3일 목요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1: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 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 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시험 결과 염증 관련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2: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화면을 그려줄 수 있을까? 말이 아닌 손으로 감정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습니다.

무음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막을 통해 시청자의 몰입도를 높이고 화면의 움직임 하나, 소리의 예민함도 놓치지 않죠. 그리고 손의 속도, 표정의 뉘앙스까지 탐구합니다.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누군가에겐 아주 편리한 서비스. 우리는 자막 하나, 문장 하나, 손짓 하나에 진심을 다하죠. 자막이 말하고, 소리가 그림이 되고, 손이 이야기하는 놀라운 방송.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방송.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0: 무엇이 궁금한가요?
1: 서울에 있는 4년제 국립종합대학교 몇 개야?
0: 정답은 단 하나! 알려줄게요.
2: 106년의 역사도, 치열한 오늘도, 깊어지는 지성도, 앞서가는 기술도, 빛나는 내일도.
3: 당신의 정답, 서울과학기술대학교.
4: 강릉은 어디서든 1, 20분이면 산과 바다에 닿는 곳입니다.
5: 그 산림욕과 해수욕과 또 이제 운동까지 삼박자를 이제 고루 이제 즐길 수 있는 곳이라서 너무 메리트가 있는 곳입니다.
6: 자판기가 이제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했죠.
7: 아주 끝까지 할 겁니다.
4: 강릉은 인구가 약 20만 명인데 커피집이 500곳이 넘는 커피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8: 강릉의 커피에 대해서 지금까지 온 게 이런 분 때문에 이 정도로 발전했다.
4: 바빠서 못했다라는 말은 강릉에선 통하지 않습니다. 짜릿한 일상 탈출이 가능하지요.
9: 강릉 좋아.
4: 여행 가고 싶어서 설레는 곳 강릉이 요즘엔 살고 싶은 도시가 됐다는데요.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경포호수에서 흘러나와 바다로 가는 물줄기를 중심으로 위쪽은 경포해변, 아래쪽은 강문해변으로 나뉩니다. 그중 강문해변에 얼마 전 아주 핫한 장소가 생겼다는데요. 이름하여 머슬비치. 멀리서부터 눈길을 사로잡는 근육맨이 한창 운동 중인데요. 야, 도무지 눈을 뗄 수가 없네요.
5: 어우, 햇빛 너무 좋다.
10: 와, 대단하시네요.
5: 감사합니다.
10: 여기 지금 어떤 곳입니까, 여기가?
5: 여기가 이제 강릉 이제 경포대 옆에 이제 강문 해수욕장 근처에 머슬비치라는 곳인데 해외에 있을 법한 그 장소가 여기 한국에 또 제가 사는 강릉에 있다는 게 너무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름이 되면 이제 바닷가에 많이 오시는데 이 또 강릉에 또 유명한 게 또 바닷가에 또 소나무 있다는 점이 예쁜데 그 산림욕과 해수욕과 또 이제 운동까지 삼박자를 이제 고루 이제 즐길 수 있는 곳이라서 너무 메리트가 있는 곳입니다.
4: 오, 외국에서도 오셨네요.
11: I don't think I can do too much more.
4: 힘들면 이제 그만 내려오시죠.
11: Oh, this is very cool. Very cool. I've never seen anything so good. Maybe except Muscle Beach in Venice, California. This is very good.
12: I love the beach here. It's the sandy beach that stretches so long. This is not so often that you can come across it. It's a beautiful beach here.
4: 모르고 강문 해변을 지나치다가도 일단 발견하면 들어와서 이런저런 운동 회복이 바쁘다는데요. 이분도 그런 것 같죠?
13: 그냥 근처에 이런 게 있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0: 네, 되게 좋네요.
1: 안에서보다는 밖에서 운동할 수 있다는 게, 운동을 하면서 밖을 볼수 있다는 게좀 장점인 것 같아요.
2: 강릉은 해변을 따라 긴 소나무 숲이 있는 걸로 유명하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죠? 고요한 음악을 따라가 보니,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작게 말해야 할것 같은데요. 이분들에겐 강릉으로 이사 오자마자 바다의 매력에 푹 빠졌다는 공통점이 있답니다.
3: 이제 왼무릎 구부리고 두손 하늘 위로 만세해서 상체 올라갑니다. 내쉬며 골반 앞 손으로 동그랗게 왕 돌리기. 마시며 골반 가 올라갔다가
4: 약간 도시적인 약간 그런 생활권도 이렇게 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프라도 갖춰져 있고 일단 산에도 가깝게 갈수 있고 그리고 바다도 갈수 있고 약간 그런 게 조건들이 저한테는 너무 너무 안성맞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5: 정말 이 20분 안팎으로 산과 바다를 강과 이런 것들을 좀 넘나들 수 있는 도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생각적인 부분들이 자연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2: 강릉에 여러 번 여행 왔다가 아이가 태어나면서 과감하게 이사를 했다는 가족입니다. 강릉 안목 해변은 20년 전만 해도 한적한 어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커피 거리로 유명해졌죠. 해변을 따라 들어선 커피집들에선 바다가 한눈에 보입니다.
6: 이 전망이 좋고 그래가지고 딱 보면 뭐좀 우울했던 것만 여기서 딱 보면 딱 풀려요. 바다를 이래 보면은 기분도 좋아지고.
7: 강릉 이름 뭐 커피 유명하지만 특히 이 커피 이집 커피가 맛있어.
2: 이 커피 거리에 산 증인이 있다고 해서 만나봤는데요. 근데 지금 뭘 하시나 했더니만 말 그대로 커피를 끓이시는데요.
8: 전에는 전기나 가스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수만투르 프로젝트에 터키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때 불에다 끓였단 말이에요, 커피를. 다림식 커피. 우리나라 한약 달이듯이. 그래서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고, 그 모래를 뜨겁게 물로 달구어서 커피를 다림식으로 끓이는 거예요.
2: 최금 정신은 처음 안목 해변에 왔을 때를 기억한답니다.
8: 가난한 어촌마을 같은 느낌? 예. 그런 거리에서 자판기만 많았어요. 자판기만 한 몇십 대 정도? 예, 있었던 걸로 제 기억해요. 그런데 이제 커피숍이, 전문샵이 하나씩 늘어나면서 자판기가 이제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추억 속으로 사라지는 20년 전 이때는 자판기였잖아요, 다.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서 한 번씩 가끔 네, 찾아옵니다.
9: 우린 저 서민이 돼가지고 일가 참 좋아해요. 난 딴데 가다가도 들려가지고 먹고 그러는데.
10: 그러세요?
9: 예.
10: 어떤 맛으로?
9: 아이고, 추억이, 아이고. 가격도 저렴하고요. 네.
2: 손님인가 했더니 주인이셨나 봐요.
10: 이거 언제부터 해놓으신 거예요?
11: 제가 한 20년, 20년
8: 넘었겠죠, 그죠?
11: 네.
8: 저희가 2001년도에 여기다가 샵을 처음 냈거든? 그 전에부터 있었어, 제가 봤을
11: 예, 맞아요.
8: 때. 그죠?
11: 시동생이 하다가 관리를 못하고 다른 데로 가시는 바람에
8: 네.
11: 저한테 넘기고 단골이 있어갖고 이제 매일 얼굴이 보죠. 하루에 두세
8: 그렇죠.
11: 번씩 보는 분들 계시고.
10: 언제까지 자판기 하실 마음이세요?
11: 저는 아주 끝까지 할 겁니다. 저희 단골 손님들이 얼굴이 볼 때마다 제가 즐거워요. 그리고 또 제가 또한잔 드리고.

0: 때도 있고 서로가 있지. 나만 먹을 수도 없잖아. 항상 즐겁습니다.
1: 안목 해변 커피 거리 뒤쪽엔 눈에 띄는 건물이 있습니다. 바로 커피 박물관. 여기는 세계에서 7번째로 세워진 커피 박물관이라고 하는데요. 이 3층짜리 박물관에는 최금정 씨가 온 세계를 누비며 모아온 2만여 점의 커피 관련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20여 년 전 인천에서 출판업을 하다 쓴맛을 본뒤 강릉으로 와서 커피의 쓴맛에서 새로운 삶을 찾았다네요.
2: 이쪽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1900년대 초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3: 커피가 어떻게 유래가 됐고 이런 역사적인 걸로 우리 오늘날까지 커피를 마실 수 있다는 게 그걸 알고 마신다는 게 더 정말 특장점인 것 같아요.
2: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신선한 원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바로 갈아왔고요.
4: 찡하게 드세요?
2: 같이 나눠 마셔요.
1: 오늘은 핸드드립 체험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4: 드셔보시면. 지금 몇 그램을?
2: 이게 20g이고요.
5: 처음에는 뜸들이기만 할 거예요.
2: 물이 스며들어가죠, 그죠? 스며들어가고 거의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30초 기다렸다가 드립하실 거예요.
5: 제 물줄기 보면은 거의 일정하게 나오죠. 그런데 이게 일정한 물줄기가 잘 안 될 거예요.
2: 너무 잘하려고 또 천천히 하다 보면 물이 뚝뚝뚝 떨어지면 더 진하고 너무 쓴맛의 커피가 추출돼요. 그런데 예, 또 반대로 너무 물을 그냥 막 버버리면 싱거운 커피가 되고 이 물이 그 핸드드립이 한 2분 정도 이상을 지나면 안 돼요. 커피가 텁텁해지고 카페인도 더 많이 추출되고 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2분 안에 추출합니다. 조금 더 많이 추출하셔도 될 것 같아요.
4: 커피 잘 못 먹는데 그래도 이렇게 먹으니까 맛있겠네.
6: 맛있죠.
4: 몇 분 지나니까 더 숙성된 맛이 나요.
6: 아주 진한 다크 초콜릿 맛.
2: 그걸 바로 그 이제 바디감이라고 표현해요.
6: 근데 약간 식으면서 다는데요?
2: 더 맛있죠. 아. 너무 뜨거울 때보다.
7: 조금 식으면 더 맛있더라.
6: 제가 한 게 제일 맛있습니다.
2: 내가 전문가라고.
6: 그러니까 제 친구가 조금 신맛이 좀 빨리 그 해서 신맛이 날 것 같은데 부드럽고 이쪽이 좀 쓴맛이 나요.
8: 손맛 따라 다르다는 거야. 네. 손맛 따라.
2: 물이 떨어지는 중력의 힘에 의해서 그러니까 다 각자 다른 맛이 나는 거예요.
9: 오늘 그야말로 쪽집게 가야였어요. 돈 많이 됐고요. 제가 집에서 그냥 내리는 것보다 더 맛이 풍부했던 것 같아요.
6: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 가서 하나 정도는 장식용으로 해놓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강릉의 발전, 이 커피에 대해서 발전하게 이렇게 지금까지 온 게 이런 분 때문에 이 정도로 발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 누구 커피가 맛있는지 좀 시음해 주실래요? 테스팅.
10: Whose coffee is the best?
11: 오케이.
12: 잘해줘야 돼요.
13: She's so, I think.
2: 여기 있어.

0: 호텔 좀 케어옵니다 이렇게. 네.
1: 이 동네 얼마나 사셨어요?
0: 아, 50년 넘게 살았습니다.
1: 50년이요?
2: 이분의 동네 친구가 있답니다.
1: 저거예요?
0: 예, 이게 천년 이상 된 은행나무입니다.
2: 키가 30m 가까이 되는 이 은행나무를 둘러싸고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0: 이 은행나무가 이 강릉 시민의 신입니다. 신. 예, 아주 오래되고 아주 건강하게 잘 크고 있지 않습니까?
2: 이 나무엔 호행, 즉 호랑이 은행나무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사냥꾼이 살려준 호랑이가 물어온 은행을 심어서 이렇게 컸다는 전설이 있답니다. 은행나무만큼은 아니지만 옥천동엔 오래된 집이 많습니다. 인구가 줄고 오가는 이들도 적어지면서 거리는 생기를 잃어갔었죠. 그랬던 옥천동이 요즘 도시 재생 사업으로 다시 살고 싶은 동네가 됐다고 합니다.
3: 어머, 이게 다 손으로 만드는가?
4: 네, 이제 꽃들이고요. 주로 솜뜨개 꽃이나 이제 소품들을 만들어서 이쪽은 이제 판매를 하는 곳이고요. 이 안쪽은 이제 공방이 있거든요.
1: 네.
4: 그쪽에서는 배우실 수도 있고. 여기에 살면은 어딜 가든 가깝겠다. 바다도 가깝고, 그리고 뭐 어디 이제 고속도로를 타게 되면 IC도 가깝고. 예. 그래서 옥천동이 일단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했고요. 오래된 낡은 건물인데 좀 예, 이거를 빈티지하게 예쁘게 꾸밀 수 있겠다 싶어서 선택하게 됐어요.
2: 젊은이들이 요즘 많이 찾는 곳이 있다고 해서 또 따라가 봤죠.
5: 원래 여기 커피숍 했는데.
1: 아, 커피숍 했던 자리예요?
5: 네.
1: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1: 어떤 공간이신가요?
4: 여기는 이제 향수 공방이에요. 향기 공방. 예.
6: 상품이 진열되어 있으니까.
4: 네, 맞아요, 맞아요.
1: 아, 그렇구나.
2: 어디 구경해 볼까요?
4: 이렇게 보시면 저희 내장 시그니처 향기 다섯 가지가 구비되어 있고, 저희 향기들은 강릉 유명 관광지 지역 명칭을 모티브 삼아서 만들어졌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향기는 이렇게 뚜껑 열어서 맡아보셔도 되세요.
6: 오, 너무 프레시하고 좋네요. 네.
4: 꽃나무 향기가 중점적으로 들어가 있는 향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요?
6: 이렇게 젊은 공방이 젊은이들이 활용을 하고 여기 거래를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앞으로도 계속 또 확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지나가던 동네 어르신들도 자주 들러 쉬어가신다는데요. 옥천동으로 온 까닭은 뭐죠?
4: 제일 큰 이유는 조용해서 공방으로 운영을 하기에 굉장히 조용하고 위치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관광객분들이 편하게 오시기에도 여행 루트로 짜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동네로 오게 됐습니다. 시향해보시면 좋습니다.
2: 손님들이 향수를 만들러 왔습니다. 취향에 맞게 향료를 배합 중인데요. 청년들이 향수를 만들고 있으니까 새롭고 좋은 것 같죠?
7: 제가 원하는 향으로 만들다 보니까 조금 더 제 마음에 든다고 해야 되나요? 뭔가 완벽히 저만을 위한 향수여서 뭔가 그런 특별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2: 이 두 분 다 강릉의 매력에 빠져서 이사 온 분들이라는데요.
7: 강릉이 진짜 좀 살기가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좀 평화롭고, 네. 가볼 곳도 많고, 관광지뿐만이 아니라 그냥 여기에서 좀 살고 싶을 정도로 좀 편안한 느낌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8: 서울처럼 복잡한 데보다는 이런 데서 좀 여유롭게 살고 싶어서 저도 계속 여기 살고 있어요.
2: 자, 살기 좋은 동네를 또 찾아볼까요? 초당동은 북쪽에 경포가 있고 동쪽엔 푸른 바다가 있습니다. 서쪽엔 풍요로운 들판도 있어서 오래 전부터 살기 좋은

0: 원곡내로 알려져 있죠. 그런 초당동을 알아본 눈 밝은 분들이 이런저런 재미난 가게를 내고 있다는데요.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건 아기자기한 생활용품을 파는 소품 가게들입니다. 시작은 강릉을 찾는 방문객들을 위한 거였는데요. 요즘엔 강릉 시민들도 자주 찾는다고 합니다. 그중 독특한 곳이 있었는데요.
1: 어서오세요. 셀프 무인 매장입니다.
0: 강릉을 주제로 한 제품들이 있다는데요.
2: 안녕하세요. 여기 샵 구경 오셨어요?
1: 네.
2: 네.
1: 구매합니다. 좀 실생활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 하려고 합니다.
0: 엽서가 마음에 드시나 보죠?
1: 실제로 쓰지는 않는데 소장용으로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만 살 수 있는 귀여운 물품들이 많아가지고 요즘 귀여운 거 다들 좋아들 하시니까. 아, 이게 강원도 여기 있는 것들을 또 다. 여기는 좀 귀엽고 여기 드라이브 코스 같은 것도 다 나와 있어서 어른들도 보긴 좋을 것 같아요. 설명도 나오고 QR코드도 있어서 귀엽게 여행 코스 같은 거 참고하기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여행객들이 많이 오니까 관광객들한테는 좀 유용한 정보 같습니다.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네, 어서오세요.
5: 아무래도 강릉하면 바다 보러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바다 보면서 이렇게 얻었던 쉼이나 여유를 좀 오래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소품들을 만들고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직접 사진,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엽서를 만들고 있고요. 특히 아이들이랑 같이 여행 와서 가족끼리 같이 색칠하면서 또 강릉에 다녀온 곳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도 하고 네, 추억도 하면서 이제 강릉을 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컬러링북이고요. 네, 강릉, 뭐 정동진, 주문진, 강원도 이런 이제 시리즈로 컬러링북들을 이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0: 강릉의 고향인 김은현 씨는 서울에서 대학을 나오고 결혼도 했지만 남편과 함께 돌아왔다고 합니다. 오, 여기는 또 뭘 하는 곳일까요?
5: 아무나 오셔가지고 예, 웨이팅 드레스 대여하셔가지고 강릉에 뭐 바다나 솔숲에 나가셔가지고 예, 야외 촬영하실 수 있으세요.
6: 이렇게 드레스 입으실 때 같이 매치해서 입으실 수 있는 나가겠습니다. 오.
7: 오. 아, 잘 어울리시다. 괜찮아?
8: 다시 오늘 결혼하러 가자.
9: 자, 저기 하나, 둘, 셋. 보시고 하나, 둘, 셋. 보시고 빵끈 하나, 둘, 셋.
0: 12년 차 부부인 이분들은 리마인드 웨딩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10: 지금 가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라 그러나. 뭐 결혼 안 한 사람 많고 결혼 이제 해서 했는데 좀 힘든 사람도 많은데 이제 이렇게 잘 꾸리고 있으니까 뿌듯하죠. 결혼 적극 저는 장려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서 이점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게 옳게 가시는 것 같고 네, 더 잘 찍어드리고 싶은 생각이 많이 크죠.
0: 셔터 누르는 손가락에 정성이 담깁니다. 부부란 긴 인생길을 이인 삼각으로 걷는 사이란 말이 있다죠. 잠시 멈춰 숨도 고르고 신발끈도 고쳐 맨 부부가 오래오래 행복하길 바랍니다.
8: 그리고 이 여운이 되게 오랫동안 갈 것 같아요. 저희 더 남은 시간 같이 보내야 하는 시간이 많은데 더 행복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더 잘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0: 김은현 씨 가족은 자주 해변으로 나옵니다.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에 바다가 있으니까요. 가족들의 바다 소풍을 제일 좋아하는 건 두 딸이랍니다.
2: 여기 나오니까 마음이 어때요?
11: 좋고 강릉이 좋아요.

0: 강릉이 좋아요? 어떤 점이 좋아요?
1: 아, 바다가 있어요.
2: 딸들이 바다와 노는 동안 부부는 짬짬이 회의를 합니다. 오늘은 새 제품을 기획하는 날이라네요.
3: 뭐 회의하면서 노는 거고 놀면서 일하는 거고 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4: 우리가 부지런하면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는 확신이 어떻게 보면 지난 8년 동안 생긴 것 같고요. 이 부지런하면서도 내 시간을 내가 필요한데 일하면서 쓰고 아이들한테 쓰고 우리 가정을 위해 쓸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우리는 살면서 무수히 거센 파도를 만나게 되죠. 하지만 가족이 함께 이런 자연 속에서라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무엇이 궁금한가요?
1: 서울에 있는 4년제 국립종합대학교 몇 개야?
0: 정답은 단 하나! 알려줄게요.
2: 106년의 역사도, 치열한 오늘도, 깊어지는 지성도, 앞서가는 기술도, 빛나는 내일도.
1: 당신의 정답, 서울과학기술대학교.
3: 제가 아파서 대신할 수도 없고 주사...

0: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픕니다.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는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4분의 1, 3분의 1 정도는 불안이 있으신 거예요. 본인은 전혀 모를 수도 있거든요. 본인도 치료하지 않고 놓아둔다고 하면 굉장히 위중한 상태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4: 편안하다, 다 좋다.
5: 공황장애를 앓기 전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고
3: 내 몸이 뭘 원하고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다시 한번 조율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0: 이분이 오늘의 첫 번째 살해자입니다. 불안 때문에 힘들어 귀하신 몸을 찾아온 권미정님.
1: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0: 미정님을 불안하게 만드는 건 안녕하세요. 어떤 걸까요?
1: 아니, 오늘 애쓰셨습니다. 검사하시느라고. 네. 그래요. 미정 씨는 뭐가 제일 불편하세요? 어떤 것들이 제일 불편하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2: 최근에 들어서 공황장애가 가볍게 조금 다시 왔었어요, 몇 번. 그래서 이게 공황장애가 오면은 갑자기 이제 숨을 못 쉬고 이제 호흡곤란이 와서 죽을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갖고 최근에는 한 1, 2주에 한 번 정도 있었어요.
1: 되게 불편하시겠네. 네.
2: 그게 좀 많이 힘들어요.
1: 공황장애라는 건 어떤 느낌이실까요? 어떻게?
2: 점점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막 강하게 들면서 이대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1: 들어요. 실제로 죽을 것 같은 느낌. 네.
0: 불안이란 말 그대로 편안하지 못한 상태. 그런데 이 불안이 너무 커져 일상이 힘들어지면 그건 질환이 됩니다.
3: 우리가 치료하는 불안은 그 불안으로 인해서 본인이 고통이 너무 커지는 경우입니다. 아니면 그 사람이 해야 되는 삶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 보통 시험 보기 전에 불안하시는 거는 누구나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시험 보기 전에 불안해서 가슴이 뛰고 뭐 화장실도 자주 가고 하는 거는 아주 정상적인 불안이죠. 그런데 너무 불안이 커서 시험 보는 날 아예 못 가겠다. 그다음에 시험 볼 때도 너무 두려워서 사실 문제도 잘 보지 못하고 시험 보는데 집중하지 못한다. 그러면 사실 병적 불안이라고 할 수 있죠.
0: 불안장애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공황장애가 있고요. 불안과 걱정이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범불안장애. 특정한 것을 무서워하는 특정 공포증. 사람들이 무서운 사회 공포증도 모두 불안장애입니다.
3: 그러니까 사실 불안장애는 굉장히 큰 범위예요. 그 범위 자체가 되게 범위가 크기 때문에 이게 뭐 왜 관심을 가지느냐 무슨 가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너무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흔한 질환이다. 그다음에 다른 병하고 많이 나타나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내가 무슨 병을 겪고 있는지 잘 모르는 수가 많습니다. 무엇인지 잘 모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의학에서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병인지 빨리 파악해야 되고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들이 중요하다.
0: 그럼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미정님의 일상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일이 없을 땐 거의 집에서 지낸다는 미정님. 모델 겸 배우로 활동 중인 미정

0: 선생님은 10여 년 전 큰 사건을 겪었습니다.
1: 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이제 연달아 일어나면서 이제 그걸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이제 심하게 오고 뭐 우울증이나 이제 공황 장애 이런 증상들이 한 1, 2년 정도 되게 심하게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시작이 돼서 올해 공황 장애가 생겨 갖고서는 불안감이 든 것 같아요.
2: 어떤 불안감인가요?
1: 그냥 진짜 뭐 갑자기 뭔가 잘못될 수도 있겠다. 갑자기 진짜 숨이 멎어버릴 수도 있겠다. 약간 그런. 그 아침마다 먹는 항우울제가 있고요. 부처에 있는 신경과에서 처방받아서 먹고 있는 거고.

0: 또 공황 발작이 일어난 건 아닐까 불안해질 때면 춤으로 불안을 잊어버려 하지만 공황에 대한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1: 저는 그냥 이게 증세가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예. 네. 그거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0: 우선 현재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자율신경계의 균형과 활성도를 검사하고 또 불안 정도와 심리적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적인 심층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오늘의 주치의는 불안장애 전문가 최정호 교수입니다.
2: 스트레스 검사라고 하셨거든요. 네. 오늘 스트레스 검사라고 하셨고 이 빨간 게 교감신경이거든요.
1: 네.
2: 교감신경이 부교감신경보다 확실히 조금 높잖아요.
1: 네.
2: 조금 이게 자동차 같으면 좀 멈추기도 하고 근데 그때 액셀을 계속 밟아. 그럼 어떻게 될까? 내 몸에 사실 교감신경계가 올라가는 거죠. 자꾸. 교감신경계가 그러니까 자기가 말씀하셨던 모든 증상들은 사실은 교감신경계가 올라간다고 보면 돼요.
0: 우리 몸에는 스스로 작동하고 알아서 조절해주는 자동 시스템 같은 신경이 있습니다. 바로 자율신경계인데요.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 신경입니다. 자율신경계에는 두 종류의 신경이 있는데요. 우리가 활동을 하거나 긴장할 땐 교감신경이, 반대로 쉬거나 잠을 잘 땐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불안하면 이 시스템에 문제가 생깁니다.
2: 조율이에요, 조율. 그래서 엑셀을 밟을 때는 엑셀이 필요하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브레이크가 필요해야 운전이 되잖아요. 근데 내 몸이 스스로 그런 어떤 교감신경계가 올라갔다가 흥분하면 좀 올라갔다. 그걸 또 가라앉히는 것들이 하면서 그런 균형에 맞아야 되는데 이런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지는 수가 많거든요. 주로 엑셀을 많이 밟는 걸로 시작을 하지만 사실은 브레이크를 밟을 때 적절히 못 밟는 거. 그래서 단순히 교감신경이 올라갔다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교감과 부교감의 조율이 잘 안 되고 있다. 사실 그 자율신경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사실은 불안장애의 아주 현격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설문지 안에서는 내가 스트레스 경험이 되게 많으세요. 스트레스를 받았던 경험들이 되게 많으시고 어떻게 보면 꽤 오랫동안 긴장된 삶이 쭉 있었던 것 같고
0: 설문조사 결과 다른 것도 문제지만 심각한 건 불안감각 지수입니다. 114점 만점에 112점입니다. 불안하면 왜 공황 발작이 오는 걸까요?
2: 100m 달리기 하면 어때요? 100m 달리기 딱 끝났을 때 그 상태랑 증상이 비슷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나는 100m를 안 뛰었는데 증상이 오는 거잖아요.
1: 네.
2: 100m 안 뛰었는데. 그런데 사실은 내 몸으로 따지면 100m 뛰는 것보다는 훨씬 로딩이 더 있는 거예요. 방송 중에 못 하실 일이 있을 수 있어요?
1: 네.
2: 그건 우리 그러면 잠깐만, 잠깐 좀 나가서, 나가 계실까요? 잠깐만, 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서,
1: 아, 네.
0: 이런 상황은 또 처음입니다. 미정님 표정이 좀 편안해지셨네요.
2: 옛날에 워낙 처음에 심하게 증상을 겪었기 때문에 그게 있으면 내가 확 무너질 것 같은, 내가 증상이 확 생겨서 나빠질 것 같은 느낌들이 있어서 걱정하면 어떻게 돼요? 걱정하는 순간 교감이 올라가니까 공황은 반드시 더 와요. 더울 수밖에 없거든요. 천천히 갈 때. 뛸 때 잘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약은 제가 볼 때는 세로토닌 계통의 항우울제 같은데요. 뭐 사실은 오랫동안 쭉 드셔왔고 지금은 오히려 딱 약을 끊는 것보다는 드시는 게, 드시면서 유지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조금만 천천히 가는 걸로 하고 한번 우리 좋아져서 한번 뵈면 좋겠습니다. 네. 주말에 한번 또 봬요.
1: 네. 네, 감사합니다.
2: 네.
0: 두 번째 사례자는 남자분이네요.
2: 김부장님, 본인이 생각하실 때 제일 불편하신 거는 어떤 게 제일 불편하신 것 같으세요?
3: 가슴 좀 답답하고,
2: 있습니다. 답답함.
3: 밀폐된 공간은 조금 있기 좀 힘들 때도 있고.
0: 그럼 부남님의 일상을 한번 볼까요? 주말이면 일찍 축구를 하러 갑니다. 탄탄한 몸에 축구 실력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운동을 좋아하고 사회생활도 잘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4: 아니.
5: 고생했어.
4: 네.
5: 아,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우리 네. 에이스야, 우리 팀. 네, 너무 잘해, 감사해요. 너무 잘해.
0: 대체 부남님은 무엇 때문에 왜 불안한 걸까요? 부남님은 개인 PT샵을 운영 중입니다. 꽤 이름이 알려진 편이죠. 회원도 많아서 수입도 괜찮다는데요. 얼핏 보기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4: 이거 봐. 하체가 얇잖아. 하체 해야 돼. 수업하다가도 이제 막 가슴이 답답해지고 빨리 쉬는 시간 왔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심장이 조금 쪼여오는 느낌이 좀 들고 그리고 빨리 시간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0: 부남님이 일상을 한번 지켜봤습니다. 일이 없을 땐 뭐가 불안한지 계속 안절부절. 쉴 새 없이 운동하며 잠시도 몸을 가만히 있지 못하네요. 종종 갇혀있는 느낌도 듭니다. 그럴 땐 가슴이 답답해지고요. 왜 그런 걸까요?
4: 진짜 한 사람을 진짜 와서 진짜 그 사람을 전 변화를 무조건 시켜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돈을 받아서 좋지만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운 3개월이 되는 거예요. 회원수가 많아지고 돈을 많이 벌어도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모든 걸 그냥 다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그냥 혼자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좀 위험하다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만은.
0: 부남님의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2: 설문지에 특징적으로 반복되는 게 뭐냐면 엄청나게 책임감이 높아요. 내가 책임, 뭐, 단대 책임이야. 내 인생. 실제로 하는 일도 내 일이고 네. 내가 내 몸으로 그러니까 내 우리 아이들, 아내, 우리 일 딱 떠받들고 가는 거지.
4: 맞아요.
2: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나는 뭔가 앞으로 닥칠 안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너무 열심히 잘 감당하고 지내시는 거예요.
0: 지나치게 생각도 많고 울분 척도도 꽤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2: 다 좋은데 생각이 너무 많으세요. 거의 엄청난 생각을 하고 계셔. 사실 제가 보니까 운동도 생각을 좀 잊어버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게 많아요.
0: 생각이 많아서 스트레스. 생각을 잊기 위해 몸을 혹사하니 그 또한 스트레스가 된 상황이었네요.
2: 내가 잘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 너무 좀 인색해요. 잘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격려가 많이 필요해요. 격려. 나 스스로도 격려 많이 해주시고 지금 이 순간을 조금 누리는 것들이 되게 필요해요. 창문 그 PT 스튜디오 창문 열고 바람이 들어오고 바람의 감각이 느낄 때가 좋은 거지. 그런가 그 감각을 그러니까 감각이 올라갈 때가 나는 괜찮아요. 생각이 줄고 그래서 오감을 키우는 것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이 자리에 어떤 느낌이 오는지 커피를 약간 좀 음미하시면서 드시는 걸 해보면
0: 부남님 진단과 솔루션은 어떤가요?
4: 정확하게 뭐 진단 내렸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거대로 이제 하려고 마음 먹었어요. 네.
6: 커피도 음미하고 하셨어요?
4: 네, 음미하려고. 아까 전에 벌컥 마셨는데 음미할 거예요, 이제.
6: 운동하실 때도?
4: 음미할 거예요. 네, 다 음미할 거예요.
6: 다 음미하실 거예요?
4: 네.
7: Hello! I'm anxiety. Where can I put my stuff?
0: 그럼 불안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까요?
2: 공포는 특정한 대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불을 무서워해요, 벌레를 무서워해요 하고 어떤 것들이 나타났을 때 그 대상에 대한 특정한 대상이 있고 아주 좁기 때문에 갑자기 그게 나타날 때 확 두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개는 급성으로 나타나고 대상이 있다고 생각하면 공포라고 보시는 게 맞고 불을 무서워하는 건 공포인데 불이 날까 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는 사실은 그런 어떤 공포라기보다는 불안에 가까운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불안은 대상이 좀 모호하고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고 굉장히 만성적으로 가는 경우에는 그걸 불안이라고 보는 것들이 맞고 뭐 실제로 대부분의 불안장애는 사실 강박장애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여성들이 높습니다. 여성들이 많은데 여성들이 사실은 어쨌든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에 생물학적으로 취약하다고 볼 수 있어요. 놀라셨잖아요. 그런데 남자분들 뒤에 계신 몇 분들은 별로 놀라지 않아요. 저 인간 왜 저래 그러고 있잖아요. 따지고 보면 확실히 어떤 그 여성이라고 하는 어떤 생물학적인 요인도 있지만 사실 사회 상황에서 스트레스가 많은 집단에서 어떻게 보면 불안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죠.
0: 어젯밤 잠을 설친 영웅님. 피곤해 청한 낮잠도 잠들기에 실패했습니다.
8: 아, 못 일어나.
9: 그러니까 잠들기 전까지 괴롭고 잠도 빨리 안 오고 불안, 공포 막 이렇게 저리고 막 별 생각 다 들고 한 3시간, 3시간 반 자다 깨고 뭐 일어나서 또 화장실 한번 갔다 오고 또 손 씻고 그 아침까지 계속 잔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정말 한 번도 없었어요.
0: 불면증은 불안이 너무 심해서인데요. 문제는 최근 들어 가슴 통증은 물론 심각한 손발 저림까지 온몸에 통증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9: 그래서 병원을 가기도 가봤는데 뭐 아무 이상 없대요. 뭐 이게 내과 쪽으로 뭐 심장이 두근거리고 뭐 호흡 곤란 뭐 이런 걸 느낀다고 호소를 했더니 뭐 피검사랑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병원 가면. 그런 것만 뭐 하고 신체적인 뭐 무슨 병이나 뭐 특이 사항 없다고.
0: 이상은 없다는데 몸은 계속 아프니 궁여지책으로 진통제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손 씻는 강박 증상 역시 더 심해졌습니다.
9: 한 40, 50번 씻는 것 같은데요.
6: 하루에요?
9: 저 수도요금 엄청 많이 나왔어요, 전에.
0: 실제 촬영을 하는 동안 영웅님은 한 시간에 네 번이나 손을 씻기도 했습니다. 혹시 이러다 큰 병이라도 찾아오는 건 아닐까?

0: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는 증상, 원인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 영웅님은 또 불안해집니다.
1: 근데 제일 불편하신 거는 뭐가 제일 불편하실까요? 여러 가지 불편한 게
2: 불안해요.
1: 많으신 것 같은데.
2: 불안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 또 어떻게 보내지? 짜증부터 나요.
1: 아침에.
2: 네. 그렇게 눈을 뜨면 미치겠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낼까? 저는 여기 지옥이에요.
0: 이렇게까지 일상이 힘든 이유는 뭘까요?
2: 그렇지. 여기가 안 맞춰서 그래. 미국을 들어갈래다 못 들어갔어요. 거부당해서.
1: 왜?
2: 트럼프 때.
1: 비자 때문에? 비자 왜?
2: 네, 지금 5년째 하고 있어요. 거부당한 것 때문에.
1: 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응? 그렇다고 여기서 정착하고 여기서 잘 살고 싶지도 않아. 뭐 사실은 약간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2: 밥도 못 먹겠고 그 생각 때문에. 그럼 그 생각 때문에 잠도 못 자겠고요. 그리고 사람들 붙잡고 다 바쁜 사람들 붙잡고 그 얘기만 하면 누가 좋아해요. 듣기 싫어하지.
0: 그런데 불안하다고 통증이 생길 수도 있나요?
1: 사실 진단으로만 얘기하면 신체형 장애란 진단이 있어요. 몸으로 나타나는.
0: 신체형 장애란 마음의 문제가 실제 몸의 질환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1: 여러 가지 정신장애 중에서 불안장애만큼 몸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환이 별로 없습니다. 불안이란 정서 자체가 자율신경 기능의 이상 같은 것들을 동반하거든요. 우리가 보면 불안이라고 하는 정서의 정의 자체가 뭔가 기분이 좀 유쾌하지 않고 안 좋은데 자율신경 기능에 약간 이상. 우리가 보면 잘 알 수 있잖아요. 화장실 가고 싶어. 너무 초조해, 불안해. 그러면 화장실 가고 싶고. 뭔가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고 이런 불편한 것들이 당연히 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몸의 증상이 잘 나타나는 현상에 가진 정서가 불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일어나서 왜 아플까요? 한번 이 알통 한번 해보세요. 알통. 알통. 이렇게 세게. 아예 더 힘주고. 꽉, 더 최대한.
2: 힘이 안 들어가.
1: 더 해보세요. 해보세요. 꽉, 아파요, 안 아파요? 힘을 주면, 힘 좀 보세요.
2: 네.
1: 쫙 줘보세요.
2: 아, 그러네.
1: 쫙 줘봐요.
2: 네.
1: 이렇게 살고 있는 꼴이에요, 내가. 내가 내 몸에 힘을 주고 있는 거죠.
2: 네, 긴장하고.
1: 내 몸에 힘을 주고 있으니, 안 아플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어제 스트레스 검사라고 간단하게 하신 걸 보면, 전반적으로 저조해요. 컨디션 자체가.
0: 영웅님은 다른 지수도 높았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불면증 상태가 문제였습니다.
1: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욱 씨라는 분의 요즘 삶은 삶이 아니다.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건 영욱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불행하게 살지 않을까가 목표죠. 어떻게 내가 하와이에 갈까가 목표가 아니고요.
2: 아, 그렇죠.
0: 그래서 영웅님의 솔루션은요?
1: 가급적 하여튼 조금 일찍 주무시도록 해보고 잠이 오지 않을 때 드세요라고 약을 하나 따로 드렸어요. 내가 가진 모든 관심,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케어를 나를 해주셔야 돼요. 그거 약속하셔야 돼요.
2: 네.
1: 나를 좀 편안하게 만드는 기술, 이런 것들, 몸도 편안하게, 마음도 편안하게 하는 네. 것들이 있어서 사실 그 몇 가지 저희가 좀 알려드릴 거예요.
2: 저는 전혀 모르던 부분들을 찝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자신을 너무 학대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일단 그것부터 근본적으로 제 자신을 돌봐야 된다는, 귀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거를 말씀을 해주셔서 좀 그대로 한번 실천을 해보려고요. 바꿔보려고요.
0: 진단은 모두 조금씩 달랐던 세 사람. 하지만 모두에게 명상과 운동이 솔루션으로 주어졌습니다.
1: 꼭 불안장애를 치료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나의 주의를 조절하는 훈련이 되면 내가 지금 너무 불안한데 빠져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차리는 능력. 그 다음에 알아차렸으니까 불안이란 정서에서 빠져나와서 어디에 둘까? 내 정서에 빠져있는 나의 주의력을 예를 들면 감각에 둬야 되겠다. 지금 떨어지는 감각 여기다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빠져나오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마음을 쓰는 방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안 해보셨던 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네, 린 선생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5: 여러분의 손을 포개서 배에다가 얹어보세요. 그저 나의 볼록한 부분에 툭 얹어보세요.
0: 미정님을 빼곤 모두 명상이 처음인데요.
5: 그저 들숨 날숨 하시면서
0: 첫 번째, 자기 돌봄 명상.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훈련입니다.
5: 엄마가 아이를 토닥토닥 하듯이 천천히 토닥토닥 날숨에 괜찮다, 편안하다, 다 좋다, 그 어떤 얘기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들어서 편안할 것 같은 얘기를 스스로에게 들려주세요.
0: 흔히들 명상은 깊이 생각하는 것이라 믿는데요. 사실은 생각보다 의식, 감각에 집중하는 훈련입니다.
5: 불안할 때 우리가 자꾸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자꾸 노력하고 불안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생각은 생각대로 내버려 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감각이란 거를 한번 선택해보자. 불안하든 말든 그건 내버려 두고 우리 몸의 감각을 느끼고 이완해보자 하는 그 시간이에요. 지금 이렇게 서 있는 이 상태에서 한번 왼발, 오른발
0: 명상이라고 해서 꼭 눈 감고 앉아서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걸을 때도 명상이 가능한데요. 지금 내가 걷고 있는 발의 감각에 집중하는 것. 그래서 걷기도 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명상 시작하겠습니다. 들숨 날숨.
0: 자, 이번엔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봅니다.
5: 그저 들숨 날숨 나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약간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다가 약간 따뜻해져서 나가는 그 온도의 차이.
0: 하나에 온전히 집중해서 이렇게 가만히 있어보는 것이 참 오랜만인 세 사람입니다.
6: 솔직히 되게 생각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될까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아무 생각이 없어요.
3: 그게
6: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3: 좋은 거예요.
2: 잘하신 거예요.
3: 잘하신 거예요.
6: 아무 생각이 없어요.
0: 이번엔 불안을 완화해줄 운동입니다.
7: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운동 지도해드릴 운동 전문가 이금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하시는 운동은 그 점진적 근육 이완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몸에 어떤 이완하는 방법들을 좀 익혀볼 거예요. 그리고 각 근육마다, 각 관절 근처마다 어떻게 이완된 상태를 느낄 건지에 대한 연습을 좀 하실 건데 가능하다면 온몸에 좀 긴장감을 좀 풀 수 있는 자세에서 하실 수 있으면 좋아요. 자, 손목 말아 잡고 팔꿈치 구부리고 들어 올리면서 5초간 힘주기. 자, 이때는 호흡을 들이마신 상태고요. 5초가 지나면 호흡을 뱉으면서 후 하고 툭 털어줍니다. 자, 툭 떨어뜨리세요. 지금 힘을 뺀 거예요.
2: 네.
7: 이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어깨를 귓볼 쪽으로 쭉 끌어올립니다. 이 상승모근이라는 근육이 힘을 준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호흡을 뱉으면서 툭 떨어뜨립니다. 이완된 게 이 상태구나를 느껴주시면 돼요. 자, 양손을 앞쪽으로 한번 쭉 모아서 손바닥을 서로 맞대게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겨드랑이, 가슴 쪽에 힘이 느껴져요. 다시 툭 힘을 빼서 열어주세요. 충분히 열린 상태 5초. 호흡을 마시면서 배꼽을 당깁니다.
0: 이렇게 온몸의 근육들을 천천히 하나씩 수축했다가 이완시킵니다.
7: 이번에는 눈을 한 번 더

0: 크게 떠볼까요? 이번에 입도 한번 같이 벌려봅니다.
1: 이건 얼굴 근육 이완 동작입니다. 이렇게 이완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나요?
0: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동을 할 때 근육을 대부분 수축하는 그런 운동들을 좀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의 운동은 좀 차이점으로 치면 근육을 어떻게 이완시킬지인데 또 이완을 시키는 방법은 수축 후의 이완이라고 하는 방법을 써서 근육이 어떤 충분한 수축 상태에서 충분한 이완 상태로 전환되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한 거고요. 전반적으로는 이 운동을 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일단 호흡입니다. 호흡을 최대한 내 움직임이랑 리듬을 맞춘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좀 포인트입니다. 호흡의 제일 큰 포인트는 깊은 호흡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제자리 걷기, 뒤꿈치를 올렸다 낮추면서
1: 첫 번째 유산소 운동은 제자리 달리기.
0: 리듬감이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잘 멈춰주시고
2: 손발이 같이 나가려고 그러죠.
0: 어색하죠?
1: 이건 일종의 호흡 훈련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0: 자, 무릎을 끌어올리면서
1: 이 운동을 할 때 무엇보다 호흡을 하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0: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려가서
1: 제대로 된 호흡이 뒷받침될 때 운동 효과도 제대로 나타납니다.
3: 예, 우리가 불안이 있을 때는 가슴이 답답해지죠. 내가 긴장이 되고 힘들면 내가 많은 대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것들을 호흡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 내가 그 에너지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불안장애는 특징적으로 내가 가슴에 대해서 긴장이 되다 보니까 이 흉곽이 좁아진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게 좁아지고 제대로 호흡하지 못하니까 이완이 안 되니까 편안하지 않으니까 불안장애가 있을 때 그래서 호흡 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스스로 조율할 수 있다는 그런 경험을 가져올 수 있게 만드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1: 은암님은 걷기 명상 위주로 꾸준히 하고 있고요. 커피도 이젠 음미하며 드시네요. 생각을 줄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입니다. 영웅님도 열심히고요. 근데 미정님의 솔루션 인증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이름하여 귀하신 상담소. 미정님 잘 지내고 계시죠?
3: 우리 하니께 좀 진도가 나가세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4: 막 그렇게 진도가 나간다는 느낌은 사실 잘 못 받겠거든요.
3: 뭐 뭔가 솔루션 해서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 보면 짐이 되잖아요.
4: 네, 그런 느낌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3: 맞아요. 네. 네. 사실은 명상을 하면 굉장히 생각에서 자유로워져야 되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 오히려 보면 좋은 생각을 해야지 이거는 나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이야 하면서 생각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우리가 살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거. 수용. 그러니까 안 좋은 생각 올라오는데 그 안 좋은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게 근데 바꾸려고 들어가는 순간 에너지가 쓰이잖아요, 에너지가. 생각을 가지고 애를 써서 무엇인가 바꾸려고 하는 거는 정말 사실은 도움이 안 되는 수가 더 많아요.
1: 이럴 땐 공황 발작에 대한 인지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에게 강아지에 대한 인지는 나를 다치게 할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상황과 마주칠 때마다 불안해지고 회피할 수밖에 없죠. 이럴 땐 강아지는 무서운 존재라는 핵심 믿음을 바꿔줘야 합니다. 단계별로 접근해 강아지에 대한 인지를 바꾸는 과정. 그게 바로 인지 치료입니다.
3: 일단 사람이 가진 어떤 아주 깊은 믿음이 있습니다. 핵심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 생각은 사실은 그 핵심 믿음을 다룰 수는 없거든요. 모두가 봤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겉으로 뛰어쳐 나오는 아주 가벼운 생각들이 있습니다. 뭐 이게

0: 이제 웃으면 웃으셨어요? 저 사람이 날 비웃나? 어떤 사람은 자동사고가 저 사람 날 좋아하나? 웃는 걸 보고.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가진 핵심 믿음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사실은 그게 사실 소위 얘기한 진실하고는 관계가 없죠. 이 사람은 내가 가진 핵심 믿음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생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지치료는 그 자동사고를 잘 살펴보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정확한 팩트를 보자. 사실은 이 사실이 중요한데 네가 가진 감정과 생각으로 인해서 왜곡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왜곡을 찾아내고 고쳐주는 치료를 인지치료라고 합니다.
1: 그렇다면 미정님에게 더 필요한 건 어떤 걸까요?
2: 그러면은 근데 만약에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생각들이 막 이렇게 떠올랐을 때 그럴 때는 그냥 그막 생각들이 막 이렇게 머릿속에 있도록 그냥 놔둬야 되는 건가요?
0: 그렇지.
2: 아니면은
0: 답은 놔둬야 되는데 놔두기가 어려우니까 생각하는 거를 감각으로 바꿔보자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각에서 빠져나와 오감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사실 우리를 살리는 거거든요. 내가 만졌을 때 기분 좋은 감각을 가지고 다녀라. 증상 말고 내 삶을 보자. 가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냥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어떠셨습니까?
3: 일어났을 때왜그 기분 나쁘고 막그 전에는 막 인상부터 팍 쓰면서 일어났거든요. 그러면서 막 이게 답답하고 이 목적으로 막 조여오는 그런 공포감, 이런 불안한 느낌 이런 게 많이 사라졌고.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좀 되게 불편한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3: 아직도 뭐 완전히 몸이 이렇게 편안하게 보통 다른 주변 사람들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예, 그렇게 하고 있진 못해요.
0: 그건 뭐
3: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시간이 필요한 것
0: 아니,
3: 같아서 그거는.
0: 당연하죠.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3: 네,
0: 이게,
3: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기
0: 그게 뭐
3: 때문에.
0: 하루아침에 될 일은 절대로 아니고. 근데 이제 내가 그때 이제 그것도 알아차리는 거. 아, 내가 또 지금 약간 힘을 주고 있구나. 하는 것들 알아차리는 것들이 되게 필요해요. 네. 편안하게 요거를 천천히
1: 나도
0: 앞으로
1: 모르게
0: 올려봅시다.
1: 자꾸 몸이 수축되고 긴장될 땐 어떻게 풀어주면 좋을까요?
0: 약간 머리 위까지 한번 올릴까요? 이렇게? 머리 위에? 여기 요 정도까지? 몸은 바로 세운 상태에서 더 이상 할수 없다. 더 이상 할수 없어. 그럴 때쭉 펴서 눕진 마시고
3: 어우,
0: 뒤로
3: 땀이 나네.
0: 하고 내려오면
3: 땀이 나네요. 예.
0: 여기가 확 열리는 느낌이 오죠. 이게 접어지면 사실은 몸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된 채로 굳어져 있는 거예요. 긴장도가 높아지는 사람들은 사실은 내 몸이 접어져 있다는 걸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1: 몸의 긴장이 마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몸의 습관,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죠. 불안 장애를 잘 이겨낸 사람도 많습니다. 이분처럼요.
4: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원이고요. 그리고 한때는 굉장히 지독한 공황장애로 이제 치료를 받았었고, 지금은 이제 공황장애를 잘 이겨내고, 전보다 더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39살 김세경이라고 합니다.
1: 세경님은 공황 증상이 나타난 뒤 제일 무서웠던 것이 바로 지하철 타기였다는데요. 그래서 요즘에도 지하철을 탈 때면 긴장을 누그러뜨리는 연습을 많이 합니다. 처음 공황 증상이 나타난 곳이 바로 지하철 안이었습니다.
4: 지하철 1호선을 타고 퇴근을 하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이제 막 심장이 두근두근 뛰면서 귀에 심장 소리밖에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이미 막 식은땀이 너무 많이 나고 있고 그리고 호흡이 가빠지면서 숨도 잘 쉬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아, 이렇게 되면 내가 여기서 이제 죽을 수도 있겠다. 그게 제가 처음 공황을 만났던 날이었어요.
1: 사경님은 우선 그림 일기를 통해 자신의 상황과 상태를 살피고

0: 곧바로 병원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나갔는데요.
1: 언제 어디서든 명상을 할 수 있다는 게 사실 공황 장애를 가지고 일상을 이어가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더라고요.
0: 호흡법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6초에 한 번 호흡하는 6초 호흡법인데요. 느리게 호흡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도 아까 배웠었죠. 주치의에게 배운 점진적 근육 이완법도 자주 실천했습니다. 공황을 대비해 나만의 준비물 키트도 만들고요.
1: 이제 점점 더 집 밖을 나가는 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 되더라고요. 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현관문을 자신 있게 열고 나갈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봤더니 공황 증상이 있을 때마다 저를 좀 도와주는 사소한 물건들이 있더라고요. 준비물을 가지고 이제 문 밖을 나서는 연습을 하게 된 거죠.
0: 공황 발작이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예전만큼 두렵지 않습니다.
1: 공황장애라는 병에 대해서 언제 다시 찾아오더라도 제가 잘 다룰 수 있는 그 지식과 힘이 이제 생기는 순간이 되니까 이제 전처럼 공황이 무섭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황장애를 잘 극복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공황장애를 극복한다는 것은 공황을 잘 알고 잘 다루는 그런 힘과 용기를 가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0: 3주간의 솔루션이 끝났습니다. 세 사람에겐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저도 무척 궁금한데요. 특히 안 좋았던 부분에 대한 검사를 다시 진행했습니다.
2: 네, 뵙고 싶었습니다.
3: 아, 그래요?
2: 빨리.
3: 네.
2: 감사해요.
3: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그래서.
2: 아, 너무 좋죠.
3: 너무 좋아요.
2: 잠을 잘 자서.
3: 아, 그래요? 네, 다행이시네요. 네. 얼굴도 그냥 화색이 많이 안색이 좋아지셨습니다.
2: 네? 네.
3: 이 아픈 건 좀 어떠세요?
2: 뭐 거의 뭐 아픈 거 통증이 거의 줄어들고요. 네. 근데 제일 지금 제가 좋았던 거는 막 뒤틀리듯이 막 저린 증상 있잖아요. 거의 없어졌고 살짝 시작하더니 싹 금방 며칠 안 돼서 좀 신기했어요, 그게.
3: 잠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잠셨죠. 우리 불면증 지수가 처음에 25, 높을수록 안 좋은 건데 25점이었는데 5점 확 좋아지셨죠.
0: 통증 지수도 놀랄 만큼 줄었고 복잡했던 생각도 많이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불면증 지수가 확 낮아졌습니다.
3: 어떤 게 좀 좋아지신 것 같으세요?
4: 그때는 항상 이렇게 급하게 생각도 많이 하고 뭐 별 쓸데없는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제가 딱 이 시간에 집중하고 그리고 그냥 불필요한 생각 많이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3: 네, 네. 많이 좋아지셨어요?
4: 네, 여러 감사합니다.
3: 가지 좀 편안해지시고. 하여튼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반추라는 거.
4: 네.
3: 반추라는 게 결국 생각이 계속 끊임없이 떠오르는 거거든요.
4: 네.
3: 근데 그게 많이 줄으셨어요. 오늘 아침 설문지 했던 것들을 보면 확 상태가 좋아져서
4: 네네.
3: 그런 사실 꽤 굉장히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0: 생각이 많아 문제였던 분합염은 무엇보다 생각이 많이 줄었습니다.
3: 공항에 오기 전에 불편하셨던 이런 증상 같은 거는 좀 어떠셨을까요?
5: 근데 일주일 동안은 전혀 없었어요. 정말.
3: 다행이시네요.
5: 네,
3: 제 걱정이 불안감각지수라는 게 되게 높았어요. 질식할까 봐 무섭다, 뭐 두렵다 뭐 이런 거거든요. 네. 뭐 불안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들이 처음에 이게 100점이 넘어서 112점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확실히 좀 줄어들으셨어요. 이거는.
0: 미정님 역시 여러 면에서 호전됐는데요. 특히 불안감각지수가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3: 그것만 해도 되게 나아지신 거네요. 네. 활동 잘 하시고 그러시면 더 좋겠네요.
5: 네. 네.
3: 다행입니다.
5: 감사합니다.
0: 삶에 지치거나 힘든 인생의 어느 순간 누구라도 불안장애와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0: 사실은 어쩌면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에 생물학적으로 취약하다고 볼 수 있어요. 놀라셨잖아요.
1: 그리고 이번에는 눈을 한 번 더 크게 떠볼까요? 이번엔 입도 한번 같이 벌려봅니다.
2: 천천히 한번 걸어보시겠어요? 천천히.
0: 무슨 솔루션을 좀 해보자 이것저것 하자는 게 많았는데 약간 머리 위까지 한번 올릴까요? 이렇게 머리 몸은 바로 세운 상태에서 더 이상 할 수 없다.
3: 안보험 너야? 암에 걸리면 진단금이 이렇게 많이? 대장암, 간암 다 따로따로? 다 받으면 이게 얼마야? 어? 보장기신? 가입하고 91일부터 보장된다고?
4: 설마 세 달 안에 암에 걸리겠어?
5: 지금 암보험을 가입하는 이 순간 이미 암과 함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입 즉시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필요합니다.
6: 더 새로워진 첫날부터 암보험. 소외감, 일반암 등 각종 암 진단금은 물론 암 직접 치료비와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까지 가입한 그날 그 순간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100% 보장해드립니다. 다행히 암에 걸리지 않는다면 진단금은 단계적으로 더 든든하게 첫날부터 당신 곁을 지켜줄 암보험. 지금 전화주세요.
7: 1577-1704.
8: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9: 진단금에 항암 치료비도 보장. 로봇 수술비에 중입자 치료비도?
10: 아, 이거 엄청 비쌀 텐데. 이걸 다 보장해준다고?
9: 근데 가입 1년 미만은 50% 지급? 아, 절반만 준다고?
10: 1년이면 뭐, 금방이네.
5: 지금 암 보험을 가입하는 이 순간 이미 암과 함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입 즉시 100%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필요합니다.
6: 더 새로워진 첫날부터 암보험. 각종 암 진단금과 최대 5년간 암 직접 치료비는 물론 비용 부담이 되는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도 가입한 그날 그 순간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100% 보장해드립니다. 게다가 암에 걸리지 않는 기간이 길수록 진단금은 더 크게 보장해드립니다. 암이 더 가까워지기 전에 지금 전화주세요.
7: 1577-1704.
8: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1: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은 최 부장님. 뜻밖의 결과에 눈빛이 흔들립니다. 갑자기 뭔가를 급하게 찾는데.
12: 여보, 지난달에 내 이름으로 암보험 하나 가입한 거 있지?
11: 바로 얼마 전 아내가 들어놓은 암보험증서. 그런데
13: 계약일로부터 91일?
11: 누구에게나 암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5: 그래서 라이나는 만들었습니다.
6: 91일이 아닌 가입 첫날부터 100% 보장되는 첫날부터 암보험. 암 진단금과 암 직접 치료비는 물론 비용 부담이 큰 표적 항암 치료비까지 이 모든 보장을 가입 첫날부터 즉시 100% 보장. 지금 전화 주셔서 첫날부터 보장받으세요.
7: 1577-1704.
14: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1: 가슴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60대 우 여사님. 왠지 분위기가 심각합니다.
15: 암입니다. 요즘 신약 효과가 좋아서 빨리만 치료하면 괜찮은데 이게 비용이...
11: 병원을 나와 바로 딸에게 전화하는데.
16: 작년에 내 앞으로 암보험 하나 든다 했지? 지금 암 걸리면 보험금 다 나오나? 50%? 100%가 아니고?
11: 암은 치료비의 부담도 큽니다.
5: 그래서 라이나는 만들었습니다.
6: 가입 첫날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50%가 아닌 100% 전액 보장하는 첫날부터 암보험. 암 진단금과 암 치료비, 거기에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표적 항암 치료비도 1년이나 2년 감액 기간 없이 가입 첫날부터 100% 전액 보장해드립니다. 모두가 기다려온 신개념 암보험. 지금 전화주세요.
7: 1577-1704.
14: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7: 이어서 시대 목격이 방송됩니다.

약간 무릉도원?

누구나 자신만의 세계가 있다. 야. 취향도 방식도 다양하다. 다양한 우리가 모여 우리는 문화가 된다.

0: 2026 문화다양성 나의 세계 문화가 되다. 자세한 응모 방법은 문화다양성 아카이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1: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는 징그러워.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날카롭다.
4: 반은 철학자고 반은 배우.
5: 저는 패셔니스타다.
6: 저는 브랜드다.
7: 내 신이다. 은희경은?
8: 은희경은?
4: 은희경. 까칠한가요? 무조건 부드러운 것만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영특한 소녀가 성장해서 왜 이렇게

0: 어떻게 되느냐. 뭐 문제 있다고 생각 안 돼요, 이 사회에? 불편한 소설을 쓰고 싶어요. 근데 이거 방송인 줄 알면서 왜 이런 얘기까지 시시콜콜 내가 하는 거지?
1: 너무 괴롭습니다.

아니, 이거는 저거구나. 내 책 표지구나. 아, 이걸 어떻게 찾아내셨을까? 이건 진짜 부끄럽지만 나다. 이게 저만을 위한 방이네요? 이런 거는 생각해보지도 못했는데, 상상도 못해본 건데. 아, 굉장한데요? 다 작품이에요. 대체 이걸 어떻게 이렇게 다 구현하셨을까요? 참. 아니, 뭐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지만 몹시 기쁩니다. 저 책을 썼을 때가 저의 최선의 순간이거든요, 내 인생. 여기에 제 인생의 최선의 순간이 다 한 자리에 모여있는 셈이에요.

0: 반갑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1: 책이 나와서 알리려고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고요. 어서 이 기간이 끝나서 다시 책 읽고 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0: 신간 반응은 어때요?
1: 아, 일단 사세 찍었어요. 책을 같이 만든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설, 시간의 감축 소설을 쓰면서 아, 나는 이렇게 이런 구성을 좋아하는구나. 지금 현재에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거를 다시 해석함으로써 지금 앞으로 올 미래를 다시 이렇게 기대해 보는 거? 이런 구성을 좋아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 3부작으로 네, 이렇게 명명이 되었어요.

0: 제가 이제 15권의 책을 썼는데, 대표작이 첫 번째 책이에요. 새해 선물이에요.
1: 새해 선물을 가장 좋아합니다.
2: 군대에서 새해 선물 읽고 너무 팬이 돼서.
3: 한국 현대문학사의 한 정점을 찍었던 작품이 새해 선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4: 새해 선물 나올 때부터 좋아했습니다.

1969년 겨울. 그때 나는 조그만 앉은뱅이 책상 앞에서 절대 믿어선 안 될 것들이라는 제목의 목록을 지우고 있었다. 나는 삶을 너무 빨리 완성했다. 절대 믿어선 안 될 것들의 목록을 다 지워버린 그때. 12살 이후 난 성장할 필요가 없었다.

0: 솔직히 말해서 올해 21살인 이모가 나와 비밀을 공유한다는 것은 결코 어른다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상관없다. 무슨 일에 있어서건 어차피 이모는 어른스럽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으며
1: 소설을 쓰겠다고 생각했을 때 어린 시절 얘기를 언젠간 써보고 싶었어요. 누구한테나 다 마음속에 어린 시절이라는 것은 뭐 깊이 새겨져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나머지 삶을 끌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2: 새 선물에서도 제 어떤 짓궂은 독자들이 선생님은 그러면은 세상을 다 안다고 그렇게 한 당돌한 소녀에 가까워요 아니면은 스무 살인데도 여전히 철이 없는 이모에 가까워요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모든 소설에 다 저예요. 네. 근데 그냥 100% 제가 아니고 제 안에 있는 어떤 그 캐릭터 어떤 그 성정들 그런 거를 줄기로 세운 다음에 다른 사람의 디테일을 많이 붙이는 거죠.

그 시대에 사는 보통 사람으로서 저는 그 당시에 제 인생이 너무나 많이 왜곡됐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새해 선물 후기에도 썼지만, 저를 가장 싫어했던 시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싫어하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저는 모범생의 틀 속에서 살았고, 그래서 어쩌면 배운 대로, 교육받은 대로의 인생을 차곡차곡 이렇게 꾸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전혀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요. 예.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일을 계속해야 돼. 애들한테 공부 잘하라고 해야 되고, 남편한테 일찍 들어오라고 해야 되고, 그러면 제가 밤에 혼자 일기를 쓰면서 내가 노력할수록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되는 건가?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인생을 살고 있지? 이런 질문이 결국 저를 소설을 쓰게 했거든요.

0: 장래 희망이 작가인 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예. 정작 작가가 된건 35살이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문예부, 또 대학은 당연히 국문과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잘 썼어요. 글솜씨도 있고 작가가 되겠다는 의지는 초등학교 때부터 있었고 그렇지만 그것들은 작가로 만들어주지 않아요. 저의 관점이 없었던 거죠. 소설이라는 것은 창작물이잖아요. 그런데 삶이 쉽지가 않으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써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할 얘기가 없었던 건데 할 얘기가 생긴 거죠. 그리고 저는 사실 새 선물을 꽤 전략적으로 썼어요. 저의 첫 소설인데요. 이제 저는 제도 교육을 받고 자랐고
1: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2: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3: 매일 오후 국기 하강식 시간. 거리에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 가던 길 멈추고 가까운 국기를 향해 서서 가슴에 손을 얹던 모습.
0: 국민학교 때는 일제 잔재의 어떤 교육제도 속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바로 군사정부 시절이었죠. 그랬기 때문에 획일적인 틀로 가두려는 이런 시스템의 어떤 폭력에 상

0: 예민했어요. 제가 읽어온 그 한국 소설 속에서 너무나 강한 계몽주의적인 그런 전통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렇게 가르치는 소설 싫고 정답을 암시하는 게 싫었어요. 사회 분위기가 가지는 그런 온정주의가 싫었어요. 따뜻하게 이렇게 덮어버린 게 싫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감상적인 거, 우는 거 이런 소설 안 쓰겠다. 그런 마음으로 전략을 세운 거죠. 저는 처음에 그 냉소와 독설이라는 것을 적절하다고 생각했어요.
1: 그리 가파르지도 않은 비탈길을 내려오면서도 이모의 걸음은 비틀거린다. 이모는 어렸을 때부터 익숙한 이 길이 이렇게 가파른지 이제야 알았다는 듯 가볍게 군복 소매를 잡는다. 군인과 그의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긴 머리의 여자. 이 형렬과 이모의 뒷모습은 어쩐지 상징적으로 보인다. 군복이 구속을 나타낸다면 긴 머리는 처녀성과 함께 자유로운 젊음을 나타낸다. 군복과 긴 머리 여자의 뒷모습엔 배신의 뇌광이 들어있다.
2: 주인공 지니가 엄청 꼬인 애잖아요. 조그만 애가 자기가 뭘 한다고 막 세상 다 만사 다산 것처럼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게 되게 그 어린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이입이 많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자기들이 자꾸 무시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렇게 대상화되어 있는 존재들에게 진이라는 캐릭터가 얼마나 카타르시스를 주는지 모르죠.
3: 새해 선물이 등장하자마자 당대의 독자들한테도 엄청난 호응을 받고 아직까지도 꾸준히 사랑받는 이유는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형식적인 민주주의의 틀을 갖췄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정치적인 미션을 성공한 줄 알았는데 역사적으로 다음 단계로 간줄 알았는데 사실은 변한 게 없구나 하는 그런 환멸? 좌절 같은 것도 동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복잡한 그런 시대적인 역동에 호응하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해요.

90년대 그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뭐 핫한 장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제 OTT나 웹툰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런 문화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만큼이나 그때는 문학이 그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90년대 그 등장했던 그 젊은 작가들, 그들의 책이 은희경 선생님을 비롯해서 뭐 신경수, 공정 이런 작가분들의 신간이 나올 때마다 서점의 매대를 장악하고 수십만 부씩 팔려나갔거든요.

0: 선생님의 등단 연도가 95년이죠. 예, 동아일보 신춘문예 중편소설로 등단하셨는데 그 등단한 고해의 새해 선물로 정말 95년을 화려하게 장식한 작가가 됐죠.
1: 세 분의 그 원로 김아영 선생님하고 오정희 선생님하고 윤흥길 선생님 세 분이 본심 심사를 하셨는데 이거는 신인일 수가 없다. 기성 작가가 응모를 한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만큼 굉장히 이 세태를 묘사하는 그 능수능란함 이런 것들이 너무 놀라웠다.

못해. 다 그거예요. 새로 책을 썼는데, 이제 15권의 책을 썼는데, 대표작이 첫 번째 책이에요. 옛날 처음 듣는 얘기가, 아, 이번 소설 어때? 괜찮은데, 새해 선물만 못해. 그랬을 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나는 점점 더잘 쓰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개정판을 내면서 꼼꼼히 다시 읽어보면서, 아, 그때 어떤 절실함? 이런 절박함이 상당히 강해요. 이 에너지가 계속해서 독자들을 불러들이는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고, 그거는 또 일반적으로 말해서 첫 작품의 어떤 축복이자 저주죠. 첫 작품, 작가의 첫 작품이라는 것은 자기가 작가가 되어야만 되는 어떤 그 이유와 목적을 다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부탁한데. 아파트가 숲 사이에 솟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걸 찍었는데 성공의 라프타 같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렇게 밀집해 살면서 숲에 의지하고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런 거 좀 흥미롭잖아요. 저런 거 보고 한 번은 싸움 목격자를 찾습니다 현수막 보고 제 소설 속에 예. 그 큰싸움 벌이는 장면 하나 쓴 적 있어요. 뭔가 이쪽이 디테일? 예,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기억해두고 싶은 어떤 순간? 인상적인 거 있으면 좀 찍어두고 이런 새소리 녹음도 하고

0: 집에 너무 늦으셨죠?
1: 아, 네. 저희 집사람은요, 이 모든 식집이 다 12시면 문을 닫는다고 우겨서요. 네가 내 인생 마지막 기회라고. 알아?
2: 나하고 살면 인생이 바뀔 것 같아요?
3: 그래.
2: 왜요?
1: 너는 내가 사랑하는 여자니까.
2: 그럼 12년 전엔 사랑하지 않는 여자하고 결혼했던 거예요?
1: 물론 그때도 사랑한다고 생각했으니까 결혼을 했겠지.
3: 하지만 그건 진짜가 아니었어.

0: 대학교 1학년 때 선배들이 이제 후배들의 교양을 함양해준다고 선배들이 만든 교양 학교가 있었어요. 그 페미니즘 테마의 커리큘럼 중에 하나가 타인에게 말 걸기였어요. 이제 막 시골에서 올라온 그 어린 남자 대학생이었던 제가 읽기에는 약간 파격적으로 자유분방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 같고, 처음 읽었을 때는 왜 이런 사람이 소설의 주요 인물로 등장해야 되는지 얼른 파악하기 어려운 이상한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이 나와서 처음에는 약간 불편하기도 했는데, 이 불편한 인간들에게 나는 왜 매력을 느낄까? 알고 싶다? 그런 생각하면서 은희경의 소설을 하나씩 읽어나갔던 것 같아요.
1: 저는 불편한 소설을 쓰고 싶어요. 불편하다는 것은 난 이거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게 사실은 문제가 있네? 그러면 자기 불편해지기 시작하죠. 근데 그런 변화와 새로운 발견을 주는 것이야말로 저는 문학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0: 우리한테 편안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은 대체로 뭔가를 맞춰주는 사람들이에요. 공통적인 것을 위해서

0: 자기를 좀 양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양보해 준다는 말을 좀 다르게 말하면 사실 자기를 배신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배신하지 않는 사람들을 은희경 작가는 즐겨 그리는 거죠.
1: 10대 시절에 은희경 선생님의 그 인물 속그 불륜담들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 나머지 소설들도 저 정말 좋아하거든요.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 마이너리그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다 10대 때 읽었는데 제가 원래 불륜 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훌륭한 문학들은 다 불륜 얘기거든요. 안나 까렐리나 불륜이죠. 뭐 채털리 부인의 사랑 불륜이죠. 다 불륜입니다. 아니에르노 작가 뭐 인생이 불륜이죠. 뭐 이게 농담이고 아무튼 어른의 세상을 저희 가르쳐준 소설이었고
2: 그때 제가 초기에 썼던 어떤 사랑은 사랑이라기보다 제도와의 어떤 그 야합? 사랑이라는 개념과 제도의 야합 같은 것을 제가 좀 야유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 다른 이제 여성 작가들도, 뭔지 일탈이라든지 그 궤도를 벗어난 이야기들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런 소설이 처음이 아니고, 오정희 선생님도 쓰셨고, 박완 선생님도 쓰셨고, 박경희 선생님도 쓰셨고, 다 쓰셨던 얘기인데, 이제 90년대에는 이런 걸 다룬 여성 작가들이 많아져서인지 이런 신문 기사가 있었어요. 그렇고 그런 불륜 소설 이제 그만. 얼마나 큰 폭력이에요. 우리는 각자 여성의 내면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가부장적인 그 관점에서 보면은 이 여성들은 지금 집을 자기의 그 위치를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불륜인 거예요. 다 지금 나를 찾으려는 것 자체가 지금 집을 벗어나는 거라면 집이 잘못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보지 않고 왜 집을 벗어나려고 해? 이건 불륜이야. 이거는 비윤리적이야. 이렇게 보고서 뭉뚱그려서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90년대 또 한 분위기였죠.
3: 올해 이상문학상 수상자로 소설가 은희경 씨가 선정됐습니다. 은희경 씨는 제22회 이상문학상 수상자로서의 소감을 이렇게 피력했습니다.
4: 무거운 이야기를 가볍게 쓰는 것뿐입니다. 이런 소설이 상을 받게 돼서 됐다는 것은 제 개인의 역량이라기보다는 그런 사소함, 그런 가벼움으로 이 삶의 무게를 잴 수 있는 것이 동의가 되는 세상, 즉 90년대 말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고요.
5: 지금 생각하면 오히려 오늘날 여성 문학의 새로운 또 저수지가 아니었나. 은희경, 전경린 등등의 작가가 있어서 오늘날 젊은 여성 작가들이 마음껏 섹슈얼리티라든가 젠더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또 권력의 미묘한 그 차별의 문제들을 아주 용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출구가 열렸다.
6: 그러면 작가님 개인에게 결혼은 어떤 경험이었나요?
2: 굉장히 졸업할 수 없는 학교죠. 제가 20대 때 생각했던 결혼, 30대 생각했던 결혼, 40대 다 그 시기별로 결혼에 대한 저의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졸업을 못하는 학교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때 결혼 생활이 끝났다면 나는 이 생각만 하겠지? 이때 끝났다면 이 생각만 하겠지? 그래서 지금의 결론은 긴 세월 동안 지속되는 관계라는 것은 정말 사람에게 많은 사유를 주는구나 이런 생각은 하게 되죠.
6: 그게 그 학교의 가르침인가요?
2: 지금 다니는 입장에서 다니는 입장에서

예. 그게 저희 즐거움이기도 한데, 얇은 노트를 사서, 뭐, 인물을 다 이제 그리고, 인물의 나이나 성격이나 외모나 이런 것들을 낱낱이 다 쓰거든요. 배경도 쓰고, 시대 배경, 장소, 이런 것도 자세히 써요. 이거를 시간 중심으로 쓸 것인지, 아니면 인물 중심으로 이야기를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사건 중심으로 할 것인지, 그런 것까지 노트에 다 써놓거든요.

0: 이게 점점 이제 한 페이지에 적혀 있던 것들이 이제 점점 조그만 노트 한 개씩으로 다 나뉘어요. 그게 완성이 돼야지 소설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1: 단편도 그런가요?
0: 단편도 그래요.
2: 은희경 작가가 태어난 인생 이후 7년 만에 장편 소설 빛의 과거로 돌아왔습니다. 소설가인 주인공이 40년의 세월을 거슬러 70년대 여대생 기숙사 생활을 다시 돌아보며 현실을 회피했던 자신을 발견해가는 이야기입니다.

0: 요즘 일부 학생들로 인해 소란해진 대학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 명령을 시달했습니다. 일부 불순 학생들의 횡포에 강점된 학원을 정부는 이상 학원의 무질서를 도저히 방치할 수 없어 문을 닫았던 대학들도 다시 문을 활짝 열고 정상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전국의 각 대학 학도 호국단에서는 자체 정기검열과 교련 실기 경진대회를 실시했습니다. 풍성한 가을철을 맞아 이영원한 맛수로 불리는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정기전이 벌어졌습니다. 연세대 학이 2승 2무승부 1패로 우세한 가운데 막을 내렸습니다.
1: 특히 이제 이게 1977년이 그 배경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학생 데모가 많았고 또 그리고 그때 막 계속 학생들도 군사훈련을 받던 시기고 그래서 뭔가 그런 분위기가 있다가 또 좌절되고 막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부 다 남성의 언어로만 적혀 있거든요. 네.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도 겪었단 말이야. 우리도 거기서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런 얘기도 좀 살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0: 전국 82개 대학이 졸업식을 갖고 7만 5천여 명의 학사와 8,500여 명의 석사 그리고 600여 명의 새 박사를 배출했습니다.
1: 저도 이렇게 한복 입고 졸업했어요. 이때 1977년에 이제 소설에도 나오지만은 처음으로 대학에서 페미니즘 이제 과목이 개설이 된 해거든요.

0: 그리고 저기 사진 찍힌 모델들도 꼭 제 모습 같아요. 예, 우리 방 풍경인 것 같아요. 제가 묘사한 대로 크림색 뭐 2층 침대 옷장이 있고.
1: 기숙사, 그중에서도 여대 기숙사를 소설의 배경으로 하신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0: 작가들에게는 자기만의 이야기거리가 있잖아요. 제가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소재다. 그런데 그 여자 대학교 1977년에 여자 대학교를 그대로 재현해 내는 것이 소설로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진짜 모든 준비를 다 했거든요. 에피소드며 이런 것들 뭔지 객관적인 자료, 제 기억의 자료 다 만들고 인물도 다 만들었어요. 근데 도대체 이야기를 왜 쓰는 거지?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소설에는. 너무 막막해서 진짜 막 울었어요. 예. 그 무렵에 강남역 그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예.
2: 서울 서초동에 있는 노래방 화장실에서 30대 남성이 갑자기 휘두른 흉기에 20대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뉴스로 제가 깨달았어요. 그 시대가 여성을 어디로 내몰았고 결국 그 여성들이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되고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어떻게 주어 어떤 방식으로 주어졌는지 그런 얘기로 좁혀졌죠. 그때 교육받은 여성으로서 내 몫을 했나

0: 뿌리로 만들었어요. 27번 은희경 소설은 답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시작한다. 이거는 정답이 있죠. 질문. 은희경의 필살기. 오. 두 글자. 가로 열쇠 두 글자. 필살기. 독설? 그런 거라고 생각할 거야.
1: 새해 선물로 처음 작품 활동 시작하셨을 때 오정희 선생님이 심사평에서 하셨던 가장 첫 문장이 일단 이 소설은 매우 재미있다. 그 재미를 유지시키는 동력 중에 하나는 그 유머인 것 같아요.
2: 은 선배가 얘기를 해야 재미있어요. 이야기꾼의 면모가 그대로 드러나서 사적인 자리에서도 마이크 점유율이 아주 높다고 봐야죠.
0: 저는 재미없는 걸 좀 못 견뎌서 항상 소설도 재밌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작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저 개인으로도 실정을 빨리 느끼고요. 그래서 뭔가 나라는 사람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재밌어해요.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우연히 근처에 있다가 작가님 집을 알아서요. 그냥 구경하고 있었어요.
4: 집을 어떻게 하셨어요?
3: 아, 잡지 부록에 실린 적이 있던데요.
4: 아, 그런 게 가끔 실리죠. 전 서울 살고요. 여긴 부모님 집이에요.
3: 선생님이 저한테 제일 중요한 작가이십니다.
4: 그래요? 고맙습니다.

0: 이름이 뭐세요?
1: 네, 정미숙입니다.
0: 정미숙 씨, 반갑습니다.
2: 저는 네. 작가님 처음 뵀을 때 사실 여배우로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8년 전에 첩첩산중이라는 홍상수 감독님 만드신 단편 영화가 있는데 그때 제가 프로듀서였어요.
0: 제 연기 어땠어요?
2: 아, 저 이 자리라서 얘기한 게 아니라 진짜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면 그래도 카메라가 돌면 보통 일반인들은 잘 얼어서 연기를 잘 못하세요. 근데 뭐랄까 너무 새침하게 연기를 잘하시는 거예요.
0: 네네. 일단 정유미 씨가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 상황이 마치 정말로 그런 지망생이 그 집 앞에 있는 거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확 줬어요. 그래서 제가 배우로서 역시 상대역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거를 보고
3: 이런 말씀 선생님이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랑 그 두 살 차이밖에 안 나세요. 근데 저희 어머니와는 사실 그 세 마디 이상 대화를 나누기가 힘들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근데 은희경 작가님이랑 대화를 하면은 3일 밤을 새도 대화거리가 끊이지가 않아요. 선생님은 사실 저도 제 나이 또래 그 30대 후반에 비해서는 최신 트렌드나 뭐 지나가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편인데 선생님은 항상 저보다 더 한 발짝 먼저 그 트렌드와 소식들을 알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뭐 현재 뭐 아이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유행하는 드라마, 영화, 소설, 퍼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분이셔서 저에게는 항상 최신의 작가라는 그런 느낌이 남아 있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은희경입니다. 네.
1: 마침 작가님이 이제 오랫동안 고민해 오신 인간의 몸, 그리고 노년과 죽음을 다루는 작품인 시간의 감촉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0: 이야기를 구상을 한 것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이제 나는 부모가 없으니까 이제 고아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어쩐지 지금부터 제가 죽음의 순번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유가 이제 없으니까 그 다음은 나구나. 이제 10년 전에 써보려고 했을 때는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는 두렵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굉장히 노인이란 존재는 무력하고 퇴행적이고 뭔지 그런 이야기가 어두운 이야기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드디어 제가 그 나이가 됐어요. 제가 65세가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것은 삶의 한 단계이고 모든 단계가 그렇듯이 이 단계에도 뭐 새로움이 있고 또 어떤 발견이 있고 또 그리고 매일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0: 아마 좀 신작 작품을 아직 전혀 읽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작품의 한 대목, 혹시 낭독 괜찮으실지.
1: 우리 모두는 고통을 겪고 또 해결하면서 현실을 살아가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 변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했던 순간은 어딘가에서 왕국을 건설하고 사계절을 보내고 있다. 내가 생각한 진실과 사랑이 그런 방식으로 지켜져서 훗날의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이 그걸 믿는다면 죽음 또한 소멸이 아닌 시간의 계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제가 어릴 때 동화를 읽으면 이제 공주와 왕자가 결국 여러 가지 시련을 겪고 이제 결혼을 해요. 그리고 끝나거든. 그러면 저는 아, 둘이서 잘 살았을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좀 했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좀 현실주의자인 면모인데 사랑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이 사랑을 이 이제 해체되는 과정이 생활이 끼어들면서 그런 것들이 당연히 이제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너무 막 실망하거나 슬퍼하거나 배신감을 느낄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는 걸 받아들이면 돼요. 그 대신 우리가 사랑했던 그 감정은 어딘가에서 그게 그대로 남아있어서 나한테 빛을 주고 있는 거예요. 빛을 어떤 광원처럼 나한테 멀리서든 가까이서든 빛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살아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3: 아, 65세가 된 선생님은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 삶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미처 모르는 일들이 항상 벌어지고 있고 그런데 그게 단지 이상한 것만은 아니고 거기에 때로 재미있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게 은희경 작가가 살아있는 현재적인 젊은 작가가 되게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근데 어떤 작가가 아, 소설만 안 쓰면 소설가 참 좋은 직업인데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떤 거를 관찰하고 질문을 갖고 생각을 오래 해보고 관찰하고 공부를 해서 어떤 것을 발견하고 그거를 써서 다른 사람도 같은 생각을 하고 이런 일은 한 사람의 인생으로 봤을 때 너무 멋진 일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창작자들은 너무 축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1: 저희가 제작한 책이고요. 안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아무 페이지나 펼치시고 그 질문에 생각나는 대로 대답을 해주시면.
0: 아니, 예산이 좀 있으신가 봐요. 뭐,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단 한 사람을 만나 인터뷰할 수 있다면 누구를 만나고 싶나요?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은 없다. 그냥 인터뷰를 핑계 삼아 우리 엄마 아빠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당신의 인생을 영화 또는 책으로 만든다면 제목은 무엇이라 하겠나요? 제목은

0: 호랑이가 들어오시는 것 같은 기운을.
1: 천재 소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리고 제시하지도 못한 그네 한 수.
2: 정말 말도 안 되게 강하고 빨리 들면서도 정확하고 또래들이 다 목표로 하는.
3: 이세돌 구단 대 알파고의 대결 일곱 펼쳐지고 있습니다.
2: 인공지능에게 인간이 지는 순간 충격에 휩싸

0: 하지만 신에게 균열을 일으켰죠.
1: 인간 대표 이세돌의 첫살.
2: 인류사적으로 큰일을 하지 않았나.
3: 이해하는 걸 너무 지금 사실 좀 두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중에서 제가 가장 즐거운 순간이 한참도 못 내다보는 상황입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탁 변하면서 우리가 같이 찾아가는 재미 너무 좋지 않아요?
4: 뭔가 글 쓸 때 이렇게 놓고 그지 그지 그지 왜 안 써줘? 왜 안 써줘? 응? 생각을 덜 한 거야? 안 풀리지? 누구 잘못일까?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하기도 해요. 사실 제가 겪어보니까 뭔가 의지할 대상이 필요한데 사람한테 하면은 이거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나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그런 어떤 자기의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 돌도 쥐고 있고 연필도 잘 쥐고 있고 이 아이를 앞에 놓고 내 마음 알지? 서로 불만과 또 하소연도 하기도 하고. 그렇죠. 무슨 책을 읽어야 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이런 거.
5: 방문 상담할 도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6: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7: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8: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9: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8: 네?
9: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8: 와.
9: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8: 어떻게?
9: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6: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10: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11: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10: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8: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12: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5: 방문 상담할 도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6: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13: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14: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8: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6: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8: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9: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0: 여기가 거의 한 400년 됐어요.
1: 징집잖아요. 이야기도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0: 여기 영차!
2: 여기 영차!
3: 낙동강 천삼매미가 전체가 다 오르고
4: 나가 이 말이야.
5: 빨리빨리 움직여. 이래가지고 작업 못해.
6: 다시 요 낙동강에 모여서 지금처럼 이렇게 함께한 우정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서.
7: 요즘 우리 집인데.
8: 그때가 그립네.
0: 그립지.
7: 낙동강에 이제 동무들하고 맨날 빨가벗고 수영하고

0: 전기톱이 있어. 그거 가서 사다 하라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예. 정말 톱이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무서운 것도 모르고요. 나는 갖고 와서 그렇게 하니까 이게 씩씩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1: 당연하죠.
0: 네. 40년을 하고 보니까 그 톱은 내 몸하고 똑같아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한테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변비 스트라이크. 유쾌
1: 상쾌
0: 통쾌 변비엔 베이킨.
2: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3: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4: 지당하신 말씀.
3: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순간 모두의 행복. 더 기아 PB5. 기아. Movement
1: that inspires. 남반구는 북반구와
0: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지금까지 제가 봤었던 지구의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0: 아, 근데 좀 장엄한 모습으로 쫙 펼쳐져 있어요.
1: 그동안 우리가 알던 아이슬란드를 기하는 낯설고 새로운 풍경들.
0: 와, 너무 아름답습니다.
1: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숨은 핫플레이스를 찾아갑니다.
0: 아, 진짜 예쁘다.
1: 내가 여행하며 본 어떤 풍경과도 달랐다. 달을 걸었던 아폴로 14호 우주비행사가 아이슬란드 훈련을 마치고 남긴 말입니다. 익숙한 여행지 너머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미처 알지 못했던 또 다른 비경이 펼쳐지는 땅, 아이슬란드로 갑니다. 남동부 해안도로를 달리다 보면 저 멀리 날카로운 봉우리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0: 네, 여기 지나가는 길에 또 베스트라우른이라고 하는 멋진 바위산이 있고요. 또 옆에 예, 그 해변이 있어가지고 해변하고 이 산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 멋지게 또 나온다고 해서 잠시 들렀는데 입장료가 있다고 합니다.
2: So we are here. Take your card and scan the code in the machine next to the gate.
0: Okay, so three people.
2: Perfect. Yeah.
1: 독특한 풍경으로 입소문나며 여행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인데요.
3: Where are you from?
0: Yeah, from South Korea.
2: Oh,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아, 여기 한국 분들도 종종 오시나 봐요. 한국말 안녕하세요를 하시네요.
1: 아이슬란드의 일부 자연명소는 이렇게 사유지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스토크스넷 해변도 이 경우에 속하죠.
0: 아, 여기는 검은 모래 해변이네요, 진짜로. 약간 화산재처럼 보이기도 하고 스토크스넷 해변이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바다보다 멋진 게 제 앞에 펼쳐져 있는 베스트라호른 산입니다. 아, 굉장히 좀 장엄한 모습으로 바위산이 쫙 예, 좌우로 펼쳐져 있어요.
1: 땅속에서 천천히 식은 마그마의 시간과 암석을 깎아낸 비바람의 시간이 더해 완성된 베스트라호른. 그 장엄한 대자연의 시간을 마주합니다.
0: 여기서 산이 이제 반사되는 게 아름답다고 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있는 거 보면은 반사되나 봐요. 다 지금 물에서 이렇게 사진 찍고 있거든요. 어? 보이나? 지금 물에 비춰가지고 이 산

0: 이후 안에 들어왔거든요. 아, 근데 제가 자세를 낮춰야지 좀잘 보여요. 아, 요 밑에 마치 거울처럼 이 물이 작용을 해가지고요. 위에 있는 베스트라우른 산을 그대로 밑에, 예, 반사를, 이제 더잘 보이네요. 지금 물이 잔잔할수록 잘 보이거든요.
1: 바람이 잦아들고 얕게 고인 무리로 봉우리들이 비치자 하늘과 땅이 맞닿은 듯 신비로운 대깔꼬마니가 그려집니다.
0: 아, 요쪽에 들어오니까 조금 더잘 보여요. 지금은 하늘의 구름까지 다 맺혔습니다. 이 스톡스네스 이 해변이 가지고 있는 작은 거울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1: 날씨와 바람, 밀물과 썰물에 따라 다른 장면을 만날 수 있는 곳. 낮익은 아이슬란드의 풍경에서 벗어나 스톡스네스 해변을 찾는 이유입니다.

0: 바다 위에 우뚝 솟은 봉우리를 뒤로하고 지도 위 낯선 이름을 하나 찾아 다시 길을 나섭니다.
1: 와, 오늘 날씨가 진짜 좋은데요. 지금 찾은 곳은 피아드라르 글루퓨르라고 하는 긴 이름을 가진 협곡인데 약 200만 년 전에 빙하가 녹으면서 형성된 협곡이라고 합니다.
0: 100여 미터 높이의 깎아지는 절벽 사이로 굽이굽이 이어지는 물길. 걸음을 옮길 때마다 달라지는 협곡의 얼굴은 색다른 감동을 선사합니다.
1: 와, 이 앞쪽에는 지금 협곡의 윗부분만 보여서 살짝 감질이 났었거든요. 근데 가다 보니까 드디어 아래쪽까지 풍경이 쫙 펼쳐지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우와, 저 멀리 빙하가 엄청 심하게 딱 핥히고 간 흔적도 남겨져 있고요.
0: 약 200만 년 전, 잘게 부서진 화산암이 물과 만나 만들어진 암석층. 마지막 빙하기가 끝날 무렵 흘러나온 빙하수는 모래와 자갈을 실어 나르며 이 암반을 깎아 2km에 달하는 장대한 협곡을 조각했습니다.
1: 아, 지금 오늘 하늘이 파란색의 채도가 훨씬 강해요. 아, 이 아이슬란드가 날씨가 맑으면 이렇군요. 그리고 드디어 최고로 멋진 전망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끝자락이고요. 멀리 지금 엄청 높은 지점에서 폭포가 콸콸 쏟아지고 있고요.
0: 쉼 없이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협곡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만나게 되는 하이라이트. 절벽을 따라 가늘고 길게 흘러내리는 물줄기, 웨가르포스입니다.
1: 와, 드디어 가장 좋은 전망대에 제가 도착을 했고요. 이 앞쪽으로는 굽이굽이 치는 협곡의 모든 풍광이 다 한눈에 담기고요.

0: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신부의 드레스처럼 쫙 펼쳐지면 설러요. 여기가 폭포를 볼 수 있는 최고의 전망대입니다.
1: 수만 년 전 시작된 물의 조각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끝없이 흘러가는 자연의 시간 곁에 잠시 머물다 갑니다.

0: 북협곡을 떠나 남부 해안도로를 따라 서쪽으로 갑니다. 여행자들의 거점 비크를 거쳐 탁길 캠핑장으로 향합니다. 남부 해안에 자리한 작은 마을 비크. 규모는 크지 않지만 식당과 마트, 주유소 등이 모여 있어 남부를 여행하는 이들이 꼭 들르는 곳입니다.
1: 지금 비크...

0: 그 최고의 맛집이라고 불리는 화산재 피자집에 왔거든요. 또 독특한 그런 콘셉트 때문에 유명한데 맛집인 게 바로 증명이 되네요. 지금 줄이 너무 길어요.
1: 아이슬란드를 여행하며 음식점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건 처음인데요.
0: 지금 여기 메뉴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블랙 크러스트라고 피자 도우를 검은 빛으로 지금 물들였습니다. 식용 활성탄을 이용해서 도우를 반죽을 한대요. 이 비크가 유명한 게 검은 모래 해변이거든요. 또 아이슬란드 하면 화산재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화산재하고 검은 모래 해변에서 콘셉트를 따와서 피자를 만든 거죠.
2: What do you like to eat?
0: Breakfast number one.
2: Great.
0: And number three.
2: Perfect. Did you been on the beach?
0: Yeah.
2: That is the sand?
0: That's why.
2: I'm joking. Active charcoal from coconut husk.
0: 오, 나오네요.
1: 드디어 주문한 피자가 나왔습니다.
0: Number three. Okay, thank you. Wow. 예, 보면은 이 주변부만 까만 게 아니고요. 완전히 모든 이 도우가 보시는 것처럼 검습니다.
1: 마치 화산재를 머금은 듯한 빛깔인데요.
0: 예, 맛을 보겠습니다. 오, 트러플 향이 은은하게 되어 있어요. 치즈 향하고 이 루꼴라의 향이 절묘하게 어우러지면서 어우 굉장히 맛있습니다. 다만 산맛이나 순맛이 나진 않아요.
1: 맛이 어떨지 은근히 걱정됐는데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0: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보기 좋은 떡이 맛이 좋다 그런 얘기하잖아요. 보기 재미있는 피자가 먹기도 재미있는 거죠. 제가 검색했을 때 이 비크라는 도시에서 최고의 맛집, 가장 많은 평점이 있었던 레스토랑이 바로 여기였어요. 근데 의심을 할 필요가 없겠네요. 이렇게 사람이 많고 지금도 줄이 끊임이 없습니다.
1: 화산의 섬 아이슬란드를 꼭 닮은 피자를 맛보고 향한 곳은 마트입니다.
0: 이제 다음에 갈 캠핑장이 탁길 캠핑장이라고 하는데요. 좀 외진 곳에 고립된 캠핑장이라서 따로 주변에서 먹을 거를 구할 수가 없대요. 바베큐로 나와 있는 립을 먹어야겠네요. 립. 그리고 또 패밀리 레스토랑 가면 인기 좋은 립입니다. 이게 한 4, 5만 원 할 거거든요. 역시 고기값은 싸서 다행이네요.
1: 고기 구울 때 필요한 용품들도 꼼꼼하게 챙깁니다.
0: 그다음에 비비큐 해먹어야 되니까 이 그릴도 사야겠죠. 그릴도 있어야 되고. 뭐 여행하다 보면은 단계가 많이 당겨가지고요. 그냥 이런 거 막 보이는 대로 네, 집어넣으면 됩니다.
1: 드디어 캠핑 준비 완료입니다.
0: 아, 이 정도면 며칠을 거들하겠습니다.
1: 이제 탁길 캠핑장으로 떠나볼까요? 도심을 벗어나자 한없이 이어지는 검은 모래평원. 목적지로 향하는 길에서 스치는 풍경마저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거친 길을 달려 푸른 계곡 깊숙한 곳에 위치한 탁길 캠핑장에 도착했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 짧은 여름에만 머물 수 있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0: 오늘 찾은 캠핑장은 아이슬란드에서도 가장 아름답기로 소문난 탁길 캠핑장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깊은 산악지대에 오지에 폭 안겨 있어서 아, 굉장히 좀 고립된 느낌을 주는 곳입니다.
1: 탁길은 캠핑장 자체로도 매력적이지만 캠퍼들이 이곳을 찾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0: 이 탁길 캠핑장에 온 이유가 이 주변으로 근사한 하이킹 코스가 있거든요. 어떤 코스를 탈지 좀 정하고 가야겠네요. 푸른색, 분홍색, 노란색, 빨간색. 저는 노란색 코스 한 절반 정도 타고 전망대 보고 내려올 건데요. 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식을 보면서 걸으면 되겠네요.
1: 캠핑장 뒤편으로 난 가파른

0: 산길. 세 개의 트레킹 코스가 모두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1: 지금 이제 여기까지가 캠핑장이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트레킹 시작입니다. 하이킹.
0: 출발부터 가파른 오르막이 이어져 만만치가 않은데요. 숨이 찰 때마다 뒤를 돌아보면 캠핑장은 어느새 한층 멀어져 있습니다.
1: 일단 이 봉우리 끝까지 맞습니다. 여기는 빙하 전망대가 아니라 캠핑장 전망대.
0: 힘들게 오른 만큼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산행의 매력이죠. 캠핑장 전경을 눈에 담고 본격적으로 트레킹에 나섭니다. 멀리서 볼 땐 미처 보이지 않던 바위를 뒤덮은 이끼와 들꽃들. 그 자연과 가까이에서 눈 맞출 수 있다는 것. 제가 트레킹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고도를 높이자 겹겹이 포개진 능선과 깊게 팬 협곡, 잔설 사이로 흘러내리는 가느다란 폭포까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1: 와, 이 코스는 걸어갈수록 어떤 지각 활동으로 인해서 생겨난 독특한 기암들이 많거든요. 약간 막 살아서 꿈틀대는 것처럼 저한테 느껴지기도 하고요.

0: 부드러운 이끼 아래 감춰져 있던 거칠고 원시적인 땅의 굴곡. 발 아래 펼쳐진 태초의 지구를 마주합니다. 이번 트레킹의 목표는 빙하를 만나는 것.
1: 아, 지금 한 3시간 정도 이제 산행하니까 체력이 좀 떨어지고 발걸음도 느려졌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그럴 때마다 아름다운 자연이 딱 펼쳐지면서 힘 좀 내라고 응원을 계속 해줍니다.
0: 산길을 조금 더 오르자 짙은 안개가 주위를 뒤덮기 시작합니다.
1: 시야가 제로 상태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한 앞에 한 10m 안팎밖에 안 보여요.
0: 저는 산행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
1: 빙하 정말 앞까지, 그야말로 딱 발 앞까지 왔는데 빙하가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0: 자연이 허락한 만큼만 보고 돌아서는 것, 길 위에서 배운 지혜입니다. 6시간의 트레킹을 마치고 캠핑장으로 돌아왔습니다.
2: 아이고, 강아지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궁금해. 궁금해. 아이고, 궁금해. 궁금해. 나한테 와, 나한테. 나한테.
1: 그러니까요, 카메라한테 달렸네.
2: 아이고, 아이고, 안 돼.
1: One car and three people, two tents. And how about the shower and bathroom?
3: Everything's included in the cost of the camping.
1: Ah, okay.
3: So you're paying 3,000. Are you all grown-ups?
1: Yes? Yeah.
3: Yep. And may I ask where you're from?
1: From South Korea.
3: South Korea, okay. Yeah. Yeah. Are you from Seoul?
1: Yep.
3: Oh, whoa. Man, it's very similar to here, right?
1: No. Not exactly.
0: 산행은 끝났지만 캠핑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하룻밤을 책임질 텐트부터 서둘러 칩니다.
1: 아이고, 오늘 트레킹 하느라 고생하고 또 위에서 추워가지고요. 몸이 천근만근이면 이럴 때 고기를 또 먹어줘야겠죠. 어제 산 바베큐하고 여러 먹거리를

0: 를제 인생 첫 캠핑장한 동굴 속에서 먹어보려고요.
1: 탁길 캠핑장의 또 하나의 매력, 천연 동굴 안에 마련된 공용 식사 공간입니다.
0: 신기하다. 여기 테이블 하나 있어요.
1: 테이블과 의자는 물론 바베큐 시설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0: 너무 어둡긴 하네. 자, 오늘의 주인공 바베큐가 있고요. 그다음에 늘 바베큐 할 때는 사이드로 소세지가 필수입니다. 아, 얍. 땡큐.
1: 동굴 아니라 시원한 것은 기본. 입구 너머로 보이는 절경은 덤입니다.
0: 아, 근데 캠핑장 안에 공용 주방이 동굴인 건 당연히 처음 봅니다. 진짜 여행 가다 보니까 별 군데를 다 다녀보네요.
1: 출출해진 배를 채워야 할 시간. 불길이 적당히 잦아든 숯불 위에 오늘의 메인 메뉴 바베큐 립을 올립니다. 노릇하게 익어가는 고기를 바라보는 이 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데요.
0: 바베큐 좀 시간이 걸리니까 옆에 소세지를 올려서 요기를 하면서 또 구워야죠.
1: 허기를 달래줄 구원투수 소시지도 함께 올립니다.
2: 소시지는 지금 바로 익고 있어요.
0: 캠핑의 꽃이 또 바베큐거든요. 너무도 낭만적인 동굴 공용 주방 식당이 있으니까 이렇게 먹어가면서 원래 굽는 겁니다. 삼겹살도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익었을 때 하나 먹어가면서 굽듯이.
1: 노릇하게 익은 바베큐 립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면 저녁 준비 끝. 탁길의 푸른 계곡이 근사한 반찬이 되어줍니다. 집에서는 좀처럼 내기 힘든 숯불의 맛. 드디어 맛볼 차례입니다.
0: 지금 동굴 안에서 따뜻한 바베큐를 먹으니까 진짜 오늘 추워서 빙 앞에서 덜덜 떨던 게 그냥 싹 사라집니다.
1: 그저 바라보기만 해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발끝에 닿은 흙과 바위, 뺨을 스친 바람과 안개의 감촉, 두 발로 걸으며 아이슬란드를 온몸으로 만났습니다.

0: 캠핑장을 떠나 남부에서 북부로 향합니다. 말의 고장인 홀라르를 거쳐 해안마을 호프소스로 갑니다. 깊은 산과 너른 초원에 둘러싸인 마을. 홀라르는 비옥한 땅을 기반으로 오래전부터 말을 길러온 아이슬란드의 말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아이슬란드에 특별한 축제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약 1000년 전에 바이킹이 아이슬란드에 말을 들여온 뒤에 아이슬란드 말은 1000년 동안 단 한 번도 다른 품종과 섞이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호라르 말 축제가 열립니다. 지금 승마 경기가 열리고 있어요. 계속 말들이 트랙을 돌고 있습니다. 란치모토 헤스타만나는 아이슬란드를 대표하는 말 축제입니다. 각지에서 선발된 말과 기수가 모여 속도와 기량을 겨루고 혈통과 체형, 고유한 보법을 평가받습니다. 지금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말들이 달리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이 아이슬란드 말만의 보법이 있다고 합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뭐 트웰트라든지 스케이드라든지 다섯 가지 보법이 있는데 지금 그 보법을 하나하나 지금 시범을 보이고 있어요.
1: 평보는 네 발을 차례로 땅에 딛는 느리고 안정적인 보법입니다.
0: 다시 보법이 바뀌었네요. 뭔가 경쾌한 보법으로도 바뀌었어요. 음악도 경쾌해졌고요.
1: 세 박자 리듬으로 달리는 구보는 빠르고 경쾌한

0: 않는 것이 특징인데요. 펠트는 빠르게 나아가면서도 흔들림이 적어 안정적으로 말을 탈 수 있습니다.
1: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2: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3: 먹는 즐거움
2: 이가탄탄 이가탄
4: 지금부터 집중!
5: 주로 포메라니안이라든지 말티즈 이런 아이들이 유전적으로 슬개골탈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관절 정형 수술들은 수술비가 저렴하진 않습니다.
4: 반려동물 키우다 보면 병원비 걱정이 제일 크죠. 카카오페이 손해보험 펫보험은 연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청구가 가능하고 여기에 당일 수술비가 업계 최대입니다. 카카오톡에서 강영욱 펫보험을 검색해보세요.
6: 말들의 걸음걸이가 참 우아하게 느껴집니다. 막 무조건 빨리 달리려고 힘차게 달리는 게 아니라 도포업을 지금 겨루는 축제로 보입니다.
0: 같은 쪽 두 다리를 함께 움직이는 스케이드는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아이슬란드 말 특유의 보법입니다. 고유한 보법의 역사는 멀리 바이킹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들이 들여온 말 가운데 특별한 걸음을 지닌 말들이 오랜 세월 선택적으로 길러졌고 외부 품종의 유입 없이 이어져온 이 보법은 오늘날 아이슬란드 말의 상징이 됐습니다. 아이슬란드 말들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만나고 싶어 축제 현장 인근에 있는 목장을 찾았습니다.
7: 와, 여기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엄청 많은 말이 일단 보이네요. 말을 지금 차량이 몰고 있어요. 보통 양을 양치기계가 몰듯이 지금 차가 한쪽으로 말을 몰고 있는데 와, 되게 많다. 우와. 야. 야.
8: Hello. Yeah, yeah, yeah. So open farm, right? Ah, okay, thank you.
7: 아, 또 저희 말고도 이미 방문해 계신 분들이 계시네요.
8: Hello.
7: 아유, 커피 좀 떨어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란즈못 그 말 축제는 공식적으로 어제 종료가 됐거든요. 근데 다음 날 이 주변에 이제 농장이 지금처럼 이제 일반 대중에게 말 목장을 이제 개방을 하는 거죠.
8: 아이고.
0: 말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전국에서 홀라루로 모여든 말들입니다. 축제 기간 동안 인근 농장에서 이렇게 말을 맡아주고 돌봐준다는데요. 윤기 나는 털과 풍성한 갈기, 그리고 온순한 눈빛까지 가까이서 보니 더 매력적입니다. 이 농장의 말들은 야외 울타리 안에 따로 모아두었다는데요.
7: 말들이 우리나라 제주도 말처럼 크기가 약간 아담한 편이고요. 와, 그 다음에 윤기가 막 잘잘 흐르네요. 갈기라든지 꼬리에서. 어이구, 다가온다. 어이구. 알아본 거야? 한국에서 온 거? 어이, 고마워. 콧바람은 지금 슉슉 하는데 엄청 따뜻해요.
0: 말들이 3, 4살 무렵이 되면 타고난 보법을 다듬는 훈련을 시작한답니다. 산속에서 몇 주 동안 지내며 사람의 지시에 맞춰 걷고 달리는 법을 익히는 거죠.
9: Easy to handle also. They can live in groups very easily. And they are popular. They're very friendly, as you see. They're friendly and relaxed, most of them. And big horses, they are quite often
7: wild.
9: Difficult to keep together. So you need to separate each and everyone, otherwise they will fight them.
10: It's Loyek. It's four.
7: 아, 네 살이래요. Can I pet? Pet him? 살짝 만져봐도 된대요. 안녕.
10: Let them smell you a little bit.
7: 나도 만져볼게. 와, 털이 정말 부드럽습니다.

0: 제가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 여행하면서 가령 뭐 영천 같은 곳은 말로 유명한 도시거든요. 영천에서 뭐 말도 살짝 타보고 말과 관련된 많은 또 농장도 봤었는데 이렇게 말들이 모여 있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다 격리됐다 그러나요? 한 칸씩 나눠져 있거든요. 싸우거나 좀 이렇게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서.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은 다 서로 저기 보시면은 어유 막 볼을 부비기도 하고 엄청나게 서로 예, 친하게 또 되게 친근하게 또 지내고 있네요.
1: 척박한 땅을 딛는 단단한 발굽과 흔들림 없이 이어지는 독특한 걸음. 아이슬란드 말이 지닌 강의 남은 이 땅의 자연과 닮아 있습니다. 이제 요정의 마지막 캠핑지로 떠납니다. 콜라로에서 차로 40분 거리에 있는 호프소스입니다.
2: 와, 바람.
0: 지금 일단 호프소스라는 지역에 캠핑장에 도착을 했는데, 어우, 바람이 엄청 세네. 지금 이쪽이 텐트 치기 좋긴 한데, 이 인근에 멋진 주산결리하고 바닷가 수영장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 바람의 위력을 보여드릴게요.
1: 수건이 세찬 바람에 깃발처럼 펄럭입니다.
0: 와, 이제 바닷가까지 왔고요. 와, 이 날씨에 수영을 할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1: 캠핑장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지열 수영장입니다. 이용료는 우리 돈으로 약 17,000원. 굉장히 저렴하죠?
0: 아, 지금 저기 수영장 있어요. 와, 완전 인피니트 풀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수영장이 있는데 그 너머로 바로 바다입니다.
1: 부담 없는 가격에 탁 트인 바다 전망까지. 이보다 완벽할 수 있을까요?
0: 아쉬워. 빨리 들어갈게요. 근데 앞에 뷰는 끝내줍니다. 바로 너머로 바다가 펼쳐지고요. 물은 얼마나 뜨거운가 볼까요? 와, 따뜻해 찹니다. 여기가 31도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1: 바닷바람을 피해 따뜻한 물속으로 몸을 담가봅니다. 수영장 물결 너머 끝없이 이어진 바다. 몸도 마음도 수평선 위에 가만히 머무릅니다.
0: 아, 여기 오니까 되게 기묘한 체험을 지금 한번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제 몸을 반으로 갈랐을 때 상반신은 엄청 춥고 지금 비바람이 쏟아지고 있어서 좀 아플 정도거든요. 근데 하반신은 너무 따뜻하고 좋아요. 그래서 지금 위아래가 따로 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워낙 춥다 보니까 지금 정신이 없기도 한데 한편으론 눈이 되게 즐겁습니다.

bad situation. Only doing things out of frustration. Trying to make it work. 차가운 북쪽 바다를 눈에 담고 따뜻한 지열수를 가르며 헤엄칩니다. 거친 자연 한가운데서 온기를 누리는 시간. 아이슬란드다운 여유를 만끽합니다.

0: 다시 캠핑장으로 돌아왔습니다.
1: 워낙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요. 보통 이 텐트 폴대가 똑바로 일자거든요. 완벽하게. 보통 이제 텐트가 이렇게 되는데 바람이 많이

0: 보니까 얘가 계속 힘을 주느라고 지금 여기도 휘어버렸어요. 다 휘었어요. 아...
1: 바닷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는 호프소스. 강풍에 흔들리지 않도록 평소보다 텐트를 단단히 고정합니다.
0: 네, 이 앞이 지금 주방이어가지고요. 오늘 저녁은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론 고급스럽지 않은 그런 음식을 해 먹으려고 해요. 네, 여기 잠깐만 있죠. 아, 여기 인덕션이 있어서 버너를 안 해도 되겠네요. 영화 기생충에 나와서 K 푸드가 됐거든요.
1: 여행이 막바지에 다다르니 쌀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은 재료들로 저녁을 차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스테이크를 먹음직스럽게 구워주고 라면 두 개를 섞어 끓입니다. 어떤 음식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0: 짜장라면은 스프를 다 넣고요. 하나를 다 넣고 그 다음에 요 우동라면은 스프를 반 정도만 다 넣으면은 엄청 짭니다. 이제 이 소고기를 투하합니다. 와, 지금까지는 그렇게 고가의 음식이 아니었는데 소고기가 투하하는 순간 한 3,000원 정도의 몸값이 갑자기 2만 원이 넘어갑니다.
1: 순식간에 저녁이 완성됐습니다.
0: 세부적으로 묘사하지 않더라도 다들 아시겠죠? 오, 예, 이게 뭐 호불호가 갈릴까요, 우리나라 분들이?
1: 고기를 빠뜨릴 순 없죠?
0: 소고기 안까지 쏙 넣으면은 부자가 된 느낌입니다.
1: 아는 맛이 무섭다는 말이 있죠? 너무나 익숙해서 오히려 더 행복해지는 한 끼입니다.
2: 바람 때문에 컨테이너도 흔들려요.
1: 계속되는 바람과의 사투.
0: 우리 지금 네, 일자로 왔다 오고 옆으로 지금 막 계속 휘잖아요. 그렇죠? 우와.
1: 오늘은 설거지조차 쉽지 않습니다. 저녁이 되어서도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거센 바람. 깨끗이 씻은 접시 두 개를 기어코 날려버립니다. 결국 설거지를 다시 하고 급하게 식당 안으로 몸을 피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소동도 즐거운 에피소드로 기억되겠죠? 우여곡절 끝에 텐트로 돌아왔습니다.
0: 지금 제가 딱 누웠을 때 어떤 상황인지 간접 체험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반대로 돌리면은 제가 딱 누웠을 때 지금 모습이거든요. 여기 지금 제 발이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양옆으로 소리 들리시죠? 와, 텐트가 지금 너무 흔들린다.
1: 세찬 바람에 텐트가 쉴 새 없이 흔들려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는 밤. 지평선 너머로 조용히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바람 소리에 잠 못 드는 밤이 아니었다면 만나지 못했을 명장면입니다.
0: 네, 제가 계속 백야만 경험을 하다가 지금 처음으로 이 호프소스에서 일몰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슬란드는 11시 30, 이제 40분 됐네요. 오후. 네, 저녁인데 지금 멀리 해가 지고 있는데 보통 여행하다 보면은 워낙 일몰을 많이 봐서 그렇게 막 신기한 장면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일상에서는 보기 힘들다 보니까 감동을 하기도 하는데

아, 지금은 진짜 어마어마한 감동에 쌓일 수밖에 없는 게 일몰과 함께 지금 뭔가 어둠이 찾아오고 있는데 이런 경험을 처음 해봐요.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하네요. 아, 진짜 이쁘다. 와. 일몰이 이렇게 반갑다니요. 밤에도 빛이 머무는 아이슬란드에서 처음 마주한 노을. 여행의 끝자락에서 만난 붉은 하늘을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0: 호프소스를 떠나 북부 내륙을 가로질러 하일랜드의 알데이 야르포스로 갑니다.
1: 이번에는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지질학적으로 큰 가치가 있는 폭포를 하나 찾아왔습니다. 어휴, 가는 길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0: 비탈진 바윗길을 내려서자 대지를 가르며 부비치는 하얀 물줄기와 기묘하게 휘어진 주상절리가 단숨에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1: 아, 아이슬란드 폭포는 뭐 어디서 보더라도 훌륭한데, 우와! 여기 폭포 바로 옆에 주상절리가 진짜 너무 아름답습니다. 마치 진짜 이게 조각을 한 것처럼 훌륭해요. 이야, 주상절리가 진짜 멋지다.

0: 여기는 진짜 주상절리군이 뭐라고 이게 자연적으로 형성된 거로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로 정교하고 되게 깔끔하게 또 떨어지네요. 그래서 이 폭포는 폭포 자체도 웅장하고 멋지긴 한데 그 주변의 멋진 지질학적인 풍경을 보러 올 만한 가치가 충분한 곳입니다. 아, 이쪽도 지금 위쪽은 굉장히 불규칙한 형태로 주상절리군이 막 휘어져 있는데 이런 모습도 무슨 작가들이 마음껏 붓터치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야.
1: 용암이 식어간 방향에 따라 모양이 달라진 주상절리. 뜨거웠던 대지의 시간이 돌기둥마다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0: 와, 폭포 바로 옆까지 갈수 있네요.
1: 태고의 기억을 품은 돌기둥을 따라 거센 물보라가 피어오르는 폭포 곁으로 조심스레 걸음을 옮겨봅니다.

0: 이야, 여기 이제 폭포 옆쪽으로 왔는데 여기가 폭포와 주상절리의 조합을 가장 완벽하게 볼 수 있는 각도입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멀리서 그냥 평면적으로 보였던 주상절리가 위에서 입체적으로 육각기둥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무엇보다 그 사이로 압도적인 물줄기가 쏟아지는 게 아, 정말 뛰어난 조합입니다.
1: 쏟아지는 물줄기의 거친 힘과 반듯한 주상절리의 정교함이 어우러져 인간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움을 빚어냅니다.
0: 이야, 진짜 여기는 무슨 세상 끝에 와 있는 것 같네요. 왜냐면은 워낙 좁은 옆폭으로 쏟아지다 보니까 잔잔하던 강줄기가 여기서 엄청나게 으르렁대듯이 몰려들어서 빡 쏟아지고 있어요. 와.
1: 이야. 시선을 돌릴 때마다 또 다른 풍경을 보여주는 아이슬란드. 세상의 끝에 선 듯한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0: 신비의 세계가 펼쳐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 이제야 야크를 만나네요. 신호등 대신 수신호로 차량을 통제하고 있어요. 활 하나 쏘는데 이렇게 신날 일인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스님을 만났어요. 사람들의 터전과 신들의 영역이 잘 어우러져 있어서 아주 멋진 풍광을 보여줍니다. 오랫동안 변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1: 바다하고 이 아름다운 마을이 쫙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0: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1: 이거 봐, 꽃 설명해봐. 꽃, 야. 무슨 꽃이야, 이게?
0: 응? 응?
1: 응? 응? 숙의 향기를 피부에 들어가면 피부가 진짜 좋아져. 으이씨. 으이. 이더리도 하나.
2: 인절미.
3: 간에서 담즙이 만들어지면 담낭에 모였다가 담도를 통해서 내려서 소화를 돕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주 큰 담석이 담즙이 내려오는 길을 막았습니다.
1: 죽겠으니까 앞에가 아프면
4: 저두이 치고 막
5: 숟가락으로 이렇게 벅벅 긁는 듯한 통증이
6: 딱 보더니 왜 이렇게 노란냐는 거야?
3: 담석은 위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담석은 담즙을 막는 게 문제입니다.

0: 어린이 친구들한테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 햇님 그릴 때 노란색으로 그려야 됩니까? 아니면 빨간색으로 그려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1: 그래서 오늘 이제 빛이 뭔지를 한번 제대로 알아보자 싶어서 전문가 분을 모셨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빛공짜인가요?
1: 네.
0: 빛의 권력자, 이름 따라간다. 분광이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1: 사과가 빨갛잖아요? 빛이 그 사과가 빨갛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 있는 거예요. 빛만 잘 분석하면 거의 모든 정보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요. LED라든지
0: LED, 예,
1: 그다음에
0: 예.
1: 태양전지 예.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초고속 분광이 필요합니다. 건방진 말 수도 있는데 양자역학은 이제 분광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나온 학문이다.
0: 오늘 교수님한테도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햇빛은 예. 무슨 색이다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2: 제가 아파서

0: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는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어. 미안했지.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4: 아, 이 분위기?
5: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4: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느긋해진 물길이 퇴적물을 쌓으며 광활한 둔치를 만들었습니다.
2: 낙동강 가는 길인데 아주 아름다운 코스예요.
1: 산자락을 깎아 만든 절벽은 허벅지가 터질 것 같은 오르막길이 되죠.
3: 아이고 힘들어요.
4: 이 무신사 여기는 우리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서 밥 먹어야.
1: 라이더들의 고통을 녹여주는 구원 같은 사찰 음식.
2: 나랑 이마지야.
5: 네.
2: 이야 좋다.
1: 낙동강이 굽이쳐 흐르는 창녕에서 자비로운 밥 한 끼 먹고 갈까요? 낙동강이 완만한 평야지대를 맞아 속도를 늦추고 옆으로 힘을 쓰며 강폭을 넓히는 곳 창녕. 사람도 이쯤에는 멈춰서 낙동강이 들려주는 법문 한 자락 듣고 가라며 새벽을 깨우는 스님이 있습니다.
2: 물은

0: 생명이죠. 그렇지만은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고 베풀 뿐입니다. 무심히 말없이 설법을 하시는 강물입니다. 예.
1: 마음속 집착과 번뇌를 내려놓은 무심의 수행을 하기에 이만한 처소가 없었다는 스님.

0: 과도 녹는 법이죠. 딱딱한 콩도 뜨거운 불길을 견디며 솟이 눈물을 흘려야 부드럽게 익는답니다.
1: 아따 잘 삶겠다. 색깔도 노랗게 잘 나왔습니다.
0: 잘 익어야 향도 구수하다네요.
1: 얼씨구 좋대.
2: 좋다.
0: 이번엔 합을 맞추어 콩을 가는 스님과 보살님들. 능숙한 손놀림에서 깊은 내공이 느껴집니다.
1: 아주 진합니다.
3: 와, 맛있겠다.
1: 믹서하고 완전 막 개가 안 됩니다, 이거.
4: 맷돌 거는 거하고 믹서로 가는 거하고 맛 차이가 많이 나나요?
1: 맛 차이가 많이 나지. 기계로 헹가하고 자연적으로 인간이 맷돌을 가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지. 전성이 지금 많이 안 돼갑니까, 이렇게.
0: 맷돌은 고급 오이를 만드는 냉압착식과 같은 원리. 맛이 진하고 풍미가 깊어 마치 진액을 온전히 추출한 보약에 가깝다고나 할까요?
4: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 옛날식으로 음식을 하십니까?
1: 아, 이렇게 하는 게 수행입니다. 인내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음식을 하나, 일을 하나, 풀을 뽑나 한 마음으로 합니다. 똑같습니다. 구분만 다르지 하는 자체는 다를 바가 없어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는 거지.
0: 배고픈 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는 보살행의 실천이 스님에게는 곧 수행이랍니다. 대중 공양을 위해 텃밭 농사도 직접 지으신다는군요.
4: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텃밭을 가꾸세요?
1: 이 수양하는 마음으로 텃밭을 이제 씨앗을 뿌려 크는 자라는 걸 보면은 많은 에너지를 느낍니다.
4: 힘드시지 않으세요?
1: 주는 재미로 합니다. 예. 그리고 맛있게 먹는 그 재미로 힘든 것은 별로 못 느낍니다.
0: 살생을 하지 말라는 게 부처님의 규율. 그 가르침을 따르다 보니 잎사귀마다 상처투성이죠.
1: 농약을 안 치니까 벌레가 이래 많이 붙죠.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래 벌레가 부드럽고 가장 영양가 있는 것만 찾아먹는 데요. 그래서 벌레 먹은 게 자신을 최고 양질입니다. 오이를 황금색 오이를 여기 있네.
0: 파릇파릇한 콩잎과 향긋한 깻잎, 거기에 잘 익은 노각까지. 오늘도 스님의 바구니가 푸짐합니다. 멀리서 부처를 찾지 말고 주린 이들의 허기를 채워주는 일이 내 눈앞에 부처를 대접하는 길이라고 믿는 스님.
1: 보살님. 맛있는 거 맛있다 오세요.
3: 고맙습니다.
1: 정성껏 해갖고 맛있게 해주세요. 아이고,
5: 많이도 따오셨네.
0: 먹거리가 귀하던 시절 경상도 어머니들의 단골 반찬이었던 콩잎. 사찰에서도 콩 못지않은 보약으로 쳐준다네요.
6: 콩잎은 쳐가지고
5: 그냥 양념해가 반찬을 해가 또 드리고.
0: 태양을 품은 콩잎은 비타민C가 많고 강력한 항산화 물질들도 만들어낸답니다.
6: 맛있게 보이죠?
0: 미네랄 함량이 풍부한 깻잎은 특히 사찰에서 조연이 아닌 당당한 주연으로 대접받는답니다.
6: 정성을 내가 들여가지고 이분 한 분 한 분 드시는 걸 생각하고 그걸 만나게 드시려고 내가 지금 굽고 있어요.
0: 특히 깻잎 전은 그 맛과 식감, 영양면에서 고기 대용 음식이라네요.
1: 아이고, 맛있게 잘 하시네. 아, 따뜻하게. 정말 맛있냐. 구수합니다.
4: 만나는 비법이 있나요?
1: 만나는 비법은 정성이고, 마음이죠. 예. 주고 싶은 마음에서 하면은, 이 좋은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엔돌핀이. 좋은 에너지가 이 음식에 기가 들어갑니다. 그런 음식을 먹고 건강해져요.
0: 소박하면서도 지극한 공덕이 담긴 사찰 음식입니다.

0: 낙동강이 공덕으로 빚어낸 둔치에서는 자전거 바퀴들이 쉴 새 없이 굴러갑니다. 강이 사람들에게 내어준 큰 놀이터죠. 낙동강의 품 안에서 자유를 만끽하는 라이더들.
1: 아이고, 오늘 날 잘 잡아서 시원하게 좋습니다.
2: 낙동강 자전거 길인데 아주 아름다운 그 저기 코스예요.
0: 하지만 달콤함도 잠시. 성벽처럼 버티고 선 절벽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합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도 이 길을 포기할 수는 없답니다.
1: 아이고, 힘들어요.
3: 어디서 오시는 거예요?
4: 아, 대구요.
3: 멀리서 오셨네.
4: 예.
3: 힘든 길을 이렇게 올라오세요?
4: 예, 무신사 여기는. 우리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서 밥 먹어야.
3: 아, 그래요?
4: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는 지나갑니다.
0: 어느새 낙동강 자전거길의 필수 코스가 된 무심사.
3: 우와!
5: 좋네.
3: 이야, 좋다. 진짜 멋있네. 멋있어.
6: 이게 낙동강인가요?
1: 아, 낙동강.
6: 오, 좋아, 좋아.
0: 피로를 씻어주는 천하절경. 무심사까지 올라온 또 다른 보람이죠.
2: 어릴 때가 소풍도 낙동강으로 가고 거의 뭐 낙동강 그 보통 막 저기 길이가 한 800m 되는데 왕복 수영도 하고 같이 뭐 물장구도 치고 그렇게 많이 놀았습니다.
4: 네, 저 뜰에 소풀을 놓고 소풀 떴고 게임하고 그렇게 놀았어요.
0: 이들에게 낙동강은 어머니의 품만큼이나 넓고 따뜻한 공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도 좋은 곳이죠.
7: 아이고, 배고프다.
0: 뙤약볕이 내리쬐는 여름날, 가파른 언덕을 숨차게 올라온 라이더들을 위해 준비한 점심은 여름철 최고의 별미이자 보양식 콩국수입니다.
8: 맛있게 드세요.
9: 아, 감사합니다. 아, 맛있겠다.
0: 땀을 흠뻑 흘린 라이더들의 기력을 채워주는데 스님의 정성이 가득한 이 콩국수만한 음식이 있을까요? 배도 부르고 마음까지 든든해지는 자비의 한 끼.
10: 맛있지?
11: 많이 맛있어.
12: 야,
11: 우리 배. 말하기 맛이야.
12: 맛있어요.
11: 이 콩국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맛있는 게 잘 없어요.
12: 그래요?
11: 네. 이 자연산 진짜 우리 콩국 그대로입니다.
13: 와. 아우, 시원해. 구수합니다, 구수해. 라이더들의 뭐 쉼터, 그 다음에 쉬었다 갈 수 있는 성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이러니 아무리 힘들어도 무심사에 올 수밖에 없었던 거군요.
14: 아이고, 귀한분들 오셨습니다.
15: 진짜 우리 스님 덕에 우리 전부 보강합니다.
16: 스님 덕이 아니고
15: 그럼요.
16: 우리 무심사 신도들 덕이.
15: 그렇죠. 맞아요. 스님이 있으니까 신도가 있는 거고.
16: 네네.
15: 예예. 예. 우리 신도 오시면 또 여기 또 우리 스님 아니야.
16: 오늘 또 우리 스승님이 오셨네.
15: 아, 예.
16: 밥값은 드시고 가는 분이 있으면 갖다 주는 분이 또 있습니다. 따로. 이 세상 공평해요. 돌고 도는 거라. 강물이 흘러가잖아.
15: 네, 맞아요.
16: 예? 강물은 강을 버릴 때 바다를 만나거든. 꽃은 꽃을 버릴 때 열매를 맺는다. 그래, 우리는 버리는 거를 배워야 돼. 이거 배도 버리고 채움인 게 아니고 채움이 아니고
15: 채움이니까 배워야
0: 돼. 돈 대신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하는 라이더들. 주고받는 거래가 아닌 마음으로 이어지는 순수한 인연의 완성이죠.
15: 또 봤지만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힘들고 끌고 타고 올라오는데 힘들고 이거 밥을 배고프고 할 때 밥을 먹고 다시 이제 힘을 보충해서 갑니다.
0: 돈이

갈 수 없는 자리에 마음이 도달하는 법이죠. 라이더들은 무심사에 마음 한 자락을 남겨두고 다시 힘을 내 달려갑니다. 자신을 낮춘 채 나그네들의 배를 채워준 스님. 이 강가에서 스님은 또 하나 할 일이 있답니다.

전투의 최고 마지막 보루 지역인데 산에서 미군들 유해도 몇 년 전에 발굴해야 갔거든요. 저 산에서 포를 이쪽 동네 쪽으로 그 북한군이 들어오는 쪽으로 포를 막 엄청 쏴가지고 이 강이 피바다가 됐다는 그런 저 전설이 이야기가

0: 천하절경이라 불리는 이 강에는 감춰둔 눈물과 희생이 많았답니다. 6.25 한국전쟁 때 목숨을 잃은 수많은 젊은 군인과 민간인들. 비극은 그것만이 아니라는군요. 1970년대 낙동강 개발로 거대한 인공지방들이 들어서기 전까지 창녕은 상습 침수지였다네요. 상류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물과 아래에서 역류해 올라오는 두 개의 거대한 물줄기가 이 평평한 창녕 땅에서 부딪히면 강은 어김없이 범람해 그때마다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답니다. 그 아픔을 품고도 무심히 흐르는 낙동강.
1: 우리는 이렇다 저렇다 온갖 잡생각을 하는데 물은 어떤 이유도 변명 없이 그냥 흘러갈 뿐입니다. 볼 때마다 자각하고 또 나는 왜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 큰 자연의 스승이지.
0: 낙동강이 전하는 소리 없는 설법이 이제 여러분 귀에도 들리시나요?
2: 여기가 구포에 한 400년 됐어요.
3: 정겹잖아요. 이야기도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뭐.
4: 이게 그래 큰 사이즈는 아니고요. 요거보다 더 큰 사이즈도 많이 있습니다.
5: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무슨 염모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6: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7: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6: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8: 이어서 왔다 내 손주가 방송됩니다.
9: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 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0: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2: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3: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0: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4: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0: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5: 악성 한 번 짝. 하나, 둘, 셋.
6: 안녕하십니까. 저는 레아 치안이 할아버지 조영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면 예전으로 돌아갈 확률이 한 90% 이상 됩니다. 그래서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또 손주들.
5: 할아버지, 손주 자랑 해주실 수 있으세요?
6: 레아는 보니까 외형적이고 섬세하고 재주가 좀 있을 것 같아.
7: 할 수 있어 빛이 난 얼굴처럼 어른들이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운 거 보이면 내가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6: 이제는 보면 굉장히 이렇게 애교스러운, 응? 애교를 막 부리려고 하고, 애교를 부려서 좀 이렇게.

0: 비행기 탔다 해야지 나중에 보자.
1: 맞아요. 뛰어야 돼요.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2: 빨리 가 빨리.
3: 할아버지는 엄마, 할머니의 딸을 옆에 앉을 거고 할머니는 우리 둘 다 옆에 앉을 거예요.
4: 그럴까?
3: 네!
4: 빨리
5: 아이들이 누굴 더 좋아하는 것 같아?
6: 저는 퇴전을 좀 하니까 그 애들이 좋아하잖아요.
2: 게임이 안 되지. 한 배하고는 게임이 안 되지.
3: 할머니는 아주 좋아한대요. 할아버지는 그냥 좋아해요.
0: 부셔줄까요, 공주님? 예? 시원해요?
2: 우리 경상도 사람으로서 내가 행동하는 자체가 좀 무식하지. 그 뭐 인정하는 건 인정해야지. 사실인데. 야야 기다려. 할아버지 간다. 야, 오늘 뭐 했어? 재밌었어, 오늘?
3: 네.
2: 친구랑?
3: 네.

0: 이 정도 더울 줄은 진짜 상상을 못했지.
1: 따갑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 햇빛이.
2: 저희가 여기 초원지대잖아요. 이렇게 초록빛이 사실은 이 지역의 이런 상징 같은 그런 곳인데 꿀이 이렇게 말랐다는 거는 정말 더운 거거든요.
0: 아, 좀 따뜻해.
3: Allez, allez-y.
4: 아가씨들 수영복 입었네.
0: 위에.
4: 저 흔들흔들 하는 거.
3: 또 내 뭐라?
4: 어디 가는 거야?
3: 우와. 부잔.
5: 우와.
3: Allez-y. On va installer la piscine. Ah bah parce qu'il faisait trop chaud, il fallait absolument que les enfants puissent aller se rafraîchir dans l'eau.
4: 이야, 보자. 아빠 어떻게 하는가 보자.
5: 엄마, 이제 아플라티, 봐봐.
3: Elle est toute aplatie, mais tu vas venir gonfler là. 응? Allez.
4: 아빠 어깨 잡고, 옳지. 오. 와.
3: 어? C'est bon? Je vais le faire avec Lara.
4: 오, 오, 오, 오, 커지고 있다, 지금.
5: 네, 커지고 있어요. 오, 오,
3: 오. Vas-y, Léa, continue. Je vais chercher la machine. Je vais chercher une machine pour gonfler.

0: 은지한테
1: 아니 힘내라 아니 힘내라 할 수 있다
2: 할 수 있다 진짜 말 잘하네
0: 야
2: 우와 아빠가 뭔가 들고 오고 있어 우와 안전히 맥가이버네
0: 원래 맥가이버
2: 우와
3: 우리 남편이 너무 독보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일은 다 잘하는 것 같아요
1: 최고의 요리사라고 부를 거예요.
2: 박수 한번 하자 우리 아빠한테 박수. 우와. 우와. 우와. 간단하네 이거 하면.
0: 될까?
2: 응? 할 수 있어? 되니까 들고 오겠지 케빈이. 아빠 내가 아빠 대단하다. 야. 와, 건방해 버리네.

0: 미안, 들어올래?
1: 근데 먼저 발좀 씻을래요?
2: 발 이렇게 발리기 해야지.
0: 얼굴 제가서 안 나와. 그래요.
2: 아, 발 씻고 와.
0: 레아,
2: 잠깐만. 잠깐, 헬멧도 넣어가지고.
0: 이 눈 봐봐.
2: 오! 이 가는 거야, 이제. 이 가는 거야, 이제. 미혜 언니한테 해야 돼. 지혜 언니한테 해야 돼. 자, 이샤, 이샤, 이샤, 이샤, 이샤, 이샤. 미쳤다 진짜. 레아 지혜리가
0: 기다려.
2: 아 할머니 더 빨리
0: 기다려. 이야 지혜리 이리 와. 이리 와
2: 경쟁해봐.
0: 이야
2: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3: 애들 노는 거 보기 좋으니까 뭐라 그래요? 좋은 말을 해서 감개무량하다 이거? 어디 관광도 다니고 뭐 이랬는데 그런 걸 못해봤어요. 못하고 새벽에 가갖고 뭐 옷 갈아입고 다시 출근하고 이런 게 비일비재했으니까 빵점이지 아빠지만 빵점 아빠 스스로 날 알아. 빵점하고 야
1: 안돼
0: 야 이렇게 할머니 잡아줄게, 자.
1: 준비 됐어? 조심해. 아기 무당 벌레야. 조심해.
2: 어디?
1: 무당 벌레. 내가 보여줄게.
4: 무당 벌레?
1: 나 동물 아주 좋아해요. 다리가 여섯 개 있는 동물도 좋아해요. 벌레도 좋아해요.
5: 물속에 있어서 아직 무서웠지?
2: 무당벌레 맞나? 무당벌레 맞다.
5: 아기 무당벌레. 이제 무당벌레 세 개.
2: 살려줘봐.
5: 자, 아기 무당벌레야. 집으로 가야지.
2: 우리라 착하다.
5: 조심하세요. 무당벌레는 깨주면 안 돼, 안 돼, 안 돼.
2: 야, 어떻게 이렇게 발견했지, 리아야? 잠깐만,
0: 좋아.
2: 지아, 내려와. 추워. 아이고, 추워.
0: 추워, 이제?
2: 예, 생각보다 차갑네.
0: 그래.
2: 이제 따뜻해?
5: 아주 포근해요.
2: 아주 포근해?
5: 아, 진짜로 포근해요.
2: 진짜로 포근해요.
0: 밀지 마자, 어디다, 뭔가 뿐노. 얘들아. 이거 한 개 들고 왔나? 폼 잡아놨다.
2: 자기는 어울리네, 질부지니.
6: 밀짚 모자 하니까. 모자가 너무.
4: 이걸 그냥 하나 드러내고 여기 나무 하나를 심으면 돼. 원래 여기 화분이 이렇게 들어 올라와 있었어.
6: 이 나무 화분만 있다. 이걸 심으면 돼.
4: 병원이 방치해놓은 상태로 1년이 지났거든요. 또 너무 바쁘니까 신경 쓸 겨를이 없는데 아버지가 이제 와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와서 내가 내 바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아빠 뭘 아빠가 이거는 나 좀 추천해줘요. 아빠 뭘 심으면 좋을까 우리 집에.
3: 건강하게 생긴 거예요.
2: 아 라임?
4: 어 케빈 좋아하겠다.
3: 석류나무 한 개 실어. 이 무궁화꽃 피는 거야 이거. 무궁화꽃이 만발하면 엄청 보기 좋다고. 이 나무 커플만 있지. 이걸 지금 비교 안 된다. 아니 이것부터 다 파놓고 하자고 파놓고.
4: 나 한 김에 저 잡초 좀 뽑자 엄마.

0: 저 이쪽 그대로 봐.
1: 응.
0: 좋은 눈맛이에요.
1: 맛있어, 맛있어. 넌 너무 많다.

0: 여기 돈독 나오잖아, 여기. 오케이. 자, 케빈, 이거 파자. 여기 파자. 응? 여기 파자, 여기 파자. 이거 파야지, 이제. 이거 틈 내놓고 파야지. 이거 파, 땅 파야지.
1: 이거 파야 돼요?
0: 여기 놔놓고 땅 파야지. 여기 파야지. 개비.
2: 나중에 애들 오무시볼까, 이거?
3: 애들 깨울까?
0: 애들 깨웠나? 그 깨운 사람 한번 전시하면 된다, 야. 어, 엄마. 나무심자, 엄마.
4: 꽃송이가 있는 꽃 있네.
3: 꽃송이가 있지.
0: 나무심자, 엄마.
2: 오, 잘 잤어.
0: 야, 지안이, 하고, 야, 엄마, 빨리 무궁화꽃 심자. 할아버지, 무궁화꽃 심자, 이야. 무궁화, 이야.

0: 이야.
1: 그 나무를 또 심어가지고 살아나면 우리가 흔적이 남는 거니까 엄청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
2: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 많이 해. 알았지?
1: 그렇지.

0: 여기 챙겨갈 거. 테이블 보, 테이프 챙겼지? 양갱 네 박스 가져갈까 봐.
1: 네 개부터 뭐 이게 한 개가 있겠더라.
0: 이제 우리 한복을 꼭 챙겨. 한복을 잘 챙겨.
1: 한복은 너는 내 거 챙겨가면 되지.
0: 응, 한복 잘 챙기면 돼.
2: 단호축제라 그래서 지금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김치샷도에 그 대표님께서 어렸을 때 정말로 단호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으셨대요. 단호라는 축제를 이렇게 재해석을 해보자. 그래서 서로 프랑스와 한국 문화를 교류하는 그런 장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보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오봉서원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오봉서원의 책임자로서 이 단호축제를 참여하는 걸로 하고
1: 됐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외국인을 상대로 유교 문화라든지 정신 걸 좀 가르쳐 주려고 한 거예요. 그냥 뭐 닥치는 건데. 사나이들 스타일이잖아요. 얘들아 모르겠다. 한번 해보지 뭐. 가자, 나가자.
3: 갑시다!
4: 갑시다!
3: 갑시다!
4: 날 좀 보소 농지샷 딸 꽃꽃듯이 날 좀 보소
1: 기다리자. 으쌰! 으쌰! 그래, 가자. 들고 그냥 끌고 가.

저희 아버지가 그냥 개인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오봉서원의 책임자로서 여기에 온 거기 때문에.

0: 안녕하세요. 먼길 오시라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좋은 가족을 저희 집에 모시게 돼서 너무 기뻐요.
1: 감사합니다.
0: 선생님, 거기 앉으시고. 예, 아니, 아니에요.
2: 예, 그러신 거 아니고. 그러신 거 아니고.
3: 안녕하세요. 와우, 사람이 많네.
0: 많이 오셨죠?
3: 예, 많이 네, 오셨네.
0: 같이 사는데도 이렇게 오시고.
3: 내보다 더 한국인입니다. 인사하는 법을 제가 한 가지 전파를 해드리겠습니다.

0: 있습니다. 유교 관습으로 상업이라고 서로 마주 보고 마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상업. 상업이래요. 상업.
1: 상업.
0: 바로 요게 이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온 은혜 아버지입니다.
1: Bonjour, je suis le père de Eunet, 조영한.
0: 저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밀양시에 소재한 오봉서원을 관리하면서 보존에 힘쓰고 있습니다. 오봉서원이란 선조님들의 가르침을 계승 발전시켜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곳입니다. 저희 선조님의 가장 큰 가르침은 부모님을 잘 모시고 우애를 가장 큰 덕목으로 삼으셨습니다. 특히 밀양 지역은 밀양 아리랑이라는 서민주의 민족이 있습니다. 저희들 가족들이 모여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Après, on va chanter Miriam Arirang, Arirang de Miriam, c'est ça. Est-ce que vous connaissez Arirang? Arirang, Arirang, Arario. Et Miriam Arirang, c'est un peu différent. C'est jouer en piano et vous allez entendre mélodie. Je vais faire mon mieux. Voilà. 저 이제 피아노 칠게요.
0: 피아노 되겠나?
1: 화이팅!

0: 한 번 더 해라.
1: 뭘 하면 돼.
2: 우리가 이렇게 여름을 여는 행사 단어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 단어를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 조상들은 굉장히 훌륭하셔서 여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쑥떡으로 나눔을 했어요. 밭에서 쑥을 가지고 와서 쑥 인절미를 같이 만들 거예요.
0: 자, 가자, 그래요.
3: 갑시다.
0: 쑥 뜯으러 가자.
3: 쑥 뜯으러 갑시다. 쑥 뜯으러 갈래요, 쑥.
0: 쑥은 진짜 유승문을 본 거. 쑥이, 쑥. 찜질방 갔을 때, 사우나 가갖고 그 쑥, 쑥, 시험이 엄청 좋아.
3: 친해지셨어, 아버지 보셔.
0: 야! 야! 하나이, 대한민국. 몰라? 좋아. 해볼게. 대한민국.
3: 따단, 따단, 따단. 그래. 같이 사람들한테 먼저 말을 걸고 그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는데, 재미있게 해주셔가지고 좋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 반에.
0: 어휴, 이게 쑥이네.
4: 여기다, 여기, 여기.
3: 아, 이게 쑥이.
0: 너무 컸다. 너무 컸다.
4: 너무 커.
0: 자.
3: 아, 쭈그리지 않아도
0: 돼요. 통력해라.
4: 네?
0: 통력해. 쑥에 대해서, 쑥의 현우. 음식물을 만들 수 있다. 약용.
3: 아시르, 옹센 메디신, 메디신 코리에나.
0: 그 집안의 소독, 천년 방향제.
3: 아, 방향제를 뭐라고 그러죠?
0: 곤충 벌레.
3: 방향제, 그.
0: 이 쑥을 가지고, 사우나 시설에 가지고.
5: 사우나에 쑥을, 그 뜨거운 데 쑥을 탁 하고, 쑥이 향기를 피부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북한 출신들은 결혼하기 전에 무조건 딸을 이 쑥 찜질방에다 보내. 3일. 그 몸을 완전히 알칼리성을 만들어가지고, 만들어서 개조를 해주신 분.
0: 그만큼 쑥이 좋다.
3: Parce que ça fait filtrer
4: antioxydant. Ah, oui. Purifier le corps.
3: Oui, voilà, exactement.
4: OK.
0: 쑥은 여성에서 여성들한테 가장 좋은 식물이다. 나도 내 몫을 땄습니다. 왜냐면.
4: 미안해, 바네사.
0: 자, 짧은 지식을 마치겠습니다.
6: 스포감이
7: 어이, 올려놓으시네, 어이.
4: 이걸 이제 손으로 하는 거야, 이제.
2: 이야, 인절미. 이걸 많이 할수록 쫄깃쫄깃해져요.
0: 손절구네, 손절구.
3: 손절구.
0: 네? 절구. 여기 저기 저기.
3: 그.
0: 절구 좀 줘. 저 절구 뜨거. 네? 이게 이래야 돼, 이래야 된다고, 이래. 이건 잘해야 돼. 나도 해본지 오래.
2: 아버지 힘. 친구도 해보고 싶대.
3: 목룡 씨도 하고 싶대. 목룡 씨.
0: 박수.
2: 박수.
0: 해볼래? 내가 해볼래? 야, 야 해봐. 야, 궁 해봐. 궁, 궁, 궁 이랬어, 이랬어. 야, 궁 옳지, 옳지, 옳지. 너 힘껏, 힘껏. 이야, 이야, 이야. 어서, 어서, 어서. 궁. 이야, 이야, 이야, 이야, 됐다, 이제.
8: 이야, 파워를.
0: 됐다.
2: 와, 좋다.
9: 와우, 맛있게 생겼네요.
0: 어, 냄새 나네.
3: 어, 그쵸, 네.
0: 콩, 콩가루 냄새 나네. 콩.
9: 에? 에? 접시로 해요?
2: 그래서 이렇게 떡은 칼로 안 자르고 되도록 이렇게 접시 같은 걸로 잘라요. 써요? 생각보다 안 쓰죠?
0: 야, 이거 하나 넣어주세요. 예. 하나 넣어주세요. 자. 하나씩밖에 안 됩니다. 자, 니도. 자, 이더름도 하나. 이더름도 하나. 식으면 맛없어요.
6: 이거는 식어도 괜찮아요.
0: 자, 케빈. 라스트다, 이제.
8: 일 제일 많이 한 사람.
0: 그래.
8: 제일 많이 얘기하는데.
0: 밀양이라는 단어를 거기다가 내가 내 입에서 외국 분들한테 알렸다 하는 그 자체가 또 우리 선조님들을 그 알렸다 하는 그 자체가 나는 속으로 내 혼자 뿌듯하지, 사실.
2: 하나, 둘, 셋.
10: 이정미.
0: 가자.
6: 가자. 엄마가 이제 선물만 좀 들어주시고. 하나, 둘, 하나, 둘. 레아가 만들었다, 이거. 레아 만들었다.
0: 아이디어 장병.
6: 하나, 둘.
0: 이야.
6: 봉주. 꼬꾸리 송송. 아유,
11: 환해.
6: 아, bonjour!
11: Bonjour!
6: Oh, ça, c'est le cadeau de la Corée.
11: Merci! Toi! Regardez les filles! Merci!
9: Mais on va te partager à tout le monde, on va partager à chacun.
11: Tu crois, on va partager? André, elle partage là.
6: Oui, André, elle prend tout pour elle.
11: Tout, tout, tout!
3: 아, 어린이집은 제가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부터 동료 봉사활동을 한 10번 정도 했어요.
12: 산 토끼 토끼야 어디로 가느냐 속간 중간
13: 강아지 밥 먹자 강아지가
3: 저희가 여기 이사 왔을 때 애가 어린이집을 가면서 그쪽 마을 사람들이랑 제가 좀 교류를 시작하게 된 거여가지고 저한테는 좀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내가 어딘가로 엄마 아빠한테 보여준다면 좀 당연히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6: 이거 pouvez m'aider, aider maman. Comment vous allez chanter?
11: Je vais brancher votre.
6: Oui, je vais l'amener le.
11: Par la fenêtre.
6: Ah, ça c'est le, ça c'est le. le... De... avion traditionnel de...
11: par la fenêtre.
0: 일단 뭐 이미지가 좋아야 된다. 첫인상이 좋아야 된다.
6: Et ça c'est mon père qui s'habille en, en hanbok. C'est le l'habit traditionnel coréen.
0: 신기하지, 저건. 응? 신기하지? 응? 그만 한다 해라 그냥 뭐. 계란 그만.
6: 아버지 시작할까요?
0: 자, 같이 하자. 시작.
6: C'est la salutation coréen et on peut pas faire deux fois parce que une, si on fait deux fois c'est pour les morts.
11: Ah d'accord. Alors une fois, c'est tout. Merci d'être venu.
6: 자, 엄마 아버지 앉으시고 이제는 경태 지안이는 여기 서줘 이렇게. 엄마 옆에 서줘 알겠지? Allez les enfants, je vais faire une chanson en coréen et c'est mes enfants Léa et Lien vont m'aider. Voilà. On commence par la classique. Les enfants, qu'est-ce que c'est? Une étoile. Et une étoile en coréen, c'est... Qu'est-ce que c'est une étoile en coréen?
9: Pyeol.
6: Pyeol. Et le bruit. Et en coréen, on dit panchak, panchak. Ça fait en tout panchak, panchak, 작은 별. Allez, je vais jouer. Léa et Oma, tu le vois, je l'ai. 시, 두, 시, 작. 반.

0: 내가 이 프랑스에서 낯선 곳에서 제가 또 좋아서 하는 일도 있고 하니까 아 우리 언니는 그래도 시골에 정착하면서도 나름대로 진짜 멋지게 산다 이 생각했어.
1: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내 딸이 최고다.
2: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3: 날 좀 보소.
2: 날 좀 보소.
3: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0: 어리어리라 수리수리라 아리가 났네. 아리라 나 고개로 나 넘겨주소.
1: 아이고 잘했다.
2: 이게 뭐야 이거?
3: 우리 짤.
4: 내 아기.
2: 야. 야. 여기가 아기.
5: 지안이는 지금 뭔가 우는 아기야.
6: 울고공주.
2: 어디
5: 여기 있네. 여기 있다.

0: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고 승리. 요렇게, 요렇게 또, 이렇게. 요렇게 막아야 돼, 일단. 내 엄마가 원래 바둑을 어릴 때 배웠었거든. 얘가 바둑을 좀 뜨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승리. 먼저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야. 다섯
1: 무슨 말인지 하나도
0: 모르겠지? 자,
1: 모르겠어요.
0: 일단, 해보자, 일단. 이렇게 할게. 막아야지, 그렇지. 그렇지. 옳지.
2: 옳지.
0: 이야, 이야.
2: 레아 지금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0: 가능성
2: 많다.
0: 많지, 이제. 또.
1: 아,
0: 레아가 세 개 되는데 놔야 돼.
1: 근데 다섯 개 말은 뭐 했어요?
0: 다섯 개 하면 승리.
1: 그럼 승리로 뭐예요?
0: 승리는 승리로 그치, 이긴 거지.
1: 왜?
0: 레아가 이긴 거지, 승리. 할아버지 승. 자, 몇 개야? 해봐.
1: 다섯 개.
0: 다섯 개. 할아버지 승.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할아버지 끝.
1: 이제 좋아해요. 만났을 때는 조금 부끄러웠지만 많이 만나서 이제 좋아해요. 와우, 나도 도와줄래. 자, 이렇게 접고, 또 이렇게 접어. 자, 해야 될 건, 이렇게. 지한 거 여기 있어.
3: 다시 해, 언니.
2: 어머나, 불이 있으니까 더 이쁘네.
3: 은혜, 내 리모나드.
4: 아버님.
2: 진짜 또 맛있겠다, 시원하게.
4: 네. 얼음. 잔디?
2: 와, 케빈. 고마워.
4: 네.
2: 오케이. 우리도 오늘 진짜 재미나게 즐겁게 진짜 마무리 잘하네. 케빈이 왜 무슨 요리 했을까?
4: 몰라. 오리고기.
2: 오리?
4: 아버님 제일 좋아하는 고기. 아버님 제일 좋아하는 고기.

0: 보시나고 가는데 내가?
1: 땡큐.
2: 고민 많이 했네, 김유빈이.
3: 어때요? 맛있어요?
2: 맛있어요. 나한테 엄마 스타일이다, 이거는.

0: 으쓱, 으쓱, 잘한다. 얘들아, 너, 그, 뭐지? 단오 축제에서 못 불렀으니까 그거 불러주래요. 비처럼 음악처럼 불러줘, 어. 네, 서서 불러줄래, 한번?
1: 습도 시작, 비가 내리고.

0: 떠나시던 그날에
1: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별로 해보질 않았는데 좀 뭔가 좀 뭐라 그럴까 이게 뭐 표현하기 좀 그렇고
2: 시간이 다 오면 좀 아쉬우신가 봐요.
1: 그렇지.
3: 이야 이야
0: 하주 빙판 잡힌 조합빙 아자빙
1: 그 전에보다는 조금 달라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내가 볼 때 애들이 더 끌고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0: 할아버지는 가셔서 아이들이랑 시간 많이 보내는 게 목표인가요?
1: 그래서 할 일이 그것밖에 없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
2: 무엇이 궁금한가요?
3: 서울에 있는 4년제 국립종합대학교 몇 개야?
2: 정답은 단 하나! 알려줄게요.
4: 116년의 역사도, 치열한 오늘도, 깊어지는 지성도, 앞서가는 기술도, 빛나는 내일도.
3: 당신의 정답,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 손녀들아, 할아버지랑 있는 시간이 짧았어. 미안해. 다음에 또 할아버지가 올 기회가 있을 거고,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구경할 수 있도록 할아버지가 자리를 마련해 볼게. 야, 지안이, 할아버지 사랑해.

0: 잘 있었어?
1: 이게 컸어.
0: 할머니 할아버지 꼭 간다.
1: 아이고 참 진짜.
2: 할머니 나요. 엄청 더웠을 거예요. 지금 털을 안 깎아가지고.

0: 야, 이게 내가 좋아하는 엄마 식당이구나.
1: 야, 와, 감사합니다.
2: 이건 마지막으로 먹을 거야. 이거 제일 맛있다고.
3: 어, 그 지안이 맛있겠네. 빨리 먹어.
1: 화이팅. 아,
4: 베베.
1: 아비.
5: 삼더벌류씨 진공 밀폐와 압력으로 더욱 맛있게 원터치 오픈으로 간편하게 저압 압력솥에 전골냄비까지 저압 압력솥 3종 세트를 모두 무료로 드립니다.
6: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7: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6: DB라면 됩니다.
8: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6: 됩니다.
9: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6: 됩니다.
10: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6: 되고요.
11: 지병이 있어도?
6: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6: 됩니다.
12: 암 치료비.

0: 진단비도
1: 됩니다.
2: 진단비도요?
1: 되고요.
3: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3: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4: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5: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2: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4: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8: 승더벌류 씨, 저압압력솥에 전골냄비까지 저압압력솥 3종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6: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2: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9: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2: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3: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0: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2: 진단비도요?
1: 되고요.
3: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3: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4: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5: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2: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4: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8: 승더벌류 씨, 저압압력솥에 전골냄비까지 저압압력솥 3종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0: 이어서 EBS 다큐프라임이 방송됩니다.

0: 조금 더, 조금 더.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분. 안심이 안 되는데?
1: 감독님, 뭐가 문제예요?
0: 위생과 청결이 빠졌잖아. 식품 안심업소 몰라?
2: 개인 위생부터 업장의 청결, 꼼꼼한 식재료 관리까지 까다롭게 감독하는 안심의 기준. 안전한 외식은 식품 안심업소로 감독.
3: 액션!
2: 다섯 개의 별과 빛나는 위생으로 식품 안심업소 오케이.
1: 감독님, 이제 그 다음이.
0: 다음은 5천만의 안심으로.
2: 안심의 기준 식품 안심업소.
4: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무슨 연모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5: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0: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1: 오빠는 친구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0: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이 분위기?
4: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2: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당신은 이 글씨를 읽을 수 있나요? 잘 모르겠다고요? 그럼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제 이 글씨를 해독할 수 있나요? 언젠가부터 교과서를 점령한 삐뚤빼뚤한 글씨. 채점자를 당황하게 만드는 시험지에 날려 쓴 글씨. 쓴 사람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흐릿하고 힘없는 글씨. 왜 이렇게 된 걸까요?
1: 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안 하니까 이제 퇴화되는 능력이죠.
0: 더 이상 쓰지 않는 시대. 우리가 잃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0: 글씨는 누군가에게 고민거리입니다.
1: 안녕하세요.
0: 초등학교 4학년 세연이가 글씨 교정 학원을 찾았습니다.
1: 네. 잘 예쁜 글씨가 안 나와요.
2: 그리고 손목이 많이 꺾여 있으면은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0: 글씨를 진단하고 바르게 쓰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2: 여기서 이런 불필요한 액션, 다시 잡는 액션들이 있거든? 최대한 정성 들여서 그리고 여기는 최대한 빠르게 써볼 거야. 여기 한번 작성해보자.
1: 네.
0: 세연이는 자신의 글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1: 국어 시간, 뭐 글자를 많이 써야 되는 시간이나 일기를 쓰거나 할 때도 일기 내용을 작성하는 건 재미있었지만 손이 아파서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리고 엄마나 아빠가 세연아 이거 어야 아니면 아이야 라고 헷갈려 하셨던 본 적이 있어요. 제 글씨는 균형이 안 잡혀 있었어요.
2: 엄지 손가락의 첫 번째 마디. 이렇게 해서 굴려서.
0: 학원이라고 해서 특별한 걸 배우는 건 아닙니다. 처음엔 연필을 바르게 잡는 법과 올바른 자세를 익히는 것부터 시작하죠.
2: 자, 예. 자, 연필 끝이 12시, 그리고 11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는 요 손 날 부분이 바닥에 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지. 잘했어. 그렇게 잡는 거야.

0: 글씨는 자신감과 맞닿아 있습니다.
1: 친구들이랑 비밀 쪽지를 보내고 찾기 놀이를 할 때 친구들이 야 이거 작성한 거 누구냐 이거 너무 글씨가 그런 말을 조금 안 듣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2: 대충 막 날려서 쓴 것 같아.
3: 그 개미처럼 날렸었다. 잠자리처럼.
4: 해석을 하는 느낌이었어요. 이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0: 아이들 사이에서 글씨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5: 국어 시간에 발표할 때 제가 발표를 해야 됐거든요. 근데 제가 쓴 글씨를 못 알아봐서 발표를 못 해가지고 저랑 모든 친구들에게 피해를 준 적이 있습니다.
4: 열심히 쓸 생각을 안 했어요. 열심히 쓸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쓰니까 나중에 가면 그게 습관이 돼서 열심히 이쁘게 쓰려고 해도 잘 써지지가 않았어요.
0: 글씨 사교육을 찾는 학생들도 해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서술형 시험이 늘어나는 교육 환경에 맞춰 최소한 채점자가 읽을 수 있는 글씨가 요구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악필이 아이들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어릴 때 바로잡지 못한 습관은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집니다. 취업이나 시험을 앞둔 이들에겐 다른 글씨가 간절하죠.
6: 제가 작년에 국가자격증을 준비했었는데 국가자격증은 거의 대부분이 뭐 대학교처럼 뭐 태블릿 PC로 시험 보고 그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무조건 다 연필로 시험 봐야 돼요. 너무 좀 글씨를 못 쓴 거예요. 그래서 떨어진 적이 있어요.
7: 은행에 가서 뭐를 주소로 쓴다든가 또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도 내가 뭐 피해자라도 가서 뭐 써야 되니 글씨를 못 쓰다 보니까는 내가 죄를 지어주지도 않았는데도 벌써 떨려요.
0: 글씨는 한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때로는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기도 하죠. 인구 14억 6천만 명의 거대한 국가. 이 꼬불꼬불한 글씨가 인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인도 의사가 쓴 처방전입니다. 악필 때문에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자 인도 법원은 의대 교육 과정에 손글씨 교육을 의무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악필로 인한 의료 사고는 인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은 악필로 인한 처방 실수로 매년 7천 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 처방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기도 했죠. 대체 악필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과거 교실에서는 일명 깍두기 노트를 가득 채우며 글씨 연습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져진 글씨는 학교 생활 속에서 노트 필기, 시험, 일기, 편지 등 수많은 쓰기 활동을 통해 더욱 완성되어 갔죠. 하지만 지금의 아이들은 어떨까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스마트 기기에 익숙한 세대.
8: 나는 연못에 있는 개구리야.
9: 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드폰 준비.
0: 학교에서도 글씨를 체계적으로 배우거나 충분히 써볼 기회가 줄어들었습니다.
10: 이유는 너무나 단순하게도 하지 않기 때문에 뇌는 신경 가소성이라는 게 있어서 쓰면 쓸수록 좋아져요.

0: 그리고 안 쓰면 안 쓸수록 없어지기 때문에 능력이 당연히 안 하니까 이제 퇴화되는 능력이죠.
1: 서울의 한 초등학교. 갓 입학한 1학년 새내기들은 아침부터 활기가 넘칩니다. 이 학교엔 수십 년간 이어져온 전통이 있는데요. 바로 글씨 교육입니다. 학교에서는 4월 한 달간 매일 40분씩 아이들에게 글씨를 가르칩니다.
2: 우리 친구들이 연필을 얼마나 잘 잡나 보자. 우리 연필 잡을 때 어떻게 잡아요? 하나, 둘, 셋. 빵이야. 자, 빵이야에서 연필을
3: 이렇게요.
2: 엄지와 검지 사이,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 위에 올려놔요. 그죠? 그리고 가볍게 쥐면 연필 바로 잡는 게 되는 거예요. 한번 잡은 거 보여주세요. 자, 너무 앞쪽에 가깝게 잡으면 안 돼요. 평소 하던 대로.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요.
1: 아직 손에 힘이 부족한 아이들은 연필 잡는 법과 선 긋기 같은 기초부터 연습합니다. 이런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손의 힘을 기르고 나면 사방 그림 익히기를 하는데요. 사방 그림이란 정사각형의 칸 안에 열십자 보조선을 그린 형태입니다.
4: 1번방 가운데에서 벽다리, 3번방 가운데에서 까지.
1: 초성, 중성, 종성이 제자리에 놓여야 비로소 바른 글씨가 되는 한글. 1학년 아이들은 낱자의 크기와 위치를 가늠하기 어려워 글씨가 비뚤어지기 쉬운데요. 이렇게 사방 그림으로 연습하면 글씨가 점점 균형을 잡아갑니다.
5: 아이들이 사실은 늘상 말하기나 듣기는 잘하지만 쓰기는 사실은 지도가 있어야 되고 훈련이 있어야 되거든요. 처음에 배울 때 연필 바르게 잡는 법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획순에 맞게 날짜별로 쓰는 것, 기초부터 튼튼하게 잘 잡아줘야 이후에 학교 생활도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바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 첫 번째 도전은 지금 내 글씨 모양을 있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제부터 성장 여행을 시작하는데 앞으로 점점 글씨체가 나아지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1: 제작진은 글씨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같은 문장을 4주 동안 쓰게 했습니다. 문장은 동요 반달의 1절 가사. 쌍자음이나 받침이 있는 글자는 이제 막 글씨를 배우는 아이들에겐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6: 처음에 이제 선긋기를 할 때도 부들부들 떨면서 아이들 5분이면 끝나는 활동을 10분, 20분 동안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이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갔을 때는 반듯하게 글씨를 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힘이 붙으니까 자신감까지 생기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2: 우의 이음 아기 소리요 몇 번 방이에요?
7: 어떤 점이 제일 어려워요?
8: 그 줄 맞추는 거.
7: 줄 맞춰서 쓰는 게 어려워요?
8: 네.
1: 잘 쓰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생각처럼 되진 않습니다.
8: 어쩔 때는 시옷도 어려워요. 기억도 어려워요.
1: 세훈이도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4: 자, 앞에 보세요. 다이아.
9: 선생님, 잘 못하겠어요.
4: 가짜요?
2: 하늘에서 땅까지.
1: 하지만 포기하

0: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글씨를 쓰는 것은 운동과도 같아서 꾸준한 연습이 필수입니다. 이제 아이들의 변화를 지켜볼 시간입니다. 4주간의 글씨 교육에는 가정에서 하는 과제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1: 아니야, 너무 잘하고 있어 지금.
0: 이때 부모는 아이의 글씨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1: 태훈아, 잠깐만 똑바로 안 해.
2: 좀 뒤로 다시 써볼까? 오케이. 땅에서, 아, 하늘에서 땅으로 반듯하게. 이번에 진짜 하늘 벗어나거나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 안 써질 때는 좀 울고 계속 지우고 다시 쓰고 지우고 다시 쓰고 속상해하고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럴 때 좀 달래주는 게 힘들었어요. 또 세원이 또 아쉬운 글씨 있어? 다시 쓰고 싶은 글씨?
3: 없다.
2: 없어? 그럼 영어만 다시 써볼까? 반듯하게.
0: 세훈이의 아빠는 아이가 글씨를 쓰는 순간에 행동과 눈빛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4: 원래 이제 세훈이가 다른 태블릿이나 아니면 모바일 기기 매체를 쓸 때는 굉장히 속도감이 빠르기 때문에 눈이 빨리 움직이고 자극적인 것에 반응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글씨를 쓰는 순간만큼에는 좀 행동도 천천히 느려지고 집중력이 생기면서 끝까지 완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0: 4주간의 글씨 수업 마지막 날.
5: 새싹처럼 쑥쑥 내 글씨가 자라요. 이제 오늘 마지막 미션이에요. 나의 노력으로 자란 글씨를 멋지게 보여주는 날이에요. 천천히 또박또박.
0: 수많은 연습 끝에 이제는 힘주어 바르게 써내려가는 아이들. 아이들의 글씨는 얼마나 성장했을까요?

0: 인간에게도 근육이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대근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근육이란 것도 있습니다. 파인 모토라는 것은 주로 우리 몸의 이 말단, 특히 대표적인 게 손가락입니다. 이렇게 작은 부분에 근육 운동을 조정하는 기술을 말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세하게 조정함으로써 인간이 하고자 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소근육 운동, 또 소근육 운동 기술입니다. 손글씨 쓰기는 소근육 발달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것을 촉진하는 아주 좋은 활동이 되기도 합니다.
1: 아이들의 손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만지고 잡고 흔들며 넓은 세상을 배워가죠. 흙놀이, 모래놀이, 종이접기 등의 다양한 놀이는 물론 옷 입고 벗기, 단추 풀고 잠그기 등의 일상의 활동들이 모두 소근육 발달에 영향을 줍니다.
0: 특히 만 3세에서 6세 정도까지가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손가락 같은 부분을 움직이는 이 소근육과 또 우리 눈과 운동의 그런 통합 능력이 아주 빠르게 발달합니다. 그 시기에 그 경험이 많이 이루어질 때 이제 우리 뇌나 몸이 더 잘 발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1: 이 독특한 모형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의 눈과 손, 입술 등을 통해 들어온 모든 정보는 뇌의 대뇌피질로 전달되는데요.

0: 신체 부위별로 대뇌피질에서 차지하는 영역을 봤을 때 가장 넓게 차지하는 감각, 운동기관이 바로 손입니다.
1: 인간의 손이 만들어낼 수 있는 움직임은 거의 무한대에 가깝거든요. 인류 문명의 굉장히 위대한 발견들이 다 손을 통해서 뭔가 구현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간의 뇌가 밖으로 나와 있는 뇌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손글씨는 손의 소근육을 움직여 뇌로 자극을 전달합니다. 이 자극은 중요한 정보를 선별하는 뇌의 필터, 망상활성계를 자극하는데요. 자극받은 망상활성계는 신호를 보내 언어, 기억, 운동을 제어하는 뇌 영역을 활성화시킵니다.
2: 글씨를 쓸 때는요, 머릿속에서 내가 어떤 형태를 써야지라고 기억했던 것에서 떠올리게 되고 내가 쓰고 있는 것을 눈으로 계속 보면서 조정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언어와 인지와 운동이 다 통합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이 손글씨를 써보는 연습이 인지적으로 학습에까지 큰 도움을 주게 되는 겁니다.
0: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글씨를 학문과 수학의 결정체로 여겼습니다. 쓰고 또 쓰는 행위가 자신을 발전시킨다고 믿었죠. 손글씨, 과연 내면의 성장을 돕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3: 아, 좋아, 좋아, 좋아. 아, 그럼 박찬이야.
0: 초등학교 6학년 서준이는 활발한 아이입니다.
3: 찐다가 이가 이보.
0: 그 또래 아이들이 흔히 그렇듯 친구들과 어울려 뛰노는 것을 좋아하죠. 이제 책상에 앉아 학습지를 풀어야 할 시간.
4: 뭔가를 만들자.
5: 뭘 만들자? 클레이로.
4: 아니, 클레이 해. 뭐냐?
5: 형은 이제 학습지를 풀어야지.
4: 맞아.
5: 학습지를 풀라니.
4: 아니. 이거 하자, 그러면.
5: 학습지를 풀고.
4: 아니, 좋아.
0: 공부를 시작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립니다.
6: 못 만들어.
4: 제가 좀 활발해서 집중력이 별로 없는데 동생이 옆에서 누워서 뭔가 재미난 걸 하고 있으면 저도 자연스럽게 거기에 합류하게 되고 정신 차리면 이제 거의 한 몇 시간씩 지나서 이미 제가 다른 걸 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아, 숙제 맞다 해야지 할 때는 이제 곧 있으면 학원 가야 되는 시간이고 해서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0: 마음을 가다듬고 책상에 앉은 서준이. 하지만 집중은 쉽지 않습니다. 글씨가 아이들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제작진은 서준이네 반 6학년 학생들과 필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학생들에게 초등 고학년 권장 도서인 책 긴긴 밤을 나눠줬는데요. 서로를 의지하며 긴긴 밤을 견뎌내는 우정과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7: 한 글자씩 내가 단어 또는 문장 형태로 내가 읽고 그거를 이제 기억했다가 옮겨 쓰는 작업입니다. 중요한 거는 나 이거 빨리 써서 다 끝내야지 하고서 막 휘갈겨 쓰거나 대충 쓰는 게 아니라 책을 내가 보면서 그 내용을 이해하면서 정확하게 쓰는 게 중요해요.
0: 앞으로 4주간 하루 1시간씩 학교와 집에서 필사를 하게 될 텐데요. 지금 아이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4: 필사를 제가 그래도 처음 해보니까 약간 생소해서 이제 좀 집중이 안 됐던 것 같아요.
0: 집중하기 어려운 건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책 한 권은커녕 한 장을 쓰기도 버거운 아이들. 동기부여를 위해

실사한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실사를 시작한 지 2주째 서준이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평소대로라면 10분을 넘기기 힘든 책상 앞. 실사를 시작하니 무려 30분 동안 자리를 지키며 글씨를 써내려갑니다.

0: 서준이는 스스로 어떤 변화를 느꼈을까요?
1: 그냥 다른 생각 없이 그냥 잡생각 없이 그냥 필사만 그렇게 계속 한 것 같아요. 뭔가를 그냥 하게 되면은 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해야 되는 것지도 모르니까 좀 막막하긴 하는데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다 한다라는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노든이 된 것 같은 느낌인데 이제 계속 쓰다 보면은 감정이입도 하게 되고 그러는데 안가부가 저한테 이렇게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자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기억에 남았어요.
0: 필사 프로젝트 마지막 날. 서준이네 반 6학년 교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아이들은 4주 동안 학교와 집에서 꾸준히 글씨 쓰기를 했는데요.
2: 그리고 글씨 크기가 되게 민감해졌어. 그렇지. 이렇게 성실하게 보니까 어렵게 보니까 진짜 잘한다.
0: 필사 1주차와 4주차를 비교해보니 아이들의 글씨가 눈에 띄게 진하고 반듯해졌습니다.
3: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노력을 하면서 좀 쓰긴 했는데 나중에 좀 더 익숙해져서 더 예쁜 글씨로 써봐야지 생각하고 더 잘 써준 게 된 것 같아요.
0: 그렇다면 서준이의 글씨는 어떨까요? 필사 1주차엔 기울고 흐릿했던 글씨가 약 한 달 만에 안정되고 또렷해졌습니다.
1: 원래 제가 의자에 한번 앉아서 뭔가를 쓰려면 10분에 한 번씩은 일어나줘야 하는데 이제는 30분까지 버틸 수 있게 되었어요.
0: 제작진은 필사를 시작하기 전 아이들에게 학교 생활 수행 자기평가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학교 생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을 적은 뒤 스스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4: 오늘은 수행도와 만족도를 점수를 체크할 건데 오늘 나의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 한 달 전에 내가 몇 점을 줬었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오늘 지금의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적어주면 돼요.
0: 과제를 끝내고 목표에 다다를 수 있는 힘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 즉 자기 효능감을 살펴보기 위한 검사입니다.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르게 글씨 쓰기, 수업 시간에 집중하기, 발표 잘하기 순이었습니다. 58%의 아이들이 꼽은 바르게 글씨 쓰기의 경우 수행도와 만족도 모두 향상되었고 수업 시간에 집중하기도 수행도와 만족도에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5: COPM의 결과는 전후 검사에서 2점 이상의 차이가 있을 때 임상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하기의 경우 총 14명 중에 6명의 아이들이 변화를 보고했는데 수행도가 2점 이상 향상된 학생이 3명, 만족도가 2점 이상 향상된 학생이 3명으로 네,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중에 한 아이 같은 경우는 4점에서 9점으로 5점이나 향상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쓰기 활동을 하면서 얼마나 스스로에게 만족감을 느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0: 만약 손글씨가 아닌 타이핑이었어도 결과는 같았을까요? 서울대학교 뇌인지과학과의 도움으로 손글씨를 쓸 때와 타이핑을 하는 동안 뇌에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관찰해보기로 했습니다. 머리에 쓰는 건 뇌 활성을 측정하는 장치로 뇌 표면의 혈액 속 산소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측정합니다.
6: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과제를 하시게 되면 혹은 뭔가 생각을 좀 더 하게 되면 더 노란색으로 나타나게 될 거고요.
0: 전전두피질은 전두엽의 앞부분으로 주의 집중, 단기 기억, 미래 계획 등에 관여하는 핵심 영역인데요. 그중 좌측 전전두피질 영역은 말하기와 같은 언어 표현에 관여합니다. 모니터의 문장을 보고 손글씨를 쓸 때와 타이핑을 할 때의 전전두피질 활성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노트북으로 타이핑할 때는 활성 폭이 크지 않았지만 손글씨를 쓸 때는 상대적으로 더 활성됐습니다.

0: 대학생 8명을 관찰한 결과 타이핑을 할 때보다 손글씨를 쓸 때가 전전두피질의 활성폭이 더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 파일럿 실험에서는 손글씨를 쓰는 게 훨씬 더 이 정교한 컨트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다음에 뭐 쓸지를 계속해서 생각해내고 공간을 어떻게 메꾸면서 균형 있게 써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도 좀 필요하고 그에 비해서 이제 타자는 그런 계획이 필요 없잖아요. 그 공간에 글자를 배치하는 거는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는 거고 자기는 이제 키만 누르면 되는 그냥 현상적으로는 손글씨를 쓸 때 특히 이제 좌측 전전두피질 영역이 더 활성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0: 노르웨이 과학기술대 연구팀은 손글씨와 타이핑을 비교한 뇌파 연구를 했는데요. 손글씨를 썼을 때 기억, 감각 처리, 운동 제어 관련 뇌 영역 간의 연결성이 증가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정교한 연결 패턴은 학습과 기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손글씨 활동이 성인의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줄까요? 대구대학교 언어치료학과 신경언어장애 연구팀과 함께 손글씨 활동이 인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치매와 치매 전 단계 성인들의 인지 검사와 뇌파 검사를 실행한 후 한 달간 손글씨를 쓰게 하여 변화를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2: 글자는 틀려도 되니까 그날 그날 그 주제에 맞게 예. 편안하게 써보시고 한 페이지를 최대한 가득 채운다는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0: 제시된 주제를 보고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을 끄집어내거나 상상을 하면서 글씨를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3: 특히 노인분들은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하시다가 주제가 다른 데로 빠져요. 그 내용의 오류를 발견한다던가 혹은 내가 틀리게 말하거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지 못한 채로 그냥 흘러가시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글씨 쓰기로 가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조금씩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가 입말로 하는 어떤 말하기 표현보다는 확실히 쓰는 표현이 훨씬 더 좀 두뇌를 많이 가동시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며칠 후 이형우 씨 댁을 찾았습니다. 최근 건망증이 심해져 경도 인지장애라는 결과를 받은 이형우 씨. 글씨 쓰기를 시작하며 기분 좋은 변화들이 생겨났습니다.
4: 가끔 가족의 심부름으로 장보기를 할 때 그때 한두 가지 잊은 적은 있지만은 점점 생각이 깊어지면서 깜빡하는 것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기억력

0: 것도 전에는 두세 가지 기억 못했던 것도 어쩌다 한 가지 기억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1: 약은 내가 맨날 챙겨줬지. 밥은 먹으면 무조건 약을 먹어라 해도 안 먹더라고요. 요새는 잘 찾아 먹어요.
2: 손글씨를 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인지 기능에 변화가 생긴 것인데요. 그 이유는 검사 결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영우 씨가 포함된 경도 인지장애군은 손글씨 쓰기의 효과가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3: 경도인지장애군의 경우에는 사실 점수가 향상된 폭이 제법 큰 편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름대기하고 주의력, 그다음에 언어, 그다음에 지연회상, 그다음에 진압력 이렇게 좋아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2: 경도인지장애군 중 손글씨를 쓴 그룹의 인지능력은 13%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뇌파 사진인데요. 빨간 영역은 인지 저하, 파란 영역은 안정적인 피질 활동을 나타냅니다.
3: 지금 전체적으로 다그 고비율 영역, 빨갛게 보이던 고비율 영역들이 다 감소된 게 보이시고, 그다음에 파란색 영역이 상당히 많이 확장됐다. 그리고 좌우뇌가 조금 균형 잡히면서 파란색이 많이 확대된 게 보이실 거예요. 요 인지 검사상에서 나타나는 수행과 뇌파에서 변화되는 양상이 거의 비슷하게 일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 되게 유명한 스터디가 있잖아요. 순영원 연구라고. 부검을 해봤더니 나중에 거기 뭐 아밀로이드 베타니 뭐 타우 단백질이니 이렇게 이런 게 생기면 반드시 치매가 걸려서 일상생활이 안 된다고 지금 여겨지고 있는 안 좋은 물질들이 가득한 수녀가 돌아가실 때까지 아무도 그분이 알츠하이머성 치매라고 생각할 적이 없을 정도로 정상적으로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그날 있었던 일을 계속 떠올리면서 손글씨를 쓰고 일기를 쓰고 같은 사람들하고 인터랙션하고 이러면서 만들어진 우회로가 만들어진다고요. 우회로가 많이 만들어진 뇌는 사실 하나의 다리가 끊겼다고 그래서 그걸로 생활이 끝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걸 이제 인지 예비능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배터리가 나가면 예비 배터리가 이제 활용되는 것처럼
2: 세계 곳곳의 교육 현장, 다시금 손글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저지는 초등학교 과정에 필기체 수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만들었고, 펜실베이니아주는 학교에서 필기체 수업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스웨덴은 2023년 디지털 교육을 중단하고 종이책과 손글씨를 활용한 전통적인 교육 방식을 다시 도입했죠. 아이들의 손글씨를 지켜내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손글씨 교육에 열정적인 6명의 교사들을 만나보았습니다.
5: 이건 제가 딱 4월 1일에 교실에 아이들이 들어오면 보여주는 이제 편지인데요. 저는 이때부터 이미 글씨 교육이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딱 보고, 나도 저렇게 쓰고 싶다. 이런 마음이 딱들수 있게끔 정말 정성을 다해서 글씨 교육을 시작하는데요. 십자공책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한 줄에 10칸씩 있기 때문에 노트 필기용으로 쓰기에는 사실 칸이 너무 이제 컸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글씨 교정을 하면서 배우공 텍스트 쓸수 있는 이제 그런 걸좀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거를 이제 제가 가장 주력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런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아이들이 확실히 글씨가 예뻐져요. 하루에 한 1시간에서 2시간은 저걸 쓰는 거예요, 매일매일. 또이 친구가 이젠 칸이 없어도 저렇게 누가 봐도 네모 칸에 맞춰서 연습한 것처럼 저렇게 습관적으로 쓰게 되고, 그리고 이제 좋았던 점은 이제 제 글씨체랑 이 친구의 글씨체가 점점 비슷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아이가 많이 발전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더더욱 또 뿌듯함을 이제 느끼면서 지도를 했었습니다.
6: 네, 저는 올해는 예전에

0: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글씨를 좀 앞에 보여줬어요. 자, 우리 반 친구 글씨인데 이렇게 쓴 글씨였다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한 달 만에 이렇게. 변했다. 선배들이 이렇게 열심히 연습해서 이렇게 변했다를 보여주니까 굉장히 아이들이 동기유발이 확 되더라고요. 글씨가 왜 중요한지, 왜 써야 되는지, 그리고 중요한 걸 알았으면 그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 그래서 기본 모양 틀부터 해서 가르치는 내용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런 글씨 연습을 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기본을 알고 나면 원래 다른 글씨를 잘 썼던 친구들은 이 기본 정자체를 하나 더 가지게 되는 거고, 아이템을 장착하듯이 그렇지 않고 날려쓰기만 했던 친구들도 바르게 써보면서 이제 이걸 기본으로 자기만의 글씨체를 좀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1: 손글씨를 제가 아이들한테 고집하기 시작했던 거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에 오자마자 아침 자습 시간에 아이들한테 필사하는 거를 좀 줬어요.
2: 유영희 선생님은 이른 아침을 공략했습니다. 정규 수업이 시작하기 전 자습실에 모인 아이들.
3: 라이브 글을 쓰게, 생각을 쓰게 많아진다.
2: 이곳에 온 학생들은 글씨를 연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공부할 시간도 잠잘 시간도 부족한 고등학생 아이들.
1: 이게 서로 통하는 거거든요. 기쁨과 슬픔. 잘했네.
2: 이들이 글씨를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4: 예쁘게 쓰려고. 논술이나 그런 거 볼 때도 글씨가 많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니까 연습을 해놓으면 좋을 거라 생각을 해서.
2: 선생님의 격려와 칭찬은 언제나 아낌이 없습니다.
3: 그리고 되게 많이 좋아진 거 알지? 글씨가. 그리고 선생님이 있으면 끝까지 진짜 잘 쓴다. 봐봐. 이게 옛날에 선생님이
5: 막 쓰는 것보다는 또박또박 쓰려고 생각을 하면서 쓰니까 좀 더 예쁘게 쓰려고 노력하고 이제 글씨 같은 것도 점점 교정이 되는 것이 보여지니까 뿌듯한 느낌인 것 같아요.

0: 그리고 애들이 안 해서 그렇지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정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글씨는 잘 쓰는 게 아니라요. 노력과 정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못 쓰는 글씨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1: 유영희 선생님은 올해 새로운 도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반 전체가 손글씨를 써서 대회에 출품하기로 한 것인데요. 입시의 무게를 짊어진 청춘들이 글씨를 쓰며 잠시 숨을 고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의 시간이기도 하죠. 연습 공책을 가득 채우며 자신만의 글씨체를 만들어갑니다.
2: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 쓰고 있습니다. 평소에 이제 학교에서 교과서 공부를 하다가 이 시를 접하게 되는데 마음에 좀 깊게 와닿은 시였던 것 같아서.
3: 정지용 시인의 호수라는 걸 썼습니다. 제가 정지용 시인을 평소에 좋아해서 그 정지용 시인 시집을 많이 읽다가 이게 뭔가 딱 마음에 걸리는 느낌이 있어서 좋아서 썼습니다.
1: 시를 써내려가다 보면 시인의 깊은 생각과 마주하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흐름에 둘러싸인 공주의 한 작업실. 나태주 시인의 작업실입니다.
4: 내가 글씨를 못 쓰...

0: 하니까 종이한테 부탁해. 잘 좀 글씨 좀 봐도 달라고. 그리고 붓한테 부탁해요. 내 말 좀 잘 좀 받아주고 내 부탁을 들어서 내가 쓰고 싶은 글자 모양대로 네가 좀 써달라 이렇게.
1: 시가 글을 찾아오는 날이면 손글씨로 시를 받아냅니다. 그에게 시는 편지와도 같습니다. 사람과의 소통, 종이와의 대화, 1인칭이 2인칭에게 보내는 하소연이자 고백. 그렇기 때문에 더욱 기계에게 맡길 순 없습니다. 나태주 시인에게 손편지는 특별한 의미입니다.
0: 비싸 놨어요. 편지. 편지예요.
2: 손편지 받으시면 어떠세요?
0: 고맙지요. 그리고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그냥 기계를 만난 게 아니고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쪽지 편지는 요만큼 온 것도 난 버리지 않아요. 어? 손편지. 그 쪽지 편지 속에는 영혼이 들어있죠. 마음이 들어있죠. 나는 이 손편지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내가 귀하게 생각합니다.
2: 글씨를 쓰는 행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0: 자기 확인 행위죠. 자기 확인.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글을 내 손으로 이렇게 쓰면 이건 내 거죠. 우리가 디지털 속에서만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 속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디지털하고 아날로그가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글씨 쓰는 것은 이거 아날로그인데 이게 배제되면 디지털도 나중에 무너진다고 생각해요. 나도 내가 써놓고 글씨를 못 읽을 때가 있는데 그건 반성해. 자기가 읽어봐서는 물론 해독이 가능해야 하고 타인이 읽어볼 때도 해독이 가능하게 써야 내가 가질 수 있는 최소한도의 예의, 최소한도의 태도, 이게 중요해요.
3: 글씨는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스스로 자신 있는 글씨를 갖는다는 건 결국엔 삶의 무기로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4: 직면의 과정이다. 끊임없이 나를 만나는 내 손가락 끝에 힘을 볼 수 있는 그런 직면의 과정이다.
5: 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습관, 삶의 궤적 같은 게 글씨에 남는 흔적이잖아요.
6: 나중에 그 손글씨가 없어지면 전부 다 무미건조한 텍스트만 나열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아요.
7: 글씨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인간의 발달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더 높은 지점을 도달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후 4시 45분 글로벌 특상 다큐. 밤 9시 10분 시대 목격. 이번 주말에도 EBS와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픕니다.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는 지금도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진료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0: 또 헌법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또 어떻게 살리는지 집요하게 파헤쳐온 사람입니다. 민주주의의 위협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온다고 주장합니다.
1: All democracies face stress tests. The question is, how do leaders respond to those tests? Do they take a hard stand against extremist, anti-democratic forces, even when it's hard for them personally? Or do they try to appease them?
0: 오늘 이 강의는 혼돈의 시대에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이어서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이 방송됩니다.
1: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2: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었습니다.

0: 되었습니다.
1: 오빠는 징계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0: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이어서 기획강연 청년에게가 방송됩니다.
1: 화재 시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탈출 수단 완강기. 하지만 사용법을 몰라 탈출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고들. 건물 화재 시 완강기를 이용한 탈출 방법을 알아봅니다. 완강기는 10층 이하 건물 벽면에 설치되어 있고 벨트 고정링, 속도 조절기, 고리, 로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 시 먼저 벽면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급니다.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아래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로프를 떨어뜨립니다.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 후 벨트 고정링을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벨트가 풀리지 않게 양팔을 벌린 상태로 벽면을 짚으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때 팔을 들거나 로프를 잡으면 안 됩니다. 완강기 사용법을 기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세요.
2: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난 이제부터 남들이 하지 않는 세상에 없는 일을 만들자 라고 생각을 그때부터 했습니다. 새로운 거, 남들이 시도하지 않는 길, 도전하는 요리. 재밌어야 돼, 즐거워야 돼, 맛있어야 돼. 총 뿌려주세요. 네네. 간단해요. 요리 철학이 정립이 되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건 감동 있는 코미디 영화 같은 요리야. 어깨에 이런 힘 이런 거 다 빼고 사람들이 편하게 즐기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요리를 하자. 명확해졌어요. 이걸 들고 전 세상으로 나갈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요리를 통해서 웃음을 드리고 싶은 셰프 최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30몇 년이 됐는지, 30년이 지나니까 이 숫자가 되게 흐트러져요. 그 요리 철학과도 연계가 되어 있는 게, 10년간 스승님 요리를 배웠잖아요. 제가 이제 저도 헤드 셰프가 되고 레스토랑을 끌고 가는 셰프가 됐을 때 충격적인 얘기가 있었어요. 저한테. 이게 인생을 바꿔놨는데 저에게 댓글 하나가 탁 충격을 준 거죠. 맛있긴 한데 너무 똑같다. 스승님 요리를 내가 여기서 하는 거죠. 그게 저한테 진짜 충격이었어. 팍. 첫 번째는 우리 스승님 요리를 여기서 하니까 스승님의 파이를 내가 나눠먹는 느낌. 두 번째는 저도 저를 스승이라고 쫓아다니는 제자들이 생겼는데 우리 스승님의 그늘에 있는 거죠. 난 이제부터 남들이 하지 않는 세상에 없는 요리를 만들자 라고 생각을 그때부터 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메뉴 개발하는 거예요. 한 매달 세트 메뉴를 두 가지를 매달 바꿨어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2, 3년 동안 막 하는데 사람들이 이건 무리되는 일이다 하지 마라. 근데 이제 스스로의 나는 약속이다 이러면서 막 개발했는데 지금도 계속 메뉴를 개발하는데 새로운 거, 남들이 시도하지 않는 길, 도전하는 요리, 이게 저의 철학이었던 것 같아요. 메뉴가 너무 안 나와서 예전 자료를 찾아보거든요. 사진이 진짜 뭐 만장해요. 막. 근데 지금은 막 창피하고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이걸 손님들한테 냈다고? 가짓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리가 얼마나 완벽한지 밸런스가 잘 맞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많이 계속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흑백요리사에서 계속 뭔가를 메시지를 계속 내려고 해요. 완벽한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죠. 탄탄한 완벽한 요리, 전통을 잇는 요리, 새로운 도전한 요리, 이런 것들이 다 모여야 건강한 문화가 된다. 나는 여기서 이 작은 톱니바퀴 역할을 한다. 야, 우리가 전하고 싶은 요리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게 뭐야? 라고 하면 익숙한 걸 스페셜하게 표현하는 거다. 전 세계 모든 요리를 먹으면서 이제 접시 하나 내는 게 너무 어려워요. 옛날에 처음 불고기버거를 먹었을 때 이렇게 완벽한 요리가 있나? 그것도 많이 먹으면 알잖아요. 더 좋은 뭐 수제버거를 비싼 걸 먹으면 이게들이 아니까 뭔가 햄버거 만들기 어려운 것처럼 요리하는 게 너무 어렵죠. 도대체 내가 추구하는 요리가 뭔가? 많은 사람들이 뭐 유명한 셰프님 이런데 나는

당당하게 난 그래도 파인다이닝 셰프야, 뭔가 아티스트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진 찍어달라 그럴 때 소금 뿌리는 거 해주세요 이러면 기분이 나빴거든요. 이 사람 날 개그맨으로 보나, 무슨 날뭐 그것도 다 바뀌었어요. 소금 뿌려주세요. 네네. 간단해요. 요리 철학이 정립이 되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건 감동 있는 코미디 영화 같은 요리야. 파인다이닝이 아직도 장르가 어려운 장르예요. 왜냐하면 요리 중에 하이엔드 식당이라고 그끝 위에 더 뭐가 없다는 그 뜻이거든요. 비싸요. 그럼 일반 사람들이 쉽게 매일 가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아니고, 그러면은 어쩌다 한 번씩 오시는 분들 막 이런 분들이 약간 위축될 수도 있고, 저도 막 너무 비싼 데 가면 위축되고, 실수하면 실수해도 편하게 해드리는 게 파인다이닝이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람들이 어렵고 뭔가 부담스러운 걸 깨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리를 끊임없이 제가 했던 게 그거거든요. 돈을 주자, 편하게 만들자, 재밌게 만들자. 그래서 요리에 유머를 담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한편의 코미디 영화가 그냥 웃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감동 조금 가져가면 되지 않나? 어깨에 이런 힘 이런 거다 빼고 사람들이 편하게 즐기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요리를 하자. 이게 저 요리 철학이 됐습니다. 이걸 들고 전 세상으로 나갈 겁니다. 예전에는 정말 악마 같은 리더십이었던 것 같아요. 오픈 키친이었는데 직원들을 혼내고 막 욕하고 막, 옛날에 문화가 그랬거든요. 나이가 먹으면서 돌 깎이듯이 부드러워지고 모진 데가 이렇게 연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조직이 커지다 보니 제가 악마 역할을 하지 않아도 저보다 엄청 무서운 악마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이제 얘기하죠. 인격적으로 공격하지 말고 강한 어조로 감정 섞지 말라고. 감정을 섞는 순간 감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전해야 될 메시지가 희석된다고 얘기해요. 뭘 잘못했으면 너 이거 잘못해서 이것 때문에 이런 피해가 끼치고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조심해야 되는데, 미쳤어! 막 이러면 미쳤어만 들어오고, 막 그것만 들어와서 감정적으로 뭐 굴욕당했다든지 아니면 반감이 생겨서 인지해야 될 것들이 희석되거든요. 그래서 감정 빼고 강하게 얘기해라. 물론 저도 가끔 안될 때가 있긴 한데, 옆에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더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주방 분위기는 누구나 제안을 다할수 있어요. 한 2개월 문 닫고 요리 연구만 한 적이 있어요.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직원들 다뭐 주방 청소 다 해놓고 요리 연구만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런 작업들을 했거든요. 누구나 다 해서 목표는 300개 만들어 놓고 그 안에 11개 추려서 메뉴에 넣자. 생각나면 다 던져. 해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가능성이 있으면 될 때까지 계속 만들어 봐요. 한 요리 130번 만들어 본 적도 있습니다. 똑같은 요리를. 사실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재밌고 이렇게 이런 요리지만 뒤에 진짜 거의 미친 사람들처럼 계속 했던 것도 하고 또 하고, 뭐 소금 1g씩 0. 몇 g씩 바꿔가면서 온도 몇 도씩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 레인지에 시도를 계속하죠. 무조건 하자. 그 포인트는 재밌어야 돼, 즐거워야 돼, 맛있어야 돼. 20년 전쯤에 만든데 장미가 신경 안정 효과가 있거든요. 장미를 요리했으면 얼마나 로맨틱할까. 꽃을 주면서 안정 효과가 있으니 뭔가 이성에게 어필하는 그런 요리처럼. 장미가 또 향도 좋은데 신맛이 있어요. 각각류랑 잘 맞아서 장미를 막 텍스처를 바꾼 요리를 만들었는데, 그런 것처럼 머릿속에 텍스트로 쓰면 그림처럼 툭툭, 제또 그림을 잘 그려서 형상화가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툭툭툭툭 나와요. 그래서 막

2000개, 3000개 막 영감으로 막, 그때는 내가 진짜 요리계의 아마데우스인가? 점점 그게 이제 희박해지고 안 나옵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한 레스토랑에 10년 있었잖아요. 10년 동안 보았던, 배웠던 맛의 베이스와 이런 게 엄청 쌓였을 거 아니에요. 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쓰기 시작하니까 그 예전에 배웠던 걸다쓴 거죠. 2천 개 정도 만들고 나니까 소진이 다 되는 거예요. 이 창작의 영감이라는 건 그렇거든요. 엄청 많은 경험을 농축해서 농축해서 짜낸 게 요만큼 나오는 게 창작인데, 10년 동안 했으니 얼마나 우려먹을 게 많을까요? 스승님한테 배웠던 그런 기본 베이스에서의 지식들이 다 그때 쏟아져 나온 건데, 소진이 되죠. 하도 많이 쓰니까. 그때부터는 딴게 없어요. 더 채워야죠. 영감을 위해서. 많이. 책 보고 공부하고 먹으러 다니고. 그러면서 또 영감, 그리고 자다가 막 아이디어 노트, 뭔가 있으면 다 기록하고, 지금은 이제 휴대폰에 몇월 며칠에 뭐 어디 가서 뭔가 있으면, 아이디어가 쭉 있으면 열몇 개, 뭐 이렇게 나오면 중요한 거 그걸 무조건 다 만들어 봐야 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예를 들어서 무슨 저 운동화를 봐도 막 요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 무슨 까만 거는 무슨 뭐 커피로 만들고 하얀 거는 우유로 만들어서 저걸 무슨 뭐 초밥처럼 만들어 볼까? 이러면은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써본 까만 건 우유야 이런 걸 직접 만들어 보는 거죠. 그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던 영감이 지금 한 달에 한번 올까 말까. 근데 영감이 와서 만든 요리는 진짜 위대한 요리들이 나와요. 이 영감을 채우기 위해서 요리에 관한 지식을 채우는 것도 있지만 비워내는 리프레시 있죠. 그것도 중요해서 요즘은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요리도 엄청 많죠. 130번 만들었던 요리가 연어초밥 아이스크림이거든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어요. 그 연어 살을 초밥에 그 고추냉이랑 달콤한 맛을 그 안에 넣어요. 그래서 아이스바로 얼려요. 근데 연어 초밥이니까 연어 살을 갈아서 얼려야 되는데, 연어 살을 갈아서 얼리면 설킁설킁거려요. 근데 그렇게 섞어서 넣으면 먹으면 연어초밥 맛이 나요, 진짜로. 얼리면 얼음 결정들이 이렇게 막 되면서 씹히는 그런 식감이 안 좋은 거예요. 에퀄리스로 만들면 그 자체가 아이스크림이 부드럽게 얼거든요. 그렇게 해서 얼렸더니 쫀득쫀득하고 부드러운 연어 단백질 아이스바가 만들어졌어요. 후리가케라고 일본 그 밥에 비먹는 거 있죠. 탁 묻혀놓으면. 딱 열어서 사람들에게 아이스바를 먹이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파인다이닝에서 폼잡고 싶어도 정장을 입고서 아이스바를 빨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여기에는 성공을 했어요. 연어 맛도, 진짜 연어 초밥 맛이 나. 근데 여기서 이제 실패가 뭐냐면, 연어 초밥을 초밥으로 먹고 싶어 하지, 차가운 아이스바 형태로 먹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호가 있는데, 호 50, 불호 50. 실패죠. 적어도 호가 90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뭐 무섭게 뭐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놓은 아이스크림 싫어하는 사람 딴 걸로 또 바꾸면 되죠. 우리는 그게 장점이니까. 야, 너무 재밌게 만들었는데 좋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한뭐한 하루에 대여섯 개는 조금만 먹고 남겨와요. 왜 그러냐니까. 너무 생소하대요. 바꾸자. 그게 우리 색깔인 거죠. 그런 대표적으로 성공했지만 실패한 요리. 제 의도는 다 담겼지만 고객의 그런 니즈까지 정확히 판단을 못한 실패작일 수도 있죠. 나중에 다시 도전할 겁니다. 더 완벽한. 제가 생각해 요즘 너 머리 똑똑한 사람 너무 많거든요. 예전에는 천재가 있으면 반드시 빛날 확률이 높았어요. 다른 사람은 다른 아이디어를 내니까. 근데 요즘은 내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하게 천재가 많을 거예요. 세상이 너무 가치들이 높고 다들 똑똑하니까. 그리고 그걸 제안하거나 시전해보자고 하지 않아요. 해보면 더 확실하게, 검증이라도 한번더 하면 확률이 더 높잖아요. 뭔가 잘 되기 위한 확률을 높이는 짓은 당연히 해야죠. 그냥 하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뭐든 나옵니다. 100점짜리든 30점짜리든 뭐든 나와요. 지금은 버티는 자가 이긴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시도조차도 잘안 하고, 시뮬레이션하고 안될것 같으면 안 하고 이러는데, 안될것 같던 거 10번 중에 다 10번 다 실패하는데 그 중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되는 게 얼마나 가치 있을까요? 나서서 해보고 버티고 하면 그 사람들 진짜 엄청난 것들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생각해요. 한 번이라도 더 해본 사람 무조건 이겨요.

0: 저도 사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인데 굉장히 당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자존감에 대해서 뭔가 자존감 테스트 하는 게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낮게 나왔어요. 그 자존감에 대해서 하는 토크쇼를 나갔는데 보통 대학, 미국 대학의 졸업자들이 자존감 포인트 30점인데 저는 3점이 나왔더라고요. 너무 낮은 거예요. 제 스스로의 인간에 대해서 계속 혼자 질타하고 막 이런 편이긴 한데 요리에 대한 얘기를 하면 너무 잘난 거야. 왜냐면 그때 프랑스 사람들이 막 내 요리 와서 저한테 막 이런 표현했는데 사람들이 막 웃었어요. 진짜 그랬거든요. 아, your dish is totally different. 야, 네 요리는 완전 달랐다는 사람하고 그때 그게 엄청 자신감 있게 보였나 봐요. 지금도 이제 요리사에 관한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보이는데 그래서 본인 자신감이 낮은 건 그냥 뭐 신경 쓰고 난 자존감이 낮지 그러지 말고 자존감 높은 걸 얘기하면 돼요. 자기가 관심 있고 자기가 잘하는 거 그런 것들을 만들면 되죠. 당신은 뭐가 하고 싶으십니까? 참 어려운데 정말 쉽습니다. 난 뭐 해야 되지? 어렵게 생각해서 어려운 건데 레스토랑 오는 친구들한테 뭘 얘기해? 왜 요리 시작했니? 하고 넌 뭐 하고 싶어? 그럼 나는 나중에 무슨 레스토랑을 차려서 뭐 셰프님 멋있는 레스토랑 되고 뭐 셰프가 되고 싶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어려운 것 같아서 자존감도 낮아지고 이러는데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본인 SNS 열어서 알고리즘 뭐가 뜨는지 보면 돼요. 저는 맨날 강아지 애니메이션 뜨고 막 이런 거 뜨거든요.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게 이쪽일 거예요 아마. 생각보다 하고 싶은 거는 심플하게 자기가 아는데 그걸 뭔가 생산적이고 막 엄청 거창한 걸 자꾸 찾아서 그러는데 일단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본인이 먼저 즐거워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런 걸 통해서 자존감 높고 나중에 세상에 나가서 당당한 멋진 사람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셰프 최한석이었습니다.
1: 제가 여러분한테 머릿속에 떠오르는 화가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마도 상당수가 남자이지 않았을까. 수백 년의 미술 역사 속에서 여성 화가는 없었을까. 분명히 있었습니다. 분명히 존재했고요. 아주 치열하게 그림을 그렸어요. 젠틀레스키는 처음으로요. 그 여성 자신의 감정과 의지와 힘으로 문화 자체를 바꿔버린 거예요. 수잔 발라동, 이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내 진짜 모습을 그리겠다. 난 여성이고 화가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는 선언이었던 거야.
2: 이어서 지식 채널 2가 방송됩니다. 볼거리 한가득. 이번 주말 EBS 프로그램들을 소개합니다. 토요일 저녁 8시 10분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밤 9시 5분 극한직업. 밤 10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일요 시네마 굿일 헌팅. 오후 4시 45분 글로벌 특상 다큐. 밤 9시 10분 시대 목격. 이번 주말에도 EBS와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I sat me with my true love. My sad heart strove to between.

0: 이어서 EIDF 걸작선이 방송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괴! 띠용띠용 어디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주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합니다.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견! 띠용띠용 포지캐치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분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균형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허니 퇴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져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의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트레이너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여행 영어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목이 현장 학습이 설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현장 학습. 이게 미국에서는 조금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어딘가를 견학 가고 구경하는 거는 맞는데요.
1: 네.
0: 항상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물리 수업 때 가요.
1: 아. 네,
0: 물리 수업 때 예를 들어서 놀이동산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롤러코스터 같은 거 탈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러면 거기서 계산해야 돼요.
1: 중력의 법칙이요.
0: 아, 그렇습니다.
1: 뭐 떨어지는 각도 이런
0: 그렇죠.
1: 것들이요.
0: 속도에 아. 몇 주로 가는데 이러면서 예. 즐기기도 하고 뭐
1: 공부도.
0: 과제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1: 놀면서 공부하는 거라 조금 부담이 덜할까요?
0: 아, 오히려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1: 아,
0: 저는.
1: 그래요?
0: 저도 갔었는데.
1: 차라리 놀 땐 놀아야 되는데.
0: That's right. 자, 그래서 현장 학습이 기다려지는 상황 만들어봤고요. 일단
1: 네.
0: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아,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아, 현장 학습 못 기다리겠네. 이거는
1: 오.
0: 정말 가고 싶다라는 느낌이잖아요.
1: 그쵸,
0: 네, 이거
1: 그쵸.
0: 만들어 볼 거고요. 미션 2는 나 물리에 빠져 있진 않은데 현장 학습은 재밌지. 저도
1: 아하.
0: 그랬거든요. 모든 저의 클래스메이트들이 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1: 그렇죠.
0: 가서 과제하고 막 이런 건 싫은데 일단은 타잖아요. 이런 거죠.
1: 그럼요, 그럼요.
0: That's
1: 일단
0: right.
1: 그게 중요한 거예요.
0: 맞습니다. 자,
1: 네.
0: 문장이 좀 길긴 한데 우리 다할수 있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기대되는 현장 학습 한번 떠나볼까요?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현장 학습 진짜 못 기다리겠네.
0: What's
1: 현장 학습. 그, 현장 학습. 그, 이걸 뭐라 그래야 되지? 트립. 트립.
0: Trip.
1: 네, 트립. I can't wait.
0: Oh, the field trip. Oh,
1: 예.
0: we're
1: 현장
0: going to Mayu Land, right?
1: 학습. 응?
0: We're going to Mayu Land, right?
1: Mayuland!
0: Yeah?
1: 나 물리에 빠져있진 않은데 현장 학습은 재밌지.
0: Sorry?
1: I don't know, I don't know physics.
0: You don't know physics?
1: I don't like.
0: Yeah.
1: But, trip to Mayuland. Mayuland, I love it.
0: Yeah, me too. Physics.
1: Yeah.
0: I hope Mr. Herbs doesn't give a pop quiz.
1: Mister?
0: I hope Mr. Herbs, our teacher,
1: 예, 티처.
0: doesn't give a pop quiz.
1: Doesn't give up.
0: Pop quiz.
1: Give up pop quiz.
0: You know, the questions.
1: Question,
0: No
1: question. No
0: questions.
1: question, 제발.
0: Please, please,
1: Please.
0: please, please.
1: 정말 티처 때문에요.
0: 네, 저는 실제로 미국에서 현장 학습을 가봤기 때문에 벌써
1: 네.
0: 이제 막 이런 게 그려지기는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미국에 와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 상상하시면서 한번 해보도록
1: 네.
0: 하겠습니다.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I can't wait for our field trip.
3: We're going to Mayu Land, right?
2: Yeah, I'm not into physics, but field trips are fun.
3: I hope Mr.

0: Herbs doesn't give a pop quiz.
1: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2: 네.
1: 자, 현장 학습 못 기다리겠네. 이거는 지금 너무 excited 돼 있는
2: 그쵸, 그쵸, 그쵸.
1: 네.
2: 그 빨리빨리 가고 싶다. 이런
1: 그럼요.
2: 의미죠.
1: 아, 뭐, 물리 수업 안에서 얼마나 난리가 나는지 몰라요.
2: 진짜. I can't wait. 나 기다릴 수 없어. For our 현장 학습.
1: Yes.
2: 현장 학습을 영어로. 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1: 그쵸.
2: 예. 근데 어쨌든, out. 타는 거잖아요.
1: 뭐 나가는 거죠. 나가는
2: 밖으로
1: 거죠.
2: 가야 되잖아요.
1: 오, 오케이, 오케이. 뭔가 그쵸?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게 나올 것
2: 예,
1: 같은데요.
2: 예, 예, 예. 그러면은 직접 현장 학습을 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아웃 스터딩. 밖에 나가서 아이고 스터딩.
1: 오케이.
2: 네. 뭐 이런 느낌?
1: 네. 네.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모르겠어요. 그냥 가요. 이런 게 별로예요.
2: 네.
1: 이거 너무 좋아요. 자, I can't wait for our out studying 이라고 했는데 자, 정해진 단어가 있습니다. 떠나지 않아요. 바로 field trip.
2: Field trip.
1: Field trip. 네. 이 field라고 하는 게 어떤 field다라고 하면 어떤 분야를 얘기를 할 때가 될 수 있고요.
2: 네네.
1: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진짜 뭐 어떤 필드에 나간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고 field trip은 거의 정해져 있고요. 그 제가 이미 설명을 하기는 했지만
2: 네?
1: 실제로 어떤 수업에서 다 같이 버스를 타고 나가서 거기서 뭔가를 겪으면서 보면서 경험하면서 그걸 과제에 좀 버무려서 이렇게 넣는 그런
2: 네.
1: 느낌. 근데 한국에서도 실제로 그런 거를 하나요? 현장 학습이라는 느낌?
2: 그럼요.
1: 현장
2: 학습이라기보다 이제 저희는 뭐 소풍 그리고
1: 오케이.
2: 수학 여행.
1: 아, 오케이. 오케이.
2: 네, 현장 체험 학습.
1: That's right.
2: 네.
1: 이거는 너무 조금 그런 학습 이 위주로 좀 많이 들어가 있기는 해요. Alright, so field trip이 나왔습니다. 자 발음을 할 때요, field trip D가 중간에 있잖아요.
2: 네.
1: 이 친구는 조금 많이 약화가 될 거예요. So field trip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I의 강세를 주면서 field trip 이렇게 D 사운드를 거의 내지 말아 보세요. 자 가봅니다. Field trip. 좋아요. 자, 근데 그거를 못 기다리겠다.
2: 네.
1: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 그거 못 기다리겠어.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 결국에는?
2: 너무 기대돼.
1: 그렇죠. 너무 기대돼. 입니다.
2: 네.
1: So, can wait for 뭐뭐.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실제로 누군가를 기다린다, 뭔가를 기다린다 할 때도 wait for someone 이잖아요.
2: 예.
1: for가 꼭 들어가요. 그쵸? 그래서 여기도 또 놓치면 안 되고요. So I can't wait for something. 결국에는 너무너무 원한다 라는 느낌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2: 네.
1: 자, 예를 들어서 소풍이 영어로 보죠. 소풍?
2: 픽닉.
1: 그 소풍.
2: 네.
1: 나 못 기다리겠어.
2: I can't wait for the picnic.
1: 그죠? I can't wait for the picnic.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라고 해볼게요.
2: 네.
1: 우리 그 파티 못 기다리겠어.
2: We can't wait for the party.
1: 그렇죠. We can't wait for the party. 빨리 왔으면 좋겠다. 너무 원한다는 느낌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2: 네.
1: Okay? So, 이 문장들도 이 정도에서 끊을 수가 있겠죠. 이미지를. 자, 해보겠습니다. I can't wait for the picnic.
2: I can't wait for the picnic.
1: Right? We can't wait for the party.
2: We can't wait for the party.
1: 네. 자, 그리고 오늘은 다루진 않겠지만요. 뭐 하기를 못 기다리겠다도 가능해요. 그래서 그때는 can't wait to do something.
2: Yes.
1: To do something을 넣어주시면 돼요. Okay? 뭐 예를 들어, I can't wait to see you. 이렇게 변형도 가능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I can't wait for our field trip.
2: I can't wait for our field trip.
1: 자, 이랬을 때 이제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2: Mm-hmm.
1: 우리 마유랜드 가는 거 맞지? 확인하는데.
2: 너무 신났네.
1: 여기 탈 것이 무려 두 개가 있다. 예를 들었어요. 아직
2: 생각보다 랜드인데 약소하네요.
1: 굉장히
2: 예.
1: 소소하게.
2: We are going to Mayoland. 맞지? 예. 자, 그러면 여기는 확인하는 질문이니까 right?
1: 오케이.
2: 네, 지난번에 배웠던 것 같아요.
1: Right. 자, 복잡한 단어는 없어 보이기는 해요. 그렇죠?
2: 네.
1: So we are going to Mayoland, right? 그렇죠?
2: 네.
1: 자, right이라고 하는 거가 뭐뭐이지, 뭐뭐 맞지라고 해서 그 부분을 억양을 완전 올려서 확인하는다는 느낌이라고
2: yes.
1: 했습니다. So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평서문을 쓰고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고 또 올리는 게 아니라 평서문이야. 그렇지?
2: 네.
1: Right? 그래서 Oh, you are 슬기, right? 이런 느낌.

0: 김이죠. 평소만 쓰고 올리는 거.
1: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우리 마이랜드 가잖아. 맞지?
0: 맞지. 왔잖아. 하잖아. 이거 자체가 평소문이잖아요. 우리말로도.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시제를 다루겠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사실 처음 다루는 거고요. 기존 시즌에서는 제가 몇 번씩 다뤘으나 아직은 헷갈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바로 비동사 ing. Going, 여러분, 얘는 be going to 아니에요.
1: 아니에요?
0: be going to는, 여러분, be going to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시제는요, be going to 동사원형이 와야 되잖아요.
1: 아.
0: 마이랜드는 명사죠.
1: 그쵸.
0: 그래서 얘는 그냥 어디로 라는 뜻이에요. 마이랜드로 우리 가.
1: 아하.
0: Right? 이렇게 되는 겁니다.
1: ing군요.
0: That's right. 자, 처음 들으시는 분들 오늘 한 번에 이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자, 네. 보세요. 집중해 주세요. 비동사 ing는 한참 뭐 하고 있다라는 진행형으로도 쓰지만요, 확정된 미래 사실을 팩트만 전달할 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 뭐뭐 한다. 혹은 저는 오히려 이걸 더 선호하는데요. 뭐뭐 해. 예를 들어 나 내일 3시에 가. 이거는 아무 감정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1: 그죠?
0: 의지도 아니고요. 그냥 나 간다고. 팩트만 전달하는 거야. 알고 있어.
1: 네.
0: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미 확정이 된 사실 그냥 전달.
1: Yes.
0: We are moving next week. 우리 다음 주에 이사 가. 이거는 내가 아, 갈래라는 의지를 얘기를 했어요?
1: 아니죠.
0: 아니죠. 그냥 팩트만 사실. 전달한 겁니다.
1: 네.
0: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유일하게 미래 시제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사실. 비동사 ing. 예를 들어서 그녀가 5시에 갈 것이야. 이런 느낌이 아니라 팩트로.
1: 네.
0: 그녀는 5시에 떠나. 그녀는 떠나 5시에.
1: Yeah, she is going to leave.
0: No. 자, she's going to leave는 네. be going to를 쓴 거죠.
1: She's leaving at five. Yeah.
0: 이거는 말투가 좀 달라요. 살짝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she's going to leave at five. 틀린 거 아니에요. 틀린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렇게 할 것이라는 계획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녀는 5시에 떠날 거야.
1: 아하.
0: 우리말로 치면 떠날 거야고요. She's leaving at five. 이러면 더 팩트를 전달하듯이.
1: 네.
0: 이거는 변하지 않아. 걔 그때 떠나. 떠난다고. 정해졌어. 더 확고하게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1: 네.
0: 오케이? 자, how about this? 우리 서울로 도로 이사가.
1: 아.
0: 원래 서울에 살았다가 다른 데 왔다가 네. 가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하는 건 move죠.
1: 네.
0: 도로가 뭐예요? 도로.
1: 도로?
0: 다시.
1: Move. Again.
0: Back.
1: Back.
0: 오케이? Move back 써볼게요. 우리 돌아가 서울로.
1: We are moving.
0: Back.
1: Back.
0: 어디로?
1: To Seoul.
0: 그렇죠. We are moving back to Seoul.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의 계획을 전달해 주는 거라기보다는 이미 정해진 걸 그냥 친구한테 정보를 주는 거예요. Hey, we are moving back to Seoul. 우리 서울로 돌아가.
1: 네. 네
0: 그래서 일부러 연습을 하실 때 좀 그런 말투다, 느낌이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 Yes.
0: Okay? So, again, be going to를 넣는다고 막 엄청나게 틀리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약간의 느낌이 다른 것뿐입니다. be going to로 뭔가 계획을 이룰 거다라는 느낌을 전달하느냐 아니면 이미 정해졌다? 그냥 알고만 있어라 라는 느낌으로 주느냐. 자, 그래서 여기 요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1: 네.
0: 자, 읽어보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할게요. 그냥 그렇다고 아무렇지 않게. Right? Oh, she's leaving at 5.
1: She's leaving at 5.
0: We are moving back to Seoul.
1: We are moving back to Seoul.
0: There you go. 질문형도 돼요. 물어볼 때,
1: 네.
0: 자, 당신의 계획을 물어보는 것보다, 예를 들어 졸업이라고 해볼게요. 졸업하는 거. 당신의 졸업의 계획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1: 네.
0: 너 졸업하니 다음 달에?
1: 오.
0: 이거는 팩트를 물어보는 거죠. 말투가 네. 벌써, 그쵸?
1: 그쵸.
0: 이미 정해진 거. 너 졸업해 다음 달에?
1: Are you graduating next month?
0: That's it.
1: Wow.
0: Right? Are you going to? 이렇게 하는 것보다 Are you graduating? 너 해? 어떻게? 팩트야? 이런 느낌. So are you graduating next month? 질문형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동사, 주어 그리고 비동사를 바꿨죠. 순서를. 오케이. 자, 여러분 아마 알고 있습니다. 처음 볼 때 엄청나게 헷갈리게 될 거예요. 그동안 비동사 ing는 진행형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1: 그쵸.
0: 일단 거기서 충격이 한번 올 거고
1: 네?
0: 두 번째는 be going to와 약간 뉘앙스가 달라서 알 것 같기도 하면서도 아닌 상황. Right?
1: 그쵸.
0: Don't worry. 이거는 계속 반복해서 하면 할수록 점점 느낌 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We are going to Myland, right?
1: We are going to Myland, right?
0: There you go. 두 문장 있으니까 비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I can't wait for our field trip. I can't wait for our field trip. We're going to Mayu Land, right? We're going to Mayu Land, right?
0: 네, 다음 보겠습니다.
1: 네.
0: 오, 이번에는 조금 두 줄로 돼 있네요. 그렇죠?
1: 그쵸?
0: 나 물리에 빠져 있진 않은데 뭐 현장 학습은 재밌지. 뭐 이것도 타고 you know.
1: 그러니까 물리 수업과 연장해서 현장
0: 네.
1: 학습을 가는 거라는 게 확실해졌네요.
0: 그렇습니다.
1: 예. Yeah, I'm not into but field trips are fun.
0: Fun.
1: 오, 이 뒷문장은 뭔가 굉장히 쉽게 다가오는데요.
0: 왜냐면 이거 우리 이제 알게 됐으니까.
1: 네네네.
0: 이것들은 재미있다.
1: 재밌어. I'm not into. 나는 빠져 있진 않아. 물리.
0: 네.
1: 물리가 나와야
0: 돼요. 직역을 했는데. 네. 아무튼 물리 뭐 물리학 뭐
1: 네. 그러니까 물리가 그 과학이잖아요.
0: 그렇죠.
1: 과학.
0: 예전에도 한번
1: 그래요?
0: 예전에도 한번 물리학이 나왔는데요.
1: 근데 이게 막 헷갈려요.
0: 스펠링 모르니까 과학이잖아요. 그래서 과학 쓰셨죠? 그때도.
1: 이게 F 발음 나는 PH로 시작을 해요.
0: 오케이.
1: 피지컬은 아니에요. 예. 네, 피지컬은 아닌데.
0: 써 보세요. 여러분들 교재에 한번 써 보시기
1: 네.
0: 바라겠습니다.
1: 뭐 이것저것 헷갈린다기보다는 그냥 사이언스로 가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아요. 사이언스. 이거는 제가 아마 맞을 거예요.
0: 알겠습니다.
1: 예.
0: 자, 사이언스 맞은 거 축하드리면서 오늘 정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physics가 되겠죠. 잘 안 외워지죠?
1: 이게 왜 이렇게 안 외워지죠?
0: 계속 써야 됩니다.
1: 아, 네.
0: Physics, physics, physics. Okay, so 마지막 S는 무조건 붙어야 되는 거고요. S. 그리고 PH는 성질이 F와 같기 때문에
1: 네.
0: 입술이 붙으면 안 돼요. So, physics가 아니라 physics. 이런 식으로 아랫입술 위에 윗니 살짝 올려놓고 바람 뿜습니다. 자,
1: 네.
0: 가볼게요. Physics, physics.
1: Physics. Physics.
0: 좋아요. 자, physics 나온 김에 또 물리학 하면 생각나는 과학이 바로 생물학입니다.
1: 이거 알아요.
0: 이거는 오히려 조금 더 잘 아시던데.
1: 그러면 바이오 쪽이에요. 바이올로. 바이올로직스 갈까요? 같은 익돌림으로. 직스.
0: 아, 그러니까 약간 돌림인가요?
1: 네네네.
0: 형제인가요?
1: 네. 네.
0: 정답은 biology.
1: 아, 틀렸네.
0: 네, 그렇습니다. 자, 계속 틀려야 돼요. 계속 틀리십시오. 그러면은 언젠가
1: biology.
0: 이게 또 쌓이게 돼요. So 네. biology.
1: biology.
0: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죠. 나 어딘가에 빠져 있어.
1: 네.
0: 라고 하는 거는 뭔가 너무너무 심취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into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1: 네.
0: into가 밖으로 나가는 건가요?
1: 안으로.
0: 안으로 들어가는
1: 네네네.
0: 거죠. 슉 하고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비동사랑 함께 써서 be into 어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 이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특별한 activities 같은 게 될 수도 있어요.
1: 네.
0: 그런 거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결국 심취해 있다. 뭐 어딘가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어요. So I am, she is, are you 이렇게 비동사 활용할 수 있겠죠.
1: 네.
0: 자, 여기서 나는 physics에 빠져 있진 않아. 그렇게 막 심취는 아닌데
1: 네.
0: 그만큼 좋아하진 않는데 이건 재밌잖아.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아, 요즘 이런 분들 굉장히 많죠. 한국 영화에 빠진 사람 엄청 많습니다.
1: 오,
0: right?
1: 맞아요.
0: 엄청 많아요. 자, 난 한국 영화들에 빠져 있다.
1: I am into K-movie.
0: K-movies or K-movies. Korean movies, right?
1: 예.
0: 자, how about this? 잭은 너에게 빠져 있어. 잭은 너에게 빠져 있어.
1: Jack is into me. Jack is into you.
0: 저 죄송한데 예. 본인도 모르게. 네, 그렇죠.
1: 습관이에요.
0: So again, 이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am into Korean movies.
1: I'm into Korean movies.
0: Oh, Jack is into you.
1: Jack is into you.
0: 네, 그래서 영화 제목 예전에 뭐 He's not that into you or something like that.
1: 맞아요.
0: 당신에게 그다지 반하지 않았다? 뭐 이런 영화도 있었었어요.
1: 막 노래 가사 중에 I'm into you 뭐 이런 것도 막 있었던
0: yeah?
1: 것 같고.
0: 오케이. 많이 네. 나와요, 이거는. 그래서 be into. 그리고 이건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응용한 문장, 질문형인데요.
1: 네.
0: 사실은 여러분들 익혀둬서 쓰기가 너무 좋은 겁니다. 바로 What are you into these days? 뭘 것 같아요?
1: 너 요즘 빠져 있는 거 있어?
0: 아, 맞아요.
1: 뭐야?
0: What are you into these days?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 요즘에 뭐에 빠져 있어? 그러니까 뭐 관심사가 뭐야? 이런 느낌입니다.
1: 뭐 예를 들어 취미를 얘기할 수도 있고.
0: 근데 이게 hobby라는 단어 들어봤죠?
1: 네.
0: 취미. 이 hobby와 어딘가 into인 거는 좀 달라요.
1: 어, 그래요?
0: hobby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0: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뭔가에 전문적으로 빠져 있는 느낌. 예를 들어서
1: 네네.
0: 뭔가 조립하는 거가 내 합의일 수 있어요.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꽤나 오랫동안 이어온 느낌인데, 인투는 보통 조금 순간적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예를 들어 뭐 I don't know, 몇 달이든 지나가면 또 그게 바뀔 수가
1: 약간
0: 있는.
1: 식을 수도 있는.
0: 맞아요.
1: So, 그러면은 약간 famous singer?
0: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1: 그쵸.
0: 아, 나 요즘에는 이제 그래서 these days를 같이 많이 쓰는 거예요. 아, 나 요즘에 뭐에 빠져 있다? 근데 또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1: 네네네.
0: 자, 한번 읽어 볼게요. Yeah, I'm not into physics, but field trips are fun.
1: Yeah, I'm not into physics, but field trips are fun.
0: Alright, 자, 한 문장 남아 있습니다. 자, Mr. Herbs, alright, or Herbs
1: 네.
0: 선생님이 촉촉지 시험 안 내시면 좋겠네.
1: 그러니까 현장 학습을 갔다 오면은 항상 테스트가 있나 봐요.
0: 네, 맞습니다. 이분 이름 있잖아요.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왜냐면 어떤 사람은 나라 그거에 따라 부를 때가 달라요. 그래서 Herbs라고 하시는 분 있고, Herbs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저 미국에 있을 때 고등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때 Physics 수업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이 선생님 굉장히 무뚝뚝해요. 수염 이렇게 달리고 무뚝뚝한 분인데,
1: 그래요?
0: 그래도 좀 재밌기도 한 그런
1: 성함은 허브라서 왠지 향기로우실 것 같고 스무드하실 것 같은데 또 의외네요.
0: 뭔가.
1: I hope 나는 바래요. Mr. Herbs가 doesn't give, 주지 않기, 제공하지 않았으면 쪽지 시험.
0: Alright.
1: So, 여기는
0: 쪽지 시험이 영어로 뭘까요, 여러분들?
1: 테스트 아닐까요?
0: 오케이.
1: 테스트. 테스트인데,
0: 왜 이렇게 멈칫멈칫?
1: 왜냐면은 그거 약간
0: 팝 테스트?
1: 에! 팝 있었어요.
0: 아하.
1: 팝 테스트.
0: 오케이. 자, 지금 한반 정도 맞았는데요.
1: 하프앤하프예요?
0: 자, 정답은요? 팝퀴즈.
1: 그래, 이 팝을
0: 팝퀴즈.
1: 어디서 봤거든요,
0: 아,
1: 제가.
0: 그렇군요. 자, 이
1: 근데
0: 팝이라고 하는
1: 퀴즈,
0: 게 갑자기 탁 터져 나오는 것을 이제 표현할 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풍선이 터질 때 팝팝팝, right? 그리고 팝업 스토어라는 거 들어봤죠?
1: 네,
0: 그것도 갑작스럽게 생기는 잠깐 임시 스토어잖아요. 오케이,
1: 맞아요.
0: 그런 식으로 기대를 못 했을 때 우리가 내는 게 쪽지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퀴즈라고만도 많이 써요. 이미 그거 자체가 퀴즈는 정식 시험이라기보다는 조금 간이로
1: 갑자기
0: 갑자기
1: 불시에.
0: 불시에 보는 걸 보통 얘기를 해서 퀴즈라고도 하는데, 팝이 들어가면 더 깜짝 퀴즈, 뭐, 쪽지 시험, 이 정도가
1: 그쵸.
0: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 I hope라는 게 나왔어요.
1: 네.
0: 그쵸? 예전에 이거 잠깐 언급했는데요. 요거 비교만 잠깐 해볼게요. I hope. hope는 바라는 거죠.
1: 네.
0: 그래서 I hope 하고 평소문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좋겠다. 그러길 바라. 라는 느낌이에요.
1: 네.
0: 이건 언제 쓰냐면, 아직 그 희망이 살아있을 때.
1: 그쵸.
0: 그래서 여기서는 바라는 거예요. 그가 팝 퀴즈를 안 주기를.
1: 안낼 수도 있는
0: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1: 상황이니까요.
0: I wish는요, 이미 어차피 안 돼요.
1: 예.
0: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아쉬움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주면 좋을 텐데, 주니까 어쩔 수 없네. 이런 느낌이 더
1: 네.
0: 되는 거고요. So, 여러분들, I hope 뒤에 평소문 넣는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뭐뭐이길 바라, 뭐뭐이면 좋겠어. 자, 이거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이렇게. 나머지는 평소문.
1: 네.
0: So, I hope you come back soon. 이러면 난 너가 금방 돌아오길 바라. 그 얘기는 금방 돌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1: 그쵸.
0: 가능성이 있어요. I hope everything is okay. 다 괜찮으면 좋겠다. 걱정하면서 괜찮을 수 있기 때문에, 희망
1: 네.
0: 살아있기 때문에. Okay? So,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Right? I hope Mr. Herbs doesn't give a pop quiz. Or Mr. Herbs.
1: I hope Mr. Herbs doesn't give a pop quiz.
0: Alright.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Yeah, I'm not into physics, but field trips are fun. Yeah, I'm not into physics, but field trips are fun. I hope Mr. Herbs doesn't give a pop quiz. I hope Mr. Herbs doesn't give a pop quiz.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아, 현장 학습 못 기다리겠네.
1: I can't wait for our field trip.
0: 나 물리에 빠져 있진 않은데 현장 학습은 재밌지.
1: Yeah, I'm not into physics, but field trips are fun.
0: Alright,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I can't wait for our field trip. I can't wait for our field trip.
2: We're going to Mayu Land, right? We're going to Mayu Land, right?
0: Yeah, I'm not into physics, but field trips are fun. Yeah, I'm not into physics, but field trips are fun.
2: I hope Mr. Herbs doesn't give a pop quiz. I hope Mr. Herbs doesn't give a pop quiz.
1: Yerabun,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0: 네. Can't wait for something. 여러분, 아, 신난다라는 느낌으로 가야 돼요.
1: 네.
0: 나 소풍 못 기다리겠어. 그 소풍 못 기다리겠어.
1: I can't wait for the picnic.
0: All right. 자, 이번에 우리예요. 우리 그 파티 못 기다리겠어.
1: We can't wait for the party.
0: You got it. 하나 더요. 현장 학습 못 기다리겠네. 나로 해볼게요. 나는 우리의 현장 학습 못 기다리겠다.
1: I can't wait for our field trip.
0: Yes. 읽어볼게요. I can't wait for the picnic. We can't wait for the party. I can't wait for our field trip. 다음은요? Alright, I'm into 뭐뭐뭐.
1: Yes.
0: Right, 가볼게요. Jack은 너한테 빠져 있어.
1: Jack into you.
0: 아, 비동사 빠졌어요.
1: Jack is into you.
0: Alright. 자, 다음. 나 물리에 빠져 있진 않아.
1: I'm not into physics.
0: 그렇죠. 하나 더요. 난 한국 영화들에 빠져 있어.
1: I'm into Korean movies.
0: You got it. 읽어볼게요. Jack is into you. I'm not into physics. I am into Korean movies. 아, 수고하셨습니다. 자,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I can't wait for our field trip.
4: We're going to Mayu Land, right?
3: Yeah, I'm not into physics, but field trips are fun.
4: I hope Mr. Herbs doesn't give a pop quiz.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I can't wait for our field trip.
2: We're going to Mayu Land, right?
1: Yeah, I'm not into physics, but field trips are fun.
2: I hope Mr. Herbs doesn't give a pop quiz. Please, no quiz.
1: Oh, please.
0: Great job, you guys. 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1: 네네.
0: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어, 답이 뭐였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hat was the answer?
0: Alright, 과거형이었죠, 그쵸?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Can't wait for something. 이용해서 다음 영작해주세요. 나 내 생일 못 기다리겠어. 나 내 생일을 못 기다리겠다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1: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That's right. 여러분들 주말입니다.
1: 네.
0: 사실 저는 주말에는 너무 공부하지 말라고 권하고 싶어요.
1: 아니잖아요, 솔직히. 아,
0: 좀 쉬시면서 좀 시키시면서 그래도 우리 배운 거 한 번 정도는 떠올리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1: 너무 열심히 달렸다면 약간 리프레시 할 수 있는 시간도 okay. 필요해요.
0: That's good.
1: 네.
0: Right.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one more.

이어서 지식 채널 2가 방송됩니다. 볼거리 한가득. 이번 주말 EBS 프로그램들을 소개합니다. 토요일 저녁 8시 10분 서장은의 이웃집 백만장자. 밤 9시 5분 극한직업. 밤 10시 세상에 나쁜 게는 없다.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일요 시네마 굿윌 헌팅. 오후 4시 45분 글로벌 특산 다큐. 밤 9시 10분 시대 목격. 이번 주말에도 EBS와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얌전하신데?
1: 좋은 거랑 같이 하니까 그렇지.
0: 과일상 팀메이트.
2: 역시 우리 과일.
0: 언제 먹냐고. 아, 지금 먹어, 지금. 누나는 사과?
1: 사과 먹어야 먹어야지.
3: Establish a recon post downstairs. Code Red, repeat. We are at Code Red. Recon plan Charlie, execute.
4: Star Command, come in. Do you read me?
3: Where? Ah!

0: 오고 가야 하는 때를 어찌 그리 잘 아는지 계절은 한 번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싱싱한 것들과 함께 오지요.
1: 10개 보시고 34만 9천. 남아 자, 9개 보시고 9개 하나 다이로. 자, 9개 보시고 9개 하나.
2: 우리나라도 보면 최고입니다.
0: 할머니의 밭에도 계절이 내려앉았습니다.
2: 막 춤을 추네요. 요. 비가 와는게요.
3: 뭐가 춤을 춰요?
2: 요, 깻잎이 비가 온게 좋아서.
0: 이런 날이면 이맘때 만날 수 있는 병어와 함께 할머니들이 손맛 가득한 귀미진 밥상을 차립니다.
2: 맛있다 가보시오. 한장에 맛있어.
4: 팔을 안 대고 손으로 찢으면은 더 맛있어요.
2: 짱!
0: 꽃인내 가득한 그곳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군 전체가 바다에 둘러싸인 전라남도 고흥반도. 크고 작은 섬들이 오밀조밀 모여있는 다이아몬드형 반도랍니다. 고흥반도 동쪽에 자리한 청정해역을 품은 나로도. 고즈넉한 축정마을에서 정적을 깨는 할머니들을 만났습니다.
2: 아니 무섭고.
5: 어메메요. 뭔 일이다. 만나는데 이뜨건디.
4: 이거니 오수금이고 예. 이건 김피침이고.
2: 나로도 섬에서 나갔고 섬에서 자라서 이렇게 나이가 묵었는데.
4: 잘생겼다. 오늘 멋지게 입고 왔네.
3: 어머니들 이 골목이 어떤 골목이에요? 오래된 거예요?
4: 오래됐어요.
2: 여기가 완전히 맹동거리예요.
6: 여기도 저 일본 사람인 거구나.
2: 우리가 처녀 때 여기서요. 이 섬이라도 나가 저 국민학교 다닐 때 전기를 다 썼어요. 참 이 거리가 말도 못하게 좋은 곳인데.
0: 가슴 속에 추억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1970년대까지 전국 최대의 삼치 파시가 열릴 정도로 부와 사람들이 모여들던 골목. 그때는 개도 돈을 물고 다닐 정도였다죠. 그 시절의 영화는 사라졌지만 골목에는 여전히 사람 향기 가득한 곳이 있습니다.
7: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7: 네, 안녕하십니까.
0: 씩씩하게. 참새가 방앗간 들르듯 할머니들이 모여드는 이곳.
3: 오시자마자 어머님들 저 뒤에서 뭐 하세요?
7: 이제 아침 안 드시고 오신 분들 식사 준비돼가지고 같이 드세요.
0: 익숙한 듯 신문지부터 펼치는데요.
4: 이걸 상이에요.
2: 이거 상이죠, 상.
8: 신문밥상이에요.
2: 신문밥상.
8: 이거 언니가 준비 담았어요, 이거.
4: 어떤 거?
8: 이거 깍두기, 조금 그 나지각게 담았어요.
2: 기술가 있길래.
0: 저마다 손맛 자랑하듯 반찬 하나씩 가져와 차려내면 먹을수록 계속 당기는 깊은 맛, 바로 귀미진 할매 밥상이 됩니다.
4: 팔을 안 대고 손으로 찢으면은 더 맛있어요.
0: 거기에 묵은지 부욱부욱 손으로 찢으면 최고의 찬.
6: 어렵다고 얘를.
2: 집에 묵은지 있지.
6: 묵은지가 맛있어요.
0: 아무리 맛 좋은 음식이라도 혼자 먹으면 무슨 맛이겠습니까?

0: 형님한테 못 갚네.
1: 어떠세요, 언니?
2: 언니, 짱! 그래야지!
3: 짱!
2: 그렇지!
4: 어디서 딴 데 육지서 시집이 하나 나왔지만, 이제 섬에 나서 섬에 큰 건 뭐. 그거지, 뭐. 다 아버지 맡으니까.
5: 친구들이 카메라에 어떻게 담기는지 궁금했던 김필심 할머니, 직접 카메라를 메고 촬영해 봅니다.
6: 김황자, 요리 좀 보십시오.
7: 아, 이쁘게 나온 거.
6: 누구 주신다고 그러니까.
5: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6: 아이고, 힘들겠네요. 네. 네. 어깨도 아프고.
8: 어깨도 아프고. 어,
6: 진짜 젊어서 아주 나이 먹으면 안 되겠어요. 그나저나 고생하십니다.
5: 누가 주인이고 누가 객이랄 것 없이 맛깔스러운 밥상 앞에 모두 둘러앉았습니다.
9: 저희들 먹겠습니다.
1: 예, 맛있겠어요.
5: 특별한 것 없어도 함께하니 그것이 바로 밥도둑.
10: 오늘 처음 먹었잖아요.
6: 오늘 제일로 반찬이었네요.
9: 몇 줄 먹을라까?
7: 평생 이 촬영이 처음인데 몇 줄 안 먹으면 죽었어.
6: 그렇지.
5: 거기에 촬영까지 더하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답니다.
9: 감사합니다.
10: 건강이 맛있다 오늘.
6: 친구들이 다 여기가 살아요. 그래서 친구들도 좋고요. 제일로 좋은 것은 싱싱한 고기가 사다 퍼덕퍼덕 사는 거, 게 같은 거 사다가 먹는 것이 제일 좋죠.
5: 참 고마운 나날입니다.

0: 내 일, 네 일이 따로 없는 할머니들이 필심 할머니 밭으로 출동했습니다.
1: 여기 밭이, 여기 밭에 밭이 여기
2: 고구마
1: 여기 밭이에요. 요리
2: 요리 호박도 열고.
1: 어이 호박 열어 먹으려면 닦고 가서 있다. 나가 뜯어주면 하나는 여기 던져주면은 받아갖고 땄다. 오늘 좋은 비가 왔다.
2: 좋은 비가 왔어.
1: 오늘 물 먹고 좋아라 그래. 좋으라고 엄마 좋네요 그러고 있네.
0: 저장할 수 없어 저절로 딱 한 철만 먹을 수 있는 식재료 고구마 순입니다.
1: 거기 섰어. 나물 안 먹을라.
3: 나물이요?
1: 어, 나물 안 먹을라.
2: 껍질이 이렇게 까내가지고 삶아가지고 나물을 해요. 이렇게 깨끗이 벗겨버려.
1: 여기 섬에서 옛날에는 뭐야 다리도 없고 그럴 때 우리 큰 딸의 학교를 대학교 교대도 보내면서 여기서 보내놨더니 학교 없고 요정을 하면서 뭐든지 한 달에 돈을 한 50만 원 정도 보내줘요. 결쳐놓으니까. 그래가지고 잘 쓰고 잘 먹고. 다른 사람들은 화장을 안 한대요. 저는 밖에 일하면은 탔는다고. 화장을 계속 해요.
3: 화장을 어떻게 이쁘게 하셨어요?
1: 이뻤어요. 화장을 엄청 잘해요, 아주. 그냥에 화장품이 많이 느껴요. 손에다 해갖고 막 들이리고 발라요. 갖고 이런 데 저 정도 그런 거 다 풀비고 날 아침마다 하루 아침도 눈 적이 없어요.
0: 평생 밭일로 허리 펴본 적 없던 필심 할머니. 하지만 자연의 소리는 늘 할머니를 웃게 했답니다.
1: 엄마 춤을 추네요. 요 비가 와는데요.
3: 뭐가 춤을 춰요?
1: 요 깻잎이. 깻잎이 이렇게 아침으로 오면은 시들시들해갖고 죽을라 그러거든요. 그래도 막 이렇게 춤을 추네요. 비가 오면 좋아서. 아까 많다.
2: 이거 묶어갖고 내려가기 하는데 우리는 밭 안 지고 여기만 이제 밭 지고 우리는 원치가 뭐 한량이 한량 아무것도 안 하고
4: 그래도 쓰레기 주워가지고 한 달에 29만 원 벌잖아.
1: 어미 겁나게 잘 열었어 돈부가.
2: 잘 열었네. 안 열길래.
3: 이게 돈부콩이에요?
1: 예예 돈부.
2: 아 여기서는 돈부다. 나는 부지런한 게 그렇지 우리 같은 깨우란 것들은 하나도 못해 먹어.
3: 필선아 어머니가 부지런하세요?
2: 부지런. 제일 부지런. 그만해. 그만하라 뭐.
1: 아니 다해 많이.
0: 그만하라는 친구의 말에도 더 퍼주고 싶은 마음에 멈출 수 없는 필심 할머니. 밭일이 끝나면 바늘 가는데 시일 가듯 함께 가는 곳이 또 있답니다.
1: 한 번은 다섯 마리 들었다.
3: 여기에 뭐를 두신 거예요?
1: 예, 해성도 잡고 전북도 들어오고 근데요.
0: 필심 할머니의 통발을 확인하러 나선 길.
1: 나 일찍 왔어. 옷을
2: 여기 입은 거야. 귀에 들었어.
0: 정말 귀가 들어왔네요.
1: 나갔다. 이 니가 어찌 한 마리가 들었냐.
2: 내일 반찬 해야 되는데 반찬 값도 못돼. 못돼.
1: 사슴 구해야 돼. 사슴.
2: 전체라 귀 아프겠다.
0: 보는 건데 뭐. 허탕을 치는 건 아닌지 조마조마한데요.
2: 뭐 있는가?
1: 몰라 뭐 있는가?
2: 문에 들었네.
3: 응? 들었어요?
2: 멋 뛰네.
0: 네. 오, 문어라뇨. 반갑네요.
2: 새끼도 있어. 살았어.
1: 내일 반찬은 있네.
2: 아니, 문에가 그래도 들어서 됐어. 공탕은 안 했네.
1: 며칠 안 됐는가 보네. 그래도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살았다.
2: 내일 말도 쳐다 그러고 떠들게. 내일 말도 쳐다 어쩌.
0: 그렇게 할머니들의 유쾌한 하루가 지나갑니다. 화창한 하늘이 유난히 반가운 아침입니다.

0: adrift on the sea. 이런 날이면 바다의 생동감이 나로도 항해도 그대로 전해진답니다. 막 잡아온 물고기로 경매가 이루어지는 활기 넘치는 위판장. 사고파는 이들의 팽팽한 긴장감이 이어지는 이곳에서 인기 있는 생선은 병어와 삼치.
1: 많이 잡았어요 오늘.
2: 많이 잡았어요?
1: 네.
0: 삼치는 크기부터 남다릅니다.
1: 생선이 날아도 거기가 맛있고 좋고 물이 좋으니까 맛있고.
3: 여기서 나는 고기들은 모든 게 나로도를 지나칠 때 제일 맛있어요.
0: 병어잡이 배가 들어왔다는 소문이 들리면 할머니들이 위판장으로 나옵니다.
1: 옛날에 이런 걸 얻어먹었는데 그런 거 참다.
4: 지금은 돈 주고도 못 받아. 수출을 내고 수출하기 비싸요.
1: 이런 거 다 얻어먹어. 근데 지금 비싸라고 해.
4: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얻어먹어.
0: 여름 생선의 여왕 병어를 사러 온 길.
1: 회의도 맛있고.
4: 아, 그러지.
0: 병어를 먹어야 여름을 난다는 할머니들이 큰맘 먹고 병어를 샀습니다.
3: 어머니 병어로 뭐에 드시려고?
1: 회하고요. 사슴이.
3: 사슴이하고?
1: 네.
3: 회가 사슴이 아니에요?
1: 네. 아니 회는 또 이제 꼬치장에 묻힌 거. 그러니까 붙어져.
0: 몸값 높은 병어를 사들고 위풍당당 도착한 곳은 마을회관. 이제부터는 우수금 할머니가 나설 차례입니다.

0: 싱싱하더라.
1: 산란기인 병어는 이맘때 가장 맛있다죠.
2: 병어가 그렇게 맛있어요?
3: 네, 맛있어. 요즘 맛있어요. 맛있다 가보시오. 한 장이 맛있어. 때가 있어야 맛있어. 요새 때가 철이
1: 부드럽고 고소한 데다가 뼈도 연해. 뼈째 썰어 먹으면 그만이라죠.
4: 솜씨가 있어갖고 잘 써요.
1: 손질한 병어는 막걸리에 잠시 재워둡니다.
2: 막걸리에 재워두면 뭐가 좋아요?
3: 식중독이 많아요.
2: 식중독?
3: 네. 해놔. 나다른 데가 싶은 게.
5: 식중독 걸리지 말고.
1: 어릴 때부터 먹고 자랐다는 병어. 직접 만든 초장에 텃밭에서 키운 채소 넣고 슥슥 버무리면 어릴 때 먹던 바로 그 맛.
6: 문 회장님 솜씨가 최고인데.
3: 맛이야.
5: 가게 음식은 맛있게 없지.
3: 맛있어.
6: 맛있대.
3: 간대대라.
6: 기가 막히네.
1: 이번엔 필심 할머니네에서 따온 고구마 순을 다듬어 나물을 무칠 참입니다.
2: 세 분은 언제적부터 친구세요?
3: 네, 어릴 때부터 여기서 같이 컸어요.
2: 학교도 같이 다니셨어요? 그러면?
3: 네? 아니요, 여기는 선배고 나는 후배고.
2: 아, 후배예요?
5: 여기는 한 살 더 먹고 여기는 한 살 덜 먹고 되시고.
3: 그래도 거기서 거기?
5: 혼자 있으면은
3: 이딱
5: 건강이 안 좋아요. 이렇게 여럿이 같이 놀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있으면 다 노인네들이 건강이 좋아진다요.
1: 그러다 보니 손 많이 가는 나물 다듬기는 금세 끝나고 어느새 아삭하면서도 매콤한 고구마 순 나물도 완성됐습니다. 어제 통발에서 건져 올린 야들야들하면서도 쫄깃한 문어도 삶았습니다. 여름철 별미가 가득한 기미진 밥상에 할머니들 우정까지 얹으니 세상 부러울 게 없는 진수성찬.
3: 너무 맛있어요.
5: 아가씨, 이것도 사주십시오.
2: 아가씨예요?
3: 몰라, 우리가 친구께 좋아서. 아가씨, 아가씨,
5: 아가씨.
3: 네, 이렇게 싱싱함을 먹게 건강하고 젊어요.
1: 아가씨라는 서로의 추임새가 기분 좋고 귀미진 밥상 함께 나누니 더 좋은 여기는 고흥반도 축정마을입니다.
7: 여기가 국보에 한 400년 됐어요.
8: 여기 영차!
9: 여기 영차!
10: 낙동강 천삼백리가 전체가 다 울렸어요.
11: 다시 요 낙동강에 모여서 지금처럼 이렇게 함께한 우정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서.
12: 요즘 우리 집인데. 낙동강에 이제 동무들하고 맨날 빨가먹고 수영하고.
13: 청담을 유시 강력한 압력과 고온으로 밥맛을 더욱 맛있게 세라믹 코팅으로 쉽게 눌러붙지 않고 다양한 여론에 사용 가능한 세라믹 IG 압력솥 3리터 증정.
14: 같은 나이, 같은 고민, 그렇게 선택한 서로 다른 안보험. 잠깐만요. 그 안보험 보장은 꼼꼼히 확인해 보신 거예요?
15: 어, 그럼요.
16: 당연하죠.
14: 혹시 암에 걸리면 진단비 든든하게 지급되나요?
16: 당연히 지급되죠.
14: 혹시 더 무서운 2차 암이나 전이암도 추가 보장하나요?
16: 보장되나? 네, 제 건 보장해줘요.
14: 암 수술비나 항암 치료비도 걱정 없게 매년 지급하고요.
16: 매년? 그렇게나 해줘요? 네, 해줘요.
14: 암 수술 후에 방문 간병인 지원도 해주나요?
16: 에이, 그건 진짜 말도 안 된다. 제 건 다 해주는데. 도대체 무슨 암보험이 그렇게 보장을 해줘요?
14: 새로 나온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암 진단 시 진단금 일시 지급. 2차 암, 전이암은 잘 들으세요. 최대 8회 진단금 추가 지급.
16: 어머머, 8회?
14: 암 수술이나 항암 치료비도 매년 최대 5년간 지급. 위, 간, 폐암은 별도 치료비 지급.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최신 치료비는 물론 이 많은 보장들까지.
16: 우와, 대단하네.
14: 그래서 이름부터 프리미엄.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어떤 보장이 더 필요하신가요? 지금 보장의 차이를 비교해보세요. 지금 AIA로.
17: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0: 임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1: 이어서 세계 테마 비행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2: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 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0: 영화 보고 즐기고.
1: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이 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0: 먹는 즐거움.
1: 이가탄탄, 이가탄.
2: 선배님 여전하시는데?
3: 좋은 거랑 같이 하니까 그렇지.
2: 마일상 팀메이트.
4: 역시 우리 과일.
2: 언제 먹는 거야? 아, 지금 먹어, 지금.

꿈꾸던 일이 언젠가 이뤄질 수 있다면 마음의 로망 하나쯤 안고 사는 건 행복한 일이겠죠? 생각만 해도 두근두근 설레는 여행. 프랑스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짜릿한 즐거움이 숨어있는 유럽 최고의 휴양지. 푸른바다 지중해가 달콤한 휴식을 선사합니다. 뜨거운 태양을 마주한 프로방스에선 생각지도 못한 상상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지중해와 프로방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삶의 향기 가득한 그곳으로 떠납니다. 인천에서 약 14시간, 대서양과 지중해에 맞닿은 육각형 나라, 프랑스. 해외 영토를 제외한 본토만도 대한민국 면적의 무려 5배 이상입니다. 그만큼 다양한 매력을 지닌 나라. 파리에서부터 남부까지 여행합니다. 누구나 사랑에 빠질 것 같은 예술과 낭만의 나라 프랑스. 그중 에펠탑을 비롯해 세계적인 명소가 한자리에 모여있는 파리는 말없이 걷기만 해도 지루할 새가 없어 여행자의 연인이라 불립니다. 제가 6년 전 유학하며 뮤지션으로 큰 성장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0: 여기는 라 투르 에펠, 에펠타워가 가장 가까이서 보이는 샹드막스 공원이에요. 에펠타워는 1889년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해서 구스타프 에펠이 건축한 건축물인데요. 너무 아름답죠.
1: 잔디밭에 나와 피크닉을 즐기며 덤으로 멋진 에펠탑도 볼 수 있는 샹드막스. 에펠탑을 코앞에서 감상할 수 있어 아름다운 포토존으로 꼽힙니다. 오랜만에 혈기왕성한 대학생으로 돌아간 기분인데요. 에펠탑을 처음 보고 환호성을 질렀던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0: 사실 이 장소는 에펠탑 사진 찍는 장소로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요. 저만 아는 에펠탑 사진 찍는 장소 알려드릴게요.
1: 파리 생활만 2년 반. 끈질기게 에펠탑 사진 명소만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남들 모르는 곳도 많이 압니다.
0: 왜 프랑스 말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파리세 파리. 이게 이유가 없어요. 그냥 파리지. 파리니까.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대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곳인 것 같아요.
1: 파리니까 그냥 걷는다는 말. 마음에 와닿는 표현인데요. 그렇게 걷다 보면 뷰포인트에 도착. 와.
0: 여기 이쪽으로 보시면 센강과 에펠타워를 함께 동시에 볼 수 있어요. 오, 예쁘다.
1: 이런 장소에서 인생샷 하나쯤은 남겨줘야겠죠? 아름다운 생강이 에펠탑 전경을 한층 눈치있게 합니다. 5분 정도 걸어가면 또 다른 뷰포인트도 만납니다. 센강 위의 아치다리 드빌리 육교.
0: 이곳 드빌리 육교에서는요, 철제로 된 육교와 철로 된 라담드페, 철의 여인을 한 번에 한 프레임에 담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자물쇠도 되게 많아요.
1: 드빌리 육교와 에펠탑 모두 1889년 만국 박람회 때 건립됐는데요. 이후 철거 예정이었던 두 구조물이 오늘날 인기 명소가 된 상황. 130년 이상 된 역사적 상징물 사이에 서보는 것도 특별한 경험이 되겠죠? 그 순간 떠오른 샹송. 하늘에서 내려다본 파리의 아름다운 전경을 노래한 파리의 하늘 아래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마음을 설레게 하는 곳입니다. 파리를 출발해 알프스와 지중해로 둘러싸인 남동부 내륙 지역 프로방스로 향합니다. 남부로 갈수록 더 강렬해지는 태양빛. 풍경과 마을, 화창한 날씨가 어우러져 가는 내내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7시간 이상을 달려 도착한 프로방스. 이름만 들어도 로맨틱하죠?
0: 전부터 프로방스 오면 라벤더를 꼭 보고 싶었거든요. 라벤더가 아직 남아있을지 모르겠어요.
1: 365일 중 300일 이상이 맑은 프로방스. 세계적인 라벤더 산지로 유명합니다. 프로방스 알프 꽃다주류에 속한 이곳은 햇살이 좋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으로 라벤더가 자라는 천혜의 조건을 갖췄습니다. 프로방스 지역에서도 라벤더 마을로 손꼽히는 쏘. 보랏빛 물결을 기대하며 달려갑니다.
0: 여기 라벤더 밭에 도착했는데 라벤더가 없어요.
1: 8월 중순까진 볼 수 있댔는데 한 발 늦은 걸까요?
0: 근데 너무 신기한 게 향기가 나고 여기 지금 다 전체에 라벤더 향이 나요. 그래서 되게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졸려요.
1: 쏘의 주민 태호입니다.
0: 라벤더
2: mais vous en avez un petit peu ici.
0: C'est tout.
1: 이제는 볼 수 없는 보랏빛 물결.
2: Il a fait beaucoup trop chaud, on a eu une très grosse sécheresse et c'est comme ça quoi. Mais l'année prochaine.
0: Il n'y a pas d'autre chose pour
2: So donc vers le village après on a les courses hippiques jusqu'à 18h30.
0: Il a l'air intéressant.
2: Ouais, c'est marrant.
0: Vous y allez?
2: Bah oui, clairement.
0: C'est votre voiture?
2: Oui, c'est ma voiture.
0: C'est très joli.
2: Merci beaucoup.
0: 어머, 너무 예쁘다.
1: 실망한 마음 잊게 만드는 태호의 특급 무기.
0: 와우.
2: Ce soir il fait chaud, ça brûle.
0: Oui, wow. 오픈카네? 와우. 이런 차 처음 타봐요. 어머.
2: 그랬만 왜?
0: 와우. 어머 하늘이 너무 예쁘게 보이는데. 오니바?
2: 왜 오니바?

0: 프로방스의 거인이라 불리는 방투산 아래 인구 1,300여 명이 사는 작은 마을 소. 크기는 작지만 매년 여름 유럽 최대 규모의 라벤더 축제가 열리는 대단한 마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농가들은 내일 있을 행사 준비로 저마다 분주하다는데요. 태훈의 가족 또한 저와 같은 관광객 맞이에 들떠 있었습니다.
1: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Mon père, avec qui on travaille, on distille ensemble notre gin. Donc, au Barry.
1: Au Barry, enchanté.
3: Enchanté. 안녕합니다.
2: Bah, c'est mon père. Si je ressemblais pas à mon père, ça serait bizarre, quoi.
0: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미소가 꼭 닮은 부자입니다.
2: Bienvenue à distillerie de gin.
1: D'accord.
0: 라벤더 농사만 짓다가 2년 전부터 시작한 진 증류소. 진은 칵테일 등의 원료가 되는 도수가 높은 술인데요. 라벤더가 들어가 프로방스풍의 독특한 증류주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3: Donc ça c'est réellement la base du gin. Ça ce sont les baies de Genièvre. Ça ce sont des baies de Genièvre donc on a encore de la chance. Ce sont des baies de Genièvre qu'on a ramassées ici dans la région.
4: On a un deuxième produit donc ce qu'on a développé.
0: 설명하다가 뭔가 보여줄 게 있다는 디디 씨. 또 다른 공간으로 절 안내합니다. 바로 체험객을 위한 장소인데요.
1: 저희가 진을 만들 수 있대요. 그런 지금 아틀리에를 만드셨대요.
0: 맛과 향기를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특별한 진 작업장.
2: Madame le gin, vous pouvez faire en fonction et après vous distillez sur les petits alambics et vous sortez avec votre bouteille de gin déjà préparée.
0: 나만의 진을 완성할 생각에 의욕이 샘솟습니다.
1: 라벤더도 넣을 거예요. 이렇게

0: 있어요. 저의 진을. 오.
1: 살구, 라벤더, 세지라는 요풀이에요.
2: 이런 조합은 처음이라는 태우 부자.
3: 우선 라벤더를 조금 넣자 들어가자고. 네.
2: 미니 중류기 속에 선택한 재료들을 모두 투입. 중류주는 물보다 에탄올에 끓는 점이 낮은 특징을 이용해 술을 만드는 방식인데요.
3: 따뜻하게 데피는 거예요. 슈.
4: Et maintenant, on laisse, ça va travailler tout seul, ça va chauffer, et après, ça va couler, nous produire tout ça.
3: Pendant, on a besoin de combien de temps?
4: Une demi-heure, 45 minutes.
3: D'accord. Ah, 30분에서 45분 이렇게 두면 저만의 진이 완성된대요. 무슨 과학 실험실에서 과학 실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4: Voilà.
3: Voilà.
4: Super.
2: 잠시 증류소 안을 둘러보는 사이 30분이 훌쩍 흘렀습니다. 증류탑 안에서 기체 형태로 모인 알코올 성분이 냉각 과정을 거치며 액체로 변하는데요.
3: 82도인데요. 먹어봐도 될 것 같은데 여기가 막 뜨거워지겠죠, 먹으면? 안 돼.
4: Mais sinon, ça va pas aller du tout, madame. On va le couper, vous allez boire après, mais là pour le moment, on va couper à l'eau et après vous goûterez.
2: 무시무시한 알코올 도수를 낮추기 위해 물로 희석하는 과정은 필수. 이제야 바로 마실 수 있는 진이 됩니다.
4: Voilà.
0: 저의 진이 완성됐습니다. 오!
3: 제
4: 40°.
2: 이름하여 유발이표 살구 라벤더 세비어 진. 맛을 안 볼 수 없겠죠?
3: 무이. 라벤더 향이 여전히 진해요. 와. 진.
2: 끌리는 대로 택한 재료들이 과연 황금 배합을 만들어 냈을지 기대 반 설렘 반. 반응이 나쁘지 않아 보이죠?
4: C'est très bon.
5: Il est bon? Allez, je vais goûter.
3: 지금 다른 아저씨들도 맛보고 싶으시대요. 아니, 은희. C'est mon gin. Bonjour, madame. C'est ce que j'ai fait.
2: 즉석에서 벌어진 진 파티.
3: 저의 진을 맛보고 싶어서.
2: 아까부터 이분들 제가 진 만드는 과정을 쭉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6: Merci, madame.
3: De rien.
1: Merci, madame.
2: Merci. 일단 향기는 성공. 그렇다면 맛은?
3: Super.
2: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7: C'est bien. Je vois que tu es prête. On peut t'embaucher.
3: 어머. 저 여기 취직됐어요. 지금 여기에서 일하시래요. C'est vrai?
7: Allez. Pas de problème.
3: Allez.
7: Deal done.
3: Ça marche. Deal done. 건배!
4: 건배!
3: 건배!
2: 베테랑 주조사가 된 양 뿌듯했던 시간. 가슴에 머금었던 진한 향기로움이 여전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소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라벤더 산업에 종사하며 살아갑니다. 며칠 전 수확을 마친 라벤더로 축제를 위해 2차 가공에 분주한 사람들 때문에 갑자기 일손을 도울 일이 생겼습니다.
3: Ici c'est pour faire quoi?
4: Elle va t'expliquer comment faire des bouquets.
3: D'accord.
4: Donc tu vas faire des bouquets avec elle. Tu vas frotter un peu avant.
3: D'accord.
4: Faire les sachets.
2: 라벤더 축제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행사. 한 해 동안 공들여 키운 결실을 세상에 선보이는 날이죠.
1: L'entonnoir nous permet d'avoir la jolie forme du bouquet.
2: 밀레니는 라벤더 제품을 만들어 직접 판매도 할 예정입니다.
1: Et voilà. Et là le bouquet est fini, prêt à être vendu comme ça.
3: 쉽지 않은데? 쉽지가 않아. 이게 톡톡톡 하면 원래 되는 거 아니야? 포커스는 막 쉬어?
1: Là dedans. Pareil pour lui donner bien l'arrondi.
3: Comme ça.
1: Voilà. C'est bon.
3: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1: Vous le reprenez.
2: 보기엔 쉬워 보였는데

0: 막상 해보니 몸 따로 마음 따로. 그래도 기왕 시작했으니 마무리만큼은 깔끔하게 해봐야겠습니다.
1: Et voilà.
2: 어떻게 사시겠어요?
1: Bon, il faut en faire 3000 maintenant, donc.
0: 또 다른 적성을 찾아 좀 더 쉬운 방향제 만들기에 도전.
2: 여기 아이가 저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0: 매년 부모님을 돕는 올해로 경력 3년 차 꼬마입니다.
2: 자, 그럼 세번.
0: 하지만 이 작업도 난 코스가 있었으니 바로 리본 묶기.
2: 좀 짧은데 저기. 왜 라벤더가 마음을 되게 편안하게 해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되게 좋아요. 지금 마음이 막 평온한 마음이에요.
0: 날마다 이런 근사한 향기를 맡으며 사는 소 마을 주민들. 화나거나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금세 풀릴 것 같은데요. 로마 시대 때부터 천연 입욕제로 쓰일 만큼 심신 안정 효과가 있는 라벤더. 바람결에 날리는 꽃내음으로 온종일 기분이 좋습니다. 은은한 자연의 향기가 최고의 선물이 됩니다.

0: 매년 8월 15일에 열리는 라벤더 축제. 드디어 성내 한막이 오릅니다. 1985년부터 개최해 3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전통 축제인데요. 라벤더 농부들이 직접 거리 행렬을 하며 한 해 농사를 무사히 마친 것을 자축합니다. 축제장 한편,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다양한 라벤더 제품들. 직접 농사지은 라벤더로 만든 식료품이며 각종 생활용품이 즐비합니다.
1: 와, 이거 많다.
2: 아, 다미앙! 다미앙, 보셔!
3: 린더미? 금방 웨이페카로.
1: 오, 다미앙 내 가게에 왔어요. 우와.
4: 보셔!
1: 보셔!
2: 세, 멜라니!
1: 오, 부잣다!
5: Donc là, par rapport à ce qu'on a commencé à préparer hier, on retrouve tous les petits sachets de fleurs.
1: C'est ce que tu fais.
5: Voilà, donc tout ce qu'on a préparé petit à petit. Donc il y a les sachets, il y a les bouquets aussi qu'on a pu préparer.
0: 산지에서 생산한 믿을 수 있는 품질. 1년에 딱 하루 열리는 쇼핑 명소입니다. 라벤더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는데요.
6: Bonjour Nuna.
1: Oui, bonjour.
6: Il y a deux types de coupes. Donc il y a les coupes amateurs et les coupes professionnelles. Et en fait, on va couper la lavande avec la faucille.
1: On va couper, d'accord.
6: On va couper avec exact.
0: 라벤더 자르기 경기. 듣기만 해도 흥미진진한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1: 빨리 자르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는데. 이기고 싶은데.
0: 도시에서만 살아 낮질 경험은 전무한 상황. 하지만 승리에 대한 의지는 누구보다 뜨겁습니다.
1: 15kg까지 넣을 수 있다고. 잘해보라고. 이 싹을 매니까 더 비장해져요. 15kg 채우겠습니다.
0: 농부의

0: 욕구를 생각하고 덤으로 향기로움에 취할 수 있는 경기. 시작 전부터 긴장감이 맴돕니다. 경기의 시작은 참가자 소개부터.
1: 베를린에서 오셨어요.
0: 18번 주자 태호에 이어 19번 주자 제 이름이 호명됩니다.
1: 되게 인터내셔널한 경기네요. 전 세계에서 다 오셨군요. 라벤더를 따러. 한국의 힘을 보여주겠습니다.
0: 출전 선수는 총 20명. 과연 잘해낼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라벤더 자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1: 느리지만 퀄리티가 중요하죠.
0: 정해진 시간 안에 좋은 품질을 유지하며 얼마나 많이 베느냐가 관건.
1: 오,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 오케이. 알았어.
2: 안에 비.
1: 이어 한 거. 한국 아줌마의 힘을.
0: 초보 농사꾼이 낮과 씨름하는 사이 몇몇 보따리는 제법 두둑합니다. 마침내 경기 종료. 한낮의 태양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마음껏 쏟아냈습니다.
1: 아니요, 퀄리티가 중요하기 때문에. 끝났대요. 굿게임. 이거죠, 굿게임.
0: 그래도 처음 낯질한 것 치곤 만족할 수 있는 수확량인데요. 화살은 이미 당겨졌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땀방울의 무게가 발표될 때마다 다 같이 축하해주는 사람들.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데요. 드디어 이번엔 태호 차례.
1: 태호 8kg 했어.
0: 태호의 선전에 힘입어 저도 자신 있게 등장. 과연 결과는?
1: 생킬로.
3: 메르시.
4: 모슈 테오 슈베르트 이 무비엔 드 에센.
0: 경기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차려진 시상식 무대. 와. 순위 발표 역시 국제 경기다운 스케일을 자랑합니다.
1: 11등. 20명 중에 11등. 떼오? 5등! 미양토?
5: 미양토.
0: 드디어 제 차례. 성적과는 무관하게 마음만은 위풍당당. 등수가 중요한가요? 수상 퍼포먼스만큼은 1등.

0: 흥겨운 축제에 음악이 빠지면 섭섭하죠? 라이브 악단의 연주에 맞춰 모두 한 목소리를 냅니다. 말하지 않아도 절로 형성되는 공감대. 이런 게 바로 음악이 주는 힘이겠죠?
1: 가사를 몰라도 같이 할 수 있는 상황.

0: 프랑스 곳곳을 다니며 거리 공연을 했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뜻깊은 순간입니다. 소 마을에서 주민들과 함께한 1박 2일의 시간.
1: 비록 라벤더 수확은 끝났지만 오랜만에 열린 축제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미소를 보니까 저도 너무 행복해지고 되게 향기로운 시간이었어요.
0: 앞으로 어디선가 라벤더 향기가 날아든다면 8월의 프로방스를 기억할 것 같습니다. 이제 소마을을 떠나 남쪽으로 1시간 50분을 달려 마르세유로 향합니다. 지중해와 맞닿은 프랑스 최대의 항구 도시 마르세유. 기원전 600년경 그리스인들이 세운 이 도시는 예로부터 다양한 인종이 오가던 국제도시였습니다.
1: 지금 저는 꽃다주의 중심 도시 막세유에 와 있는데요. 진짜 더워요.
0: 40도씨에 가까운 찜통 더위에도 불구하고 노트르담 성당에 가야 하는 이유. 바로 이곳에 오르면 지중해를 품은 마르세유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마르세유가 내다 보이고요. 바다도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0: 트인 바다가 더위도 물러서게 합니다. 이 시원한 풍경 덕에 여름 휴양지로도 각광받는 곳이죠. 경계를 허문 하늘과 바다, 그래서 더 짙은 청량함에 가슴이 상쾌해집니다. 근처에 있는 프랑스인들의 로망 휴양지 라브 해변으로 갑니다. 작지만 아름다워 국경을 넘어오는 곳.
1: 와, 바다다! 우!
0: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풍경에 뛰어들지 않을 수 없죠.
1: 너무 시원해요. 와, 물도 너무 맑고 너무 좋아요.
0: 여름 휴가를 중요한 재충전의 시간으로 여기는 유럽인들. 바캉스 중인 유쾌한 분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 꼬마들이 저에게 수영 시합을 하자고 합니다. 수경까지 빌려주는데요.
2: Who's gonna do a competition with me? You wanna be? Maybe new brothers? You wanna do? Okay. Three, two, one, go!
0: 그렇게 시작된 즉석 수영 대결. 접전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다 결국 먼저 골이 난 동생. 눈물을 머금고 승리를 넘겨주고 맙니다.
1: It was a good game.
0: 오랜만에 찾아온 달콤한 휴식. 이 한가로운

0: 유학 시절 공연 때문에 프랑스 여러 도시를 다녀봤지만 미넬에 온 건 이번이 처음. 관광객들이 많은 유명 도시들과는 달리 주민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느낄 수 있는 곳.
1: 남부 소도시의 아침 풍경은 한적하고 되게 좋네요. 사람들도 많지 않고 여유로워요.
0: 발길 닿는 대로 작은 골목들을 거닐며 산책을 즐기다가 아주 특별한 인연을 만났습니다.
1: 어, 한국 사람이라는 티셔츠.
2: 한국 분이세요?
1: 오이, 네.
2: 어,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어, 한국말 하실 줄 아시네요?
2: 아니에요.
1: 네?
2: 그 정도, 잠깐요.
1: 네. 한국 사람, 일본의 세지무?
2: 네.
1: 네, 뭐가 무슨 수야지, 사?
2: 아, 시모나니, 김말라오사?
1: 아, 네.
2: 에바이오?
1: 오나.
0: 알고 보니 한국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가족이었는데요. 모녀가 함께 장을 보러 나왔다고 해서 호기심에 저도 따라가 보기로 합니다. 이래봬도 1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유명 시장이랍니다. 그날 먹을 건 꼭 그날 사와 요리한다는 로황스 아주머니. 재료 고르는 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소시지와 감자에 이어 중요한 식재료가 또 남았는데요. 향한 곳은 바로 햄 가게.
1: 햄인가요, 이게?
2: 네.
1: 햄이 종류가 되게 많아요. 와.
0: 스페인의 하모, 이탈리아의 프로슈토 같은 프랑스 생햄, 잠봉입니다.
3: Qu'est-ce qu'il vous faut comme jambon cru?
4: C'est pour mettre avec le melon.
3: Alors, tous les jambons vont bien, maintenant c'est question de goût.
0: 장 볼 때마다 고심 또 고심. 매의 눈빛이 되는 아주머니.
3: Il y a le savon ici.
4: Ah oui,
3: éventuellement.
0: 딸들의 표정을 보니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죠? 궁금한 건 또 왜 일이 많으신 걸까요? 토론을 벌이길 좋아하는 프랑스인 특유의 성격이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20분 만에 드디어 선택. 그런데 또다시 시작되는 햄 논쟁.
1: 멜론에 말지, 올릴지, 어떻게 자를지 계속 토론 중이에요.
0: 장시간 토론 끝에 드디어 상황 종료.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햄보다 가짓수가 훨씬 많은 치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치즈 구입은 순조롭게 끝이 납니다. 식사 자리에 초대까지 해준 멜리산의 가족. 남부 가정식 요리가 궁금합니다.
1: 어머, 감사합니다. 지금 집 앞에 어서 오세요라고 붙어 있어요.
0: 그런데 이 가족, 어떻게 이렇게 한국 사랑이 대단할 수 있을까요? 그 사연을 자세히 들어봐야겠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고 K-POP을 즐겨 듣고 한국 여행까지 했다는 이들 모녀. 한국 사랑의 시작은 친구가 소개해준 드라마였는데요. 이후 한국어 학당을 다니며 공부해 지금은 프랑스인들의 한국어 선생님이 된 멜리사.

0: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다리가 흔들리고 있어요. 세월의 흔적. 나도 써봐야지.
1: 이제는 가족 모두가 한국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2: 지금 만들 브랑다드 두 무르라는 요리가 님에서 유명한 요리인데 님이 여기서 멀지 않아서 자주 먹나 봐요.
0: 이게 너무 이건 너무 요리 아니 이게 지금 안 잘려요 지금.
2: Maman, c'est comme ça? Non.
3: C'est pas grave. Ça se mangera. C'est très beau. Regardez.
1: 말은 상관없다 하지만 은근슬쩍 요령을 알려주는 아주머니. 이렇게 쉬운 거였나요? 잘라진 과육에 장봉을 둘둘 말아주면 완성.
0: 맛있겠다.
1: 이번엔 제대로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2: 우리 엄마가 보면 별로 안 좋아하겠네. Comme ça, voilà, comme ça, ça, ça. C'est comme ça. Non?
3: Oui. Super.
2: Comme ça.
3: C'est très joli, hein?
2: Très joli.
1: 그렇게 각자 맡은 요리를 하나씩 완성해 가던 중 올리비아가 만들고 있는 이 독특한 잼 요리가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어떤 맛일까요?
0: 처음 먹어봐요. 고기 맛이 나는, 치즈 맛이 나는 잼?
4: 멜리사, 이건 맛을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5: 언니가 맞아요.
0: 제가 맞았대요.
1: 파이 위에 오리고기를 갈아 만든 소를 올린 빠떼라는데요. 식전주와 함께 먹으면 일품이랍니다.
3: 소시스?
6: 소시스? 이게 différence de saucisse et saucisson?
3: Le saucisson, il est pas préparé comme la saucisse là, c'est cru.
1: 소시스는 렌틸콩, 감자 퓨레와 함께 메인 요리가 될 겁니다.
0: 또 이렇게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누군가를 집에 초대하면 천천히 요리하고 천천히 먹고 아까 멜리사가 가르쳐준 건 보통 11시 반에 초대해서 천천히 요리하고 천천히 먹어서 4시쯤에 식사가 끝난다고 하네요.
1: 식사를 시작하기 전 식전주부터 마시는 게 프랑스의 전통 식문화. 식욕을 돋우는 상큼한 와인과 함께 빠떼를 곁들여 먹습니다.
0: 엄마, 최고. 지금 아페리티브를 먹고 있는데 전식 전에 먹는 건데 요리사가 아직 준비가 덜 됐을 때 그때 먹는 음식이라고 하네요.
1: 요리가 준비됐으면 전식부터 등장. 제가 만든 중독성 있는 단짠 음식, 잠봉 멜론입니다. 그리고 한참을 수다 떨다 보면 소시스 메인 요리 등장.
0: 제가 평소에 먹는 소세지보다 훨씬 고기 맛이 많이 나요. 거의 스테이크 같아요.
1: 아페리티브부터 전식, 메인 디쉬, 후식까지. 천천히 먹어 오래도록 행복한 시간입니다.
0: Alors, je vais chanter. Et il dit que je dois chanter encore ce que vous connaissez.
3: Ah, Champs-Élysées.
0: Champs-Élysées.
3: Je me baladais sur l'avenue,
0: le cœur à terre à l'inconnu. J'avais envie de dire bonjour
3: à n'importe qui. N'importe qui, ce fut toi et je t'ai dit n'importe quoi. Il suffisait de te parler, t'apprivoiser. Oh, Champs-Élysées! Oh, Champs-Élysées! Au soleil, sous la pluie, à midi ou à minuit, il y a tout ce que vous voulez aux Champs-Élysées.
0: Maman! J'ai entendu aussi, elle fait la... l'instrument.
3: Oui,
0: tu es. Oh.
3: C'était mon chanteur préféré.
0: Ah.
1: 말이 잘 통하는 새 모녀와의 식사는 시종일관 유쾌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 근처에 있는 명소로 함께 나간 가족들. 신기한 볼거리가 있다는데요.
6: Alors, cet endroit, c'est quel endroit?
5: Ici, c'est la tour Carbonnière, qui est juste là. Et là, c'est un endroit protégé où il y a beaucoup, beaucoup de familles d'oiseaux, dont des flamants roses.
0: C'est flamingo rouge? Rosé?
5: Rose, oui.
0: Rose.
5: Flamant rose.
0: Oh. C'est flamingo, le petit tadende. Punon flamingo.
4: Oh,
0: c'est là, déjà! Qui s'envole?
5: Oui, là, regarde!
1: 그 순간 눈앞에 나타난 플라밍고 떼. 한 번도 보지 못한 분홍빛 날갯짓으로 아름다운 군무를 선보입니다. 살면서 보기 힘든 이런 멋진 풍경을 선물해준 가족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렇게 남부에서 보낸 여름은 짙은 그리움의 향기로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7: 공기가 달라요. 다른 세상 공기가.
8: 쉼없이 일하시고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프랑스인들의 삶과 좀 다르죠.

0: 오늘 무대는 여기까지만!
1: 바르게 달리는 킥보드!
2: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0: 좋아하는 건 춤추고 노래하기, 막 뛰는 것도 좋아하고요. 싫어하는 건 가만히 앉아있기? 그래서 공부는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째려보는 것도 싫어합니다.
1: 그럼 메일리는 꿈이 뭐니?
0: 제 꿈은 바로 아이돌이 되는 겁니다. 맞아, K-POP 아이돌. 강력한 비트, 화려한 래핑과 노래, 정교한 춤.
2: 예뻐요.

0: 관객들 정말 멋지고 신나지 않아? 케이팝의 선두주자 세계적인 스타 탄생!
1: 자, 그만! 아, 자, 잘했어, 메일리.
0: 나도 모르게 춤을... 감사합니다.
2: 우리 학교는 체험학습 특화학교인 거 알죠? 모두들 아직 전공을 정하기 전이니까 여러 체험학습을 해보고 재능을 발굴해보는 것도 좋을 거예요.
3: 네!
0: 그래, 나도 알고 있다고. 난 사실 춤도 노래에도 재능이 없다는 걸. 그치만 그게 제일 신나는 걸 어떡해. 춤출 때면 무지 신나서 마치 세상이 멈춘 것... 뭐야? 웃어? 날 비웃었어?
2: 그럼 다음 자기소개는 카이리 해볼까?
4: 와, 쟤 진짜 잘생기지 않았어?
5: 공부도 엄청 잘한대.
0: 얼마나 잘하는지 두고 보자고.
6: 난 카일. 역사책이나 추리소설 읽는 게 취미야.
0: 저게 다야?
4: 와, 진짜 카리스마 있다.
0: 과묵한 거 봐. 신비로워. 어떡해.
7: 뭐야. 근데 반응 왜 이래?
6: 너무 힘들었어.
0: 내가 신나는 게 좋다는데 그게 웃겨. 난 신나는 게 좋네. 아, 난 신나는 게 좋았어.
6: 어? 저...
0: 어릴 때부터 쓰던 건데 보내줄 때가 된 건가. 우울해질 것 같아.
5: 아니, 난 우울해지지 않을 거야. 신나는 게 제일 좋아. 내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신나는 날 없을까? 어? 응?
0: 내 다이어리는 어디로 간 거지? 이건 또 어디서 나온... 무섭게 나한테 왜 이래? 뭐야? 어? 마이크?
5: 마이크 테스팅! 팅,
0: 팅. 오, 이 마이크 괜찮은데?
8: 없구만. 근데 저 마이크는 뭐니?
0: 방금 전까지 저 마이크가...
8: 꿈꿨니? 어서 잠옷 갈아입고 자라.
5: 안 들켰지, 쌩?
0: 너 뭐야?
5: 내 소개를 하겠쌰.

0: 가슴 신나게 해주는 슈퍼파워 슈퍼파워 트링 쇽쇽 나는 나 신나는 요정 탱탱몽
1: 뭔글래? 탱탱몽? 그게 다 무슨 소린?
0: 모르는 게 당연하지. 우리는 인간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답숑.
1: 보이는 답숑?
0: 어? 그러네? 어떻게 된 것숑?
1: 장난하숑? 너 왜 우리 집에 나타난 거야? 말은 대로 말하숑!
0: 네가 날 불렀다숑! 네가 신나는 일 없을까 했잖아! 매일매일 네가 신나는 거 하고 싶다며!
1: 내가 신나고 싶다고 소원을 빌어서? 그래서 네가 나타났다는 거야?
0: 신나! 신나가 날 부르는 키워드거든! 나는 신나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신나게 만드는 신난다

0: 세상에, 이게 뭐야? 진짜 예쁘다!
1: 있지, 있지? 신기하지? 신나지?
0: 이럴 수가. 너 정말 요정이구나!
1: 그래, 이제 믿는 것이야. 그럼 이제 나 도와주는 거지?
0: 널 도와? 응? 내가 뭘 어떻게?
2: 뭐야, 아직까지 흑화되지 않은 몽글리가 남아있었잖아.
3: 메이롱, 어떻게 된 거지? 저 탱탱멍 대체 어떻게 도망친 거야? 나? 내가 곧 메롱 해줄 거야.
2: 겨우 탈출해서 선택한 카운트 파트너가 고작 나약한 여자애라니.
1: 내 친구들을 도와줘. 메일이 신나게 해줄게, 정말로.
0: 근데 그거 나도 해보고 싶어.
1: 너 내 말은 하나도 안 들었지? 나 화났다, 쌩.
0: 아잉. 한 번만 해보면 안 될까?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1: 여기.
0: 따라라, 원피스. 뭐야? 따라라, 운동복. 뭐야? 이거 혹시 너만 되는 거야? 난 왜 안 되는데?
1: 터치, 터치. 이 탱탱펜을 쓰려면 먼저 나와 콘택트 돼야 해.
0: 콘택트?
1: 맞아. 콘택트 되면 이 매직펜뿐만 아니라 다른 파워도 모두 쓸 수 있어.
0: 콘택트. 그거 일종의 계약 뭐 그런 거야?
1: 맞아. 콘택트는 바로 우리 둘이 계약을 한다는 거지.
0: 좋아. 그럼 이제 네 친구들 얘기를 좀 더 들려줄래?
1: 그게 내가 살던 몽글리 월드가 공격당했숑. 사실 우리 몽글리들은 서로 많이 많이 달라. 몽글리들은 각각 서로 다른 슈퍼파워를 가지고 있거든. 그래도 우린 모두 사이좋은 친구였어. 진짜로. 난 예쁜 무지개 가루를 만난 게 무지 좋았어. 우린 매일매일 재미있게 지냈지. 그런데 갑자기 무지개 가루가 흑가루로 변해버린 거야. 그리고 내 친구 몽글리들이 모두 모두 몽글리로 흑화돼버렸어. 말고 다른 몽글리들은 전부 망글리로 변했단 말이쇼.
0: 저기 미안한데 난 망글리고 몽글리고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1: 괜찮아, 아직 몰라도 돼. 앞으로 나 도와주면서 천천히 알아가면 되쇼.
0: 앞으로?
1: 응, 앞으로.
0: 난 아직 도와주겠다고 안 한 것 같은데.
1: 대신 내가 많이 많이 신나게 해주겠다, 쌩.
0: 네가 날 신나게 해주겠다고?
1: 기다려봐. 신나, 신나, 신난다.

0: 대체 뭐가 신난다는 거야? 하나도 안 변했구만. 뭐야?
1: 접수 완료!
0: 접수 완료? 뭘 접수했다는 거야?
1: 바로바로 내일 있을 K-POP 지역 오디션에 메일리 네 이름을 접수했다시죠.
0: 뭐?

0: 바르게 달리는 킥보드.
1: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우마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2: 버스들 출발 시간이에요. 라니 출발, 강이 출발, 루기 출발, 타요. 차고 문이 열리면 슈. 꼬마 버스 타요. 중앙 차고지 놀이. 타요와 친구들.
3: 새로운 고향 데라시티.

0: 안녕, 제이. 무슨 일 있어? 더 활기차 보이네.
1: 그럼요. 오늘은 모래폭풍이 안 부니까 밖에서 실컷 뛰어놀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요. 가자, 보! 여긴 임시 거주지인데 이주민들이 쉬면서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곳이에요. 보, 같이 가! 여긴 테라시티 식물구역인데 식물 전문가들이 화성에서 어떤 식물을 키울 수 있나 연구하고 있어요. 식물구역에선 어떤 일을 하세요?
2: 전 지구 식물이 화성 흙에서도 잘 자라게 하는 일을 한답니다. 감자처럼요.
1: 우와, 다들 들으셨어요? 지구에서처럼 감자칩을 먹을 수 있대요. 맞다, 으깬 감자, 구운 감자.

0: 문제가 생겼나 봐요. 빨리 확인해 볼게요. 시장님!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발전기에 무슨 일이 있어요?
1: 나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장비들을 돌려야 해서 전기를 좀 썼더니 발전기가 고장 났나 봐.
2: 아, 이런. 우린 전기가 나가면 큰일 나는데.
1: 아, 자자, 다들 진정하세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절 뽑아주신 거잖아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발전소만 폭파되지 않고 멀쩡히 남아있다면.
0: 안 돼! 우리 집!
2: 짐이 안에 있는데!
0: 시장님, 이제 어떡하죠?
1: 아, 걱정하지 마. 누구보다 건물을 잘 짓는 친구들을 불렀거든. 기가 빌더! 곧 도착할 거야. 다들 잘 오고 있나요?
3: 네, 곧 화성에 도착해요.
4: 저 사람들이에요.
2: 어서 빨리 보고 싶어.
4: 다들 덩치도 크고 거대할걸. 엄청 커요.
2: 농사를 더 열심히 지어야겠는데.
1: 아, 어서 와요. 난 K예요. 테라시티의 시장입니다. 내 얘긴 들어봤겠죠?
3: 안녕, 우리가 기가 빌더예요.
5: 저기 봐, 우리 보고 기뻐서 할 말을 잃었어.
6: 탐험할게 진짜 많겠다. 벌써 좋아지는데.
5: 행성 전체가 붉은 먼지로 뒤덮여 있는 거예요.
6: 너무 신나.
5: 청소할 게 잔뜩 있겠는데.
6: 여기는 엄청난 기회의 땅이야.
7: 새로운 친구들을 얼른 만나서 꼭 안아주고 싶어.
1: 그래, 너희들은 기가 빌더의 조수구나. 착각할 뻔했네.
2: 너무 귀여워.
1: 그럼 진짜 기가 빌더는 언제 오는데?
3: 우리가 진짜 기가 빌더예요. 그리고 전 조수가 아니라 팀 리더예요. 우린 한 팀이에요.
2: 귀여운 꼬맹이들에게 화성을 맡긴다고?
1: 자자자자, 다들 진정하세요. 분명 뭔가 착오가 있었을 겁니다.
5: 아, 발전소가 고장났나요?
6: 우리가 딱 맞춰서 잘 도착했네. 정확히는 도착 예정 시간보다 83초 빨리 왔어. 아니, 82초, 81초, 80초.
5: 아니, 그것보다 더 일찍 와야 했는데.
3: 우리의 실력을 보여주자, 기가 빌더.

0: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건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키 챔피언 마티.
1: 자, 쌍꺼풀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2: 기가 막히다 출동.
3: 저 커다란 장비 좀 봐.
4: 진짜 멋있다.
0: 좋아 얘들아, 우리가 할 일이야. 화성에 진짜 멋진 도시를 만들어보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도 짓고 차가 다닐 수 있는 길도 만들고 전기를 만들어줄 발전소까지 지어야 해.

0: 대체 어떻게 한 거지?
1: 우리가 잘못 봤나 봐요.
0: 말도 안 돼.
2: 뭐, 대단하구나. 근데 아직 도시로 보낼 전기가 전혀 없어.
3: 아,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발전소가 잘 돌아갈 거예요.

0: 전기가 다시 들어왔다!
1: 세상에! 멋진데!

0: 좋아! 기가 들다! 변신! 포키볼 변신 완료!
1: 마이티볼 변신 완료!
0: 레이봇 변신 완료! 스테이번 변신 완료! 루루트라 변신 완료! 기다모 준비 완료!
2: 괜찮아? 안 다쳤어?
3: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하마터면 우산을 타고 우주로 날아갈 뻔했어.
2: 우산? 그래! 이거 좀 써도 돼?
3: 더 이상 나 혼자서 못 버티겠어!
0: 바람이 너무 세!
2: 얘들아! 우산으로 모래바람 해보자!
4: 얼룩의 우산!

0: 기가빌더가 구해줬어.
1: 우와, 저거 좀 봐요. 너희 정말 대단해.
2: 잘했어, 기가빌더. 너희는 화성을 구한 영웅들이야. 그거 봐요. 내가 최고의 건설 전문가를 불렀다고 했죠?
3: 세상에, 돔 내부의 환경이 지구와 똑같아요.
2: 그럼 이제 이 무거운 우주복을 벗어도 되겠군요.
1: 상쾌해.
0: 우리들만의 집이 생겼어.
1: 그것도 화성에.
0: 고마워요, 기가빌더.
4: 다들 우릴 좋아할 줄 알았어.
2: 헤라시티의 시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기가빌더는 화성 최고 건설팀입니다.

0: 마음껏 기뻐해 두거라. 곧 행성과 모든 비밀은 내 것이 될 테니까.
1: 화성에서 물놀이를 즐겨요.
2: 화성은 원래 날씨가 선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오늘은 왜 이렇게 덥지?
3: 테라시티에서 라이브로 인사 전합니다. 오늘은 가장 특별한 날이에요. 일점의 날이거든요. 화성이 태양과 가장 가까워지는 날이죠.
4: 행복한 근일점의 날 보내세요. 기념하기 위해 식품공학팀이 아이스크림을 만들었으니까 마음껏 드세요. 자, 여기. 우와. 녹아버렸네.
5: 난 지금 뭐가 당기는지 알아?
2: 지구로 돌아가는 항공편?
5: 아니, 시원한 물속에서 수영하고 싶어.
4: 그거예요. 지금 테라시티에 필요한 건 수영장이에요. 일에 딱 맞는 팀이 있어요.
6: 시장님, 무슨 일 있나요?
7: 기가 빌더. 찜통 같은 더위에 다들 고생 중이야. 은하계에서 가장 멋진 수영장을 만들어줄 수 있니?
6: 수영장이요? 진짜 재밌겠다. 너무너무 신나. 빨리 수영장을 만들어서 놀자.
8: 왜? 나는 빼줘. 물이라면 질색이니까.
6: 물론이죠, 시장님. 다들 출동 준비됐어? 그럼 기가 빌더 출동.
8: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6: 수학 천재 루루.
8: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6: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8: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6: 블록사켓 챔피언 마이티.
8: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6: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8: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9: 기가 빌더 출동.
6: 얘들아, 이러면 어떨까? 화성 이주민들은 지금 너무 더워. 그래서 새로운 수영장을 만들어서 시원하게 해주는 거야. 엄청 높은 미끄럼틀도 있고 아찔한 다이빙대랑 물이 쏟아지는 폭포까지 만드는 거야. 그럼 수영하러 가볼까?

0: 이제 새로운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해볼까?
1: 시장님 안 돼요! 아직 수영장에 물이 없어요.
0: 아, 맞다. 수영장에 물이 있어야지. 깜빡하고 물을 안 채웠네. 걱정하지 마.
2: 시장님!
0: 바로 물을 채우긴 힘들겠어. 다들 좀 쉬다가 돌아오는 건 어때요? 한 30년쯤 후에?
1: 화성에는 생각보다 물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화성의 남극과 북극에는 물이 많지만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 사람이 버티기 너무 힘든 환경이거든.
3: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만 있다면 수영장을 물로 금방 채울 텐데.
0: 용암! 극지방까지 연결된 용암 동굴이 있어. 아빈, 동쪽 언덕 지도를 띄워줄래? 저기, 동굴 보이니? 극지방의 환경은 매우 가혹하지만 그 밑으로 연결된 용암 동굴에 거대한 빙하가 있다고 했어.
1: 우린 빙하는 필요 없어요. 물이 필요하지.
4: 포키, 빙하가 물이잖아. 꽁꽁 언 물, 녹이기만 하면 돼.
3: 자, 그럼 어서 가볼까? 기가 들던 출동!

0: 시원하고 상쾌하겠는데?
1: 위험할 수도 있어! 포키, 조심해! 안 돼!
0: 너무 멋져!

온도를 좀 더 올려줘! 적외선 난방기 한 대 준비 완료!

0: 우리가 드디어 도착했군.
1: 어? 뭐야? 이게 아닌데.
0: 기, 차 돌려! 엉뚱한 곳으로 왔잖아.
2: 물이면 수영장을 채우고도 남을 거야.
3: 수영장 파티를 시작해볼까나.
4: 아무도 우릴 막을 수 없어. 아까 내가 말했잖아, 난 수영하기 싫다니까.
2: 이상하다, 이건 계산에 없던 일인데.
4: 어쨌든 물이 더 생겼잖아. 그럼 좋은 거 아니야?
0: 바로 여기야. 내가 화성에서 제일 먼저 찾은 빙하야. 여기 있는 건 다 내 거야. 다 가져가서 실험에 써야겠어. 다들 뭘 꿈을 대고 있어? 빨리 실어.
4: 어이, 멈춰. 그 빙하는 우리가 써야 해.
0: 너희가 누군데?
3: 우린 기가빌더야.
5: 기가빌더, 건물을 지으러 왔어.
4: 너희는 누군데?
0: 우리는 포보와 두더지들. 예!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4: 지금 농담하는 거지?
0: 농담 따윈 안 해. 그러니 방해하지 말라고. 너희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빠져. 얘들아, 가자. 동굴이 떠나가라. 놀아볼까?
6: 응파지래요. 빨리 피해야 해.
4: 어떡하지? 거부는 도망쳤나 봐.
3: 빨리 묶어. 기가빌더 변신!
4: 포키몬 변신 완료!
7: 마이티몬 변신 완료!
3: 레이브 변신 완료! 스케이번 변신 완료! 으아! 따라와!
0: 하하! 그 기가 애송인지 뭔지는 안 보이는군. 내가 과학적 업적 쌓는 걸 아무도 막을 수 없어. 아무도.
3: 포부, 거기 서! 네? 이제 도망 못 가, 포부.
0: 이건 말이야, 흔히 볼 수 있는 물이 아니야. 아주 소중한 물이지. 잘 봐. 화성의 모든 자원은 오직 내 연구를 위해 존재한다. 비행 모드 작동.
6: 도망치고 있잖아.
3: 날아가지 못하게 빨리 막아야 해.
7: 멀리까지 한번 뻗어볼게. 준비, 조준, 발사.
1: 야, 이건 또 뭐야?
0: 아니, 누구 마음대로.
7: 힘이 더 필요해.
6: 빙하가.
2: 수평선에서 90도 오프셋 빅뱅을 파이로 나누면
6: 어디 떨어질지 알겠어.
8: 기가빌더는 안 돌아올 것 같지? 어쩔 수 없지. 선풍기 앞에나 있어야겠다.
6: 저기 좀 봐요!
8: 거대한 빙하.

0: 난 수영장 만드는 건 좋지만 수영하는 건 안 좋아. 몸이 젖는 건 별로거든.
1: 누가 물에 젖는 걸 싫어한다고?

0: 이어서 출동 타요와 소방구조대가 방송됩니다.
1: 짜잔! 특별한 정 통통 치즈카드를 두 장이나!
2: 어? 냠냠시티 외곽에서 레시피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이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1: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타 미라클 루나 냠냠시티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3: 이제 레시피스톤만 있으면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1: 안돼!
3: 뚱뚱치킨 슈퍼젯을 잡아. 빨리 레시피스톤 내놔!
1: 메카탄탄! 레시피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히어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4: 피성! 피성! 마음이 위험해!
5: 짜증나고 막 화나려고 해.
6: 혜민이랑 바꾸기 싫은데.
7: 엄마 내 마음도 모르면서.

0: 놀이터에서 놀아요.
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 안 돼, 토끼야!
0: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딩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네오미.
1: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11. 정답입니다.
0: 똑똑한 AI 로봇 네오미. 코딩 로봇 사이언 오토로봇 파릴라. 로봇 사이언 원앤원.
1: 유치원 가자. 똘똘이 유치원. 유치원이 열리면 똘똘이랑 교실 놀이, 요섬이랑 가게 놀이, 종이 울리면 놀이터로 와. 신난기야. 내일 또 놀자. 똘똘이 유치원.
2: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3: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4: 지당하신 말씀.
3: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5: 중장비 레인저스처럼 멋진 영웅이 되고 싶나요? 그렇다면 명예구조대원이 되어보세요. 최근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로부터 함께 도시를 지켜줄 미래의 영웅을 찾고 있어요. 명예구조대원 선발대회,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나도 소방구조대가 되고 싶다.
6: 북풍 꿈을 안고 참가했던 구조대원 선발대회. 하지만 도전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 알 수 없는 해커의 출현으로 모두가 위험에 빠지기도 했지. 그렇지만 난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 새 친구와 함께 힘을 합쳐 위험을 무릅쓰고 친구들을 모두 구해냈거든. 우리가 바로 새로운 구조대원 카이와 트윗이야. 사파리 탈출 대소동.
7: 구조대원이 된 타이와 트윗을 축하해주기 위해 친구들이 모였어요.
8: 어디 보자. 자, 다 됐어.
9: 타요, 트윗, 구조대가 된 걸 진심으로 축하해.
1: 감사합니다.
8: 너희의 첫 임무는 신의 순찰이야.
10: 오늘은 처음이니까 우리가 함께 다녀줄게.
11: 너무 긴장하지 말고 모르는 게 생기면 언제든 물어봐.
1: 응, 고마워.
11: 신의 순찰을 할 땐 주변을 잘 살피는 게 중요해. 위험한 상황이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없나 확인하는 거야.
1: 그렇구나. 헛!
12: 헛! 오, 저기 타요가!
13: 어? 타요! 오랜만이야.
1: 아, 킨다구나.
10: 타요, 왜 머리에 사이렌을 달았어?
13: 멋지다.
1: 에헴! 오늘부터 구조대일을 시작했거든. 지금은 신의 순찰을 돌고 있어.
13: 그렇구나. 옆에 있는 친구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1: 아, 이 친구는 트윗이야. 나랑 같이 명예구조대원이 됐어.
14: 만나서 반가워, 트윗.
15: 안녕. 그런데 너희는 어디 가는 길이야?
10: 우린 동물원에 가고 있어.
13: 귀여운 원숭이랑 커다란 코끼리도 볼 거다.
1: 우와, 정말.
15: 동물원에 한 번도 안 가봤는데.
13: 다음엔 함께 놀러 가자. 우린 먼저 가볼게.
1: 재밌게 놀고 와.
16: 안녕.
13: 도착했습니다.
7: 우와. 자, 한 명씩 천천히 내리세요.
1: 안녕.
17: 어서 와, 얘들아. 사파리에 온 걸 환영한다.
1: 그럼 다 같이 신나는 사파리 모험을 떠나볼까?
16: 좋아. 우와.
13: 동물들은 어딨지? 원숭이다!

0: 모두 즐거운 시간 보냈나요?
1: 네!
2: 좀 더 놀고 싶었는데.
1: 아쉬워요.
3: 저기 봐!
2: 저건
1: 원숭이들이잖아!
3: 또 놀러 올 테니 그때까지 잘 지내!
1: 안녕!

0: 사파리는 어땠어?
1: 엄청 재밌었어.
2: 얼룩말들이랑 달리기도 하고
0: 코끼리 가족이 목욕하는 것도 구경했어. 우와, 재밌었겠다.
1: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어떻게 된 거야? 저쪽으로 가면 시내인데.
3: 꼬마 버스 타요. 이제 다음 구역이 끝인가?
4: 순찰도 쉬운 건 아니구나.
5: 그래도 처음 치곤 잘하고 있어. 어?
6: 제시, 시내 동물들이 뛰어다닌다는 신고가 들어왔어.
5: 동물들이요? 얘들아, 어서 가보자.
3: 이게 다 뭐야?
1: 얘들아! 어?
0: 춥다! 동물원에서 동물들이 탈출한 것 같아!
7: 다시 데리고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겠네?
5: 물론이죠! 출동하자!
2: 얘들아, 미안. 이제 돌아갈 시간이야.
0: 자, 천천히.
5: 여기. 호잇, 호잇. 먹고 싶지? 어서 따라오라고. 어디?
3: 됐다!
5: 준비됐죠?
3: 출발!
5: 이제 한 마리만 남은 건가?
0: 저렇게 큰 녀석을 어떻게 데리고 가?
1: 코끼리가 들어갈 수송차도 없는데
3: 어떡하면 좋지?
0: 부지러워. 그만하라고.
5: 노아, 그대로 출발해봐.
1: 뭐?
5: 코끼리는 노아가 마음에 들었나 봐.
2: 왠지 부러운걸.
1: 뭐?
0: 이걸로 모두 끝난 건가?
5: 아니, 이런 일이 또 생기지 않게 사건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해.
1: 아무래도 이 문이 열려 있었던 것 같아.
7: 여긴 보안이 철저해서 침입자가 있었다면 경보가 울렸을 텐데.
5: 혹시 동물들이 열었을 가능성은요?
8: 에이, 비밀번호까지 눌러야 하는데?
3: 이건 출입문과 가장 가까이 사는 동물이 누구죠?
0: 원숭이들이야.
1: 우리 배웅해줘서 똑똑히 기억해.
3: 원숭이들이라. 범인을 찾아.

0: 다요, 네가 부탁한 대로 원숭이들을 모두 불렀어.
1: 감사합니다. 그럼 준비됐지?
2: 그렇긴 한데.
1: 네, 태호 말을 한번 믿어보자.
2: 아, 알겠어. 그럼 갓. 자,
1: 모두 이리 와. 외치라고 하시니 목욕은 해야겠지.
3: 우리 애들이 물을 좋아하긴 하는데
4: 범인이랑은 무슨 상관인 거지?
5: 저 녀석은 물이 싫은가 본데?
1: 찾았다! 저 원숭이를 따라 물을 뿌려줘!
2: 아, 알았어! 아,
6: 지울 수!
5: 설마... 원숭이처럼 생긴 로봇이었어.
1: 역시 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2: 그건
1: 나도 처음엔 범인은 외부에서 온 침입자일 거라 생각했어. 그러다 발자국들을 보게 됐지.
2: 이건
1: 모두 발자국은 사육사님들의 것이 분명하고, 문제는 원숭이 발자국들인데, 원숭이 발자국 같지만 유난히 깊게 파인 수상한 발자국이 하나 보이더라고. 게다가 출입문의 숫자판도 이상했어.
2: 숫자판이?
1: 자세히 보면 비밀번호의 숫자만 깊게 패여 있어. 마치 단단한 쇠로 찍어 누른 것처럼 말이야.
2: 쇠라면 로봇이나 기계 같은?
1: 응. 로봇은 기계니까 물이 닿으면 고장날 테니 물을 뿌리자고 한 거야.
7: 타요, 추리 실력이 대단한데? 꼭 명탐정 같아.
1: 운이 좋았던 것 뿐이야.
2: 그런데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지?
7: 저 녀석이 또 나를 방해했겠다. 듣고 보자.

0: 이어서 페퍼 피그가 방송됩니다.
1: 아, 불이 났어요.
2: 그랬대.
3: 무슨 소리지?
1: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끓여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3: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1: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3: 어디로 가야 하지? 어, 저기야!
1: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3: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4: 안 돼!
1: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3: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1: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3: 도와주세요!
1: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이건 페파예요. 이건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페파피그.
1: 아기 탔어? 동생이야? 아기 강아지.
2: 유모차 타는 아기 강아지 포미.
1: 귀여워.
3: 찡찡댄다.
1: 이쪽이 줄까?
3: 노래 안 해?
1: 기분이 좋은가 봐. 아기차.
2: 유모차 타는 아기 강아지 포미. 아기 고양이도 있네.
4: 옥스포드 타운 스와트. 성공이다.
2: 사건 발생.
4: 도망쳐. 나 잡아봐라. 보드로 확인. 스와트 출동. 기동 전투차 진입. 야후. 꼼짝 마. 사건 종료. 스와트 옥스포드.
5: 바르게 달리는 킥보드.
6: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7: 뽀로로 스마트 패드 터치. 터치해 터치해. 그리면 움직여. 말로 해 말로 해. 애플 잘한다.
8: 스마트폰 말고
9: 스마트폰
8: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소통형. 사진 3000장 또 영상 2시간. 더 선명하게 더 스마트하게 진짜 내 스마트폰.
10: 더 커져가면 플러스.
11: 물론 그래
10: 플러스.
8: 더 다양해진 24가지 앱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소통형 원인원
12: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3: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4: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5: 지당하신 말씀.
14: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6: TV에서만 보던 똘똘이를 이제 우리 집에서 만나요. 터치하면 똘똘이가 한글도 척척, 영어도 쏙쏙, 피아노 연주와 칠판놀이까지. 100명의 똑똑맘이 선택한 우리 아이 첫 올인원 학습놀이 책상. 똘똘이 똑똑책상.

0: 큰집.
1: 팔팔랑 조지가 방에서 놀고 있어요. 둘이서 신나게 노는 게 참. 소리만 들으면 싸우는 것 같네요.
0: 공룡 여기 오면 안 돼.
2: 왜 이렇게 시끄러워?
0: 엄마, 아빠, 조지랑 방 따로 쓰게 해주세요.
3: 공룡, 공룡, 공룡.
4: 아, 안 그래도 언제 말할까 했는데 말해줄 때가 된 것 같죠?
2: 어, 맞다. 아기가 태어나면 방이 필요하니까 우리 이사를 가야 해.
0: 뭘 가요?
2: 너희도 이제 각자 방 쓴다고.
4: 반응이 왜 저러지?
0: 예! 드디어 내가 고생했다!
1: 팔팔 가족이 새로 살 집을 구하러 레베카 이모를 찾아왔습니다.
5: 어서 오세요, 여러분. 이 집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진짜 보기 드문 집인데.
0: 집이 좀 작아 보이는데요?
4: 그래서 여기는 무슨 방인가요?
5: 원래는 거실인데요. 주방 겸 식당, 사무실, 심지어 침실로도 변해요.
2: 아우, 저거 안전한가요?
5: 안전은 좀 그런데 공간 활용에는 정말 최고죠.
0: 여기로 할게요.
4: 여긴 좀 그렇지. 페파, 방이 더 늘어야 하는데 줄었잖아.
5: 걱정 마세요. 볼 집은 많으니까요. 그럼 이 집은 어떠세요?
0: 우와!
5: 방 많고 넓은 집을 원하죠? 차고 넘치는 집이죠.
0: 차고 넘치는 집이죠.
5: 맞아요.
2: 이 집은 정확히 방이 몇 개지요?
5: 68개요. 서로 얼굴 안 보고도 살 수 있죠.
2: 아우, 그건 좀 다른 집을 봐야겠어요. 죄송해요.
5: 하나는 너무 작고 하나는 너무 크다. 그럼 이번에 보실 집은?
2: 어쩜 나 좋은데요.
0: 저 꼭대기 방 내 거.
5: 식구가 느는 집에 필요한 건 다 있답니다.
4: 오, 그러네요.
5: 제 말이 맞죠?
0: 식구가 느는 집에 필요한 건 다 있답니다. 근데 우리 집은 바로 저건데.
2: 아, 정이 많이 들었는데.

0: 반말이 맞아.
1: 그냥 가신다고요?
2: 죄송해요, 레베카 이모. 집 보여줘서 고마워요.
3: 할 수 없죠. 같이 일해서 즐거웠어.
4: 페퍼 가족은 결국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 이렇게 아담하고 정이 가는 언덕 위에 있는 집을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을까요?
0: 그러게 말이에요.
5: 아, 조지랑 내가 다락방에서 자면 좋을 텐데. 그럼 아기가 우리 방에 쓰잖아요.
0: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을까?
2: 우리 페퍼 천재 아니야?
5: 이제 아셨어요?
0: 우리 집을 더 크게 만들면 되는데. 가자! 좋아, 이게 우리 집 도면이거든. 확장 공사를 하면 방이 더 생기지. 지붕 및 다락에는 방을 두 개 만들고
2: 놀이방도 만들면 어떨까요?
5: 네, 만들어요.
0: 그것도 문제없어.
5: 문제! 우리도 해봐도 돼요, 아빠?
0: 그럼.
5: 로봇집!
0: 정말 대단한데? 이건 기념으로 인쇄해야겠군.
5: 안녕, 조지. 나는 로봇집이야.
0: 아빠 것도 다 만들었는데 어떤 것 같아?
2: 우리한테 딱 맞는 집이 나왔네.
0: 그럼 이대로 지어달라고 황소 아저씨한테 설계도를 보내자. 됐다, 보냈다.
2: 페파, 조지, 너희도 이제 자기 방이 생기는 거야.
4: 페퍼랑 조지는 새 집을 볼 생각에 신이 났습니다. 새 집이 생긴다면 누구나 다 신이 나죠.
5: 살던 집 넓히기.
4: 페퍼랑 조지가 정든 집에 인사를 하면 바로 확장 공사가 시작됩니다.
5: 아, 눈물 나도 참아, 골디. 곧 돌아올 거야.
0: 너무 걱정 마, 페파. 집이 멀리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좀 바뀌는 건데 뭐.
2: 당신 울어요? 임신한 나도 멀쩡한데.
0: 그쵸. 모두 이쪽으로. 여기가 우리 캠핑카입니다. 다른 말로 공사 본부지요. 집 공사가 끝날 동안 잠깐 여기서 지낼 거야.
2: 아우, 전에 봤을 때보다 좁네.
0: 미안해. 잠깐만. 아야, 좋아. 이제 고칠 때를 설계도에 표시해볼까? 어디 보자. 여기를 살짝 고치고.
5: 여기를 살짝 고치고.
0: 저기도 살짝 고치고. 오, 왔나 보네. 가자, 얘들아. 나가보자.
4: 황소 아저씨가 엄청 큰 크레인을 몰고 왔습니다.
6: 안녕하세요, 황소 아저씨.
7: 안녕하세요, 페퍼 아빠. 준비는 다 끝났어요. 새 방들은 다 만들어 와서 설계도대로 정확하게 조립하기만 하면 돼요.
0: 아, 그게요. 실은 제가 설계도를 살짝 고쳤거든요.
5: 살짝.
7: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0: 아, 참, 페퍼, 조지. 큰 기계들이 일할 동안은 위험하니까 안전한 본부로 돌아가 있기다. 알았지?
5: 가자, 조지. 우린 들어가 있으래.
8: 마, 제나!
0: 걱정 마. 동영상 찍어서 보여주면 되잖아.
8: 제나! 도레이!
2: 맞다. 캠핑카에 들어가서 만들게 할까?
8: 네!
2: 착하지? 들어가자.
8: 제나! 제나! 제나!
0: 싫기는 가자니까, 조지.
8: 제나!
7: 저 페퍼 아빠, 제나! 이렇게 집을 바꾸라는 건가요?
0: 예. 큰 틀은 바뀐 게 없고요. 여기저기 아주 조금 선봤어요.
7: 디자인이 좀 많이 독특하긴 하네요. 좋아! 그럼 다들 일 시작하자!
0: 미안한데, 조지. 넌 아빠가 입은 안전장비도 안 입었잖아. 너희는 방문객이라 노랑이 아니라 파랑이지만.
5: 파랑이라? 조지, 좋은 방법 있다.
2: 너무 걱정 말아요. 근데 당신 감독하러 안 가도 돼요?
0: 맞다. 가야죠.
7: 조심조심해요.
2: 얘들아, 우리 만들기 놀이 할까?
5: 저요!

0: 이제 우리도 기계 보러 갈 수 있다.
1: 맞아.
2: 오, 그 바빠.
3: 나와서 봐줘야 할 것 같은데.
0: 네, 돌 준비됐어요.
3: 어, 그래.
2: 우리가 생각한 집이랑 너무 다른데요?
3: 황소 아저씨한테 설계도를 잘못 준 것 같은데 진짜 설계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으니.
0: 제가 알아요, 아빠. 우리가 입고 있어요.
4: 야, 어쩐지 이상하다 싶더니.
0: 이제 된 거죠, 여러분? 다시 일하러 가요.
4: 좀 더 왼쪽, 아, 좀 더 오른쪽. 그대로 내려요. 이제 들어요. 옳지, 조금 더. 공사 끝.
5: 완치.
4: 저게 우리 집이라니.
0: 정말 완벽해요.
1: 아빠, 로봇집보다 훨씬 좋아요.
6: 페파 가족은 새 집이 정말 좋았습니다. 곧 태어날 아기도 새 집을 좋아하면 좋겠네요.
0: 집 꾸미기.
6: 집을 크게 넓히는 공사가 다 끝나고 이제 아기를 맞이할 준비가 다 됐습니다.
4: 네, 이제 다 됐어요. 가구도 다 놓고 방마다 페인트도 싹 다 먹여놓았습니다.
0: 페인트를 먹어요?
2: 어우, 아니, 그냥 하신 말이지.
3: 정말 고맙습니다, 황소 아저씨.
4: 별, 별 말씀을. 자, 공사 끝났으니까 이제 그만 갑시다.
3: 아니, 안 들어가고 뭐해요?
2: 정말 산뜻하고 좋은데요.
3: 초록 계열로 하길 잘했죠.
0: 이 TV 좀 봐주지. 오, 멍멍이지.
3: 아하! 아이고, 우리 예쁜이.
2: 여기는 내 예쁜이 같은데.
0: 아, 여기가 아기 방이구나.
2: 예쁘게 꾸몄네.
0: 정말 예뻐요. 이 놀이방 좀 봐봐줘지. 골디, 너도 새 집이 좋아? 다행이다.
3: 제일 좋은 게 남았는데 좋아하긴 이르지.
0: 네? 어?
2: 페파, 조지, 너희들
7: 새 방이야.
0: 뭐야? 왜 이래? 방이 왜 이런 거예요?
3: 너희들 방은 일부러 안 꾸미고 놔둔 건데.
2: 그래야 너희가 마음대로 꾸밀 수 있으니까.
6: 페퍼네 가족이 새 방에 필요한 물건을 사러 큰 대형 가구점에 왔습니다.
3: 여기만 오면 그렇게 힘이 나던데.
2: 난 별론데. 크기만 하지. 괜히 쓸데없는 걸 잔뜩 사잖아요.
3: 그냥 볼 게 많아서 좋다고요. 잘 둘러보고 마음에 드는 게 있는지 찾아보렴. 알았어, 우리 이쪽으로 가야겠군.
2: 안녕, 재밌게 놀아요.
0: 꽃냥. 엄마, 조지는 공룡을 좋아하는데요. 그럼 제 건 어떤 거예요?
2: 글쎄, 네 거니까 직접 찾아야지. 잘하면 여기 있을지 모르잖아.
0: 알았어요. 이러니까 벌써 잘 시간 된 것 같네. 고, 자자. 광대다, 광대! 여긴 다 광대다!
2: 아, 안 돼! 이렇게 정신없는 방에서 어떻게 자! 광대.

0: 아닌데.
1: 그래서 잘 되고 있니?
2: 아주 잘 되고 있죠. 아직도 마음에 드는 방을 못 찾았니?
0: 네, 조금씩은 마음에 드는데.
1: 페파, 꼭 여기 꾸며진 방대로 안 해도 돼.
3: 이제 끝이네.
0: 좋은 방법 있어요.

0: 금방 신이 났네.
1: 실례합니다. 여기 있는 방이 다 별로인데요.
0: 그런데?
1: 조금씩 마음에 드는 건 있어요. 그래서 이 방을 제 침실로 꾸미고 싶은데 될까요?
0: 글쎄, 안 될 건 없지. 아줌마가 꾸미는 거 도와줄까?
2: 네, 그럼 좋죠.
0: 부탁드려요. 좋아, 말씀만 하세요. 됐다.
1: 고맙습니다. 오, 진짜 완벽한 방이에요.
0: 정말 멋진데, 페파?
2: 딱 너답게 꾸몄네.
1: 고마워요, 엄마, 아빠.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3: 페파랑 주어지는 새 방이 정말 좋았어요. 새 방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군요. 다 같이 대형 가구점에 다녀온 바로 다음 날. 막 참이 깬 팔팔 눈에 보인 건 바로
1: 내 방이다!
3: 제가 할 말이었는데.
1: 혹시나 나! 안녕, 곰돌아!
4: 잘 가, 곰돌아.
1: 내 사랑 극장! 나랑 재밌는 연극 많이 하자!
4: 오! 조지!
1: 안녕, 조지! 샌 놀이방 가서 놀자! 안녕, 골디! 좋아! 오늘은 공룡이랑 카레이싱 결승전을 하는 거야!
4: 무등, 무등!
5: 안녕하세요, 페파 아빠!
2: 오, 들어오세요, 들어와요! 아기 갓을 제 갓시트네요.
5: 정말 축하드려요.
2: 감사합니다. 최고급 모델이래요.
5: 아, 그걸 말한 게 아니었는데.
2: 이제 됐다.
0: 우리 차도 큰 걸로 바꿔야겠어요.
1: 더 큰 차요?
4: 무릉 무릉
1: 만세.
2: 그럴까요? 근데 차를 산 지가 너무 오래돼서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
1: 걱정 마세요. 도와드릴게요. 자동차 가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4: 무릉무릉.
0: 멋지다. 차 고르는 건 아빠한테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2: 고맙기도 하시지.
1: 그래서요? 어떤 게 좋으세요?
2: 생각 좀 해보고요. 차 하나만 줄래요?
1: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차요, 아빠?
2: 바퀴가 네 개 달린 거예요.
1: 어떤 게 좋을까? 아하! 이거 어때요?
2: 오, 불꽃 무늬 멋지네.
1: 네, 그럼 시운전하러 갈까요? 오, 아주 빠른 차예요.
2: 이 정도로 빨라요? 슝!
1: 안 돼요! 너무 빨라요! 멈춰요! 이제 다른 차도 타보실래요?
2: 혹시 이것보다 좀 더 느린 차도 있나요?
4: 그랬다!
1: 딱 좋아요.
2: 오, 달기 지나가네. 저기요, 자동차 파는 사장님. 이 트랙터는 좌석이 하나예요. 우린 좌석을 늘려야 하는데 없나요?
1: 맞다. 한 이 정도면 될까요?
2: 네, 맞아요. 우리한테 딱 맞겠어요.
1: 오, 예!
2: 이제 진짜 차를 사러 나가기만 하면 되겠군.
1: 좋아요, 얼른 가요.
2: 뭐, 지금? 알았어.
3: 페파랑 조지가 아빠 차를 타고 자동차 전시장에 왔습니다.
6: 안녕하세요. 뭐, 특별히 찾으시는 차가 있나요?
1: 이런 차로 주시겠어요?
2: 진짜로 큰 차요.
6: 네, 걱정 마세요. 아주 딱 맞는 차가 있어요.
2: 만세! 진짜 완벽하네요. 이거, 이거.
6: 이걸로 하시겠어요?
2: 네, 이걸로 할게요.
6: 감사합니다.
2: 집에 가자! 정든 차인데 작별 인사는 해야겠지?
4: 안녕.
1: 오, 이 버튼 뭐 하는 거지?
2: 오, 엉덩이가 따끈해지는데.

0: 네. 이제 됐다. 고맙다, 우리 아들딸. 너희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멋진 차는 못 샀을 거야.
1: 진짜 완벽하네요.
0: 우리 새 차 타고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까?
2: 그러시죠.
3: 새 차는 새 차가 좋았어요. 새 차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군요. 아, 물론 아이스크림도요.

0: 이어서 메탈 카드봇 W 강철의 포효가 방송됩니다.
1: 외곽에서 레시피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인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2: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타 미라클 루나 냠냠시티의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3: 이제 레시피스톤만 있으면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뚱뚱 치킨 슈퍼즈글 잡아!
2: 라!
3: 빨리 레시피스톤 내놔!
2: 메카탄탄! 레시피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히어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0: 짜증나고 막 화나려고 해.
1: 혜민이랑 바꾸기 싫은데.
2: 엄마 내 마음도 모르면서.

0: 도망쳐! 나 잡아봐라!
1: 보조로 확인! 수업 출동! 기동전 투처 진입! 야후! 꼼짝마! 사건 종료! 수업 옥스폰!
2: 바르게 달리는 뿌듯!
3: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을,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4: 변화의 시대.

0: 가자! 고마워요! 덕분이에요, 조카!
1: 4천년 전, 광활한 우주 저편에서 지구로 온 강철의 몸을 지닌 기계 생명체! 그게 바로 메탈 카드봇입니다!
2: 그들에겐 돌아갈 장소가 없어요. 모양별인 마키나 행성은 이미 소멸해버렸거든요.
1: 모우타운의 자크 시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3: 이들이 지구의 관습을 익히고 우리의 법률을 수호한다면 인간과 메탈 카드봇은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1: 이러한 기대에 메탈 카드봇들은 부응해주었어요. 메탈 카드봇과 인간은 서로 도울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뿔뿔이 흩어져 활약하기 시작했거든요. 메탈 카드봇과 우리 인간은 힘을 합쳐 오늘도 지구의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4: 감동이야, 준. 설마 네가 메탈 카드봇과 인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니. 절친으로서 네가 자랑스럽다.
5: 나도 자랑스러워, 준.
6: 자, 또 질문 있는 사람?
7: 언제부터 숨긴 거야?
6: 숨기다니?
7: 심심이 떼지 마! 지금까지 쭉 거짓말만 해온 거 다 알거든?
6: 그러니까 그건...
7: 나도 뭐 널 자랑스럽게 생각해. 하지만 네 학교에 나보다 유명한 사람이 생긴 건 절대 용서 못해!
8: 근데 있잖아, 메탈 카드봇 안에 있으면 어떤 느낌이야?
6: 다음에 나도 태워주라.
4: 나도!
7: 이게 말이 돼? 어쩌다 나보다 유명이 될 수 있냐고?
6: 난 딱히 유명해지고 싶은 건 아닌데.
2: 그래도 어떻게 보면 세상을 구한 거나 다름없으니까 메탈 카드봇과 인간 사이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건 틀림없다고 생각해.
9: 나도 동감이야.
6: 블루캅!
10: 근무 중이야?
9: 일은 마쳤어. 오늘은 모두와 약속 있으니까.
1: 와일드가디!
11: 안녕 얘들아.
6: 크레스트!
10: 일찍 왔네?
11: 오늘 같은 날은 지각하면 안 되니까.
12: 뭐? 네가 농장에서 일을 한다고?
13: 네, 밭을 일구고 말과 소를 돌보기도 하고 그 넓은 땅이 계획대로 관리된다는 게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요.
12: 네가 좀 철두철미한 편이긴 하지.
14: 잠깐 안 본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15: 너도 참 많이 변했어.
12: 멀쎄다.
10: 변한다는 건 발전한다는 거잖아.
16: 주대 머리도 시원하게 발전했지.
1: 아직도 어색하다니까. 엄마가 하도 자를 해서.
6: 너 TV에 자주 나올 테니까 머리 깎아!
11: 이런 발전은 좋네.
12: 발전 좋아하네!
17: 아까부터 애도 아저씨 왜 저러셔?
6: 실은... 뭐? 문화 선생님한테 차였던...
12: 어디서
18: 오해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대배를 인정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1: 자, 여기요.
12: 고맙다.
1: 드릴게요.
11: 그러고 보니 로크러시랑 글로버랑 블레스트레인이 안 보이네.
1: 아, 포르카카에 놀러 갔어.
11: 페르로아는 연락하고 지내?
12: 그 녀석들은 어떻게 지냈는데?
1: 다들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나봐.
19: 내가 이겼다고 울지나 마라. 레드 블리츠,
20: 남의 속도로 나한테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스파크 비트.
12: 저 녀석들 모타운에서 손님이 왔다는데 또 시작이네.
21: 참, 쟤들은 질리지도 않나. 벌써 저게 몇 번째인지 몰라.
22: 사이좋게 좀 지내지.
12: 저 정도면 거의 절친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16: 아니야, 뭐 어때. 너희도 놀러 온 김에 누가 이겼지 내기였대.
22: 내기?
12: 그거 재밌겠는데.
21: 당연히 레드블리츠지.
12: 나도 오늘 컨디션은 저 녀석이 더 좋아 보여.
16: 어리석고 이기는 건 당연히 내 동생이다.
21: 못 고르겠어.
12: 페루루, 너는 어떤가?
10: 아니, 꽃은 그만 사와도 된다니까, 스카이갤러. 알았어, 이것만이다. 계속 잘하고.
12: 여전히 사랑받고 있구먼.
10: 준!
1: 페루루, 물러간 애들이랑은 잘 있어?
10: 응, 다들 반가워해. 준, 너는 왜 안 왔냐고 하더라.
1: 조만간 놀러 간다니까.
10: 너희 집에서 지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왠지 모르게 그립다.
19: 이겼습니다! 아구야, 내가 먼저 왔거든.
12: 증거 있어?
21: 얘들아, 그만! 사람들한테 별바라고 언니를 그런 모습을 보이면 로카라 체면이 말이 아니잖니.
12: 그로 어머니만 꼭 100번 맞다. 적당히들 하지 못해. 계속 그딴 식으로 굴면

0: 엘란자오는 마음 놓고 지구를 출항하지 못해. 아님, 내버려두고 간다.
1: 그러지 마세요, 아버님.
2: 엄마.
3: 뭐야, 무슨 구야?
4: 어쩔 수 없고.
5: 이렇다면
6: 노크로시, 어? 네가 이겼는데?
2: 야호!
3: 얘네 뭐하냐?
2: 다들 잘 지내 보이네. 시끌벅적한 게 여전하지? 거긴 어때?
7: 다들 바빠졌어.
2: 클레임 노바는?
8: 글루카, 나는 봤다. 마키나 행성 최하층에 우리 메탈카드본 최종을.
7: 메탈카드본 체인지 업! 클레임 노바 공인!
6: 괜찮아, 준?
7: 무슨 일이야?
9: 뭔가 찌릿거렸어. 마치 날 거부하는 것처럼.
2: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 어? 자.
9: 이상하네.
7: 그 뒤로 이 녀석을 몇 번이나 불러봤지만 답이 없어. 이대로 영영 깨어나지 않을지도.
2: 그렇지 않아. 인간과 메탈카드봇이 즐겁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 분명 깨어날 거야.
3: 헤비아이언처럼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어주면 좋을 텐데.
10: 마음을 열기는 일 좀 더 한다고 별똥별 많지도 얼굴을 안 내미치는데 하여간 부침성 없는 녀석 같으니.
11: 자자, 오늘은 이걸로 해산. 너희도 밖에 새로운 동료들 생겼을 거 아니야.
12: 뭐? 벌써?
11: 얼른 돌아가들.
3: 너처럼 모였는데 매정하시긴.
13: 이제 한지붕 아래 식구 아니다 이거지 뭐.
14: 차였다고 돈풀이하긴.
11: 시커!
7: 뭐, 또 보면 되지.
3: 다음
10: 주에 봐. 이거 아쉽구만.
15: 와일드가디, 우리도 이만 가자.
2: 다음 주에 봐.
7: 우리도 집에 가자. 요즘 일은 어때?
16: 주참의 속도 위반 단속. 메탈 카드봇을 상대하던 일에 비하면 식은 죽 먹기지.
7: 그것보다 힘든 일은 없지.
16: 아까 페루루가 한 말.
7: 어?
16: 페루루가 말한 대로 우린 플레임 노바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리자.
17: 수상한 헬리콥터와 소방차가 주택가에서 도심으로 조공 비행 중. 발견 즉시 보고받아.
12: 설마 멘탈카드봇이야?
18: 이제 막 복귀 중인데 또 출동이고.
19: 자, 여기요. 늘 수고가 많으세요.
20: 고마워요.
19: 또 오세요.
12: 뭐지?
10: 말썽 피우지 말랬지, 펜탕호란!
12: 싸울 거면 딴 데 가서 싸우지!
9: 못 보던 애들인데?
12: 쟤들도 준이랑 아는 사이 아니야?
20: 아니에요, 둘 다 처음 보는 녀석들이군요.
9: 네?
20: 우리 경찰은 이 마을의 메탈카드봇을 모두 기억하거든요. 여기는 월드!
6: 이야긴 메탈카드봇 둘이 대케이 앞으로에서 대치죠!
7: 왜 또 하필 우리 가게야!
16: 섣불리 나섰다간 가게가 위험하겠어!
17: 여긴 메가 엠블러! 피닉스 파이어와 곧 현장에 도착한다.
3: 시끄러워! 왜?
17: 우리가 말려보지. 셋업을 부탁해.
7: 알겠어. 내가 인물로 셋업!
17: 셋! 크러쉬!
21: 자자, 난국 키우면 사람들이 곤란해지니까 일단 진정하고.
3: 진정이고 뭐고. 우리는 조용히 있어.
8: 이 엉빠진 것들, 누가 봐도 잡아야 할건 내가 아니라 저 녀석 아닌가!

0: 메가 엠블럼 괜찮아?
1: 너도 봤지? 그 눈, 웨폰 카드들.
0: 설마 그 녀석들?
2: 엠블라, 헨리가 괜찮니?
3: 리얼리 메탈 카드봇이 동쪽으로 도주 중. 11선 보루를 공세로 처한다.

0: 왜 그래, 블루팜?
1: 모르겠어. 뜨거워.

0: 블루카! 너 그 팔은 대체! 시끄러운 녀석들이 또 왔네!
1: 어디서? 괜찮아, 블루카? 블루카!
2: 너 그건 설마!
3: 다들 나한테서 떨어져!
0: 블루카! 테이크백!
1: 블루카, 우리 못 알아보겠어?
3: 아냐, 알고 있지만!
0: 그 헬기 녀석한테 공격당하더니 상태가 이상해졌어!
2: 이건 비스트 바이러스다.
0: 비스트 바이러스?
2: 감염되면 메타카드 못을 행복한 짐승처럼 만드는 무서운 병이야. 이대로 두면 블루카비 위험해.
0: 어?
1: 정신 차려, 블루카!
0: 피닉스 파이어! 메가 앰블러! 이제 그만 멈춰, 블루카! 우린 친구잖아!
3: 내게 친구 따위!
4: 이제 됐어. 진정해. 걱정 마. 아무도 널 상처 입히지 않을 테니까.

0: 용인 완료.
1: 잠깐! 그건 내 소중한...
0: 소중한 친구지?
2: 꼬마, 정신 차려!
3: 솔레이의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다.
1: 솔레이요?
2: 그게 이 꼬마의 이름인가?
4: 넌 대체 누구야?
3: 난 솔레이요.

0: 레드 아저씨, 어? 블루컵 상태는 좀 어때요?
1: 겉모습은 조금 변했지만 큰 이상은 없어 보여.
2: 준, 어째서 내가 카센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0: 뭐야, 기억 안 나?
3: 어젯밤 일은 새까맣게 잊은 것 같군.
4: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긴 하지.
0: 너, 책 살 돈이 없다길래 내가 빌려준 건 기억하고 있지?
2: 정말? 얼마였지?
0: 뻥이야.
2: 뭐?
3: 오란수에 속더니 여전히 모르고.
5: 한가하게 웃고 있을 땐가.
1: 시장님!
5: 난 인간과 메탈 카드봇이 공존할 수 있으리라 믿고 자네들을 받아들였네. 어제처럼 거리에서 난동을 피우면 내 입장이 어떻겠나?
0: 죄송합니다.
4: 손 안에 피웠던 녀석들은 둘 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3: 아마 죽어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 이곳의 규칙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걸지도 모르지.
5: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 내년에 시장 선거가 있어. 이상 자네들로 인해 지지율이 떨어지면 매우 곤란해.
6: 아빠.
5: 미안하구나. 하여튼 한시라도 빨리 그 헬기와 소방차를 찾아내주게.

0: 설마 그게...
1: 그게 바로 스타가디언이야. 마키나 행성의 멸망으로 싸움은 무의미했지만 말이야. 역시 와일드 카드봇들도 어떻게든 살아남아 이 지구에 와 있었군.
2: 그게 그 헬리콥터와 블레이온이란 녀석들이란 말이지?
3: 웨폰 카드의 소환 방식, 그 눈, 확실히 녀석들이다. 비스트 바이러스는 메탈 카드봇의 전자도면을 잠식하는 병원체야. 감염을 막으려면 한시라도 빨리 와일드 카드봇들을 제거해야 돼.
4: 뭐? 봉인이 아니고?
5: 야야야, 이야기가 꽤나 살벌하게 흘러가잖아.
3: 난 진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건 의사로서의 경고다.
6: 무면하지만
3: 녀석들은 위험한 존재라고.
0: 정말 그럴까?
1: 무슨 생각해?
0: 어제 너의 폭주를 막아준 솔레이유라는 여자애가 있었거든? 그 애 메탈 브레스를 갖고 있었어.
4: 뭐?
1: 그럴 리가. 정말이야, 준?
0: 내 거랑도 페루르 거랑도 다르게 생긴 거.
4: 메탈 브레스는 선택받은 자만 지닐 수 있는 거 맞지?
1: 그렇게 차례차례 쉽게 나타나선 안 되는 데우스 마키나의 보물이야. 마음이 복잡하구나.
0: 그러니까 더더욱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아?
4: 그렇긴 한데 그 아이를 어떻게 찾지?
5: 모타운의 인구는 700만 명쯤 된다고 사막에서 바늘 찾긴데.
7: 잠깐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그 헬리콥터는 어쩔 건데?
0: 그건 걱정 마. 나한테는 다 작전이 있다고. 잠시 시장님께 전화 좀.
8: 이제 일어났던 솔레이오. 나 참, 어째서 그런 무모한 짓을 한 거야?
9: 넌 강한 아이니까 공경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라고 어머니께서 그러셨거든.
8: 그래도 그렇지, 스스로 위험에 빠질 필요는 없었어.
9: 사고방식의 차이지.
10: 어? 지금 이거 나가는 거예요? 호출을 요청합니다. 블레이온과 함께 계신 솔레이오 씨, 전할 물건이 있사오니 즉시 모타운항 003 창고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8: 뭐야, 어떤 녀석이 우릴?
9: 아마 준 아닐까?
8: 바보 아니야? 이건 모타운 전역에 알리는 방제무선인데.
9: 바보는 너지. 그 애들 앞에서 내 이름을 불렀잖아. 기왕 이렇게 호출해주는데 한번 가보자.
8: 진심이야?
9: 아니면 또 나 혼자 가는 편이 좋으려나?
8: 알았어.
4: 저는 대충 알겠는데 무작정 불러낸다고 이런 곳까지 올까?
0: 분명 올 거야. 얘들아, 블레이온이 나타나면 계획대로 부탁해.
5: 알겠어.
3: 맡겨봐도.
11: 준의 막무가내 작전을 매번 지켜보는 나도 참.
4: 진짜로 왔어.
1: 네가 블레이온?
0: 잘 왔어. 난 너희가 올 거라고 믿고 있었다고.
9: 물건을 전달하는 자리치곤 관객이 많네. 진짜 용건이 뭐야?
0: 곧 알게 될 거야. 지금이야?
8: 백두문에?
0: 빙고!
12: 이제 좀 보금자리를 찾았나 했더니.
2: 미안하지만 우리와 함께 가져야겠어.
3: 지독한 성질머리 내가 고쳐주지.
8: 저 녀석이 어째서 여기에?
0: 궁금하지?
4: 모타운 도로엔 교통량 조사용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대략적인 추적은 가능했거든.
11: 그걸 눈치채고 저하이는 도로를 피해 수로 위를 날았겠지만
0: 아쉽게도 목격자가 있었지.
12: 움직이 것들!
2: 이번엔 난 놓친다!
3: 어딜 가시나? 진짜로 시작도 안 했어. 우리가 그렇게 무섭나?
9: 우린 왜 부른 거지?
0: 왜긴?
1: 너희를 믿고 있기 때문이야.
8: 우릴 믿는다고?
1: 그래. 서로 모르는 사이더라도 위기 순간에 도움을 줬다면 너희 우리의 적이 아닐 테니까.
12: 양손이 있을 줄 했더니.
2: 조심해.
1: 우리 말이 맞지?
8: 어서 저 녀석을 잡기나 해.
12: 날 쫓아온 걸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0: 우리도 가자.
1: 메탈 브레스가.
9: 걱정 마. 야생의 힘을 가지게 된 네 친구한테 맞는 형태가 된 것뿐이니까.
0: 알았어. 블루캅 준비됐지?
1: 물론이지.
0: 블루탑 와이드 세다.

0: 독침을 맞았을 텐데.
1: 비스트 바이러스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쉬운 상대가 아니란 걸 보여주지.
0: 얌전히 변화를 받았으면 될것이 펜터리자.
2: 고도의 홀로그램 변신들이
1: 문제 없어. 블루캅 버스트 던. 찾았다. 달려.
0: 페널티야.
1: 옆에 조심해.
3: 폰의 봉인. 이 아이는 내가 데려가도록 할게.

0: 반가워. 난 조이샤. 어떤 사건도 맡겨만 줘.
1: 가요, 드위. 사건이야. 어서 출동해야 해.
0: 알았어요. 소방구조대 출동.
2: 자동차 구조대도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자동차 구조대 출동.
1: 도시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사건들과 거짓으로부터
2: 시민들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내라.
3: 뜨거운 물을 들던 루시.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4: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5: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3: 부위 근처에선 뛰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4: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응급환자 발생! 콩지레비 구급차 출동!
4: 엑스레이 찍을게요.
3: 상처 안 왔네요.
4: 진짜 받고 주사도 꽁!
3: 콩지랜드 주세요.
4: 알약이 짠!
5: 입원이 필요합니다.
3: 주사 싫어요.
4: 콩지레비 구급차 약콩놀이 원형원.
6: 얜 집 없어?
7: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
6: 생겨서 좋겠다.
3: 좋아 좋아.
7: 뚝딱뚝딱 아기 토끼 집.
8: 엑스트레이 엑스파이터 카본 엑스. 카본 기사트리오 그랜드 카본 엑스. 하늘을 찬 캐논 엑스와 그랜드 카본 엑스가 합체하여 탄생. 최강 용사 카본 그랜드 카본 GX. 히트가 코드가 헤트로일 가이즈 플러스. 최강 형사 카본 헤트로일 가이즈.

0: 이건 치워도 돼.
1: 알겠습니다. 자.
0: 고마워, 여보.
2: 왜 울어요, 엄마?
0: 그냥 이 방 때문이야, 블루이.
2: 어떻게 방이 엄마를 울게 만들어요?
0: 방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추억이 있어서야. 이게 우리 딸 첫 번째 침대지.
2: 네, 그리고 제 방으로 옮겼어요.
0: 빙고의 첫 번째 침대이기도 하고.
2: 그리고 빙고가 제 방으로 옮겨왔죠.
0: 이젠 누구의 방도 아니야.
1: 그럼 아기 침대 치워도 돼?
2: 빙고, 우리 가.